이런 반가운 자랑이라면 나도 슬쩍 끼고 싶어지지 않나요? 오늘 아침을 들뜨게 만들어줄 무해한 나의 이야기들 하나쯤 떠올려보면서 슬쩍 미소 짓는 하루를 시작해볼까요?

6월 5일 금요일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침봉 오늘 첫 곡은요. 박효신 이상하다 였고요. 봉수루 저는 봉태규입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자랑하고 싶으면 돈 내고 해. 뭐 그만큼 자기 사랑이라는 게 남들이 듣기에는 썩 반갑고 유쾌한 이야기는 아닐 수 있는데요. 오프닝에서도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귀여운 자랑들은 괜찮지 않나 싶어요. 뭐 이런 거죠. 오늘 아침에 삶은 계란이 완벽하게 익음. 아침에 지하철에서 바로 앉음. 그런 의미에서 저도 무해한 자랑을 한번 해보자면요. 이건 뭐 저 들은 거예요. 뭐 OTT죠? 티땡에서 코미디 분야 인기 순위 첫 번째로 어떤 영화가 있냐면요. 가루지기가 있대요. 이거 저 들은 건데 아 정말 뭐라고 할까요? 불사조예요. 가루지기는 영원해요. 네, forever. 가루지기 forever. 제가 이 영화 촬영할 때만 해도 이 영화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뭐 생각할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회자되고 저에게 이런 영향력을 행사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거든요. 네, 다들 기분 좋으신가요? 그리고 또 별일 없이 금요일을 맞이해서요. 아침봉을 듣고 있다는 게 진짜 우리 봉구레들에게는 찐자랑이 아닐까 싶고요.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죠?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지금 듣고 싶은 노래까지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금요일 3, 4분은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취향을 이야기해보는 코너입니다. 개인의 취향 타인 개치타 함께 할 텐데요. 러블리 더블리 김동훈 기자님은 이따 10시에 모셔볼게요. 저는 광고 먼저 듣고 돌아올게요.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2: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3: 조강기차가 좋더라, 선열료가 좋더라. 친구요,
4: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 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0: 간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1: 마더스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4: 케어원 헤어.
5: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4: 케어원 헤어.
5: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6: 와, 건강한데 맛있네.
7: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6: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게 비빔밥.
8: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9: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8: 비다샵.
9: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8: 비다이렉트샵.
9: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8: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함께하고 계시고요. 아침봉 청취자들의 책입니다. 우리 봉구레 여러분이 보내주신 메시지 만나볼게요. 김미란님께서 며느리가 저를 닮아 손이 너무 커서 큰일입니다. 대전에서 빵을 어마어마하게 사왔네요. 조금만 사오라고 해도 양이 작은 것 같다면서 자꾸 더 챙겨옵니다. 그래도 덕분에 잘 먹고 있어요. 고마워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미라님

굉장히 좋은 며느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대전에 있는 빵집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기일까요? 아, 근데 거기는 네, 며느님이 손도 크지만 마음도 예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 만나볼게요. Train, Hey Soul Sister.

0: 일상의 모든 사연, 그리고 그 장면을 더 빛내줄 제목이 마지막에 찾아옵니다.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 더라고요.
1: 삼촌, 나 화장실 급해. 삼촌.
0: 긴박하게 휴게소로 들어가 첫째를 화장실로 들여보내고 밖에서 둘째랑 한숨 돌리며 둘째에게 말했죠. 삼촌 옆에 꼭 붙어있어. 너 잃어버리면 삼촌 장가 못 가? 그 말에 둘째는 지나가는 아주머니를 향해 우리 삼촌 여자친구 없어요. 그래서 장가를 못 갔어요. 이러는데 정말 차를 돌려 집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뭐 되돌릴 수 없는 일이고 겨우 캠핑장에 도착해서 텐트를 치고 삼촌 이거 괜찮은 거 맞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에휴, 오늘 저녁 먹기도 너무 놀라서 여기저기 찾기 시작했는데 다른 텐트 사람들이 고기 굽는 걸 구경하고 있었죠. 우리 삼촌은

0: 불도 못 붙여요. 저희 저녁 굶게 생겼어요.
1: 어허, 그러면 안 되지. 여기서 같이 먹을래?
0: 바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 어찌 저찌 저녁 먹이고 자려고 누웠더니 이것들이 갑자기 엄마 아빠 보고 싶다고 우는 겁니다. 그냥 저도 따라 울었어요. 저도 부모님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울다 지쳐 셋 다 거의 기절을 했고 다음날 캠핑장에 온 누나와 매형을 보고 덥석 안겼더니 조카왈. 진원이 삼촌 힘들었지? 근데 우리 아빠는 매일 이래. 그 말에 매형은 한박 웃음을 짓더라고요. 인정해요. 육아는 정말 아무나 못하는 일인 것 같아요. 누나, 매형 존경합니다. 오늘 사연의 제목, 고난의 1박 2일.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에 이어서 듣고 오신 노래는요 보내드릴게요. 네, 와 사실은 미혼의 삼촌이 7살 남자의 한 명 감당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쌍둥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처음 이제 맡아보신 거잖아요. 하루 아이 키우시면은 그럴 때가 있어요. 아이가 올 때 같이 눈물이 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첫날 겪기는 쉽지 않은데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 FM.
1: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비행기는 주주까지 가는 12시의 항공 1077 편입니다. 비행기 곧 이륙할 예정이오니 좌석 벨트를 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매일 낮 12시부터 2시 즐거운 오후
3: 확신이 되는 순간
4: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3: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4: 시에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5: 참 건강한데 거기 참참참 그래
6: 국내 최초 동물복지
5: 좋아해
6: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그래
7: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8: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7: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9: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라미란입니다. 30년 넘게 연기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요. 아직도 새로운 캐릭터를 만날 때면 설렙니다. 최근엔 평소와 다르게 화려한

여러분의 사연을 봉디가 읽는 순간 커피 한 잔이 됩니다.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일상 이야기와 신청곡을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여러분의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에픽하이 1분 1초 듣고 왔고요.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문자 소개된 모든 봉글에게 커피가 갑니다. 5773님께서 전 남자친구랑 사귈 때였어요. 걔가 자꾸 여사친들이랑 배드민턴 복식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어서 배드민턴을 배우기 시작했죠. 내 감정을 느껴봐라 하는 마음으로 동호회도 들고요. 그러다가 남자친구랑은 헤어졌는데 배드민턴이라는 취미는 남아서요. 곧 인생 첫 대회도 참가합니다. 응원해주세요. 네? 셔틀콕, 셔틀콕, 빵, 빵, 빵, 빵, 빵. 응원을 해드렸고요. 뭔가 이 사연의 흐름이 뭔가 알 수가 없네요. 네. 어쨌든 뭐 대회까지 참가하시는 건 정도면은 당연히 어느 정도 실력은 되겠죠.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있는 동호회 중에 가장 치열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퍼포먼스를 해야 되는 동호회 중에 가장 유명한 곳이 배드민턴 동호회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동네 배드민턴 동호회가 있어서 그 뭐지? 구경을 한번 해본 적 있거든요. 그 동호회 분들이 치는 거 보고 저 깜짝 놀랐잖아요. 진짜 무슨 올림픽처럼 스매싱도 막 하고 수준에 깜짝 놀랐어요. 그 수준이 높아서. 그러니까 뭐 당연히 잘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2621님께서 마이클 잭슨의 전기를 담은 영화 마이클 봤어요. 여운이 남네요. 마이클 잭슨의 휴먼 네이처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도 저희 첫째 아들과 이 영화를 봤는데 되게 신기하게도 저희 아들은 마이클 잭슨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근데 본인이 우연히 예고편을 보고 싶다고 해서 봤는데 너무 재밌게 봤어요. 네, 뭐 물론 이제 영화 만듦새에 대한 여러 얘기는 있겠습니다만 뭐 그냥 너무 똑 닮은 누군가가 나와서 퍼포먼스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마이클 잭슨의 휴먼 네이처 듣고 올게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계속해서 봉골애들의 문자 만나보도록 할게요. 1477님이 엄마가 갑자기 저에게 주고 싶은 책이 있다면서 저희 집으로 택배를 보내셨더라고요. 근데 책 제목이 비폭력 대화네요. 제 대화가 너무 공격적이라고 느끼셨던 걸까요? 글쎄요. 이거 무슨 의미지? 비폭력 대화? 이게 어쨌든 말의 강도인지 이 책의 내용을 알 수가 없으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데 제목만 봤을 때는 뭐 물론 제가 생각할 때 1477님이 뭐 공격적일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읽어보면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말이 가지고 있는 힘이 워낙 엄청나다라는 걸 저희가 많이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책은 한번 읽어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729님이 평택에 사는 꽃구름밤 어린이집 교사예요. 모처럼 연차를 쓰고 쉬는데 갈 때도 만날 사람도 없네요. 집에서 오랜만에 아이들 옷 정리하고 밀린 서류 처리나 해야겠어요. 지금 모닝커피 사러 가고 있는데 가는 김에 어린이집 쌤 커피도 배달 가려고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제가 커피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네, 그래도 보내드릴게요. 모처럼 쉬는 거니까 네, 푹 쉬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약간 이렇게 쉴 때 친구 만나고 그러면 조금 기가 빨린다고 그래야 되나? 좀 지치긴 하더라고요. 네. 노래 들을게요. 곽진원 김필 걱정 말아요 그대.

0: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4: 보내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6: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가지로 즐겨요. 농심.
1: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2: 도 회견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자 설명 전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3: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4: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1: 하이마트로 가요.
5: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1: 하이마트로 가요.
5: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0: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0: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2: 광고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오늘 커피도 완판되었고요. 2부 끝곡으로는 클래식콰이 피에스타 듣고요. 잠시 후 3부에는 과거로 불시착한 태규의 그 시절 퀴즈, 시대착오 퀴즈가 이어집니다.

0: SK 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 마시기 캠페인. 우리 몸도 봄을 탄다고 하죠. 건강한 물 습관으로 몸의 리듬을 천천히 회복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 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1: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3: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3: 게다가 기업 납입 금은 세액 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5: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나. 유유.
7: 헐, 엄마, 몽젤 바디스칼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6: 몽젤?
7: 몽젤 바디스칼프 샴푸. 저거 저거.
8: 잘 만들었다, 몽젤.
9: 봄다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다마, 샤브샤브 봄다마,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았다.

0: 과거로부터 시작한 데뷔의 그 시절 퀴즈, 시대착오 퀴즈. 1997년에 불시착한 태규, 중간고사 성적표를 받았다.
1: 태규야, 너 수학 시험 10점 진짜야? 네가 전교 꼴찌야?
0: 아이, 왜 남의 성적표를 훔쳐봐. 어쩔 수 없다. 너의 기억을 싹 지워주겠어. 태규는 주머니에서 펜을 꺼냈다. 이 펜에서 나오는 불빛을 보면 네가 내 성적표를 본 기억은 싹 지워질 거야.
1: 어? 네가 윌 스미스야 뭐야. 태규야, 제발 그런 거 챙겨다닐 시간에 공부를 좀 해.
0: 다음 날부터 태규의 별명은 10점이 되었다. 여기서 문제. 토미리 존스와 윌 스미스가 선글라스와 검은 정장을 입고 활약했던 영화죠. 인간으로 변장한 외계인들을 관리하는 비밀 조직의 이야기를 담은 이 영화의 제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노래 한 곡 듣는 동안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정답자, 오답자 몇 분 뽑아서 김치 세트를 드립니다.

0: 축하를 먹어. 아 싫어. 나 도전해볼래. 이래놓고는 막상 새로운 메뉴를 한입 먹으면 불평 불만이 쏟아집니다. 아 이거 생각보다 식감이 별론데. 그리고 은근히 느끼해. 아 괜히 먹었다. 아 돈 아깝다. 그래놓고서는 다음에 또 새로운 메뉴에 도전하고 맛없다고 투덜거리고 진짜 같이 밥 먹기 싫어질 정도.
1: 좀 해보는 편이긴 해요.
2: 그럼요. 저는 배달 앱으로 사실 이제 보통 분들은 그냥 항상 먹던 식당이 시키는데 저는 그 새로 생긴 식당 순으로 이렇게 그 메뉴를 그 조절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걸 검색을 해서 새로 생긴 식당에서 뭔가를 사 먹어 봅니다.
1: 어 그러면은 이거 어때요? 내가 항상 가는 저도요.
2: 네. 궁금하지 않나요? 너무 궁금하던데 나는 항상.
1: 그래서 저는 진짜 유명한 맛집을 가봤어요. 네. 미련이 없어요. 진짜 미련이 없어요. 그렇게 한번 먹어봤으면.
2: 그럼요.
1: 근데 그걸 막 또 가야 된다 막 이런 생각이 없어요. 오히려 그냥 새로운 데 가서 새로운 걸 발견하면 오히려 그게 기쁜?
2: 이렇게 밥이랑 같이 있는 그런 제 포장 메뉴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먹었는데 제가 그거를 숙소에다가 냉장고에 넣어놨더니 저보다 한 10살 많은 선배가 굉장히 보수적인 선배가 그 닭고기랑 밥이랑 잘 먹었다고 그러고 제가 토끼인데요? 그랬더니 화장실로 바로 달려가시더라고요.
1: 저는 오히려 해외 가면은 뭐 먹어본 메뉴를 시킨다 그런 거는 아닌데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내가 해외까지 왔는데 이런 거를 막 더 뭔가 무언가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네. 아, 해외 가도 그냥 뭐 그냥 주는 대로 먹어요.
2: 아 저도 주는 대로 먹는데 그래도 신기한 걸 계속 나는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 식당에 들어갔을 때 메뉴 중에서 제가 한 번도 못 먹어본 게 있다 태어나서 그럼 저는 그걸 무조건 먹어봐야 됩니다.
1: 저도요. 네. 그래서 뭔가 그 정글의 법칙 같은 촬영할 때도 전 다 먹었어요.
2: 저도 다 먹었어요. 벌레 같은 거 전 너무 먹어보고 싶어요.
1: 저 애벌레 먹었잖아요. 네,
2: 애벌레 맛있죠.
1: 맛있지는 않아요.
2: 그래도 그 단백질이 쫀득쫀득할 것 같은데 아닌가?
1: 향이 너무 강해.

0: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내 발에 굳은 손
4: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5: 친환경 농산물
6: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7: SBS
6: 1등 인터넷 라디오는
7: 고릴라
6: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7: 매출
6: 광고기 가성비 갑
4: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8: 생활정보
9: 은퇴 후 다시 일하는 분들에게 반가운 변화가 생겼죠. 이제는 월 500만 원 안팎의 소득이 있어도 노령연금이 깎이지 않게 됐습니다. 국민연금 가운데 65세 이상 은퇴자들이 받는 게 노령연금인데요. 그동안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넘으면 최장 5년 동안 최대 절반까지 노령연금이 깎여서 올해 기준으로 월 소득이 약 319만 원 이상이면 연금이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부터는 200만 원의 추가 공제가 적용돼 월 소득 519만 원까지는 노령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은퇴 후에도 일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55세 이상 중 최근 1년 사이 일을 한 비율은 약 62%였습니다.
1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4부 문을 열었고요. 김동 기자님과 개인 애창 타임 개치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아침봉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각자의 취향에 대한 사연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그 어떤 사연도 환영해 드립니다. 내가 좋아하는 아니면 한때 좋아했던 것들 아주 사소할수록 더 좋으니까요. 사연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기자님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2: 아침봉 홈페이지는 늘 열려 있고요. 지금 바로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사연 소개되신 모든 분께 닭가슴살 세트 보내드릴게요.
1: 기자님 사연 소개해 주세요.
2: 8133님입니다. 두 분은 밤 잘 새시나요? 아니 밤 새는 거 좋아하시나요? 저는 완전 취향이에요. 30대 후반 이제는 밤을 새고 싶어도 저절로 눈이 감기는 그런 나이가 됐지만요. 오히려 전 가끔 밤새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고요?

0: 남편이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가거나 시댁에 저 빼고 갔을 때만 가능한 이야기거든요. 평소에 아이 재우다 보면 같이 골아떨어지지만 혼자의 자유가 생긴 날 무조건 이 시간을 누리려면 드라마 보고 웹툰 보고 야식 시켜 먹으면서 밤을 새야 남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 주말에도 남편이 아이들 데리고 캠핑 간대요. 저 뭐 하면서 밤새죠? 벌써부터 너무 설레요.
1: 밤새는 게 취향이라는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기자님은 여전히 종종 밤을 새시잖아요.
0: 글이 이게 제가 저 어릴 때부터 밤에 글을 쓰는 버릇을 들였더니 해가 져야만 글이 나옵니다.
1: 아 하긴 저도 저녁에 써야 돼요. 낮에 쨍쨍할 때는 그죠?
0: 쨍쨍할 때는 글이 안 써져요 전혀. 왜냐하면 저 햇빛을 보면서 빨리 나가야 되는데 나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밖에 안 들고.
1: 그러면은 밤새고 나면 어때요? 데미지가 좀 크지 않아요?
0: 하루 밤새면 요즘은 이틀은 자야 합니다.
1: 아 그러면은 글을 많이 써야겠네요.
0: 글을 제가 그래서 지난달에 진짜 글을 많이 썼어요.
1: 몇 개나 쓰셨어요?
0: 한 열 서너 개를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이틀 하나씩 썼어요. 정말 이번 달부터 너무 잠이 계속 쏟아지더라고 그래가지고.
1: 와 그러면은 매달 마감을 하셔야 되는 원고 10개 정도 되시는 거예요?
0: 기본적으로 한 10개 정도인 것 같아요 항상. 예.
1: 와 대단한데요.
0: 돈 벌어야죠.
1: 그 다이나믹 듀오의 고백이라는 노래에도 이런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하루를 밤을 새면 이틀은 죽어, 이틀을 밤새면 나는 반 죽어. 기자님을 위한 가사 아닌가요?
0: 죽죠. 사실 저 약간 좀비 같지 않아요? 저 약간 죽어 있습니다 언제나 약간.
1: 그래요?
0: 그럼요.
1: 그렇기에는 사실 너무 통통하거든요. 기자님 뭔가 그렇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뭐라고 해야 돼? 너무 이렇게
0: 통통하게 죽은 좀비는 통통한 그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1: 아유 그래도
0: 좀비가 다이어트하는 거 봤어요?
1: 그래도 너무 지금 맛있는 거 잘 먹고 그런 거 같은 느낌이어서
0: 잘 먹는 좀비죠.
1: 그러면 그러니까. 이건 차이가 있어요?
0: 왜?
1: 일할 때 밤새는 거랑 놀 때 밤새는 거.
0: 전 놀 때 밤새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 밤에 피는 장미예요. 예, 밤이 제일 좋잖아요.
1: 그러니까 일할 때는 확실히 밤을 샌다 하더라도 똑같은 밤을 새도 조금 더 힘들게 느껴지고
0: 그렇죠.
1: 놀 때는 전혀.
0: 아, 놀 때는.
1: 놀 때는 제가 생각할 때 그럴 것 같아. 기자님은. 놀 때는 몰라. 근데 이제 클럽에 나와서 집에 들어갈 때 피로와 여러 가지 생각들.
0: 정말 오랜만에 클럽에 지난번에 갔는데 이태원의 아침해가 떠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내가 아침해가 떠오르는데 집에 돌아가는구나.
1: 난감이 교차하지 않나요?
0: 난감은 교차하고 그래서 지나가다가 쇼윈도 얼굴을 봤는데 기름 떡이 돼가지고 아주 그냥
1: 아 그거 알죠.
0: 그러니까 밤에 놀았을 때는 밤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새벽에 자신의 얼굴을 보면 안 돼.
1: 그러니까 저 아는 분이 얘기해 준 건데요. 이제 그분 한창 나이트 클럽이라는 곳을 열심히 다닐 때 본인은 이제 밤새 놀고 들어가는데 맞은편에 이제 막 학교로 향하는 교복 입은 아이들을 보면서 그 어떤 만감이 교차하는
0: 그렇죠. 뽀송뽀송한 그 얼굴을 보면서
1: 자기 얼굴에 기름이 껴있고 그렇죠. 입은 텁텁하고
0: 그렇죠.
1: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고
0: 몸에서
1: 하더라고요.
0: 몸에서 온갖 냄새가 나고
1: 막 담배 냄새도 나고 그러는데
0: 그렇습니다.
1: 네. 네. 그렇다 하더라도 클럽에 놀러가서 또 밤을 새실 거 아니에요.
0: 저는 그냥 클럽에서 죽을까 봐요 그냥.
1: 네. 아 진짜 오랜만에 들어봐요. 클럽에 뼈를 묻겠다. 사실 이거는 글쎄요. 20대 초반들도 요즘에는 잘 안 뱉는 말이잖아요.
0: 그러니까 말입니다.
1: 한창 그 클럽에 꽂혀있는 친구들도 나는 클럽에 뼈를 묻을 거야 라는 얘기는 하지 않는데
0: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1: 지천명이신
0: 네. 네 그럼요.
1: 우리 기자님이 나는 클럽에 뼈를 묻겠다.
0: 너무 나이가 들어서까지 클럽 가면 안 되니까 저는 65살이 되면 멈춰야지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1: 지금 선전포고를 하셨어요. 예, 전국에 있는 클럽에 선전포고를 네. 하셨고요. 노래 듣고 오도록 할게요. 크랜베리스 좀비.

0: 김동훈 기자님과 함께하는 개인의 취향 타임.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사연 소개되신 모든 분께 닭 가슴살 세트 보내드리니까요. 방송 들으시는 본글에 여러분도 생각나는 취향이 있으시면 사연을 많이 보내주세요. 사연은 기자님이 소개를 해드릴게요.
1: 4931님 사연입니다. 저는 기억에 남는 문자를 모아두는 게 취미이자 취향입니다. 아내가 뜬금없이 보낸 감동적인 내용이나 웃긴 메시지, 사랑한다는 고백 문자는 꼭 휴대폰 메모장에 저장을 하나요? 아직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시는구나. 예, 사실 엄청난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여보 덕분에 우리 가족 다 건강하게 잘 지내는 거지. 여보랑 결혼하길 잘했다 싶어. 이런 건데요. 주말 부부라서 그런가? 평일에 아내 보고 싶으면 저장해놓은 문자를 다시 봐요. 물론 친구들 문자도 있고 아이들이 보내준 것도 있습니다. 제 휴대폰에서 사진만큼이나 의미가 있고 소중한 문자 저장함 지워지지 않게 잘 보관해야겠습니다.
0: 기억에 남는 문자를 저장해둔다는 취향 사연이었는데요. 깨톡이나 문자로 오는 것들 중에서 엄선해서 메모 어플에 잘 저장을 해두신다고 하네요.
1: 이야.
0: 기자님 어떠세요?
1: 아유, 참 이런 걸 어떻게 해요. 굉장히 뭔가 귀찮아하는 사람이라 뭐 따로 메모고 그런 건 잘 없고요. 아, 대신 이제 글감이 떠오를 때는 이제 하도 글을 많이 쓰니까 에세이 글감이 떠오를 때는 그거를 이제 메모장에다가 좀 보관을 해둡니다.
0: 아니 근데 기자님은 그 휴대폰에 사진이나 메일 잘 안 지우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1: 지금 사진 숫자가 제가 도대체 몇 장일까요? 수십만 장입니다 거의. 예.

0: 그리고 제가 지금 이메일을 보면 지금 1855라는 숫자가 찍혀 있네요.
1: 안 읽은 이메일이요?
0: 네. 이걸 제때제때 지워줘야 되는데 제가 그걸 잘 못해요. 그래서 계속 쌓입니다.
1: 아니 근데 그렇게 많으면 네. 확인해야 되는 이메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그런 건 어떻게 해요?
0: 검색하죠. 그런데 확인해야 될 메일은 또 이렇게 문자로 미리 옵니다. 사실 거의 다. 예. 이렇게 메일로만 뭔가 청탁을 하거나 그런 일은 잘 없으니까.
1: 야 대단한데요.
0: 그럼요.
1: 네. 그러면은
0: 어떤 내용인지 공개할 수 없는 문자들이네요.
1: 부정적인 걸까요?
0: 야, 악플을 굉장히 이렇게 붙이시던 분이 어떻게 제 전화번호까지 이렇게 아셨는지 모아놓고 즐기는 거예요? 이렇게?
1: 이제 나중에 네. 지금은 이제 뭐 그 악플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진짜 심한 찾아낼 거다.
0: 예, 저 변호사 소개시켜드릴까요? 잘하시는 분 있는데
1: 그게 조금 시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그 자료가 있으면 찾아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0: 아, 당연하죠. 다 찾아낼 수 있어요.
1: 여러분들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0: 근데 되게
1: 네.
0: 무섭다. 이렇게 하나하나 저장해놓고 너는 언제 고소할까요? 이렇게 챙겨보는 거 아니야?
1: 아니 근데 너무 심한 거는 웬만하면 저는 사실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데 너무 심한 것들은 그렇게 저장을 해놔요.
0: 가끔 저는 굉장히 창의적인 악플이 달리면 박수쳐요. 너는 악플 달만하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1: 그건 이제 악플이라기보다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떤 의견 정도로는 수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1: 창의적인 거.
0: 창의적이면 뭐든데요. 예. 창의적인 욕은 들어도 기분이 나쁘지가 않아요.
1: 근데 요즘에는 근데 또 약간 메시지로 소통을 많이 안 하잖아요. 요즘에는 오히려 약간 DM이라든지.
0: 맞습니다.
1: 그죠? 그리고 그 깨톡 말고 그냥 문자 메시지로 연락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0: 문화가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기자 생활 시작할 때만 해도 무조건 전화를 통해서 청탁을 하는 게 예의였는데 요즘은 그냥 DM으로 청탁이 옵니다. 이렇게.
1: 그리고 오히려 일을 깨톡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0: 맞습니다. 예.
1: 그게 굉장히 달라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0: 적응해야죠. 네.
1: 네. 적응해야죠. 네,
0: DM 많이 주세요.
1: DM을 많이 달래. 아 그러면 이런 건 어때요? 장문에 메시지 보내야 될 때 있잖아요.
0: 네.
1: 예. 네. 그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전화하는 편이세요? 아니면 그냥 장문으로 메시지를 보내시나요?
0: 너무 귀찮아요. 저는 메시지를 장문으로 쓰는 게 세상에서 제일 귀찮아서 네. 정말 장문이고 복잡한 이야기면 그냥 전화를 합니다. 예. 네.
1: 그냥?
0: 예, 네, 그럼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청력이 조금 떨어져가지고 지금 잘 안 들려 심지어.
1: 아니 전화 통화도 안 들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0: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그래서 가끔 이렇게 전화로 청탁을 받았을 때 절반 정도 안 들릴 때가 있어가지고 그냥 길거리를 걷다가 봤는데
1: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다른 소음이랑 섞여서
0: 그렇죠. 그래서 문자로 다시 좀 보내십시오 이렇게 하죠.
1: 아 진짜? 네. 그러면 그 청탁을 해준 분 입장에서 와 김동 기자 생각보다 완전 꼰대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0: 왜 그래?
1: 아니 전화로 다 얘기했는데 굳이?
0: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언제나 예의 바르게 전화를 받는 편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예.
1: 근데 저도 장문 메시지 보내는 건 좀 힘들더라고요.
0: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
1: 할 얘기가 있으면 그냥 그냥 전화하는 게 낫지.
0: 맞습니다. 근데 정말 집전화가 없잖아요 요즘은. 옛날에 회사에는 회사 전화가 있었고 거의 다 회사 전화로 청탁을 했었거든요.
1: 요즘에 집 전화라고 안 하고 인터넷 전화라고 하죠.
0: 아 그렇게 얘기하나요?
1: 네. 인터넷 전화. 그러니까 집 전화를 설치할 거면 인터넷 전화로 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0: 근데 저는 그 집에 전화 하나 설치하고 싶어요. 그 옛날에 드라마 보면 전화 딱 받으면서 네 아현동입니다 이런 거 하는데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1: 나도.
0: 네 아현동입니다. 나 평창동입니다.
1: 옛날 드라마 때 그런 거 많이 나왔어요.
0: 김수현 드라마를 보면 항상 네 성북동입니다 혹은 네 평창동입니다가 나왔었어요. 네.
1: 맞아요. 네 광고 듣고 오도록 할게요.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케어 원해요?
3: 케어 원해요.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 원해요.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 원해요.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5: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4: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5: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4: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6: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0: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1: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2: 봉디야 그래야 봉글에 귀진이 왔다
3: 쉿 조용히 해 지금 제일 중요한 시간이란 말이야
2: 아 규진이보다 중요한 게 뭔데?
3: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아산 원예 농협에서 아산 맑은 배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엔젤 밤을 만든 줄리슬립에서 로즈 캐모마일 마스크팩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2: 우와 이거 다 받으면 완전 봉 잡는 거네 뻥뻥뻥뻥이 왔어요
3: 조용히 해 이어서 소개할게요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 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 김치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식단 파트너 득금 파티에서 닭가슴살 세트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2: 참여 안 하면 완전 손해다 규진이 또 올게 손해야
3: 광고 듣고 왔고요 네 오늘 개인의 책상 캐치타 기자님 함께 하셨는데 어떠신가요?
4: 네 아현동입니다 아유 전화가 아닌가요? 이런 꽁트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죠?
3: 아유 괜찮습니다.
4: 이런 건 하면 안 되는데 네. 즐거웠습니다. 오늘도.
3: 네 그래서 그런지 오늘 황 PD가 마지막 곡을 선곡해 줬는데 이거는 기자님이 소개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4: 이거 나 매기는 거잖아. 네. 바이브의 이 나이 먹도록. 네 끝곡. 저 나이 먹도록 저거 봐라 약간 이런 건가?
3: 제가 볼 땐 둘 다 똑같고요. 네. 이 노래 끝곡으로 듣고요. 저도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내일 뵐게요. 오늘도 괜찮은 하루가 될 겁니다.

0: SBS 우리말 지킴이.
1: 후식으로 달콤한 초콜릿과 케이크를 준비했어요. 달콤한 후식 중에는 맞춤법이 헷갈리는 것들이 많죠. 특히 외래어는 들리는 소리와 실제 표기 규칙이 달라서 혼동하기 쉬운데요. 외래어 표기법은 원어의 소리를 한국어 음운체에게 맞춰서 통일하는 게 규칙입니다. 따라서 초콜릿은 영어 발음 원칙에 따라 초콜릿으로 적는 게 맞고요. 케이크가 아닌 케이크가 맞는 표기입니다. 또 여러 겹으로 이루어져 있는 프랑스의 대표 빵은 크로와상이 아닌 크루아상이 바른 표현입니다. 고단했던 평일의 마지막 날이죠. 달콤한 휴식에 함께하는 행복한 금요일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3: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3: 방탄꼭지 방탄꼭지.
5: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당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도.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복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0: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2: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영화 레이더스에서 카이로 시장의 한복판, 인디아나 존스 앞에 검을 든 사내가 나타납니다. 긴장감이 쌓이고 채찍을 손에 쥔 인디아나 존스가 이제 한 판 제대로 붙겠구나 싶은데 그냥 총을 꺼내서 쉽게 끝내버립니다. 사실 이 장면은 훨씬 긴 액션으로 찍을 예정이었대요. 근데 해리슨 포드가 촬영 당일 심한 배탈로 고생을 했고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에게 슬쩍 부탁을 합니다. 아, 저 화장실이 급한데 그냥 아, 총 쏘는 걸로 아, 배야. 아, 빨리 끝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바뀐 장면이 영웅은 반드시 멋지게 싸워야 한다는 공식을 통째로 뒤집으며 인디아나 존스의 명장면으로 남게 됐죠. 이걸 두고 위기는 기회가 된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될 사람은 될 사람은 뭘 해도 된다고 봐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박하선의 시네타운 박하선입니다.

0: 6월 5일 금요일 박하선의 시네타운 첫 곡은 영화 인디아나 존스에서 존 윌리엄스의 레이더스 마치 듣고 왔습니다. 82년에 개봉한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 1편 영화 레이더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작품 해리슨 포드가 주연을 맡았어요. 1936년 인디아나 존스가 전설의 보물 언약의 궤를 찾기 위해 모험을 떠나며 벌어지는 이야기. 해리슨 포드의 배탈로 채찍을 찍는 경우가 영화는 비일비재하죠. 잠시 후 2부에는 김소미 기자님이 함께하는 위클리 매거진 이번 주 주목받은 신작들 소개해드립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그럼 광고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 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4: 육즙팡팡 킬바사 킬바사 킬바사 킬바사 종쿡 델리미트 킬바사
5: 집에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0: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장마철에는 길과 하천 주변에 버려진 오염물들 오염물을 미리 치워둬야 빗물에 쓰레기가 섞이지 않겠죠. 마지막으로 세차는 반드시 지정된 세차장에서 해야 기름과 먼지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습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1: SBS 라디오의 마스코트 랄라가 20살이 되었어요. 6월 16일에 열릴 랄라의 20번째 생일 파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청취자 3,000명에게 선물을 나눠드릴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2: 랄라의 생일 파티는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함께합니다. 노인학대 예방은 관심의 시작입니다. 신고엠 나비새김을 통해 관심을 보여주세요.
3: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시엘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4: 시엘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가구 사려면 어디? 당연히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죠. 왜? 맘에 쏙 드는 가구를 언제나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와우!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 당장 가야겠어요.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생활정보.
4: 오늘 아침엔 대부분 20도를 밑돌아 선선하게도 느껴졌습니다. 한낮 기온도 어제보다 1도가량 떨어져 서울 27도에 머물겠고 수원 파주 25도, 대전 26도가 되겠습니다. 다만 대구 28도, 부산 29도로 영남 지방은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특히 낮 동안 햇볕이 강해서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겠습니다. 이번 주말 비 예보는 없겠고 30도를 넘는 한여름 더위도 없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는데요. 다만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0: 쏟아지는 신작들 중에서 주목해야 할 영화를 새로운 영화 소식들과 함께합니다. 위클리 매거진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신의 21의 김소미 기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신의 21 김소미입니다.
0: 사고팔님이 네. 기자님이 들려주신 칸 영화제 이야기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 언젠간 꼭 칸에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제 버킷리스트가 하나 더 추가가 됐다고 하셨습니다.
1: 와, 이런 분들 많죠. 칸 영화제 가고 싶다는 버킷리스트는 꽤 멋있는
0: 맞아요.
1: 네, 리스트인 것 같고 요새 점점 더 칸 영화제가 일반 관객들이

0: 진 이번 주 박스오피스 먼저 살펴볼까요?
1: 군채천하가 와. 이어지고 있고요. 네. 연상우 감독님 정말 부지런히 작업하시는데 이렇게 그러게요. 박스오피스 소식도 좋으니까 괜시리 뿌듯함이 듭니다. 누적 관객수 350만 명 와. 돌파하면서 손익분기점 넘어섰습니다. 올해 개봉한 영화 중 가장 빠른 속도고요. 국내뿐 아니라 말레이시아에서는 부산행이 이어서 역대 한국 영화 흥행 2위에 오르는 등 아시아 주요 지역에서도 줄줄이 이 정상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3일 개봉한 영화 와일드싱도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 얻고 있는데요. 이 영화는 잠시 후에 소개해드릴게요. 그리고 지난달 27일 개봉한 외화 호러죠 백룸도 G세대 관객들의 입소문을 타고 누적 관객수 40만 와. 명 돌파했습니다.
0: 자, 기자님 그럼 오늘 소개해 주실 영화 어떤 작품일까요?
1: 네. 박스오피스에서 말씀드렸던 와일드싱 좀 자세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강동원, 엄태구, 박지연 배우가 주연을 맡았고요. 향수를 자극하는 코미디 영화 한 편이 나왔습니다.
0: 아,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죠. 다들 저렇게들 열심히 사는데 우리도 열심히 살아야지 했던 그 영화. 영화 와일드싱 그럼 어떤 이야기일까요?
1: 네. 이야기의 배경은요. 친구, 엽기적인 그녀가 극장을 채우던 21세기 오. 초입니다. 바야흐로 놀이터에서 모래먼지 날리며 헤드스핀을 돌리던 자칭 댄스머신 현우가 기획사 대표 용구에게 캐스팅이 됩니다. 현우는 상구, 도미와 함께 3인조 혼성그룹 트라이앵글로 데뷔해서 가요계를 그냥 휩쓸어요. 그런데 정점에서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정산도 제대로 안 해주던 소속사 대표가 해외로 도피해버리고 여러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겹치면서 그룹이 하루아침에 해체가 되는 건데요. 영화는 바로 이 벼락같은 추락을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가장 찬란했던 시절이 가장 빠르게 끝나버린 사람들. 이제 모든 것에는 유효기간이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그로부터 20년이 그냥 훌쩍 흐르고요. 여기서부터가 아이고. 진짜 이야기인데 네 사람의 현재가 좀 기가 막힙니다. 강동원 배우가 맡은 리더 현우는 비보이 출신 댄스 머신이었는데 지금은 라디오 출연마저도 잘 낼 만큼 근근히 버티는 생계형 방송인이고요. 무대에서 정말 상큼했던 박지연 배우가 연기한 그룹의 센터 도미는 재벌가 며느리가 돼서 욕망도 본능도 다 접어둔 채 조용히 살고 있고요. 엄태구 배우가 연기한 정통 힙합 전설을 꿈꾸던 래퍼 상구는 솔로 앨범이 연달아 망하면서 빚더미에 앉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 사람 더 지금 벌써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신데요. 트라이앵글에 밀려서 만년 2위였던 발라드 가수 최성곤이 있습니다. 이 최성곤을 연기한 오정세 배우의 동향이 요즘 심상치가 않죠. 이 흩어져 있던 네 사람에게 다시 함께 무대에 설 기회가 찾아오고요. 현우가 이걸 일생일대의 기회로 여기고 옛 멤버들을 불러 모아서 공연장으로 향하는 그리고 무대 위로 오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순탄치만은 않은 여정입니다. 그래서 와일드싱 이야기의 성격으로 보면 로드무비에 가깝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을 긴 고속도로에 비유하자면 목적지까지 우당탕탕 부딪히면서 끝도 없이 계속 나아가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0: 배우들이 90년대 아이돌로 변신을 해서 비주얼부터 화제였지 않습니까? 강동원 배우가 헤드스핀까지 했다고요?
1: 다들 대역 아니냐 처음에 네. 그랬는데 와. 배우 본인이 실제로 정말 열심히 연습을 했다고 해요. 사실 강동원 배우 하면 검사회전, 네. 전우치에서 코미디 감각을 슬쩍슬쩍 보여준 적이 있으신데 이렇게 전면적으로 코미디 영화하고 나온 건 이제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제가 인터뷰 때 들은 바로는 손재공 감독님이 오래전부터 여러 대본을 보내면서 구애를 했는데 이런저런 이제 사정으로 성사가 되지 않았다가 이번 작품에 강동원 배우가 굉장히 의욕적으로 먼저 이렇게 뜻을 밝혔다고 하고 거기에는 이제 코미디에 대한 배우의 애정도 있었고 도전 의식도 있었고 네. 특히 이 90년대 배경의 의상이나 스타일도 배우가 직접 많이 제안을 할 만큼 굉장히 애정이 있었다고
0: 패션 좋아하시니까
1: 네 합니다. 그래서 영화 보면 이 키 크고 팔다리 긴 체형이 네. 춤을 열심히 출 때 나오는 폼이 따로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죠. 실제로 세 배우 모두 자기 포지션에 맞춰서 뭐 브레이크 댄스, 보컬, 랩 5달 이상 연마했다고 하고요. 강동원 배우도 1세대 아이돌을 제대로 오마주하는 게 내 목표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엄태구 배우도 참 의외인데요. 워낙에 내향적인 이미지의 배우인데 여기서는 에너지가 과해도 과한 그런 폭풍 래퍼여서 그 간극이 재미를 낳고요. 오정세 배우가 그 시절 댄스 가수들의 숙적이었던 발라드 왕자로 능청스럽게 등장을 하는데 이 네가 좋아

0: 라는 곡이 벌써부터 일찌감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 맞아요. 개봉 전에 뮤직비디오가 먼저 공개가 돼서 화제였습니다. 시네타운에서 지난주에 이 노래 틀었는데 반응 정말 뜨거웠어요.
0: 꽤 영리한 마케팅인 것 같아요. 트라이앵글의 가상 뮤직비디오 Love Is라는 곡의 뮤직비디오를 SNS에 먼저 풀었는데 레트로가 트렌드인 지금 분위기와 맞아 떨어지면서 꽤나 사전 입소문을 탔고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페이소스를 다루는데 그걸 또 절대 마냥 희화화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40대, 뭐 또 중년 이상의 나이에서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세워보려고 앞만 보고 달리는 인간들의 모습이 그들의 직업이 연예인임에도 불구하고 좀 객석에 앉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겹쳐보게 만드는 그런 휴먼 코미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좀 깊이 생각하기보다 마음 편히 웃고 흥얼거리고 그러다가 슬쩍 눈물 한 방울 훔치고 싶은 분들께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1: 6457님이 저 딸이랑 와일드싱 보러 가요. 저희 둘 다 영화에 발라드 왕자로 나오는 오정세 배우님한테 푹 빠져가지고 개봉하기만을 기다렸어요.
0: 세대 초월이네요.
1: 그러니까요. 드디어 보러 간다고. 38주째 2위인 성곤 오빠를 응원하며 요즘 매일 듣는 노래 틀어주세요. 최성곤의 네가 좋아. 이 곡 듣고 그럼 우리 다시 만나요.

0: 역시 단순함의 미학이 최고다. 네. 네. 다시 한번 느낍니다.
1: 아, 다음 소개해 주실 영화는 어떤 작품일까요?
0: 아, 이제 정반대결의 영화로 넘어가 보죠. 같은 날 개봉한 SF 애니메이션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입니다. 김양기, 박지우, 이주영 배우가 목소리 연기로 참여했습니다.
1: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 제목부터 인상 깊어요.
0: 제목이 좋죠. 눈길을 끄는데요. 아마 소설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실 거예요. 김초엽 작가의 원작 소설 제목 그대로입니다. 한국 SF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죠. 첫 소설집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이 40만 부 넘게 팔린 베스트셀러인데요. 그 책의 가장 첫 번째 수록작인 단편이 바로 이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였습니다. 놀랍게도 이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이라는 단편 소설집의 모든 단편들이 영상

0: 영화판권이 다 팔렸거든요. 그 중에서도 공개가 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 거죠.
1: 애니메이션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 어떤 이야기일까요?
0: 네, 무대는 일단 지구가 아니고 마을이라고 불리는 어떤 다른 곳인데요. 이 마을에서는 지구를 시초지, 그러니까 최초의 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마을은 일종의 유토피아예요. 차별도, 배제도, 슬픔도 없는 곳. 완전한 이상향인 거죠. 그래서 갈등이나 전쟁 같은 건 없고, 그래서 역사 시간에나 배우는 무엇인데요. 김초엽 작가의 통찰이 여기서 빛납니다. 행복하지만 이 세계는 불행을 한 번도 몰랐기 때문에 그 행복의 깊이도 알지 못하는 곳. 이라는 설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에는 관습이 한데도 왜 굳이 등지고 떠나는가? 달리 말하면 불행이 때로는 어떻게 인간을 살게 하는가? 그런 질문을 던지는 애니메이션입니다.
1: 김양기, 박지우, 이주영 배우는 어떤 캐릭터의 목소리를 맡았을까요?
0: 김양기 배우가 소피의 목소리를 맡았는데요. 원작 소설이 액자식 구성이에요. 그래서 데이지가 친구 소피에게 편한 일상에 머물던 소피가 데이지는 왜 지구로 떠났을까를 고심하는 과정이 영화의 또 다른 축인 셈입니다. 여기서 데이지는 박지우 배우가, 그리고 마을의 비밀과 맞닿은 또 다른 인물 올리브는 이주영 배우가 맡았습니다. 세 배우 모두 과장 없이 담담한 목소리로 인물의 내면을 그려내고요. 세 분 애니메이션으로 탄생했습니다.
1: 특별한 분들이 참여한 애니메이션이라고요. 어떤 분들일까요?
0: 캐릭터 디자인이 좀 흥미로운 이름이 있는데요. K-POP 데몬 헌터스와 인사이드 아웃 2 참여한 한국인 디자이너 위현송 디자이너가 합류했는데, 이게 너무 예쁘고 만화 같은 그런 비주얼보다는 좀 현실적이고 공감을 해서 문학에 기반한 감성 SF 애니메이션이라는 좀 한국 애니메이션 시장에서는 흔치 않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작품 같고요. 주제적으로도 반갑습니다. 뭐 언뜻 이상향 같지만 완벽함이 무언가 중요한 걸 함께 지워버린 유토피아가 뭐 여러 현재의 모습들에 좀 비유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첨단 과학이 개성을 규격화하는 세상이라든가요. 그래서 어쩌면 불완전하고 자꾸 덜컹거리는 이 세계가 바로 그 불완전함 때문에 살아볼 만한 곳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1: 위클리 매거진, 오늘은 영화 와일드싱,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 두 편 소개해드렸습니다. 김수미 기자님, 오늘도 좋은 영화 추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그럼 시네타운 광고 듣고 다시 만나요. 소리 질러!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0: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1: 다이렉트샵.
2: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3: 시네타운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백화점 상품권, 아이를 위한 선택 해피코에서 저당 과일 주스에서 다용도 날짜 표시 다이얼 스텐 용기, 제주 화장품 삼다 올레에서 올인원 제마인 마유 크림, 프리미엄 수제 간식 아르넛에서 피칸 호두 정과, 건강한 습관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끝곡으로는 드라마 너의 시간 속으로 해서 뉴진스의 아름다운 구속 이 곡 듣고 우리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만나요. 오늘도 영화처럼.

0: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3: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0: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원을 주거든.
1: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0: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1: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0: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1: 게다가 기업 납입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2: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4: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두피 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3: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4: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5: 잘 만들었다, 몽잘.
6: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7: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6: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나는 나름 열심히 쓴다고 쓴 건데 글씨 못 쓴다고 주변에서 막 타박하고요. 근데요, 요즘에는 이 악필도 전시를 한대요. 이름하여 악필 전시회. 예전에 고치라고만 했던 악필을 이제는 그 사람만의 특별한 개성으로 봐주는 거죠. 맞아요. 늘 반듯반듯 예쁜 것도 좋지만 삐뚤빼뚤 조금 서툰져서 나오는 매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조금 서툴고 엉뚱해도 괜찮습니다. 다 각자의 모양대로 채워나가고 있을 테니까요. 조금 삐걱거려도 충분히 괜찮은 하루. 12시엔 주현영입니다.

12시엔 주현영 문 열었습니다. 저는 DJ 주현영이고요. 첫 곡으로 비스트의 픽션 듣고 왔습니다. 어릴 때 글씨 못 쓴다고 안 예쁘게 쓴다고 한 소리 들었던 주주님들 있으시죠? 그런데 요즘은요 이 악필도 전시회를 한대요. 악필 공모를 해가지고요 선정된 악필들을 모아서 전시회를 연 건데요. 세상에 아름답지 않은 글씨는 없다라는 취지래요. 근데 진짜 뭐 명필로 쓰든 악필로 쓰든 그 사연 안에 담긴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결국. 그쵸? 그래서 저희가 이 전시회에서 전시된 한 악필의 한 작품을 보고 있는데요. 그냥 뭐랄까 이 사람의 그냥 이거를 바깥에서 전시회가 아닌 다른 데서 본다면 진짜 대충 썼다라는 그런 느낌인데 괜히 이렇게 전시를 해놓아서 보면 뭔가 좀 연륜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흘리듯이 쓴 이 글씨체에서 그 사람의 어떤 삶의 태도와 어떤 여유로움이랄까 그런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글씨가 이쁘든 안 예쁘든 그 글씨 속에 어떤 사연이 담겨져 있는지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는지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좀 잘 이쁘게 뭔가를 써야 된다 이쁘게 보여야 된다라는 그 어떤 예쁜 어린이 강박증이 좀 있었어가지고 굉장히 좀 어떤 내용과는 상관없이 예쁘게만 쓰려고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글씨로는 사실 혼나본 적이 없는데 그 안에 이제 뭐랄까 알맹이가 없으니까 그래서 좀 혼났던 그런 기억은 좀 나네요. 우리 8882님께서는요. 우리 아들이 저 닮아서 엄청난 악필인데요. 악필은 언어도 가리지 않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영어도 완전 악필입니다. 무슨 알파벳이 아니라 암호 수준으로 써놔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보고 싶네요. 얼마나 악필일지. 또 우리 정은미님도 주디는 이런 거 안 귀찮아하고 바로바로 자라나요? 지금 일일이 이거 등록 우리 정아님 정아님도 그렇고 우리 버스 안에 타 계신 모든 분들이 들으시면서 조금이라도 피식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또 우리 4074님은 오늘부로 퇴사합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거래처에 인수인계하러 가는 길에 라디오 듣고 있어요. 좋은 그래도 주주님이 뭐 시원섭섭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 보면 이 회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셨나 봐요. 그쵸?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또 우리한테는 또 다음 단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부터 더 새롭고 알차고 행복한 그런 일들이 많이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WS501의 김규종 씨와 함께합니다. 저희는 1부 끝곡으로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4: 고릴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하나 되는 세상.
5: 목표를 이루는 방법 있으세요?
6: 저는 하루하루 조금씩 해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든 급하게 하면 체하잖아요.

0: 모르는 사이에 목표에 가까이 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1: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성취감을 느끼면 된다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큰 목표를 잡으면 멀리 있어 보여서 가기 힘든데 작은 것부터 일어나가면 점점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2: 꿈에 기한을 정하면 목표가 되고 목표를 나누면 계획이 되고 그 계획을 실천하면 결국 현실이 된다고 합니다. 큰 목표를 작게 나눠서 기록하고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지안이었습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현대.

0: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1: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0: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2: 케어 원해요?
3: 케어원 헤어.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원 헤어.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원 헤어.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4: 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5: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4: 비다샵.
5: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4: 비다이렉트샵.
5: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4: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6: 레노.
7: 충전 부담 없는 레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6: 르노.
8: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9: 내가 회사에 갔다 오면 오피스물이 뚝딱,
10: 데이트하고 오면 한 편의 로맨스가 짜잔.
9: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을 시트콤으로 제작해 드립니다. 매일이
11: 시트콤 매콤.
9: 말실수까지 사랑스러운 이 코너의 안방 요정 박수영 씨. 근데 이 여기에 이렇게 시계를 찬 것 같은.
12: 네. 근데 시계도 지금 차고 계신 네. 시계도 되게 특이해.
9: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 교정 씨가
10: 이거 길거리에서 네. 싸게 팔길래 사왔어요.
9: 약간 휴대전화가 길거리? 시계처럼 네. 돼 있어.
12: 길거리 네. 어디요? 강남 지하상가?
10: 그 근처예요.
9: 어 진짜요? 네.
12: 야, 나는 명품인 줄 알았어.
9: 브라운 거는 그랬다가 어. 이렇게 실제로 그랬는데 어. 약간 진짜 뭐 아직 그 애기 엄마지만 심쿵하다라는 어. 표현이 오랜만에 이게 다시 좀 새록새록 떠오르네.
12: 어. 저번에 드리핀 준호 씨한테도 심쿵하시지 않으셨어요?
9: 그때 그 애니메이션
12: 아 그때 그 애니메이션의 주인공 느낌이어서 심쿵이었고 지금은 왕자님이어서
9: 심쿵 느낌이고.

0: 요가 왕자님이어서 심쿵을 해버렸다.
1: 네. 그렇지.
0: 이게. 네.
2: 어. 아, 근데 저도 소영 씨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0: 어 진짜요?
2: 네,
0: 저 일찍 좀 얘기해 주시지.
2: 두근두근 팬이었어요.
0: 어? 네. 대박 대박.
3: 규종 오빠. 하여튼 규종 오빠는 멋있거나 잘생기거나 둘 중 하나야.
0: 어머 웬일이야.
2: 어, 너무 좋아. 네.
3: 근데 소영 씨는 네. 진짜 저도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옛날부터 좀 팬이었다고.
2: 네, 아닌데 그렇게 될 것 같아요.
3: 아. 자 그러면은 아, 저희가 살짝 좀 조절을 해볼게요. 아, 저,
2: 예. 너무 좋네요.
3: 신이 나가지고. 네. 네. 그리고 또 소영 씨랑 규종 씨는요 두 분 다 동갑이에요. 87년생.
2: 아, 네, 제 친구입니다. 예. 아, 안녕하세요.
0: 편하게 한번 네, 좀 네. 불러주실 수 있나요? 뭐 이런 네. 거 이름으로 뭐라고
3: 이름으로 이렇게. 아 많이 심쿵하나 본데.
2: 소영아.
3: 아니 제가 소영 씨 표정을 봤는데 소영 씨가 그 기다리면서 눈빛을 이렇게 눈빛이 계속 곁눈질을 하고 계시는데 어, 많이 심쿵이에요 진짜.
1: 네 심쿵입니다.
2: 너무 좋다. 제 친구예요. 저 친구가 많이 없어서.
3: 어 진짜요?
2: 네, 생각보다 87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많이 없어요. 요즘에 제가 친구를 사귀고 있어요. 그래서.
3: 아 진짜?
0: 소영 씨 네. 사귀면 돼요.
3: 아 친구로.
0: 너 그 네. 친구로 잠깐. 아 나 소속 한 번도 왔어요.
2: 규종아
3: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그리고 규종 오빠 솔로곡 On Fire 완전 명곡이. 거든요. 많은 주주님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아, 또
2: 감사합니다.
3: 또 전해주셨어요. 이 온파이어가 작년 11월에 나온 규종 씨의 이제 솔로곡인데 네. 이 노래 제목 자체만으로도 나는 완전히 그냥 불사 지르겠다 약간 네. 그런 느낌이거든요.
2: 맞아, 무겁고 약간
3: 심오한가?
2: 아 내가 이제부터 뛰겠다 준비되어 있다 아, 마지막이 될 때까지 달리겠다
3: 이글이글이구나
2: 네. 그렇지. 아, I'm on fire 난 준비되었다 그러니까 너네도 즐길 준비가 되었느냐라는 약간 선전포고의 음악 같은 거였어요.
3: 준비가 되었느냐? 됐습니다! 네.
0: 그런 느낌이구나.
2: 네네, 제가 트래비스가 너무 좋아해서 네. 네, 그 핀이란 노래를 약간 오마주에서 만든 음악이에요.
3: 아
2: 네.
3: 그래요?
2: 네네네.
3: 트래비스 캣의 어떤 노래라고요?
2: 핀이요.
3: 핀이라는 네. 노래를 오마주
2: 네.
3: 하셨대요.
2: 약간 네, 그런 스타일의 장르로 만들어서 만든 네, 곡입니다.
3: 혹시라도 아직도 안 들어보신 주주님들 계시다면은 한번 이 더운 여름에 더 더웁게 한번 느껴보세요.
0: 그렇지. 네, 이열치열이야.
3: 이열치열을 한번 느껴보세요. 어 약간 네. 박명수 선배님 느낌이기도 하고. 그렇죠.
0: 파이어.
3: 그렇지. 좋아요. 자 그러면요 저희 본격적으로 사연 심사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우리 규종 씨가 사실 또 어마어마한 제 선배님이신데 SS501의 네. 영스트리트 DJ 출신이셔서 오. 이 코너도 바로 적응해
2: 결점을 기록한 분에겐 기존 선물에 갈비 매장 이용권까지 얹어서 보내드리니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인 유료 문자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3: 네, 그러면 사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0: 뭐가 그렇게 죄송한 건데?
4: 님의 사연입니다.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5: 와, 옆에 가는 여자 진짜 대박 이쁠 것 같지 않냐? 야, 안 봐도 예뻐. 벌써 예쁘다.
4: 그 소리에 진짜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나 박소영 아직 안 죽었다구 흐뭇하게 생각했는데요. 얼마 후 남자분이 빠르게 걸어오셔서 말을 거시길래 고개를 천천히 옆으로 돌리며 새침하게 쳐다봤죠. 근데 남자분이
6: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 봤습니다. 얼른 가십시오.
0: 잠깐만 충격이야. 90도로 꼬박하며 저를 보내는 거 있죠? 나 참 진짜
2: 이게 진짜 있는 얘기예요.
0: 나 지금 눈물 날 뻔했어.
2: 이게 진짜 실화예요.
3: 이거요. 그러니까 저희가 실화 네. 진짜 물론 실화만 보내주셔야 되긴 하는데
2: 약간의 가미를 더하겠지만
3: 가미를 더하셔도 되기는 해요 사실. 그쵸? 매콤해지기 네. 위해서라면
0: 나 근데 이거 마음 마상 입었어 지금 이거 하면서도.
2: 근데
0: 나 진짜 저
3: 아 근데 아 나는 좀 진짜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아 왜냐면 봐봐요. 앞에 가는 여자 대박 예쁠 것 같지 않냐? 안 봐도 예뻐. 벌써 예뻐. 난 여기서 좀 약간 주작 스멜이 나요.
0: 왜?
3: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2: 있죠.
3: 진짜요?
2: 네. 남자의 입장으로서 그치? 있습니다.
3: 이쁠 것 같지 않냐? 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2: 제가 아는 형님이
3: 네. 이렇게
2: 그런 사랑에 빠지신 형이 한 분 계세요. 들고 있는 이 자태가 내가 좋아하는 뒷모습이야 하고 앞모습을 안

0: 보세요. 안 볼래? 안 볼래? 안 보시다가 횡단보도 건너다가 슬쩍 보고 아 아니야.
1: 아, 혼자,
0: 이런
1: 혼자.
0: 분이 계세요. 예, 아, 계세요. 진짜, 진짜 있어요. 예.
2: 아 그러면 이거 진짜일 수도 있겠네. 네네. 아 이거 너무 수치스러운데 그러면.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0: 그렇고.
1: 아 저기요 했는데 네. 얼굴을 봤는데 내 스타일이 아니다.
0: 그 길을 물어보. 수도 있긴 한데
1: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예.
2: 길은 길을 물어볼 것 같아요.
1: 맞아. 혹시 아니면 몇 시예요?
2: 몇 시예요? 혹시 몇 시예요?
1: 시간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2: 근데 저였다면 제가 진짜
1: 똑같아. 아니 나는 안돼.
2: 아니 근데 나는 그거 생각했어요. 아는 사람인 줄 알고 쳤는데
1: 아닌 것처럼.
2: 현철인 줄 알았네. 아 죄송해요. 이런 식으로.
1: 아, 이름이 꼭 들어가야 돼.
2: 그럼 이분도 약간 이렇게 그래, 한 건가?
1: 맞아, 이름이 들어가야 돼.
2: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아, 근데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1: 그러니까 본인이 말하는 걸
2: 아, 굉장히 탐탁치 않아서. 네. 저는 저부터 할게요. 네. 탐탁지 않았고 굉장히 수치스럽고 사실 지금 꿀밤을 때려주고 싶어요. 이 남성분을. 그래서 꿀밤 점수 매콤합니다. 4.3점 드릴게요.
1: 4.3점. 네, 높네요.
2: 네.
1: 저는 근데 약간 여기서
2: 몰입됐구나.
1: 몰입됐어.
2: 메소드였어.
1: 그래서 메소드 그 점수로 4.4점.
2: 높다, 높다.
1: 나 지금 열받았다 이런 느낌이야.
2: 나도 좀. 나도 좀.
0: 오, 진짜 저 역시 친구랑 저랑 통하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이게 진짜 이거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러겠지만 죽일 놈들입니다. 예.
2: 괜찮아요. 시원하게
0: 그렇죠.
2: 얘기해 주세요.
0: 그렇죠. 예. 맞지. 예. 그럼요. 이게 이렇게 들리게 이렇게 뭐 예쁠 것 같지 않니? 이렇게 그래. 이거부터 잘못을 그러니까. 했는데 네. 와서 이제 아 잘못했습니다. 가십시오. 이게 너무 놀리는 거잖아요. 이게 죽일 4자를 좀 써서 4.4를 저도 주고 싶었어요.
2: 좋다 좋다. 아 저 하나 바꿀 거 있어요.
1: 뭔데요?
2: 저는 제가 꿀밤 점수라고 했잖아요.
0: 네.
2: 근데 꿀밤 점수 말고 저는 까먹었다.
1: 아 뭘까? 너무 궁금한데.
2: 잠깐만 까먹었다.
0: 너무 궁금해요.
2: 꿀밤 점수 네. 말고 약간 저급 점수.
1: 저급 저급스럽다.
2: 저급한 멘트였다. 난 요렇게 얘기하고 싶어.
0: 맞아요.
2: 저급 점수.
1: 저급 점수.
2: 자, 이렇게 해서 뭐가 그렇게 죄송한 건데 님의 사연은요. 4.4점으로 평균 점수 꽤 높습니다. 자, 다음 사연은 제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무시무시한 제안 님의 사연입니다. 엄마가 입원하셔서 간병을 하러 갔다가 앞 병상에 계신 어르신과 친해졌어요. 어르신이
3: 아이고 아가씨가 참 요즘 애들답지 않게 참이요. 이 늙은이랑 말동무도 해주고 아이 그래서 아가씨 결혼은 했어?
2: 하시길래 어르신 아드님도 결혼 안 했다면서요. 전에 보니까 잘생기셨던데 그럼 저 좀 소개시켜주세요. 농담 삼아 건넸거든요. 근데요 어르신이
3: 아가씨 그런 무서운 말 하는 거 아니오.
2: 네 갑자기 정색을 하시곤 그 뒤로 제게 말을 안 거시더라고요. 대체 뭐가 무섭다는 거죠?
1: 잠깐, 네? 요즘에 무슨 일이 있나요? 인류애가 많이 망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0: 네.
2: 왜
0: 이런 거지? 네.
2: 그런 무서운 말 하는 거 아니라고요.
0: 이 아가씨가 아까 그 소영씨는 아니잖아요. 그쵸?
1: 또 다른 아가씨지 이번엔.
2: 잠시만요.
0: 왜 그랬었을까?
2: 그럼 저 좀 소개시켜줘. 요즘 애들답지 않게 참하고 말동무도 해주고 결혼은 했어. 굉장히 좀 호감이어서 이렇게 그치.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왜 아드님 소개시켜달라고 하니까 무서운 말 하는 거 아니냐고 했을까요? 나는 이게 지금 공포 썰인가 싶을 정도로
1: 소름 돋았어.
2: 이거 약간 귀신 뭐 귀신인가 약간 진짜로 약간 다른 차원의 느낌인 걸로도 느껴져요.
0: 그러겠다.
2: 무슨 사연이 있는 건가 지금?
0: 할머니 눈에 귀신이 보이는 거야.
2: 그렇지.
0: 이분 등에 뭔가 업고 있다든지.
2: 맞네. 근데 너무 사연자분께 죄송한데 우리 사연자분한테 뭐가 있었다고 뒤에 누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지켜주는 분이 계셨다든지
1: 그렇지.
2: 그래서 지금 그걸 보고 할머님이 무서워하신 건지 아니면 우리 사연자분이 귀신이신 건지
1: 더 무섭 더 반전인데
2: 사연 이거 완전히 지금 여름 남양 특집인데 지금 사연자분이 귀신인데 본인이 지금 귀신인 걸 모르시는 건가 싶기도 하고
1: 그래도 그분이 사연을 보내셨다는 거는 그래도
2: 그래도 사람이란 뜻인
1: 한국과 인간과 또 연결이 좀 돼 있다는 그쵸. 뜻이 아닐까.
2: 그러게요. 아무튼 여러모로 좀.

0: 미스테리한 사연이에요.
1: 그치.
0: 그래서 저는 사실 좀 잘 모르겠거든요. 아, 좀 굉장히 미스테리해서 이렇게 매콤한 건지도 모르겠어. 아. 나는 3점 드릴게요.
1: 3점.
0: 네, 3점.
2: 나쁘지 않네.
1: 네. 아, 저는 약간 할머니가 지킬앤 하이드 같아요.
0: 그렇죠.
1: 갑자기 막 다정하게 하다가 아니야 막 이러고
0: 하다가 땡이라고 하셨어요. 정색하셨어.
2: 맞아, 땡.
1: 근데
0: 땡이라고. 아, 땡이라고.
1: 진짜 근데 이 사람 좀 미스테리하다.
3: 아니면 이 여기 이제 주인공분과 아드님의 저희가 나이 차이를 모르잖아요.
1: 아.
3: 이게 이 분께서는 아가씨라고 아. 표현을 했으니까 저희가 젊게 느낄 수 있는데 생각해 보니 뭐 제 또래 약간 이제 40대를 바라본 나이일 수도 있고 그 40대도 할머니한테는 요즘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 납지 않게 참해. 근데 아드님도 결혼 안 하셨잖아요. 아드님은 이제 대학교 이제 입학하고 막.
1: 아 그치.
0: 이제 스무 살일 수도 있어요.
3: 네. 그런 무서운 말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1: 그러면 이해가 된다. 네. 그러면 이해가 돼.
3: 아드님의 정보가 없어 우리가. 그쵸?
0: 그러게. 이 정보가 좀 있으면 더 좋을 텐데.
3: 네.
0: 그럼 우리 규정 씨도 한번 점수 한번 주세요.
3: 아 이건 조금 애매합니다. 이건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0: 네.
3: 이건 2점.
1: 야,
0: 이건 2점으로.
2: 저는 저도 이게 정보 공유가 많이 안 됐어요. 우리 규정 씨가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약간 무지의 세계에서 이 사연을 내가 좀 해석하려는 힘이 든다.
0: 자, 무지 점수. 무지 점수.
2: 1점 드리겠습니다.
1: 와우.
0: 그래도 야, 그냥 1점도 아니고 그래도 1점을 했네.
2: 예, 왜냐면 상황 설명이 조금 많이 안 됐어요.
0: 맞아요. 정보가 조금 부족했다. 자, 그래서 평균 점수는요?
2: 2.0점입니다.
3: 네.
2: 딱 떨어졌네.
3: 그럼 무서운 말 하지 마라.
1: 하지 마.
3: 2.0이라는 무서운 말 하지 마. 이렇게
0: 해야 돼. 네. 좋아요. 자, 다음 사연은요? 네. 우리 규종 씨가 한번 소개해 주세요.
3: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쌍으로 난리도 아니야 님의 사연입니다. 밥 먹고 엘베를 탔는데 역시 점심

0: 바로 아래층에서 사람들이 우수수 내렸는데 소름! 제일 앞에 상무님과 팀장님이 쌍으로 계시더라고요.
1: 규종씨, 이따 나 좀 보게나.
0: 저 그날 오후 자리에 앉자마자 사직서 양식부터 찾아봤잖아요.
2: 야, 이거야말로 소름이다.
0: 야.
2: 혹시 이런 비슷한 적 있으세요? 뭐 예를 들면 어디서 누가 내 욕을 했는데 내가 있는 줄 모르고 내 얘기를 하다가 내가 그걸 듣게 됐다라든지, 아니 뭐 앞에 이제 저기 뭐지 다 모여있는 장소에서 밖에 주차장에 잠깐 나와서 막 얘기를 하는데 아 야 그거 좀 그렇지 않나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네. 봤더니 그 옆에 차가 있었는데 차 창문이 열려있어.
3: 오 마이 갓.
2: 아니 여기 계시는데 그랬더니 그 같이 그 말하셨던 분
3: 당황했다.
2: 하지마 막 이렇게 했더니 막
3: 너무 끔찍하다.
2: 차 창문이 열려 있는 게 소름이더라.
3: 그 안에 타고 계셨다.
2: 타고 계셨고.
0: 아이고 어떡해.
2: 아 그니까. 내가 다 민망하더라고요.
3: 그치. 어때요 규종 씨는 좀 비슷한 아니요, 적 있어요?
0: 저는 전혀 없어요.
3: 다행이다.
0: 그러니까. 네네. 못 들었나? 오늘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너무
2: 본인 이야기를
0: 아니, 네.
3: 진짜 그 누구도 규종 씨 욕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2: 아 그치.
0: 아니요 못 들은 걸 수도 있으니까.
2: 아니 못 들은
3: 듣고 싶어요.
0: 엘레이 비트 무슨 말 하는 거 아니에요?
3: 자 좋아요. 그래서 네. 아니죠 우리 지금 점수를 안 매겼죠? 자 그래서
2: 이건 진짜 소름이고 정말 그 다들 조심하지만 어디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어디든 일어나도 소름 돋는 일이어서 점수 좀 늦게 드릴게요.
3: 네. 바로 어제 저녁에 제가 삼겹살을 먹으러 어떤 노포에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삼겹살이랑 막 맥주를 막 먹으면서 옆에 막 직장인들이 이제 술 마시고 막 얘기 담소 나누는 거 이제 들어보다가 옆 테이블에 어떤 남성분이 두 분이서 술을 드시고 계셨는데 한 분이 직장 상사 같았고 한 분이 오늘 뭔가 좀 문제를 일으키신 분 같았어요. 그래서 그 상사분이 야, 야 얼마 내가 너 5시에 퇴근인 건데 네 맨날 4시 반 상무 이분 두 분이서 술자리를 한번 그렇게 가져보셨으면 좋겠어가지고 네 그래서 술 드시라고 기분 좋게 4.5점 드릴게요.
2: 좋다.
3: 우와. 네 기분 좋게 술 드시러 가시라고 상무님이랑 같이
0: 좋다 좋아.
3: 규종 씨 네
0: 저 때문에 해도 이렇게 투덜거리는 걸 너무 대놓고 하는 게 먼저 본인의 행동을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3: 그렇긴 하죠.
0: 네, 상무님이랑 팀장님이 어떤 난리를 쳤는지 뭐 이게 직원분들의 약간의 잘못됨으로 인해서 난리 치셨는지 그냥 막 숙취로 난리 치셨는지
3: 그러게요. 뭐 네. 명확했으면 좋겠지만
0: 아 그리고 너무 좀 약간 이런 고민들을 제가 주변에 한번 받긴 하거든요. 저도 이제 그 제 개인 채널을 하면서 상담을 받아요. 근데 팬분들께서 직장인분들이 많으셔서 약간 이런 비슷한 고민들이 많으세요.
2: 아 그치.
0: 네.
3: 직장 상사와 관련된
0: 네 그쵸? 막내가 뭐 이런저런 제 얘기를 하는 거를 봤습니다. 잘못 보내서 톡방으로 보낸 걸 제가 읽었습니다. 아는 척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들에서 저는 비롯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속으로 한번 욕하시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네.
3: 그래요. 네. 맞아요. 사실은 내가 입 조심하면서 살아야겠다라고 교훈을 주는
2: 그래, 맞아.
3: 그런 나는요 정말 모든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다 본인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2: 맞아.
3: 그런 또 경험이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쌍으로 난리도 아니야 님의 사연은요 평균 점수 3.2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사연 심사는 여기까지였고요. 짧은 사연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최고 별점을 받은 분들에게 갈비 매장 이용권까지 얹어드리고요. 저희는 3부에서 다시 만나요.

0: 방탄꼭지
1: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0: 방탄꼭지
1: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님. 부모님과 한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도.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0: 12시 최현영
1: 최종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네. 어머 우리 글로벌하게 문자가 왔는데요. 네. 우리 소영 씨가 한번 소개해 주세요.
2: 디아머 규정. I'm so happy you're coming back. Coming back soon.
3: 아, 예. 영어 사실 영어에 좀 약해.
4: 어, 꽤 쉬운 영어인데. 네.
3: 나는 행복하다. 너의 거잖아.
5: 그래 공식적인 거예요.
3: 아, 그럼요. 공식 발표예요 이거는.
5: 그래.
4: 김규종 아르헨티나는 당신을 지지합니다. 거의 지금 이거라고.
5: Gracias. 감사합니다.
1: 네. 어, 근데 아르헨티나 팬클럽이신가 봐요.
5: 그러신가 봐요.
1: 어, 이제 참 글로벌해요, 정말로.
3: 그러니까.
1: 아, 해외 팬분들 많으시잖아요.
3: 맞아.
5: 네, 감사하게 요즘에는 이제 또 맞이해서 네, 투어 마쳤어요.
1: 아니, 규종 씨가 나온다고 얘기를 듣고 우리 네. 해외 팬분들이 그걸 또 어떻게 알고
3: 그쵸?
1: 홈페이지에 글을 막 남겨주셨대요.
5: 와, 아, 진짜요? 어떻게?
1: 우리 또 이 네. 해외 팬분들한테 그냥 정말 짧게 네. 영어로 혹시 인사 가능하세요?
4: 어, 짧게요? 네.
3: 아, 길게도 좋고
1: 짧게도
5: 길게요.
1: 마음 가
5: 어떻게요? 천천히요, 작가님.
1: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 가는 대로.
5: Hello guys, I'm Kizong.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아. you?
3: 나 알아들었어.
5: 그렇죠.
3: 나 다 알아들었어.
1: 이거는 규종 씨가 소영 씨 다 알아들으라고 그래. 이렇게 해준 것 같아. 아,
3: 눈높이 교육이 되네 이렇게.
1: 아, 참 배려가 이렇게 스윗한 사람이에요.
3: 아, 완벽하다 그냥.
5: 영어를 아. 몰라요.
1: 네, 그러면은 얼른 우리 사연 네. 발로 만나볼게요.
3: 네.
1: 자, 여러분 재밌는 사연 있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홈페이지에 남겨주시고요 소개되시면 백화점 상품권도 보내드립니다. 자, 먼저 난 그대만 생각해. 아, 난 그 그대만 생각해 님의 네.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소영 씨가 소개해 주세요.

0: 얼마 전 12시엔 주현영에 제가 정말 사랑했던 전설의 아이돌 SS501 오빠들 나왔었잖아요.
1: 안녕하세요. SS501의 영원한 중심 김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0: 그날 방송에서 영생 규종 오빠를 만나고 나서 제 머릿속에 잊고 살던 무언가가 되살아났습니다.
2: I'm your man, 따라줬다 그대야, 따라줬다 오늘도, 난 오늘도 그대만 생각해, I'm your man.
3: 네, 수능 금지 곡계 조상님, 중독계의 원조 빌런, You are many! 다시 제대를 점령하기 시작했어요. 그 후로도 피곤한 아침 지옥철을 타고 출근할 때도
2: 오늘도 진짜 피곤하다. 오늘도 그대만 생각해.
3: 졸음이 밀려오는 점심시간에도 늘 암열맨을 흥얼거렸죠. 그러다 보니 노래가 제 일상 속에 모든 단어와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1: 한영 씨, 그 암호화된 파일 비밀번호 알아요?
2: 암호화요? 암 열린.
1: 네? 뭐라고요?
2: 아니요. 비번 알려드릴게요. 잠시만요.
3: 이렇게 문득 업무를 보다가도 계속 떠오르는 암율맨. 이 노래를 떨쳐버리질 못했는데요. 그러다 그날 오후 회의에 들어갔는데 하필 실적 발표날이라 이사님이 엄청 예민하셨거든요. 저희 회사가
2: 따라졌다.
3: 그러다 저도 모르게 제 뇌가 또 자동완성 기능을 켜버렸습니다.
2: 따라졌다 그래요. 오늘도 따라졌다는 그대만 생각해 암율맨.
3: 저도 모르게 회의실에서 소리내서 노래를 불러버린 거 있죠? 이사님 포함 모든 분들이 저를 쳐다보고
2: 오늘도 시장 점유율 암열맨 그래요
3: 이러고 있는 겁니다. 제발 누가 제 머릿속에서 이 암열맨 좀 쫓아주세요.
2: 난 그대만 생각해 님께서 보내주셨고요.
3: 야, 이건 즉시.
1: 감사합니다.
2: 그래서 규종 오빠 다시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흥분해서 용기 내서 사연 써봤고요. 네네. 오빠들의 501 활동도 완전 응원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같이 보내주셨어요. 네. 이번 사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1: 아, 너무 재밌어요. 저도 그러니까. 진짜 가끔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막 뭐 하다가 네 감사합니다 라딱딱딱은 막 이럴 때가 있어요.
2: 감사합니다 라딱딱그래요. 맞아.
1: 안무 연습 마치고 진짜 그 수많은 노래를 하잖아요. 막 최신 안무도 배우고
2: 네, 뭐 트렌디한 막, 것들 하는데
1: 싹 했는데 집에 갈 때 안무 팀과 모두가 잘가 다다다 오늘도 행복해 오늘도 막 이러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네. 결국에는 우리에게는 암열맨이
2: 그치. 그러니까요. 네. 아, 이 정도로 이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노래들이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 자, 일단 이 암열맨 원래 제목이 You Are Man인데 네. 제목 네네. 자체를 암열맨으로
3: 그러니까
2: 그것도 약간 철상 맞은 암열맨.
1: 암열맨.
2: 암열맨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일단 그 이후에 뭐 수능 네. 금지곡이 워낙 많았지만 이 곡이 원조입니다.
3: 아, 그렇죠.
2: 네. 근데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처음엔 네네. 이 곡이 SS501과 안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별로셨다고요.
1: 네. 안 어울리지 않나요?
3: 아니 저희는 등은 뒤여서 그런 거 너무 잘 어울리죠.
1: 그래요?
2: 아니요. 저 근데 뭔지 알아요. 근데 내가 중독이 돼버렸는데 뭔가 뜬
1: 너무 철상 맞췄어요.
2: 철상 맞고 네. 약간 트로트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로 트로트로 완전히 가는 것도 아니고 뭔가
1: 맞아요.
2: 트로트의 느낌 있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1: 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 세 명이서 우리는 이거를 살아남아야 되는 음반이다. 뭔가를 해보자. 모든 이제 노래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이사님께서 이 노래야, 대표님도 이 노래야, 어떤 노래죠? 땅 나래 땡땡땡땡. 아, 아니라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닙니다. 그 이거야. 아니야 아니요. 네, 다 듣고 다 듣고 저희가 계속 뒤에서 안열면 학원이 있는 거예요.
2: 그러니까.
1: 근데 무대에 올라가 생각을 하니까 약간 이 노래가 약간 무슨 반찬 개구리 반찬.
2: 네,
1: 그런 느낌 나서 아 이거 안 되겠는데. 그 심지어 또 이 가이드곡을 그 먼데이 키즈의 진성 형님께서 불러주셨어요. 네. 노래를 또 기가 막히게 불러주셔가지고 이게

0: 너무 좋은 노래로 들리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연락을 합니다. 미국 쪽에 곡을 받으려고. 미국 작곡가 분께 곡을 받았어요. 그게 수록이 되어 있어요. 이 음반에. 그래서 다 밀려나고 결국에는 암유르맨이 1등을 했어요.
1: 혹시 그 수록된 곡도 뭔지 알려주실 수 있어요?
0: 네. 원잇이라는 노래와 더원이라는 곡이 있는데 거기 되게 멋있는 사운드의 곡들이 있거든요.
1: 그게 우리 규종 씨가 미국에서도 연락을 해가지고 받아왔지만 타이틀은
0: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목대로 간다고 Your Man이라는 노래를 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어요.
2: 그렇죠.
1: 그러니까 잘 되다 못해 그냥 모두의 인생에 박혀버린 그런 노래인 것 같은데 자 일단은 그렇다면
0: 네.
1: 자 이 노래를 약간 우리가 좀 구수한 바이브로 좀 계속 불렀잖아요. 우리 규종 씨께서 한번 이 You Are Man 라이브를 이 약간 더 구수한 바이브를 섞어가지고 한번 선사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네, 제가 한번 불러드릴 건데 여기 약간 어쨌든 후렴 부분은 모두 아시잖아요.
1: 그쵸? 알죠.
0: 그렇게 부르시면 돼요. 안녕 안녕은 그래요 하면 되는데 네. 그 이제 앞쪽 부분 있잖아요. 앞쪽 부분에 발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는 유행과 약간 반대로 간 느낌이죠. 원래는 요즘 유행 트렌드는 약간 한글인지 아닌지 영어 비슷하게 하는 발음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요거는 무슨 발음이지 할 정도로 발음을 조금 약간 씹어둬요.
1: 다 뭉그러져요? 네.
0: 초반에 전화기 다시 내려놓고
1: 전을
0: 맞습니다.
1: 맞죠?
0: 존과 전 사이 전화기 다시 내려놓고 꽃잡아 가슴에 물어듣고 밤새워 써둔 편지도 비적선 날인데 창문을 또 열어보고 그대 이름을 불러도 대답 없는 벨소리만 가 들리네. 약간 이렇게.
1: 아까 어떻게 해요? 아까 어떻게 해요? 만나볼게요.

0: 네, SS501의 Your Man 듣고 왔습니다. 박소영, 김기종 씨와 함께하는 메리 시트콤
1: 매콤!
0: 이제 두 번째, 다섯의 어머님이 재활치료를 받으러 오셨어요. 근데 사실 첫인상이 조금 무서웠습니다. 저, 어머님 이거 강도 괜찮으세요?
2: 괜찮어.
0: 아, 그래도 이거 아프실 텐데 많이 아프시면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
2: 아유, 괜찮대도.
0: 표정도 굳어 계셨고 말도 별로 없으셔서 분위기도 풀게요.
3: 예쁜 선주놈이랑 놀아줘야지.
4: 나는 비행기 타고 놀러 갈 거야. 우리 할망구랑 요즘 베트남에 그렇게들 간다던디.
0: 그런데 그 어머님은 제 눈을 빤히 보시더니 결연하게 말씀하셨어요.
2: 컴백?
0: 네? 어디에 컴백을?
2: 아가씨 컴백 몰라? 컴백. 어? 컴백은 무대로 하는 거지. 무릎만 나와 아주 바로 춤추러 복귀할 거요.
0: 네, 알고 보니 어머님은 수술 전까지 동네 무도장을 휩쓸고 다니셨던 동네에서 정말 유명한 분이셨더라고요. 그날 이후 저희 치료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무릎 굽히기 운동을 할 때도 자, 어머님 이 정도는 돼야 트위스트 가능한 거 아시죠? 자, 힘들어도 좀 더 열심히 해볼게요.
2: 트위스터는 기본이지. 아유, 어디 더 해보자고. 더 해봐.
0: 자, 어머님 어머님 이거는 브루스 스텝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원, 투, 차차차 원, 투, 차차차차 마른 모골로 밟아주시고요.
2: 아, 브루스는 내 전문이요. 눈 감고도 하는겨.
0: 이렇게 깔깔 웃으면서 신나게 재활운동을 했더니 어머님은 목표했던 기간보다 훨씬 빨리 회복에 성공하셨고요. 마지막 치료를 끝내고 가시던 날 그제야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2: 그냥 다시 걸어다닐 수만 있어도 좋겠다 싶었는데 다시 춤출 생각하니까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 이게 다 아가씨 덕이요. 정말 고마워.
0: 이렇게 행복해하시는 어머님 얼굴을 보는데 저도 같이 힘들었던 게 사르르 녹아내리더라고요. 제가 이 맛에 물리치료사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쯤이면 우리 어머님 무도장에 재입성하셔서 컴백 신고식 제대로 치르고 계시겠죠? 어머님 무릎 아껴가며 오래오래 신나게 스텝 밟으세요. 네, 원, 투, 차차차 님의 사연이었고요. 일단 이분께도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연자분이 이렇게 덧붙여 주셨는데 우리 소영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5: 네, 언젠가 꼭 한번 사연 써보고 싶다 꿈만 꿨는데요. 늘 치료실 집만 오가는 평범한 일상이다 보니 딱히 보낼 얘기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돌아보니까 저희 치료실이야말로 매일이 시트콤인 거 있죠? 그러니 조금 재미없더라도 예쁘게 들어주세요. 그리고 물리치료실에 늘 12시엔 틀어두는데 환자분들도 은근 매콤을 좋아하신답니다.
0: 아, 이렇게 또 아, 어필을 아, 또 하시네.
5: 그러니까
0: 사실은 이 우리 사연자분이 추가해 주신 이 말을 듣기 전에는 아유 이게 뭐 매콤이에요 이거는 너무 훈훈하고 사랑스러운 사연이지
5: 그치.
0: 하려고 했는데 정말 이런 일상들이 모이면 진짜 다 시트콤 같을 것 같기는 해요.
6: 그쵸? 맞아요. 맞아요.
0: 그리고 아무래도 거기서 회복하느라 힘드실 텐데
5: 맞아요.
0: 이렇게 뭔가 웃으면서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6: 맞아요,
0: 게
6: 맞아요.
0: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 매콤에 사연 보내는 걸 부담스러워 하시는 주주님들이 많다고 하시는데요. 참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그렇긴 한데 웃겨야 된다는 강박을 좀 내려두시고 편하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저희도 편하게 거기에 점수 매겨드릴게요.
5: 그렇죠.
0: 그리고 MSG도 좀 치고 훨씬의 네네. 연기로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6: 진짜 너무 좋았어요. 저 소영씨 컴백 이거 할 때 진짜 저 너무 웃겨서 꼭 참느라 힘들었어요.
5: 그러니까요.
0: 옆에서 막 정신을 못 차리시더라고요.
6: 네, 이게 막 살아나요. 이 시나리오가 막 살아나서
5: 진짜 고마워요.
0: 우리 근데 매콤의 소영 씨는 진짜 없으면 안 되는 존재야.
5: 정말 다들 뭐 먹고 싶어서 이래.
0: 나 저기 현땡.
5: 현땡.
0: 현땡 그 중국집.
5: 아 그런 게 있어?
0: 있어
5: 한번
0: 거기,
5: 찾아봐볼게.
0: 거기 룸 예약해서 먹으면 맛있던데.
5: 일단은 거기? 적어놓을게.
0: 한번 적어놨나보죠. 그리고 금또 있었는데.
5: 맞네.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0: 그래요. 아니 우리 물리치료사 주주님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그쵸?
6: 네 멋있어요.
0: 거기서 약간 이런 게 조금 행복하다고 하셨어요. 같이 이렇게 행복해하시면 같이 힘들었던 게 사르르 다 녹아내린다고. 맞아. 그래서 정말 이런 사명감을 갖고 일하시는 모습이 정말 멋있는데 아니 우리 규종 씨도 아이돌 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면 춤출 일이 워낙 많으시잖아요. 연습

0: 도 그렇고 네. 허리나 무릎 이런 데 뭐 아픈 데 없으세요? 어때요?
1: 무릎이 좀 안 좋아서 근데 다 그런 것 같아요. 멤버들 허리도 안 좋고 하는데 저는 무릎 한쪽이 안 좋아서 치료 잘 받고 네 그래서 가끔 그럴 때 있어요. 걷다가 갑자기 힘이 풀려서 주저앉아요. 네.

별단유에 이어서 팀엑스의 파라다이스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도 소식 전해주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지금 주주님들은 어디서 뭐하면서 라디오 듣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소식과 신청곡들 많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영화 선물도 소개해드릴게요. 6월 17일 개봉 예정인 영화 토이스토리 5 관람 티켓을 1인 2매로 총 5분께 드립니다. 신청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77 또는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을 이용해주시거나 문화선물 게시판에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우리 황솔지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주디, 저는 미리 여름휴가 다녀왔어요. 거제도에서 2박 3일 보내고 용인으로 복귀하는 중입니다. 지금 5시간째 운전 중인 이서 아빠한테 고생 많다고 덕분에 재미있는 여행이었다고 주디가 대신 전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진짜 꿀맛 같은 휴가였겠다. 그쵸? 그리고 미리 다녀오신 거 보면은 앞으로 솔지님이 굉장히 바쁠 예정이신가 보네요. 너무 바쁘더라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그리고 5시간째 운전 중인 우리 이서 아빠 진짜로 고생 많으십니다. 안전운전하세요. 또 우리 정연아님께서는요. 주디, 제가 사는 동네에는 직접 농사지은 채소를 바구니에 담아서 판매하는 곳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오늘도 거기서 싱싱한 상추를 한 바구니 사왔습니다. 점심에 요리해서 먹으려고요. 우리 주디도 채소 많이 드세요. 감사해요. 그럴게요. 저 어제도 샤브샤브 먹었어요. 그래서 야채도 청경채랑 저기 팽이버섯이랑 버섯은 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많이 잘 먹었어요.

우리 임혜성님은 검은 콩을 압력밥솥에 삶다가 집안이 난장판이 됐습니다. 야, 압력 배출구로 검은 물이 폭포처럼 쏟아졌다고요? 식탁이며 바닥이며 다 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대청소하느라 진이 빠졌지만 그래도 새로 산 밥솥은 멀쩡해서 너무 다행입니다. 큰일 날 뻔했네. 이게 뭐 집이 난장판 된 건 둘째치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원인을 확실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너무 놀라셨겠다. 이 검은 물이 막 쏟아졌는데 이것도 심지어 엄청 뜨거웠을 거 아니에요. 좀 안 되이셨죠? 아유, 앞으로는 조심하세요, 혜성님. 자,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노래 듣고 와서 주주님들의 문자 더 만나보겠습니다. 7283님께서 신청해 주셨는데요. 화사의 굿 굿바이 듣고 오실게요.

화사의 굿 굿바이 듣고 오셨습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오후 우리 주주님들은 지금 뭐 하면서 라디오 듣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5893님께서요. 주디, 저는 우편 배달하는 집배원인데요. 오늘도 주디의 에너지 받으면서 열심히 근무 중입니다. 언제

나 좋은 방송 오래오래 해주세요. 12시엔 주현영은 제 점심시간에 낙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오래 해야겠네. 진짜 나 자신 없었는데. 아, 이렇게 잠깐이나마 2시간 동안 조금이라도 피식피식 하면서 힘을 얻는 주주님들이 계시니까 제가 열심히 안 할 수가 없네요. 우리 5893님 오늘 안전 운전하시고 파이팅입니다. 또 우리 찡찡이님께서는요, 드디어 전세 탈출하고 아파트로 이사왔어요. 20년 동안 가족을 위해 고생한 남편 박명학씨, 그리고 사랑하는 두 딸 박효진, 박채연, 엄마가 항상 응원하고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일단 너무너무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뭐 다른 집들도 그러겠지만 그동안 또 얼마나 다들 고생이 많아요. 그쵸?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고생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곁에 있고 서로 또 으쌰으쌰 하다 보면은 이렇게 웃을 날도 오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자, 저희 사연은 여기까지 만나보고요. 저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소리 질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2: 케어 원해요?
3: 케어원 헤어.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원 헤어.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원 헤어.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4: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0: 국내 최초 동물복지닭고기 참프레.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3: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4: 레노.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넌 대체 누구야?
8: 건방진 녀석. 코코리 구름이.
9: 대체 정체가 뭐야? 하고 물으신다면
10: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
9: 주주분들께 에너지를 드리기 위해,
10: 주주분들께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9: 미친 텐션을 자랑하는 우리는
10: 퍼스널 뮤직 센터의 원장 한희준,
9: 실장 혜진 초이,
11: 난 조디다냐오.
12: 12시에 주연영에서 준비한 6월 선물, 저희 퍼뮤센즈가 직접 소개해드릴게요. 명륜은 진사랑, 명륜 진사갈비에서 식사권,
9: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13: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밀크 푸딩,
12: 아늑한 호텔 침구 아늑 애톰에서 고이고이 호텔 베개,
9: 하루를 이기는 100번에서 게임형 체중관리기,
13: 명품 덴탈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 세트,
12: 디퓨저는 라미오에서 아로마 퍼퓸 디퓨저 세트,
9: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13: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0: 시작해주세요.
1: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2시부터는 2시 탈출 컬트쇼가 시작됩니다.
2: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12시엔 주현영,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저는 끝곡으로 폴 블랑코의 썸머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도 12시엔 주현영, 안녕!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최근 마라톤에 도전하는 분들이 늘었는데요. 완주와 기록보다 중요한 게 바로 회복입니다. 마라톤은 전신 근육을 사용하는 고강도 운동인 만큼 충분한 회복이 없으면 몸에 무리가 갈 수 있는데요. 최소 일주일 동안은 7시간 이상 충분한 숙면이 필요하고요.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골고루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진정한 완주는 회복을 통해 내 몸을 지키는 순간까지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대한민국 지도에는 아직 채워지지 않은 빈 곳이 있습니다. 강원 양구에서 경북 영천까지 고속도로 하나 없던 소외된

0: 시간들, 국토의 균형을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백두대간을 따라 열리는 새로운 길, 남북 구축 고속도로. 강원 양구와 인제 홍천, 평창 정선 영월, 그리고 경북 봉화 영양, 청송 영천시가 함께 만드는 편리한 내일. 꿈과 행복을 잇는 길, 남북 구축 고속도로 추진 협의회.
1: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매,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3: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에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3: 게다가 기업 납입 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5: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나. 유유.
7: 헐, 엄마 몽젤 바리스칼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6: 몽젤?
7: 몽젤 바리스칼프 샴푸. 저거 저거
8: 잘 만들었다. 몽젤.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정신 차려
1: 컬투 쇼
0: 소리 질러 자 날이면 날마다 어김없이 시간만 되면 찾아오는 남자 여러분의 정민이 유상균 균디와 함께 오늘도 금요일 아 저는 이 남자가 있어 금요일이 참 든든해요 요즘에 또 MG 감성을 이 친구 때문에 배우고 있어요 야 든든한 아이돌
1: 네 컬투쇼 금요일의 남자 MG 민호의 강승민입니다 반갑습니다
0: 아 좋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문체부 주최 사업 하나를 갑자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송검들이 여기 써놔왔고요. 네. 네, 갑자기 읽어버릴게요. 네. 자, 어르신의 기억 청년의 문장이라는 건데 깡디가 좀 자세히 얘기해봐요.
2: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그 본인의 이야기를 들려줄 65세 이상의 어르신 50분 그리고 그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겨줄 만 39세 이하 청년 작가 50명이

0: 1대1로 매칭이 되면요 3번 이상 어르신을 인터뷰하고 회고록을 집필하는 겁니다. 청년 작가한테는 작업비를 포함해서 원고료 500만 원을 지원을 한대요. 세대와 세대가 소통이 되는 거니까 의미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1: 그러네.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뭐 약간 그 동네의 큰 나무 같은 느낌이잖아요.
0: 아, 그렇죠. 약간 예. 역사.
1: 역사가 숨어있고 그 연륜이 있고 네. 그 역사 안에서 오랜 경험을 좀 배우고 느끼고 근데 라디오도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사연을 들으면서 간접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0: 아, 그렇죠.
1: 공감도 많이
0: 그렇죠,
1: 하게 되고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러니까 영원한 매체인 것 같고 아, 특히나 또 20년을 해온 저희 DJ로서 제가 예. 제가 좀 라디오의 어른이 아닌가 이런
0: 히스토리 히스토리 역사
1: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는 평행선을 함께 같이 나란히 함께 앞을 보면서 걸어가는 어떤 그런 친구가 아닌가 싶은데 네, 그렇습니다. 아,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0: 네.
1: 자 오늘도 함께 두 시간 걸어가 볼까요? 나란히
0: 걸어가 봅시다. 나란히 네. 걸어가 보시죠.
1: 좋습니다. 깡디가 첫 곡 소개해주세요.
0: 토니 베넷 앤 레이디 가가의 Cheek to Cheek.
1: Cheek to Cheek. 볼과 볼을 맞대는 거죠. 볼과 볼. I'm a Cheek to Cheek. Yeah, come on.

0: Dancing cheek to cheek.
1: 춤추면서 그냥 볼과 볼을 맞대라는 고단 노래였습니다.
2: 아, 좋네요.
1: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2: 아, 그렇습니다.
1: 이게 유명한 재즈곡인데요. 예, 토니 베넷하고 레이디 가가 불렀는데 원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버전은 루이 암스트롱하고
2: 아~
1: 엘라 피츠제럴드가 부른 아~ 버전이 있어요.
2: 아, 그래서 약간 아까
1: 계속 예, 하는데 야, 이 버전 또 좋네요. 이것도
2: 어, 좋은데요.
1: 칙투칙.
2: 칙투칙. 자, 6290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나의 마지막 연차 컬트쇼에 쏟았습니다. 균디 깡디 파이팅. 즐거운 시간 보내요. 라고. 고맙습니다.
1: 6290님 어디 계십니까? 6290. 연차를.
2: 마지막 연차를.
1: 고맙습니다. 연차를 여기다 쓰셨어요.
2: 어떻게. 마지막 연차를 여기다.
1: 정말 영광이네요.
2: 감사합니다.
1: 연차를 여기다 쓰셨어요. 마음껏 즐기세요.
2: 최대한 즐기다 가십시오.
1: 당신이 행복하길 바랄게요. 오늘 2시간 동안. 연차를 여기다 썼으니까요. 6290 연차 썼으니까. 아. 선물 하나 줘, 깡디가. 연차를 여기다 썼어.
3: 따면
1: 6290님. 깡디가 주는
2: 바로 이겁니다.
1: 그래요, 그거예요.
2: 그거예요. 아, 곰국.
1: 곰국.
2: 반대로 하면 논문.
1: 곰국입니다. 네. 고기는 안 들어가요. 네,
2: 곰은 안 들어가고요.
1: 네, 국물만. 네.
2: 국물만 드립니다.
1: 자, 1부는 오늘 선곡 대결 쇼가 있죠. 늘 이 시간만 되면 깡디와 균디가 선곡 대결을 펼치는데 uh-huh. 여러분 사연을 하나 읽어드리고 거기에 어울리는 노래를 선곡하는 그 대결을 펼치는 곧단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 요즘 들어 내가 봐 승률이 별로 안 좋아.
2: 아, 이제 다시 또 돌아올 시점이 좀 된 것 그래? 같기도 하고.
1: 약간 승부욕이 많이 느껴져.
2: 예, 이게 흐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자, 2부에는요. 줄 수 있는 게 이 교양밖에 없다. 공인중개사 시험 두 번 만에 합격.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네 번 도전했는데 연예인 최초로 만점을 받은 연예계의 브레인 개그맨 서경석 씨랑 한국사에 대해서 배웁니다. 오늘도 재밌을 거예요, 진짜.
1: 아, 재밌어. 기대됩니다. 자, 3, 4부 오늘 3시부터 2시까지는요. 망구구가 있죠. 망해본 사연. 여러분의 망해본 사연을 저희가 비싼 값에 매입해드립니다.
2: 맞아요.
1: 왜 망했는지 한번 묻고 뜨끔 맛보고 즐겨버린 곧단 시간. 자, 우리 개그맨 남원 이재율 씨 이따가 만나볼게요.
2: 네. 자, 다 같이 여러분 외쳐볼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연습했습니다. 자, 이거 하러 오신 겁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1: 집중!
2: 자, 가겠습니다. 샵의 1077.
1: 50원.
2: 긴 문자. 합쳐서. 고릴라는.
1: 네, 외치지만 말고 문자를 보내요. 자, 광고 듣고 선곡 대결쇼 깡대 균으로 갑니다.
2: Let's go.
1: 광고요. Here we go.
4: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5: 아우, 남는 게 없어요.
4: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5: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하지 하면 하하임.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3: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4: 오래오래 락토핏.
5: 둥근 당 건강
6: 건강기능식품.
7: 숙면연구 34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샥.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8: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0: 안전화.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1: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0: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우리는 싸울 거예요.
1: 아무도 말리지 않겠지만 우리는 치열할 거예요.
0: 김태경, 강승현 두 DJ의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
1: 선국대결 쇼.
0: 강대규. 나이스. 자, 쇼단원이 보내주신 사연을 저희가 부서지게 삼아서 읽어드린 뒤에 거기에 어울리는 노래를 깡디와 균디가 대결을 펼쳐보는 곧단 순서가 되겠습니다.
1: 네, 그런 코너죠. 자, 그럼 이 선택된 노래만 저희가 들을 수 있게 되는데 이 선택 누가 하느냐. 오늘 방청 오신 쇼단원 중에서 한 분이 해주실 거고요. 듣고 있는 쇼단원들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의 노래가 선택될지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맞히신 분들 중에 10분을 뽑아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원하게 쏩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0: 자, 그럼 오늘 어떤 사연이 왔는지 자, 음악과 함께 깡디가 소개해 줄 거예요. 음악을 줘버리든가 말든가 니네 마음대로 해. 좋네.
1: 익명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여자분의 사연이시고요. 저는 요즘 무슨 일을 하면 멀티가 안 되네요. 전화 받으면서 요리하다가 다 태워버리고 어머. 음악을 들으면서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왜 열었지? 하면서 닫는 일이 많아요.
0: 깜빡깜빡하는구나.
1: 그러다가 아 맞다 김치 꺼내려고 열었지? 이런다니까요. 또 꼭 전달해야 할 얘기가 있어서 전화를 걸었는데 다른 이야기만 한참 나누다가 전화를 끊고 나서 아 그 말 하려고 전화한 건데 뒤늦게 생각이 납니다. 매일매일 아 맞다 를 몇 번이나 외치는지 몰라요. 이렇게 멀티가 안 되는 저를 정신 좀 번쩍나게 해주는 노래 없을까요? 깡디 균디의 선곡 기대할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코너가 뭔가 이런 걸 뭐 치료를 해준다거나
0: 그렇진 않죠.
1: 그렇진 않거든요.
0: 그래서 노래 한 곡으로 뭐 어떻게 되겠어요?
1: 노래 한 곡으로 어떻게 정신이 번쩍 들게 해줄 수 있을까?
0: 본인이 정신을 차려야죠.
1: 그러니까
0: 이제 깡디도 깜빡깜빡해요?
1: 예, 저 깜빡깜빡 잘해요.
0: 그래?
1: 아, 예전에는 정말 잘 기억하고 모든 걸 잘 탁탁 해서 맞춰서 했는데 요즘에는 하루에 뭐 이렇게 건강 보조제 같은 거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챙겨 먹는 거 있는데 그런 것들도 오늘 먹었나? 안 먹었나? 막 이게 가물가물 해가지고 막 두 번씩 먹을 때도 있고 아까 먹었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어제 먹은 거고 막 이럴 때가 좀 많아요. 저도.
0: 진짜 이게 나이를 떠나서 깜빡깜빡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요즘 뭐 젊은 친구들도 그런 것 같고 얼마 전에 저 계단을 제가 이제 올라가다 전화를 받았어요.
1: 계단을 올라가시다
0: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딱 끊고 멈춰서 전화 끊고 이제 딱 끊었는데 내가 내려가고 있었나 올라가고 있었나. 내가 내려가고 있어. 잠깐. 네. 야 이거 뭐지? 이렇게 됐던.
1: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0: 그리고 맨날 누르던 그 집 비밀번호도 갑자기 뭐 이럴 때 있잖아요.
1: 진짜 그럴 때 있다니까요, 정말로.
0: 야 그러면 진짜 진짜 내가 다 늙었나? 어떻게 되지? 막 이렇게 걱정되기도 하고.
1: 근데 그런 게 진짜 이게 나이가 문제가 아닌 것 같은 게. 저도 막. 제가 막 그렇게 막 엄청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닌데 갑자기 냉장고 열었다가 이거 냉장고 왜 열었지?
0: 그렇지, 아, 그럴 때 있다니까. 네. 그래도 다행이야. 20년 동안 그래도 지각 안 하고 여길 매일 잘 찾아오는
1: 거. 그거 진짜 다행이야.
0: 내가 여기 잘 찾아오는 거 정말 다행인 것 같아.
1: 좀 더 다행이다.
0: 그거 주말에 녹음하고 그래도 이제 이게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거죠.
1: 예, 그렇죠.
0: 주말에도 그래서 녹음해놓고 이제 딴 데 있잖아요. 그럼 2시만 되면 뭔가 이거 여기 안 앉아있으면 이상해 그냥. 뭔가 이상해.
1: 이상해.
0: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1: 네. 근데 이거 어떤 노래 들려드려야 되지?
0: 저는 뭐 정신을 좀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아, 정신 차리는 쪽으로.
0: 예. 이거 좀 어른 친구들은 모르는 노래인데 그 노래 제목이 뭔지 모르겠네요. 우리 김수철. 예,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정신 차려란 노래가 있어요.
1: 정신 차려란 노래가 있군요.
0: 여보게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여보게 정신 차려 처음 들어봐요?
1: 저 모르겠습니다.
0: 이 노래 세대 차이가
1: 저는 지금
0: 이런 기회로 들어보는 거죠.
1: 전 지금 진짜 생각나는 게 없거든요.
0: 얼마 전에 김

0: 김철 씨가 여기 왔다 가셨잖아요. 네. 우리나라의 음악의 거장이에요.
1: 아, 그럼요.
0: 예, 정말.
1: 당연히 그런데.
0: 그렇죠. 예.
1: 저 근데 전 진짜 생각나는 게 없어서 그냥 냅다. 그냥 저희 후배들 그 홍보 좀 하겠습니다. 예. 트레저의 If I라고.
0: 예, 예, 예. 아, 뭐예요? 제대로 아, 정말 해야지. 아, 정신 차려.
1: 아, 정신 차려. 정신 차려라는 가사 또 있으면 추천을 한번 해주세요 우리 조던원들이. 어 진짜 생각이 안 나요 좀. 야. 야 이럴 때 뭐 냅다 그냥 뭐 트레저의 If I라는 노래가 나왔습니다.
0: 예.
1: 지금
0: 제가 지금 저 당신 뭐 여기 좀 매니저예요 뭐예요? 아 지금 YG 매니저예요 뭐예요?
1: 아니 저희 우리 또 우리 친구들이 또 또 예, 나왔으면은 제가 열심히 예. 뭐 해줄
0: 거예요. YG 지분이 좀 있나요?
1: 지분 없습니다.
0: 예예예 예, 예. 주식은 없는데. 예, 그래도 후배를
1: 아쉽네요.
0: 홍보하기 위해서.
1: 그 있었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0: 트레저.
1: 예 트레저 If I.
0: Why를 하셨네요.
1: 아 이 노래가 또 약간 강력한 또 힙합곡이라 이게 번쩍이 정치 번쩍번쩍 드실 수도 있잖아요 이 노래.
0: 예. 예. 선곡을 누가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좋습니다. 자, 예. 아 그럼 김수철의 정신 차려. 우리 트레저 If I.
1: 예 어떤 곡을 선택해 주실지.
2: 강승윤 자 정신 차려 이 친구야.
1: 제가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요. 오늘 오신 컬트쇼 쇼단원 중에서 50대 쇼단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0: 내 거네.
1: 이 답이 어디로 갈지 조금 예상이 되긴 하는데 인터뷰 잠깐 해볼게요. 네.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0: 본인 소개를,
1: 좀. 예.
3: 송파구에서 온 박언정입니다.
0: 박언정 씨. 송파구에서 오신 언정. 예. 네. 컬트쇼는 언제부터 듣기 시작하셨나요?
3: 컬트쇼는 저희 그때 당시 유치원인 저희 아들이 이거 너무 재밌다고
0: 아들이 추천을 해줬어요?
3: 네, 아들 그때가 얘가 유치원 때였으니까는 걔가 지금 23살이거든요.
0: 오~
3: 네, 그때부터 듣겠어요.
0: 그러면 유치원 때니까 아들이 대여섯 살 때 정도?
3: 그렇죠.
0: 와, 아들 참 그 친구 참 잘 살고 있죠.
3: 뭐
0: 괜찮은 친구 같아요.
3: 나름 네
1: 깨어 있는 친구 같습니다. 네.
0: 23살.
3: 네.
0: 군대 갔다 왔어요?
3: 아직.
0: 군대 갔다 왔어요? 네. 보고 싶네요, 아들. 네.
3: 그래서 오늘 걔한테 나 오늘 2시 탈출 컬트쇼 보러 간다 하고 왔어요.
0: 약 올리고 오셨어요? 와. 그 옛날부터 컬트쇼를 듣고 그걸 엄마한테 권해줬다고 하는 친구는 이제 잘 살 것 같습니다.
1: 아, 그럼요.
0: 제가 보기엔 괜찮은 친구예요. 네. 네.
1: 아, 삶의 활력을 또 컬트쇼에서 찾는다는 거?
0: 아들한테 한마디 하시죠. 아들 이름 뭐예요?
3: 박세환입니다.
1: 세환.
0: 세환이한테 한마디 하세요.
3: 세환아 열심히 살아. 스트레스는 나쁜 게 아니야. 받아들여.
0: 세환아. 세환이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세환이 화이팅!
1: 화이팅! 네. 스트레스는 받아들여야 된다.
0: 받아들여야
1: 같이 가는 거예요 원래.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0: 그러니까 걱정 따위는 다 개나 줘버려요.
1: 네.
0: 개는 무슨 죄야 사실은.
1: 자 일단 곡을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일단
0: 지금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데 깜빡깜빡 하시죠.
3: 제가 지금 방금 If I 가사가 뭔지 봤는데 네. 전혀 해당 사항이 없어요.
0: 아 철저하시네. 네.
1: 아 해당 사항이 없긴 해요. 네. 네.
3: 그래서 정신 차려가 네. 저도 이제 50대로서 깜빡깜빡 자주 하거든요.
1: 네.
3: 근데 누가 정신 차려 그러면 조금 가스라이팅 하는 것 같고 좀 훈계받는 것 같아서 기분은 딱히 좋지 않지만, 그래도 두 개 중에 선택하라 그러면 네. 정신 차려 이 사람아.
1: 저 보고
0: 정신 차려 이 사람아.
1: 저 보고 지금 정신 차리려고 그랬거든요. 자, 그럼 결정해 주신 거네요. 예, 자, 우리 균디가 선곡한 김수철 선배님의 정신 차려 들려드리겠습니다.
0: 자, 이 방송 듣고 계신 쇼단원 네. 여러분들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 예. 이 노래 들으면서 정신 차려야
1: 돼요. 정신 차리세요.
0: 예,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1: 예, 같은 곡을 선택한 쇼단원 중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받으실 열 분은 선곡표에서 본인 이름을 확인하세요. 정신 차려.
0: 정신 차려. 다 정신 차려.
1: 다 정신 차려.
0: 가만히 있어도 지금 눈 뜨고 코 베어가는 세상이에요. 정신 차려야 돼.
1: 정신 차려.

0: 아 깡대균 우리 그렇죠? 균디가 선곡한 김수철 선배님의 정신차려.
1: 이 노래 지금 처음 들어봐요 아니면 들어본 것 같아요?
2: 사실 전 처음 들어봅니다.
1: 와 그렇구나.
3: 여보게 정신차려 이 친구야.
2: 노래 너무 좋은데요.
1: 아니 이거 가지고. 당신이 해도 잘 어울린 것 같아요.
2: 아 제가 리메이크를 아, 한번 예 도전해보겠습니다.
1: 예. 오랜만에 듣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좋은데요 진짜로? 예. 진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2: 아 그러니까요 정신 예.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데.
1: 자 예. 오랜만에 잘 들었습니다. 네. 김수철 형님의 정신 차려.
2: 보내주신 문자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0376님이 먼저 보내주셨어요. 일한 지 얼마 안 된 직원이 예약을 잘못 받았나 봐요.
1: 아하.
2: 80명인데 8명으로 적어놓고
1: 아.
2: 폰 끄고 지각하지 않은 바람에 정신없는 준비를 겨우겨우 끝냈답니다. 사장님 아들만한
1: 아하.
2: 아니었으면 착살냈는데 진짜 아우 아쉽네요.
1: 사장님 아들도 정신 차려야 돼요.
2: 사장님 아들들이 특히 정신 차려야 돼요.
1: 정신 차려야 네. 돼요. 사장님을 등에 업고 네. 그러면 안 돼요.
2: 안 됩니다.
1: 사장님 아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는 사장님이 정신 차려야 돼요.
2: 그것도 그러네요.
1: 예.
2: 네. 사장님도 정신 차려야 예. 돼요.
1: 부모 입장에서
2: 맞습니다.
1: 아들이 이렇게 정신 못 차리면 예. 부모가 정신 차려야죠.
2: 정신 차려야죠. 맞습니다.
3: 정신 차려 이 친구야.
2: 자 노래 듣고 우리 2부 줄 수 있는 게 이 교양밖에 없다. 우리 서경석 선생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홍보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뭐 가사 내용은 코너랑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한번 들려주신다니까 한번 들어볼까요?
1: 아니 이렇게 노래를 두 개 다 들을 거면 선곡 대결을 뭐하러 하는 거야?
2: 맞긴 해. 맞긴 한데 그래도 뭐 저를 봐서 한번
1: 들어. 네, 뭐 네 얼굴 있으니까 후배들한테.
2: 네, 제 면이 있으니까.
1: 제가 아 또, 형이 니네 노래 틀었다 이러고 그래.
2: 네, 제가 또 자랑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 자, 그럼 우리 트레저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트레저의 If I.
1: YG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들 그렇게 하는 건 좋지만 이게 서로들 이렇게 정신 차려야 돼요. 아 그분 누구예요? 그 제 수장.
3: 예. 정신 차려 이 친구야.
1: If I 듣겠습니다. 예, 이 노래 듣고 입으로 가죠.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교정 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안녕하세요. 볼빨간 사춘기입니다. 올해로 데뷔한 지 벌써 10년이 되었네요. 데뷔 10주년을 맞아 어떤 노래로 여러분들을 찾아가면 좋을까 정말 많은 시간 고민했는데요. 시간이 흘러도 마음 한켠에 오래 머무는 음악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무엇보다 고민하는 그 시간이 저에겐 참 행복했는데요.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세요? 만약 당장 떠오르지 않는다면 오늘 하루 내가 아끼는 사람들이 잠시라도 미소 지을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환하게 웃는 그 모습을 상상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행복해질 테니까요. 지금까지 볼빨간 사춘기였습니다.
0: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0: show.
1: 교양 좀 차려요.
2: 교양? 너 교양 있어? 그게 네 교양이야, 이기지?

0: 자, 드라마 대사 몇 줄에서 화두를 꺼내서 신나게 떠들다가 깨알 같은 역사의 지식까지 챙겨보는 곧단 시간입니다.
1: 줄 수 있는 게 이 교양밖에 없다.
0: 언젠가는 쓸데있어지는 지식, 지혜, 상식을
1: 다 줄 교야.
0: 한국사를 알려주실 우리 쌤이, 강디가 우리 쌤님을 소개해 주실 겁니다.
2: 네, 이 쌤님을 학교 다닐 때 만났다면,
0: 만났다면
2: 한국사 시간에 꿈만 꾸진 않았을 겁니다. 한국사 얘기를 제일 재밌게 하는 연예인 서경석 쌤이에요.
3: 네, 반갑습니다.
0: 아, 벌써 6월이에요. 아, 너무 덥습니다.
3: 반팔 입어야 돼요.
0: 예. 예. 과거에 그 이렇게 조선시대나 이렇게 다른 그 과거에는 여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분을 보냈나요? 역사 예. 속에서는
3: 시원하게 보내려고 노력했겠죠. 예. 예. 팔, 아니, 팔 뭐, 걷어붙이고 하들 걷어붙이고 예.
0: 모시 예. 뭐 이런 거
3: 맷가에 물 담그 예. 뭐 예. 몸 담그고 뭐
0: 아, 예. 얼음은 없었죠 옛날에는 그죠?
3: 아, 있었을 수도 예. 있죠. 그 서빙고 동빙고
0: 있잖아요.
3: 예. 그렇죠.
0: 예. 아, 그랬구나.
3: 하여튼 저 태균이 형이 질문만 하면 좀 움찔움찔합니다.
2: 너무 날카롭게.
3: 아주 깊진 않아서. 예.
2: 아, 우리가 그때 안 살아봤으니까 뭐 다 알지는 못해.
3: 아, 깡디가 예. 참 좋아요. 예. 예. 인간적인 DJ, 냉철한 DJ의 예. 조합입니다.
0: 오늘도 뭐 날카로운 거 좀 기대해 주시고. 자, 문자 하나 읽어주시죠.
2: 네, 파리사원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아, 서경석 씨가 데뷔 초기 한창 인기 급상승할 때 여의도 증권가 쪽 지하 호프집에서 본 적 있어요. 어머,
0: 여의도 한참 많이 다녔죠.
3: 그 당시에 여의도에 다 방송사가 있었으니까.
2: 점심에는 돈가스를 파는 곳이었는데 저도 밥 먹으러 갔다가 경석 씨와 이윤석 씨가 같이 식사하시는 거 목격했습니다. 두 분이서 무슨 종이를 열심히 보시며 식사하시더라고요. 너무 신기했는데 소심한 저는 사인도 못 받고 아쉬웠습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3: 아유, 반갑습니다. 예.
2: 예. 좀 오래된 것 같은데.
0: 그러면 이제 그 예. 초창기에 만약에 두 분이 너무 잘나 콤비로 잘 나갔기 때문에 예. 그때 무슨 개그를 짜고 뭐 그러지 않았을까요?
3: 종이를 봤으면 아마 출연료 명세서였을 거예요.
0: 그때 바우처로 이렇게 받았거든요. 종이로.
3: 근데 그게 나왔어서 야 이거 50원이 빠져 뭐 이러면서. 둘이서 심각하게 아마 요, 얘기를 했던
2: 돈가스 것 돈가스 파는 호프집은 기억이 나십니까?
3: 이런 집이 많아요.
0: 많아요. 맞아요. 여기도
3: 많아요. 형도 아시겠지만 낮에 수제비 팔다가 저녁에
0: 영원 수제비. 그거 너무 맛있어 거기. 네. 영원 수제비. 아.
3: 낮에는 수제비인데 밤에는 위스키집으로
0: 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3: 네. 희한한 집이 꽤 있었어요.
0: 꽤 많았었어요. 네.
2: 네. 저 뭐 아 요즘에 뭐 카페랑 뭐 바랑 같이 하는 곳은 그런 곳도 봤어요.
0: 근데 여의도는 그런 데가 진짜 많았어요.
3: 여의도는 특이했어요.
0: 특히 이제 그 MBC 앞에 그 공작 상가라는데 네. 그 있잖아. 거기 앞에 가면 맞아요. 막 그런 데가 되게 많았었어요. 맞아요.
3: 맞아요. 그 수제비는 그 푸근한 아주머니가 파시고 바뀌어요. 저녁에
2: 사장님이 바뀌는구나.
0: 저녁에는 분위기가 바뀌고 진짜 너무
3: 신기해요. 옷이 바뀌어요. 상당히 세련된 느낌.
0: 아, 밤에도 가봤어? 난 밤에는 안 가봤어.
3: 아, 한번 가봤죠. 네. 깜짝 놀랐죠.
2: 그 가보고 싶다.
3: 분명히 그 이모였는데.
0: 옷이 바뀌어 옷이 스타일이.
3: 네, 무슨 대량 한복 같은 거 낮에는 입고 계셨는데 네, 이상한 맞아. 걸로 바뀌어셨더라고.
0: 그 집 김치가 진짜 맛있었잖아요.
3: 최근 총각김치.
0: 총각김치. 야 진짜 맛있었던 김치.
3: 우리 이렇게 저 추억이 많은 사이에.
0: 예. 아, 그 옛날에는 그 여의도 앞에 그 방송 앞에 다 포장마차가 있었거든요. 예. 네, 그렇죠. 신압으로.
3: 아우 신압.
2: 아니 저는 선배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은 타임머신이 있으면 그때를 좀 돌아가서 경험을 해보고 싶어요.
0: 낭만이 있지 낭만이. 네.
3: 그렇죠. 네,
0: 낭만이 있었죠.
3: 그럼요. 그게 사실은 또 역사 아니겠습니까?
0: 아 역사죠.
2: 그쵸 그쵸. 역사죠. 아니 시간이 흐르면 역사입니다. 다.
0: 그러니까 네. 포장마차 네, 아까워 없어져.
3: 역사 조선시대 그 역사서를 편찬하고 역사서를 보관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역사 이야기는 춘추관입니다. 춘추관.
0: 춘추관. 아 춘추관 들어봤어.
3: 네, 춘추관. 어떻게 기억하면 되는 줄 아세요? 봄, 춘, 가을, 추거든요. 봄과 가을이 계속되면 그게 뭐예요? 역사죠. 아... 춘추관은
0: 춘추관 역사서. 역사를 기록하는 네. 기관이다.
3: 춘추관이 역사다.
0: 저는 요즘 포장마차 얘기 잠깐 나와서 그러는데 진짜 조선시대 이때로 돌아가면 주막이야 진짜.

0: 한번 가보고 싶다. 그 주막에 한번 가서 주먹. 아. 에이 구멍 그러라고.
1: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던 게 진짜인지.
0: 막걸리 하나 갖고.
1: 그 진짜 그렇게 하는지. 아, 그러니까. 백숙이 나오는지.
0: 어 진짜.
2: 그 주막 씬의 백미는 상을 없는 거지.
3: 예. 얘만 무시하는 거야 뭐야.
1: 엎어야지 제맛이죠. 예.
0: 그리고 이제 그 방에서 먹는 사람이 있고 밖에 평상에서 먹는 사람.
1: 어 맞아 맞아 맞아.
0: 그 룸을 주는 사람들은 좀 높은 사람들이.
3: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 죠?
2: 그거 좀 깊은 거는 뭐 다음에.
0: 예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거 좀 알아보세요.
2: 아, 무서운 형이에요.
0: 예. 네. 자, 줄 수 있는 게 이 교양밖에 없다. 본격적으로 다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 교양을 쌓아볼 명장면 함께 보시죠.
4: 과거라 해도 좋다.
0: 와, 와 이게 뭐야?
4: 꿈이라 해도 좋아.
1: 소매 붉은 그똥.
2: 그렇죠. 네.
4: 죽음이어도 상관없어.
0: 이분이 이제 그 2PM의
1: 준호예요.
0: 준호, 이준호.
4: 너와 함께하는 네. 이 순간을 택할 것이다.
0: 그렇게 오래된 드라마 아니에요?
4: 그리고 네, 바랄 것이다.
1: 비교적 최근입니다.
2: 한 3, 4년밖에 안 됐어요.
4: 이 네. 순간이
2: 이세영 배우가
4: 변하지
2: 이세영
4: 않기를. 배우.
2: 네, 성덕이.
4: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0: 이게 정조 얘기죠, 정조.
2: 그렇죠.
0: 정조 얘기.
2: 정조와 성덕임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5: 그리하여. 순간은
1: 아 예뻐요 예뻐요 아름답다.
5: 영원히 되었다.
1: 자 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에서 정조의 수뇌부가 엿보이는 한 장면을 일단 만나봤는데요. 이 드라마는 정조의 첫사랑이자 유일하게 사랑했다고 불리는 의빈성 씨 덕임과의 애절한 궁중 로맨스가 담긴 작품입니다.
0: 와.
1: 아, 이 작품의 영향 때문이죠. 조선 왕조에서 로맨스 하면 사실 정조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0: 수뇌부.
1: 네. 네. 하나하나 또 우리 선생님께 여쭤보면서 네. 한번 팩트체크를 해볼 텐데요.
2: 제가 지금 복습 한번 네. 해볼게요. 그 지지난주에 제가 장희빈 이야기를
0: 예, 한... 장희빈.
2: 아,
0: 장희빈.
1: 그렇죠.
2: 장희빈이
1: 네.
2: 이
0: 남인 남인.
1: 네. 네. 장남 장남.
2: 서민 장남. 장남.
1: 네.
2: 그런데 희빈이 이름이 아니다.
0: 그렇죠. 예.
2: 그렇죠. 후궁 최고 계급이라고.
0: 예, 옥정이 옥정이.
1: 빈이 최고 계급이고 그렇죠. 희는 약간 그 앞에 붙이는.
2: 그렇죠. 네. 바로 그렇다면 아까 방금 우리 깡디가 얘기한 여기 나왔잖아요.
1: 네.
2: 의빈성 씨라고.
0: 아, 빈이네 빈.
1: 빈.
0: 아,
1: 그렇죠. 빈.
0: 최고이네 후궁. 빈.
2: 이분도 후궁 최고까지 올라가.
1: 아,
2: 네. 원래 이름은 성덕임이고
0: 덕임.
2: 결국 빈의 자리까지 올라간 아. 사람이 성덕입니다.
0: 그럼 이름이 그 촌스러운 덕임이 촌스럽죠.
1: 아, 요때는 또 이게 세련된 이름일 인간, 수도 있죠.
2: 인간적인데 왜?
0: 예, 예.
1: 왜요? 왜요? 왜요?
0: 덕임 씨, 안녕하세요. 와.
1: 아, 저 성덕임과는 뭐 속국 정... 친구처럼 지내다가
0: 아, 어린 시절부터 알던 사이야. 그러면 정조하고
2: 그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제 이 정조가 누구의 아들인지는 알고 계시죠. 예, 그 비운의 예, 세자 사도세자의,
0: 아, 사도세자의
2: 아들이고요. 그렇다면 정조의 어머니는 사도세자의 아내겠죠. 아, 바로 해경궁 홍씨입니다.
0: 해경궁 홍씨가 네,
2: 정조 어머니.
0: 정조의 어머니.
2: 그러니까 정조가 11살에 세 손의 책봉이 돼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아. 어쨌든 영조 할아버지 영조가 야 너 세 손 해 해서 네. 11세 11살에 세 손의 책봉이 되고 결혼을 해요. 왜냐면 그 당시 빨리 결혼을
0: 빨리
2: 신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세손빈 김씨하고 결혼을 하는데 사이가 별로 안 좋습니다. 정말.
0: 왜 안 좋아?
2: 그러니까 세손빈
0: 얼굴이 마음에 안
2: 사람은 괜찮아요. 그런데 아빠가 별로예요.
0: 아빠가 별로.
2: 그러니까 장인어른이죠. 정조의 장인어른 아. 김시묵이
0: 왜 별로?
2: 여러 기록에 의하면 조금 부패한 관계.
1: 아.
2: 이간질하고 매관매직하고.
0: 아. 아, 별로구나.
2: 그래서
0: 사람이.
2: 이 정조 상당히 성군이잖아요.
0: 그치?
2: 어린 나이지만 싫었던 거예요.
0: 아.
2: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내하고도 사이가
0: 안 좋을 수밖에 없죠.
2: 대면대면 한 거죠. 근데 마음 들 곳이 없어요. 그리고 그거 아시죠? 엄마랑 같이 안 있었어요. 할아버지 영조가 너 세손 제대로 교육했는데 엄청나게
0: 뭐 그랬잖아. 너무 하느라고 스트레스 줬잖아.
2: 엄마는 저쪽 해경궁 오신 딴 쪽에 있었거든요.
1: 아~
2: 그래서 이 어린
0: 외로워.
2: 영조가
0: 힘들어.
2: 마음 들 곳이 없을 때 유일한 안식처가 바로 엄마 보러 갈 텐데
1: 엄마
2: 엄마를 보러 가면 바로 성덕임이 있었던 거예요.
0: 아~ 왜 있어 거기?
2: 왜냐하면 해경궁 홍씨 그 사가
1: 네, 사가에
2: 사적인 집에 나인이었는데 같이
0: 아~
2: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 해경궁 씨가 궁으로 들어올 때 덕임이 얘 괜찮다 같이,
0: 같이 가자.
2: 그래서 궁에 있을 때 엄마를 보러 가면 성덕임이
0: 늘 덕임이가
2: 옆에 있어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0: 야.
2: 너무 괜찮거든. 그래서 아. 엄마 보러 간다고 해놓고
0: 덕임이를 보러 간 거예요.
2: 덕임이를 더 보는 거죠.
0: 아.
2: 네, 그게 바로 그 얘기예요.
1: 그러니까 엄마 한번 볼 때 덕임이 열 번 본 거네.
2: 100번 본 거죠. 100번. 아무리 성군이어도 11살이잖아요.
0: 그렇지.
2: 에이,

0: 얼마나 예, 예쁘고
1: 아, 나이대가 비슷했나 보다.
0: 아유 비슷 한 살 차이 한 살 한 살 동생 와우. 아이고.
1: 야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엄마 보러 갔다가 계속 덕유미를 봤어. 네. 마음이 잘할 거 아니야 이렇게.
2: 그렇죠 잘하죠.
1: 내 마음이 자 네. 사랑으로 바뀌면서
2: 그그 네. 그 결정타가 15살 됐을 때 정조 이름이 이산입니다.
1: 이산. 아, 이산. 야,
2: 드라마 이제, 이산.
1: 아, 이서진 씨. 이서진 씨. 예, 예. 예, 예.
2: 이 이산이 이제 제안을 해요 덕임에게.
1: 뭐라고?
2: 어 나랑 좀 이렇게 해야지 하고. 근데 세상에 덕임이
1: 거부해?
2: 거부합니다.
0: 왜? 왜?
1: 왕
2: 그 이유가 되게 기가 막혀요. 새손빈 김씨가 있잖아요. 이산에게
1: 있잖아요. 그 원래 아내가 있잖아요.
2: 네, 아내가 있어서 아이를 가질 수 있을 텐데 왜,
1: 왜 나한테
2: 나에게 하냐? 그리고 내가 먼저 승은을 입는다라고 하잖아요. 왜 왕과 함께 이렇게 자리하는 예. 것을 예, 새손빈 김씨를 두고 먼저 승은을 입는 거 이거 마땅치 않다라고
1: 않다.
2: 거부를 해요.
1: 순서에 맞지 않다.
2: 근데 방금 이 이야기 아주 이해가 가세요?
1: 왜 뭐가요?
3: 아 이게 사실 저도 이해가 좀 안 가요.
1: 아 욕심이 있으면 그쵸, 사실 어느 정도 사람이 욕심이 있으면
3: 사람으로서 내가... 이게 팔자가 바뀌는 거잖아요. 아예.
1: 근데 그거 거기서 사연이... 그렇게 거부를 한다는 건 쉽지 않은데.
3: 쉽지 않은 일일 텐데.
2: 그래서 성덕임을 정조가 더 좋아했던 거야.
1: 아, 오히려
2: 너무나
1: 야, 밀당을 잘했네.
2: 아니 밀당으로 저는 이렇게 예, 치부하고 싶지 않고
1: 않지만
2: 상당히 괜찮은 여성인 거죠.
1: 오.
2: 그래서 성덕임하고 관련된 글들이 꽤 있어요. 그 글들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드리면 용모가 단정하고 깨끗하다.
1: 아, 단정하고 깨끗하다.
2: 네. 그러니까 최고의 칭찬인 거예요.
1: 그치.
2: 네. 그리고 성품이 단아하고 장중하고 인자하고 온화하고 겸손하며 부드러웠다.
0: 뭐 좋은 건 다 들어있다.
2: 다 들어있어.
1: 다 있네.
0: 좋은 거 다 들어있네.
1: 한마디로 한 단어로 얘기하면 참하다.
2: 최고의 여성.
1: 참하다.
2: 그래서 정조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1: 그런데 결국에는 그래서 사랑이 어떻게 되는 거죠? 성덕인가?
2: 네, 그럼 보통은 이제 아무리 왕은 아니지만 세손이면 네. 어마어마하잖아요. 뭐 혼낼 면도 한데 정조가 인정을 해요. 와 그렇다면 알겠다.
1: 알겠다. 뜻을 알겠다.
2: 하고 이제 세월이 하고. 흘러요. 그리고 1776년 영조가 세상을 떠납니다.
1: 사람이 돌아갔어.
2: 드디어 이제 25세 정조가 왕위에 올라요. 조선의 제22대 왕.
0: 왕이 됐어 이제.
2: 정조.
0: 야.
2: 일단 왕이 된 다음에는 네. 여자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게
1: 아, 일단 국정을 돌봐야 되니까
2: 정적들
1: 정적들 또
2: 아빠 처리. 왜 죽게 한
1: 사도세자의 세력
2: 그 대감들 지금 막, 예? 네. 막 살얼음판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막 암살하려고 하고 뭐 하여튼 그런 거 신경 써야죠. 그리고 국정을 제대로 돌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세월이 좀 흐르죠.
1: 이제 좀
2: 아직까지 아이가 없어요.
1: 안 생겼어? 그 김씨하고?
0: 근데 재촉하잖아요. 그
2: 궁궐 분위기 난리 납니다. 네. 특히 그 네. 영조의 계빈 정순왕후가 아유 빨리 후사를 하라고. 그래서 결국엔 간택후궁이라고 후궁을 궁궐에서 이렇게 정해줘요. 그러니까 경쟁해서 1등한 사람을 일단 이렇게 간택하는. 간택후궁으로 원빈 홍씨가 들어왔는데.
1: 들어왔는데. 네.
2: 이 홍씨가 1년 만에 사망합니다.
1: 왜 죽어?
2: 뭐 병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정조가 이제 30세가 됩니다.
0: 어머
2: 이때 예 드디어 다시 29살인 성덕임에게 고백을 해요.
0: 두 번째 고백.
2: 예. 자 나의 후궁이 되어다오.
1: 성덕임은 결혼 안 했어 그때까지?
2: 예.
0: 야
1: 기다린 거야?
2: 아니 기다렸다기보다 그냥 자기 그냥... 일하고 있었죠.
0: 자기
1: 그러니까 엄마 옆에 있었어
2: 과연,
1: 계속. 엄마
2: 옆에 성덕임 있었어? 뭐라고 그랬을까요?
1: 콜
0: 이쯤 되면 콜 할 이쯤 되면 콜 할 때 되지 않았어?
1: 할 것 같은데
2: 다시 거부합니다.
1: 와
2: 이유가 뭘까요?
0: 설마 여전히
2: 같은 이유예요. 아직 중전이 계시고 후궁 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니 나 말고
1: 노력해라.
2: 그리고 설사 후궁을 드린다 하더라도 명문가 여성을 드리시라. 저는 미천한 집안에. 딸입니다.
1: 제 정조를 너무 생각해가지고 그 뜻을 그렇게 와.
2: 정조는 더 좋아지는 거죠.
1: 안달복달스. 안달복달스.
3: 그러니까 근데 이제는 그게 물론 부탁이기도 하고 약간 근데 왕의 명이라고 생각해도 되잖아요. 그러게. 사실 왕명인 거잖아요.
2: 이제 뭐 유배를 보내고 막 사약을 줄 수도 있는 이제 권력인데도 정조가 이해를 합니다. 그만큼 좋아했던 거예요.
1: 너무 좋아했네. 근데 안타까운 사랑인데 이게. 그럼 그리고 결국에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2: 자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해드릴게요. 일단 그 성덕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 해경궁 홍씨 사가의
1: 그때 그 나인으로
2: 집사 정도 되시는 집사 분 중인의 딸이었어요. 어허. 그런데 정말 매력 있는 여성이었기 때문에 해경궁 홍씨가 궁궐에 데리고 들어간 거죠. 그리고 위에 아까 살짝 말했던 그 간택후궁 홍씨 예, 예, 예. 사망했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간택후궁도 들어와요.
1: 또 들어.
2: 요 화빈 윤씨라고. 근데 이 화빈 윤씨가 임신을 해요. 그런데 애를 안 낳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상상 임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려고 속인 건 아닌데 어찌 됐든 아이를 낳죠. 근데 그때쯤
1: 또 만나.
2: 이제 정조가
1: 이제는
2: 다시 얘기를 했고
1: 이제 안 된다.
3: 삼트
2: 그걸 받아들입니다.
1: 삼트.
2: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미 후궁들 들어왔고 또 임신했다 그랬잖아요.
1: 그러니까
2: 이제 중전에 대한 미안함이 이제 덜어지죠. 그리고 자기가 설사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저쪽 아들이 있으니까 부담이 없는 거예요.
1: 없죠. 상상 임신이 됐을 때 찾아간 거예요.
2: 그렇게 추측을 해요. 예. 이 학자들이 분석을 할 때. 그래서 결국엔 이제 정조의 승은을 입었고요.
1: 들어왔고
2: 이제 빈까지 오른 거예요.
1: 야, 진짜 정조 입장에선 요즘 말로 성덕임이네. 성덕이야, 성덕.
2: 그러네.
1: 네.
3: 그러네요. 성공한.
2: 그런데 중요한 건 아직 얘기가 안 끝났어. 결국 아들을 낳아요.
1: 오!
2: 그게 문효세자고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가 안 끝나요.
3: 왜? 아, 그러니까 그럼 잠깐만. 문효세자가 낳았으면 지금 첫째 아들 아니에요?
2: 유일한 아들이죠. 그 당시 첫째 아들이고요.
3: 그러면 세자.
2: 그래서
3: 세자 나왔으면 지금
1: 세자 책봉. 네. 세자 책봉.
2: 예, 그런데 홍역으로 사망합니다.
1: 아하.
2: 그리고 더 가슴 아픈 이야기. 문효세자가 사망할 때 성덕임은 또 잉태하고 있었어요. 임신하고 9개월째.
1: 아.
2: 네, 9개월이 아니라 5개월.
1: 에?
2: 5개월째 정도. 그러니까 문효세자가 사망했을 때 성덕임은 정조의 아이를 또 잉태하고 있는 상황, 임신하고 있었고 그런데 아들이 죽었잖아요.
1: 예.
2: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1: 그래갖고
3: 설마
2: 9개월 됐을 때 같이 사망합니다.
1: 아이고,
2: 그래서
1: 안타깝다.
2: 9개월 된 아이와 성덕임 모두 같이 사망합니다.
1: 안타까운 사랑 얘기다.
3: 이제야 만나서 잘 되고 있는데
1: 아유,
2: 너무나 어떡해. 가슴 아픈
1: 성덕이 됐는데 성덕임이 임종을 했네.
2: 진짜
3: 너무 가슴 아파.
2: 저도 지금 너무 가슴이 아파.
1: 진짜 그러네. 그 드라마에서 그 내용이 다 나오는 건가요?
2: 네, 그거 일부들이
3: 너무 가슴 아파. 가슴 아파. 아, 그러면 이제 이 가슴 아픈 한국사 시험에서 그러면 정조에 관련된 문제는 좀 보통 어떤 식으로 출제?
1: 매번이나 시험을 봤으면 정조에 관한 문제는 나왔을 거예요.
2: 지금 이 분위기에서 시험 얘기가 또 나오는 거네요.
1: 해야 될 건 해야 되니까.
2: 정조는 정말 한국사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분입니다. 세종대왕 못지않게 많이 나오는 분이어서 요거 규수 탁초장 휘통통통 요거 하나만
1: 뭐라고요?
3: 잠깐 이거
2: 규수 탁초장 휘통통통
3: 규수 탁초장 휘통통통
2: 자세한 건 제 그래서경석 채널에 와서 좀 보시고요. 시간이 없어서 규장각 수원화성 탁지지 초계문신제 장용용 동문휘고 대전통편 신의 통공 무의 도보 통지 그래서 휘통통통인데 요거 너무 많으니까 이 중에 딱 하나만 규장각에 규장각이란 건 왕실 도서관이거든요.
1: 그죠.
2: 그러니까 왕권 강화를 위해서
1: 창덕궁 안에 있는 거야 지금.
2: 좋습니다. 기가 막혀요.
1: 나이스.
3: 멋져.
2: 거기 그 검서관이라는 직책은 보통 양반들만 가능한데 정조가 처음으로 서울 출신을 등용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 서울 출신 네 명의 이름을 제공덕수로 기억하십시오.
1: 제공덕수.
2: 박제가 유득공, 이덕무, 서이수. 제공덕수. 중요한 건 뭐예요? 서울 출신의 사람들을 규장과 검서관으로 등용했다. 누구? 무슨 왕?
1: 정조.
2: 정조입니다.
1: 그러면 저희는 광고를 듣겠습니다. 너무 재밌었네요.
2: 성덕임 얘기해서 너무
1: 좋아. 성덕임 가슴이 너무 아프네요.
2: 머리가 아플 정도.
1: 자, 광고요. Here we go.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0: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맞다, 꼬치킨. 건강한 치킨.

0: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5: 여름에는 부채 판정매. 다양한 부채 역시
4: 성원에드피아.
6: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자, 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의 OST 중에서 이선희 씨의 그대 손 놓아요가 흐르고 있고요. 지금 서울에 대해서 아직 확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 더 정리할 게 있으신가요, 성경수 씨? 이제 가실 시간이었고요.
1: 아니, 예, 서울은요. 첩의 자식인데,
0: 네, 자식.
1: 예, 그 중에 서자는 예, 첩이 이제 얼자를 또 구분하자면 얼자는 천민, 첩의 아들인
2: 아들 딸인 통칭해서 하는
1: 그렇죠. 거죠? 서얼.
0: 서얼.
1: 예. 그렇게 정리됩니다. 이게 역사적인 이야기는 정확해야
0: 그럼요.
1: 그렇죠.
0: 네, 그럼 중요하죠.
1: 항상 조심스럽게.
2: 팩트 체크.
1: 저는 전공이 불어 불문학이에요.
0: 고봉달레브 메르시.
1: 그래서 더 노력합니다.
0: 예. 네,
1: 정확하게 하려고. 네,
0: 잘하셨어요. 예. 성경석 씨는 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1: 아니, 다음 주
2: 다음 주에는 저기 신유진 변호사님 또 오신다.
0: 아, 그
1: 변호사님.
0: 아, 끝난 거예요.
1: 다음 주엔 저 방청석에서 뵙고요.
0: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방청석에서 만나요.
2: 네. 예, 인사.
0: 성경석 씨 너무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예.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0: 자, 여러분 친구들이 스타치 컬트쇼 금요일 3부에 문을 엽니다.
1: 좋아요.
0: 그러니까 여러분들 듣기만 하시다가 방청으로니까 되게 다른 기분일 거예요. 그쵸. 생동감이 훨씬 넘치죠. 그러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죠. 네. 아, 뭐야, 방청을 듣기만 하다가 오늘 처음 왔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예, 오, 당신들을 제가 20년을 기다렸어요.
1: 20년 동안 애타게.
0: 왜 이제 왔어요? 예. 보고 싶었잖아요. 자, 이렇게 현장에 오면 여러분들이 지금 생동감 넘치는 행복을 직접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1: 그럼요.
0: 자, 그러면 방청 신청을 해야 되겠죠? 예, 앉아있으면 누가 초대를 하지 않습니다.
1: 그렇죠.
0: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1: 예, 방청 신청 번호도 샵의 1088번이고요. 50원의 정보 이용료, 긴 문자 100원 들고요. 또는 컬투쇼 홈페이지 방청 신청 게시판으로 방청 가능한 날짜, 인원수, 간단한 자기소개 적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네. 샵의 1088번이고요. 자, 문자 하나 읽어드릴게요. 7125님.
2: 저희 아이는요, 잘 때 꼭 컬투쇼 사연 집은 명품을 들으면서 자요. 그치. 즐겁게 웃으면서 자고 싶다고 해서 크크 오늘 같이 방청 왔어요. 오. 작년에 한국사 1급도 땄어요.
0: 와. 와우. 누구야 누구? 어디 있어요? 오. 거봐 거봐. 컬투쇼를 들으면서 자라는 아이들은
3: 그러니까.
0: 야, 한국의 와. 역사에도 이렇게 일가견이 있고. 어우, 귀엽다. 너무 귀엽다 저 친구.
1: 아, 멋있다.
0: 마이크 한번 줘 볼게요. 우리 예. 친구한테. 친구 마이크 잡아 볼까요?
4: 안녕하세요.
0: 어, 네 소개 잠깐 한번 해볼래요?
4: 군산에 사는 윤서원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
0: 초등학교 5학년. 컬투쇼를 사연을 듣다가 이렇게 잠이 들면 금방 잠이 들어요. 웃으면서 자죠.
4: 네.
0: 어.
1: 아, 그렇지.
0: 누가 들으라 그랬어요, 컬투쇼를?
4: 엄마가 처음에.
0: 엄마가 권해줬구나. 근데 이제 들으면서 야, 이 현장에 와 보니까 어때요? 듣기만 하다가.
4: 느낌이 좀 색달라요.
0: 그지.
1: 귀로만 듣는
0: 거. 오늘은 이제 학교 째고 온 거 아니에요?
4: 맞습니다.
0: 그래요. 한 번씩 이렇게 체험 학습 하는 것도 너무 좋아요.
1: 맞아요.
0: 아빠 엄마가 인상이 너무 좋으시다.
1: 그러니까요.
0: 그래. 네. 아빠 자랑 한번 해볼까요?
4: 아빠 항상 열심히 일하시고 진짜 항상 저희 위해 항상 이렇게 열심히 방청 신청도 해주시고 저희 맨날 이렇게 운전도 해주시고 항상 네, 뭐든지 노력하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1: 항상 하시고 하시고.
0: 야, 너 이름 뭐라 그랬어?
4: 윤서원이요.
0: 서원이. 야, 뿌듯하실 거야 아빠가 지금 진짜. 이런 아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좋아. 그럼 엄마 자랑 한번 갈까요?
4: 엄마 항상 너무 다정하시고 집에서 만날 저한테 잘해주시고 밥 차려주시고 항상 집안일 해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해요.
0: 밥 차려주시고 집안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항상 다정하시고 아빠는 맨날 운전해주시고
1: 해주시고 예, 일 열심히 해주시고
0: 일 열심히 해주시고 예. 열심히 사는 모습 보여주셔서 진짜 뿌듯하다.
1: 그런 게 감사하고 뿌듯한 거죠.
0: 자식한테 이런 얘기 들으면 진짜 뿌듯하다.
1: 아, 진짜 뿌듯하죠.
0: 예.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살아서 오늘.
4: 네.
0: 귀엽습니다. 선물 하나 뽑았어요? 예. 제가 하나 뽑고 깡디에 두 개 줄게요. 왜 엄마 아빠 사랑을 했는데 엄마 아빠 사랑을 했잖아요.
1: 자랑 잘했다. 예.
0: 엄마 아빠 사랑을 했어. 아하, 이게 서원이한테 이게 벌써 필요할까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아빠한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가락 양말.
1: 아버지 좋아하시는데? 아, 저는 좀 그래도 괜찮은 거 뽑았습니다. 수박 4분의 1통.
0: 야.
1: 예. 그냥 수박을 드릴 리가 없죠.
0: 예, 수박 4분의 1통. 마지막 4분의 3통이 다 뽑혀야 잘라서 드릴 수가 있어요.
1: 예. 이게 저희가 한 통을 사기 때문에
0: 예, 예.
1: 받으실 때는 4분의 나머지 3통이 이제 써야지 받으실 때
0: 좀만 기다리셔야 됩니다. 네, 발가락 양말하고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컬투쇼들은 상품 안내하고요. 망구구 남원현 이재율 씨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전국민적으로 같이 해야 되는 운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급똥이 찾아왔을 때 처참하게 급똥한테 무릎을 꿇지 않게 만들어드리는
1: 그렇죠.
0: 여러분의 똥꼬는 소중하니까요.
1: 소중해요.
0: 똥꼬의 근육을 키워드리는 운동. 똥꼬의 힘을 줬다 뺐다 줬다
1: 줬다
0: 뺐다
1: 뺐다
0: 줬다 뺐다 줬다 뺐다. 빨리 하세요 다 같이. 똥꼬에 힘을 주면 엉덩이 근육이 뭉쳐지면
1: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0: 자, 계속 운동하면서 상품 소개하겠습니다. 자동 주문 태성 자동문에서 백화점 사보고,
1: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0: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 집 와이어 이어폰,
1: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0: 자연체를 지키는 닥터 미니시에서 프리미엄 구강용품 세트,
1: 베베스완에서 허리 편한 조끼 아기띠,
0: 발효의 대가 딱 좋아 청인에서 청인 아로니아 발효 진행,
1: 세탁 전문 기업 월드 클리닝에서 백화점 상품권,
0: 에이펙 공식 구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1: 눈 건조 눈 건강엔 에주유에서 아이리프 눈 건강 기능식품,
0: 네, 디자인을 담은 바는 밀레드에서 프리미엄 저성 선풍기,
1: 정형외과 의사가 만든 운동화 달인노조에서 키높이 신발,
0: 건강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1: 참숙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0: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 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1: 치과의사가 만든 구강탄탄엔에서 미백 전동 칫솔,
0: 40년 전통의 맛 진포랑에서 포천 이동갈비 세트,
1: 꽃배달 전문업체 걸투 꽃배달에서 꽃바구니를 드립니다.
0: 광고요. Here we go.
3: 클레오?
5: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5: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6: 안녕하세요, 손현재.

0: 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3: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2: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6: 안녕하세요, 국가대표 처장 안영준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AI 시대, 사업하시며 고민이 많으시죠? 여러분의 곁에 2025년 기준 경제총주사가 함께합니다. 경제총주사는 여러분들의 응답을 모아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정책과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기초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나은 정책과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경제총주사 참여로 내 사업의 미래를 설계하세요.
7: 내일을 설계하는 오늘의 데이터 경제총주사.
8: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9: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10: 안녕하세요,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새마을금고와 함께 으쌰, 으쌰. MG새마을금고.
1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2: 하이엠솔루텍
11: 1544-8777.

0: 곰을, 곰을 늑대나 사자 말고 곰을 삽니다. 예. 기회가 왔어요. 기회가 왔어요. 주식 투자, 다이어트, 소개팅, 사업, 쇼핑, 실패담 다 삽니다.
1: 이용만 당하는 팔랑귀, 덤벙대는 허당, 되는 일 없는 덜렁이들의 실수담 모조리 다 삽니다.
2: 몸으로 부딪혀도 낸낸낸 짠내나는 데이터 다 방해본사 연연연 사고고고
1: 팔고고고고
2: 방고고고고고고
3: 자, 여러분의 망해본 사연을 엿바꿔 드시길 바랍니다. 사연은 고물상 사장님들이 아주 비싸게 여러분의 사연을 매입해드리니까 망해본 사연, 어우, 누구한테 얘기하면 이거 괜히 망조 만들고 이거 별론데 하지 말고 저희한테 보내서 다 털어버리시길 바랍니다.
4: 털어버리세요.
3: 네, 사장님들 소개해 주시죠.
4: 예, 사장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망국어 고물상의 이씨 아저씨입니다. 예. 차승원 배우의 웃음소리로 롯데리아 감티 노래를 부르더니 롯데리아 채널에 등장까지 했습니다. 더더욱 차승원 배우의 롱런에 반할 수밖에 없어진 개그맨 이재열.
5: 안녕하세요, 이재열입니다.
3: 안 롯데리아 롯데리아 한번 가, 한번 갑시다.
4: 자, 망국어 고물상의 남씨 아저씨입니다. 네. 컬투쇼에서 애견남으로 귀여움을 한껏 봤더니
6: 2층 대장. 예.
3: 사장님이 주례도 봐주신다는 얘기예요.
4: 자, 본인이 장가갈 때까지 더더욱 컬투쇼의 롱런을 바랄 수밖에 없어진 네. 개그맨 남호영.
6: 우리 SBS 로비 1층 대장님 덕분에 예. 예, 제가 예,
7: 최초죠. 최초.
3: 최초죠.
7: 최초.

0: 있을 수 있죠.
1: 아 있을 수 있죠. 예.
0: 그래서... 네가 최초예요.
1: 아 아니, 최초는 좋은 거죠.
2: 어, 실례지만 예. 금요일에 해주시면 안 될까요?
1: 아 어떻게 왜요?
2: 금요일 날 식당 밥이 맛있더라고요.
1: 아, 네. 제가 다 예, 의견을 좀 참고하겠습니다. 예, 예, 예. 의견들을. 야,
2: 금요일이 예. 맛있어요.
1: 감사합니다.
0: 그러니까. 올해가 지금 이제 6월 달이니까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겨울에는 안 하실 것 같고 그죠?
3: 예, 나를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0: 그러면 이제 가을쯤으로 보고 있는데
1: 예. 어, 한... 이게 제가 그 근데 만약에 제 결혼인데 마치 뭐 쫓기듯이 결혼을
0: 아니면 이제 뭐 그런 축가도 있잖아요. 10월에 어느 멋진
1: 아, 아, 10월,
0: 10월이 좋을 것 같아요.
1: 나도 너무 좋은데 10월도
2: 좋은데요, 10월.
0: 눈을 뜨기 네. 힘든 가을보다 높이
2: 남호연 씨의 결혼은 10월로 정해졌습니다. 네. 아.
0: 저 하늘이
2: 아. 날짜만 네. 정하면 돼요 이제.
1: 네 제가 10월에도 한번 하고 또 다른 날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 다른 날도 한번 보자 아. 보자고요. 아, 날, 나, 날이 언제 아, 좋은
0: 같은 분과
1: 예 그 같은 분이죠. 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
3: 아니 근데 자유 씨가 롯데리아 네. 콘텐츠에서 우리 그 박성중 역술가라고 굉장히 유명한
1: 유명하신
0: 분이에요. 어, 네. 유명한 네. 분이 네. 방송에 많이 나오신 분.
3: 네. 반상을 네. 봐줬는데 그 얼굴의 기색이 별로 좋지 않고 음양 오행이 막혀 있고 눈은 가늘게 쳐져 있으면서 정력은 찾아볼 수
0: 정력을 찾아볼 수 없어.
3: 한 여자에게서 머물 수 없는 상황이다. 좋은 건 없답니까?
2: 아, 제가 들어본 못생겼다는 얘기 중에 가장 길게 말씀드렸어요.
3: 어, 아니 근데 아... 여러 여자에게서 머물 수 있는 능력은 있대요?
2: 아, 그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0: 아무튼 여자에게 머물 수 없다.
2: 머물 수 아, 있는 이거... 관상이 아니다. 아니 그걸 이제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정말 네. 아름답겠다.
1: 아, 아 근데 네. 이게 뭐 약간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2: 네.
1: 모든 이제 여성분들이 호감을 가지는
2: 네.
1: 예, 그런 재율 씨가 아닐까.
2: 아니 근데 지금 아니었어요.
0: 한 여자에게 머물 수 없는 관상이다 전에 정력을 네. 찾아볼 수 없다.
2: 찾아볼 수 없다.
0: 그러니까 한 여자에게 머물 수 없죠.
2: 찾아볼 수 없는데 제
1: 그게 무슨 잠시만.
2: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1: 아 그럴 수 있죠.
0: 예예. 예.
1: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네. 그 음양오행이라고 네. 이제 그. 이제
2: 네.
1: 이제 서로 이제
0: 음과 양이 맞아야
1: 네,
0: 되는데
1: 음과 양이 맞아야 되는데 네.
0: 정력을
1: 이제.
0: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1: 네.
2: 아, 근데 손을 아. 너무 이렇게 하지 마시고
1: 아니요 아니, 그게 음양오해 네. 이게 네. 이게 대대로 나오는 우리의 그 네. 사주 명리학
2: 그렇죠.
1: 이게 그런 거예요.
2: 네. 네. 정력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역술가님이 찾아볼 그 생각을 잘 안 하셨어요. 노력을 안 하셨어요.
1: 네.
2: 아 찾아봐야 되는데 아유 못 찾겠다.
1: 근데 이분도 왜 예, 재미로 또 방송이니까 네. 방송이라고 네. 말씀하신 거지.
0: 아, 네. 이분이 그냥 똑똑한 분이에요.
1: 네. 네.
0: 방송인이에요, 방송인.
1: 재율 씨가 네. 화장실 가면 얼마나 대단한데요.
0: 어 그래요?
1: 안 나와요. 화장실에서 안 나와요.
2: 어, 네, 안 나와.
0: 그럼 변비가
2: 있... 네. 소변이 아니... 소변이 안 나와요.
1: 예, 아니 그러니까 건강해요 우리 재율 씨가.
2: 네.
1: 아,
2: 네.
1: 어떻게든 포장해 주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요. 네,
2: 어떻게든.
1: 네.
0: 이재율 씨 여자친구 지금
2: 저는 없는데
0: 어...
2: 이제 머물 수 있는 분을 만났으면 좋겠네요.
0: 그러네요.
2: 네. 아, 네. 왜냐면 또 한 여자들한테 머물 수가 없는 관상인데 그런 사람이 머물 수 있는 정도면 얼마나 이게 천생연분이냐.
0: 그렇지.
2: 어,
0: 그렇죠.
2: 아, 그런 아, 어떤 말씀이 아니었어.
1: 와, 근데 아, 이 사연을 놓고 네. 그 재유 씨한테 대시하면 좋겠는데 네. 아 너무 지금 본인 PR을 정력이었고 한 여자한테 머물 수 없고 이런 것만 나와서 장점 한번 말해줘. 우리 재율이는 장점은
2: 아,
1: 일단 그러니까 귀염상이고 제가 봤을 때 키가 180 넘고
2: 어, 그럼 건칠하죠.
0: 어, 180 지금 6인가? 7인가?
2: 187입니다.
3: 아, 건칠하다 진짜.
0: 네, 진짜.
3: 모델이야 모델.
1: 집이 지금 굉장히 넓고
2: 네 그쵸. 네. 혼자 살기엔 많이 네, 넓고
1: 굉장히 넓고
0: 아, 네. 차 있고
2: 차는 없고 면허가 아직 없고 네.
3: 라?
2: 이제 앞으로 딸 예정이고
1: 네.
3: 아, 딸 예정이고
1: 딸 예정이고 그 자산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보유했고
2: 아, 그럼요, 네네네네. 그럼요.
1: 통장이 5개고
2: 통장이 5개인가 뭐 중요한가요 그거는?
1: 아니 마이너스 통장까지
2: 아 예, 마이너스 통장이 없고
1: 어, 자산도 어마어마해요. 네.
0: 어 그래요.
1: 네.
2: 정력이 뭐 안 좋다 이런 얘기는 사실 뭐 과학적으로는 밝혀진 바가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0: 그렇죠. 그래 까봐야 하는 거예요.
1: 그만큼 네네네. 섬세하다는 거죠.
2: 그쵸 네. 그쵸.
3: 그럼요 그럼요.
2: 겪어보신 분들
3: 뭐, 무슨 말이야.
0: 아니 이제 일하는 거 보면
2: 네.
0: 어, 정력이 대단해요.
2: 아 그쵸 그쵸. 그렇죠.
0: 일할 때 보면은 네. 열정적이잖아요.
1: 네.
0: 그 남 조롱하는 거 보면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2: 정력 있어야 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3: 그렇죠.
1: 네. 조롱 정력은 대단해요.
2: 네 맞아요.
1: 네. 아무튼... 조롱 정력은 대단합니다.
0: 오, 예.
1: 포장이 안 되네요, 진짜 네. 끝까지.
3: 그러니까. 아 박성균 교수가 이 정도면 저 소송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아니면. 네. 네. 아.
0: 자, 아, 이제 네. 코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 네.

0: 자, 여러분의 망해본 사연을 제가 소개해드리고요. 소개한 모든 분께는 선물 기본적으로 하나씩 무조건 드리고요.
1: 드립니다.
0: 최고의 똥망고 사연으로 뽑히신 분께는 선물 네. 하나 더 얹어드리는데 30도를 넘나드는 이 여름에
1: 이런
0: 게 쭉 들이키면 야 너무너무 시원해요. 자, 엄마들이랑 여행 가면 꼭 한번 듣는 그 말. 아우 그냥 머리 걸치 돈 주고 비싼 돈 주고 사 먹어. 그냥 물이 제일 맛있어 그냥.
1: 이거
0: 자, 바로 병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찬물인데요.
1: 찬물.
0: 근데 또 일이 잘 안 풀리는 사람들은 물 마시다가도 체하는 사람들이 있어. 살에 들려서 볼썽사납게 그냥 깰럭거리다가 눈총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 조 선조들은 이런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물 위에 버들잎을 띄워 천천히 마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버들잎은 못 주고 대신 이거를 드리겠습니다. 로즈마리 씨앗. 직접 키워서 로즈마리를 키워갖고 잎을 따서 물에 넣으시면 돼요.
1: 아, 씨앗을 줄 테니까 직접 열심히 키워서 그걸 이제 따서 물에다가 띄워 드시라.
2: 아니 차라리
0: 장기 프로젝트죠.
2: 차라리 이 시간에 우리 토크 하나 더 하게 만들어요 그냥. 아니, 찬물 나오다가 갑자기 왜
1: 진짜 여기다가 왜 이렇게
3: 2분 버려야
1: 되는 거야?
2: 왜 이렇게 힘을 주는 거야 여기다가?
3: 아, 로즈마리 씨앗 소개하는데 선조 얘기가 나온다고?
1: 그만 주세요.
2: 네. 네,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목, 발을 잘 씻고 가는 중입니다. 월요일마다 요가 수업을 다니기로 했습니다. 그날은 일찍 도착해서 매트 위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죠. 하나 둘 사람들이 모였고 시간이 되자 강사님이 들어오셔서 실내를 쭉 둘러보셨어요. 그리고 어쩌다 보니 저와 눈이 마주쳤죠. 제가 멋쩍게 웃자 강사님은 저를 보고 활짝 웃으며 큰 소리로 발 씻으셨어요? 라고 물으셨어요. 그러자 다른 회원들이 합창하듯이
4: 네
2: 라는 거예요. 전 깜짝 놀랐어요. 어? 나만 발을 안 씻고 온 거야? 아, 내 발 지금 더러운가? 안 씻은 거 티나나? 냄새나면 어떡하지? 마침 그날은 제가 전날 늦도록 한잔하다가 늦게 잠드는 바람에 겨우 세수만 하고 나왔었거든요. 순간 갈등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화장실에 가서 대충 씻고 올까? 아니 그래도 그렇지. 아니 살다 보면 발 좀 못 씻을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줘도 되는 거야 이거? 차라리 발 씻고 오라고 살짝 말을 해주든가. 투덜투덜거리며 슬쩍 냄새를 맡아봤는데
3: 아이고.
2: 저는 제 발이라 그런지 딱히 냄새가 많이 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3: 제발 저랬네요.
2: 그래도 좀 찔려서 결국 가만히 손을 들고
0: 아이고
2: 강사님께 말을 했죠.
1: 강사님 고백을.
2: 강사님, 저 미처 발을 못 씻고 와서 그런데 지금이라도 나가서 씻고 올까요? 그랬더니 강사님이 저를 멀뚱히 보시곤 되물으시는 거예요.
5: 갑자기 발은 왜 뭐가 묻으셨나요?
2: 아니 그게 아니고 강사님이 좀 전에 발 씻으셨어요 하고 물으셨잖아요. 라고 대답했더니 강사님은 깜짝 놀라시면서
5: 제가요? 아 전 그냥 잘 쉬셨어요? 잘 쉬셨어요? 라고 물어본 건데
0: 잘 쉬셨어요
2: 라는 겁니다. 아니 잘 쉬셨어요가 왜 제 귀에는 발 씻으셨어요?
3: 발 쉬셨어요?
2: 잘 쉬셨어요? 발 쉬셨어요? 이게 이렇게 들렸을까요? 찔렸던 걸까요? 그날 이후 요가 갈 때는 발을 꼭 씻거나 양말을 신고 갑니다. 그리고 수업 타임을 바꿨어요. 창피 해설이.
1: 아 근데
2: 좀 비슷하게?
1: 아, 예. 좀 비슷하게 돼. 잘 쉬었어요?
3: 발 씻었어요?
2: 아니 근데 이게 그냥 가만 계시면 되는데 예. 예, 냄새도 안 났는데 했어.
3: 냄새가 예. 안 났는데 왜
1: 너무 양심적이시다.
2: 예. 잘 쉬었어요?
0: 아니 어떤 요가 선생님이 다들 발 쉬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러겠어요?
2: 요가니까 요가 동작 때문에
1: 맨발로 하다 보니까
2: 혹시나 이게 도와주시다가
1: 혹은 이제 뭐
2: 매너로
0: 막 이렇게 올리는 게
2: 있어요. 발로 올리는 거다가 그래서

0: 오히려 이렇게 맨발로 하면 냄새가 잘 안 나지 않나요? 보통 양말에서 많이 나기고 그러니까.
1: 양말도 그렇구나. 그렇고 또 비 오는 날 특히.
2: 아, 맞아, 맞아. 아 습한 비 오는 날.
1: 장마철 때.
3: 아, 이거 장화 신고 다니시는 여자.
0: 아, 맞아 맞아.
3: 그거 하루 종일 신고 있잖아. 하루 종일. 아,
2: 장화가 아,
3: 살벌하죠.
2: 살벌합니다.
0: 아, 살벌합니다. 그리고 한동안 또 많이 신었던 그 어그부츠.
1: 네. 아~
0: 그 안에서 이게 숙성되거든요.
1: 아, 아, 숙성, 아 숙성이 돼요?
0: 숙성돼요. 숙성했을 아~ 때 장난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1: 그래서 그런 데잖아. 네. 예를 들어 소개팅 할 때 소개팅 장소를 네. 예를 들어 무슨 뭐 술집을 정하는데 이자카야 나갈 때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데서
2: 아~
1: 만약에
2: 안 돼 안 돼 안 돼.
1: 뭐 비 오는 날 잡거나 하면은 이거는
0: 안 돼, 안 돼. 예. 이거는 안 돼요.
2: 안 돼요. 안 돼.
1: 센스 있게.
0: 예. 예. 청국장 집으로 잡거나 그래야 돼.
3: 정국장 집이 제일 좋죠.
0: 네네네, 그게 제일 좋죠.
1: 소개팅이요.
2: 예, 예. 눈치 없이 진짜 맛집이라면서 아 여기 진짜 맛집이에요 했는데 신발 벗는데 이제 들어가면은
1: 아,
0: 난감하죠.
3: 아니면 홍어집이나 예, 예. 아, 그런 데 가야죠.
0: 후각을 아. 마비시킬 수 있는.
1: 아니 다들 냄새 민감하신 편이에요.
3: 아 민감하지 냄새.
0: 민감하죠. 요즘 여름 다가오니까 네. 또 민감하죠.
1: 그럼 보통 이제 뭐 냄새 예를 들어 뭐 겨가 좀 그러신 분들은 여름에는 이제 데오땡 이거를
3: 어,
1: 하시는가. 네. 승윤 씨는 뭐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 냄새 이런 거.
2: 저 그래도 뭐 향수도 쓰고.
1: 네. 네.
2: 그리고 저 제가 제 몸에서 나는 냄새 좀 좋으면 좋아서.
3: 그렇지.
2: 자기 전에 막 샤워하고도 바디 로션이나 이런 거 되게 많이 신경 맞아. 쓰고.
3: 근데 네. 이게 사실 체취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2: 네.
3: 그 사람의 어떤 이 인상이잖아요. 인상.
2: 인상이죠. 그죠?
3: 그 사람에 대한 인상.
2: 저도 그 우리 균디도 향수를 쓰시잖아요.
3: 아, 저는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네. 같은 향수예요.
2: 그죠?
0: 어, 같은 향수로.
2: 아니, 균디가 멀리서 들어오실 때도 저 그 향기로 어어. 알아요. 아,
0: 허연 씨 탐지견이에요?
2: 아, 이렇게. 여기 애견 우리 애견남
1: 어 좋은 냄새가
0: 네. 오, 오
3: 저도 결혼 전에 연애 시절부터 아마 그 향수를 쓰기 시작한데 제 그 시그니처가 됐죠 사실.
2: 네 맞아요 맞아요 진짜.
3: 그리고 또 제 향수 좋아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1: 오. 어 실례지만 그 그 좀 정보 좀 주시면은 어떤
3: 아 그 그 아베
1: 아베
3: 아베 크로
1: 아
3: 크로땡
1: 아베 크로땡
0: 오 향수가 있어요 거기.
3: 어 그럼요 그 딱 하나 있어요 하나 딱 매장 가면 딱 있어요. 그게.
1: 아~ 왜냐면 향수도 여러 종류라서 네. 그 나이대에 맞는 향수가 있더라고.
0: 그렇지, 그렇지.
1: 예, 그렇죠. 괜히 또 젊은 분들이 쓰시는 향수도 있고.
3: 맞아, 맞아.
1: 예.
3: 제가 향수가 이렇게 뿌리고 이제 처음에 여기 와서 복도를 딱 지나가고 뒤에 뒤늦게 우리 방송분들이 오면서 아 오빠 왔구나 아, 이렇게.
2: 진짜 그렇게 돼.
1: 향으로. 저는 향수 이런 건 몰라서 그냥 그거 있잖아요. 방향제.
3: 방향제를 뿌려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3: 몸에다가?
1: 예, 아니요.
0: 페브리땡.
1: 아, 예, 폐부 때 아, 예, 그거를 예, 이제 예. 잘 뿌리면 그렇죠.
0: 고깃집 맞아. 가면은 좀 낭낭히 뿌리고
1: 예, 예, 예. 그만하면서 승윤 씨는 못 뿌려요?
2: 예?
1: 예.
2: 저희는 그만 떠들고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3: 아, 예.
0: 너무 떠들었어요.
2: 예, 너무 떠들었어요.
1: 벌써 4부야?
2: 예.
3: 알겠습니다. 예, 노래 하나 듣고 4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에스파의 노래 스파이시
1: 아우 스파이시
0: 아우 매워
3: 스파이시 야

0: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기,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농협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데이제이도 노래하고
2: 여기 모여라
1: 청취자도 노래하고 DJ도 웃고 청취자도 웃고 이것이 진짜 라디오다. 본격 오감만족 라디오 쇼 오후 4시 황제 파워 쇼리 실라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생활정보.
3: 햇살이 점점 뜨거워지는 계절, 태국에서는 이 시기를 즐기는 달콤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망고 찹쌀밥, 카오 니아오 마무앙인데요. 잘 익은 망고와 코코넛 밀크를 넣은 찹쌀을 함께 먹는 태국의 대표 디저트라고 합니다. 오래전 태국의 주식이었던 찹쌀에 코코넛 밀크를 곁들여 먹던 문화에서 달콤한 제철 망고가 더해지면서 지금의 망고 찹쌀밥으로 자리 잡았다고 하는데요. 차갑게 식힌 달콤한 망고와 고소한 찹쌀, 부드러운 코코넛 향이 어우러진 망고 찹쌀밥은 태국 사람들에게 더위를 식혀주는 계절 음식이라고 하죠. 망고와 찹쌀밥의 색다른 조화, 무더위를 날리는 태국만의 독특한 비법 아닐까요?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자, 골든 시험 망해본 사연 사고팔고 망고구 사부의 문을 열어버립니다.
1: 예스! 사부다!
2: 자, 계속해서 사연 물어 뜯어 볼 텐데요. 노래 주세요.
3: Come on. 장재원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어허. 제목은 조스보다 무서운 너.
2: 어? 조스보다?
0: 조스?
3: 어, 조스.
0: 상어인데요.
3: 오랜만에 애들을 데리고 아쿠아리움에 갔던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사람이 참 많았고 특히 아이들이 많았죠. 역시나 내부는 환상적이었고 우리 애들이 좋아해서 저도 참 좋았는데요. 아뿔싸 커다란 수족관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면서 방귀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아. 다행히 사람도 많고 시끄러워서 흘리듯이 끼면 티가 안 날 것 같았습니다. 살짝 힘을 주어 뽕 방귀를 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옆을 지나가던 유치원생 아이가 엄마에게 엄마 저 아저씨 방귀 꼈어
2: 아이고
0: 아하
3: 라는 겁니다. 애가 어려서 뭘 모를 줄 알았는데 그 아이 키가 제 궁둥이쯤 온다는 사실을 안도한 채 게스를 살포하고 만 것입니다. 제 청량한 뽕 방귀 소리는 곧바로 그 아이 귀전에 때려박혔고 애도 놀랐는지 엄마에게 바로 사실을 고한 것이지요.
2: 아이고야.
3: 변명을 했다간 더 이상해질 것 같아서 잽싸게 자리를 피했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앞서 나가는데 아까 그 애가 자꾸 따라옵니다. 아쿠아리움은 일방통행이거든.
0: 아하. 따라오는 게 아니죠. 지도 지갈 길 가는 거죠.
3: 특기였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엄마! 저 아까 저 아저씨 방귀 꼈어! 소리가 컸어! 설상가상으로 그 아이의 외침을 들은 우리 애가 그 아저씨 누구지? 본인 아들이? 라며 주변을 두리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애들 앞에선 찬물도 못 마신다더니 어휴 조심해야지 다짐하며 후다닥 축지법을 써가며 더욱 빨리 앞서 나갔지요. 그런데 문제는 펭귄관에서 일어났어요. 제가 아무리 빨리 앞서간다 한들 공연에 있는 펭귄관에서 그 아이와 조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공연을 보려고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입구 쪽에서 그 아이 같은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동그란 머리통이 제게 다가오며 점점 커질수록 그 애가 확실하다.
2: 아, 공포영화구나.
3: 걔가 제 쪽으로 걸어오는 내내 마치 슬로우 모션이 걸려있는 듯 그 순간이 얼마나 영화 같았는지 모릅니다.
2: 아...
3: 그때 다행히 사육사님이 등장해서 장례 정돈 멘트를 하셨고 그 애도 대충 어디에 앉는 눈치였습니다.
2: 아...
3: 사육사는 금방 펭귄을 불러왔고 애들은 귀여운 펭귄의 공연을 보며 깨르르 웃고 있었죠. 공연이 끝나갈 쯤에 사육사님은 관중석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린이 친구들 펭귄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관객석에서는 귀여워요 좋아요 우리 집에 데려갈래요
4: 데려갈 거예요
5: 좋아요.
3: 많은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는데요. 그때 아까 그 애가 갑자기 저를 돼. 가리키며
2: 안 돼!
3: 저 아저씨가 방귀 꼈어요!
6: 안 돼! 걔라고 이 아이는 꽂힌 거야.
0: 우와 꽂혔어.
3: 이 아이는 나중에 기자를 해야 돼요.
6: 야. 네. 자기만 안 들어줘야 돼. 네.
3: 그게 외치는 겁니다. 순간 정막이 흘렸고 사람들의 시선은 펭귄이 아닌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보는 척할 수도 없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와중에 사육사님과 눈이 마주쳤는데 그분도 많이 당황스러웠는지 뭐라도 말을 하려고 노력하는 눈치였고 다시 마이크 볼륨을 키워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 친구들 박수!
6: 이게 이상하잖아. 저 아저씨가 방귀 꼈어요.
0: 박수!
6: 어린이 친구 박수!
3: 펭귄한테 박수 쳐달라면서 대충 마무리하려는 것 같았는데 왜인지 애들은 저에게 박수를 방귀 끼고 박수 받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 애들은 아빠랑 다시는 아쿠아리움에 가지 않겠다. 아빠가 방귀를 끼워서 물고기들과 펭귄이 불쌍했다며 아주 몹쓸 놈처럼 말하고 다닙니다. 살면서 가장 큰 박수를 받은 날이었지만 이래저래 참 씁쓸한 기억이었습니다.
0: 박수!
6: 박수!
0: 좋은 문화인데요? 우리가 방귀를 끼면 대부분 창피하고
3: 네.
0: 본인이 안 한 것처럼 하잖아요.
3: 맞아요.
0: 우리가 이제 서로를 방귀를 꼈을 때 박수를 쳐줘야 됩니다.
3: 네.
0: 방귀! 박수!
3: 네. 건강해요.
6: 근데 이 어린이도 대단한 게 네. 펭귄 관람은 안 하고 그렇죠. 계속 그 아저씨만 주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0: 대단한 친구예요.
6: 내 말을 안 믿어줬어. 아저씨 봐봐.
0: 그 친구는 잘 될 것 같아요.
3: 앞에 막 펭귄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아이를.
6: 저 아저씨 내가 언젠간 얘기 다 할 거야.
3: 네.
0: 가족끼리도 이제 부부간에도 그렇고 네. 이제 방귀를 끼면 박수를 쳐줘야 돼요. 집안에서도 남편 방귀 끼면 오 여보 잘했어. 네.
6: 그 앞에서 이게 근데 타이밍 잘 맞춰야 되는 네. 게 산책을 하다가 이게 산책을 이제 많이 하는데 이제 여자친구랑 산책을 하다 해요. 이렇게 밤에 산책을 하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소화가 잘 되니까 이제 이게 생리 현상이 나올 때 있잖아요.
1: 왜 그렇죠? 그럴 수 있죠.
6: 초반에는 연애 초반에는 민망하니까 네. 앞에서 빵빵한 거. 아, 저 차 왜 이렇게 빵빵거려?
1: 아, 이래서
6: 뭐 먹으러 갈까? 괜히 오버해서.
1: 아, 오버하면은
6: 타이밍 맞겠다.
1: 아, 타이밍 맞겠다. 네.
6: 근데 이제 좀 기간이 지나니까 이제 알았으니까 다 끼고.

0: 얘기해. 뭔 소리야 다 이거 얘기해.
1: 타이밍 네,
0: 타이밍
2: 그럴 수 있죠. 타이밍 중요하죠.
3: 지금 이제 10월 달에 결혼을 하게 된 그 제수 씨랑 방구 텄습니까?
1: 네. 연상 제수 씨랑.
0: 네?
3: 방구 텄나요?
0: 아, 그 이게 그러니까 같이 산책한다는 게.
3: 아, 그 아.
0: 네.
3: 본인의 얘기군요. 예.
0: 그래서 이제 뭐 저 그 제 친구는 저한테 이제 산책 같이 산책한다는 예. 얘기 안 하고 아 저한테 이제 배변 활동을 시킨다고.
3: 아 역시 애견남이네요.
0: 예, 강아지 산책 시키듯이.
1: 배변 봉투를 들고.
0: 원래 이제 강아지 이게 산책 시키면 이제 예. 장운동을 활동하잖아요.
2: 그쵸, 그쵸, 그쵸, 그쵸.
0: 애견남. 예.
1: 맞아. 꼭 실외 배변만 하는 강아지들이 있어요.
0: 예. 아 근데 저는 웃긴 게, 아니 웃긴 게 아니고
1: 네.
0: 저 좀 저는 놀란 게.
1: 네.
0: 아직까지 결혼 생활하면서 이거를 좀 안 트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3: 저는 텄는데 와이프가 저한테 안 텄어요.
1: 아~
3: 결혼 생활 20년인데 지금.
1: 와.
3: 그래 제 앞에서 방울 끼는 걸 본 적이 없어요.
0: 그거는 아, 이제 진짜요? 어떻게 뭐 이뻐서 보이고 싶어서
3: 냄새를 맡은 적이 있어요.
1: 아.
0: 어 그게
1: 증거를 잡았구나.
4: 그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3: 아니 이제 결혼은 뭐라고 얘기를 못했지 이제 갔다 올게 그러고 나갔지.
0: 네.
3: 나갔어. 갔다 올게 나갔는데 뭘 놔두고 온 거야 내가.
1: 아.
3: 그리고 놔두고 이제 그걸 찾으러 딱 그 방으로 딱 갔는데 거기서 냄새가 싹 나는 거야. 근데 와이프가 민망해지 아 왜 또 들었어?
0: 아 귀여우시다.
3: 아, 왜 이렇게 된 거죠?
0: 아
3: 그렇지만 그거는 끼는 걸 본 적은 없는 거죠.
1: 아 맞아, 맞아.
3: 아직까지 안 텄어요 와이프.
4: 자 그럼 다음 사연 한번 또 들어볼까요?
0: 네.
3: 노래 주세요.
4: 김동하님이 보내주신
3: 우리 메이저 이름이랑 똑같네.
4: 메이저님 이름이랑 똑같네요.
2: 어머니저님인가 보네요.
4: 제목 나는야 빚쟁이.
0: 어 매니저님?
2: 어렵나 보네.
3: 저 자식이 빚을 줬구나.
4: 지난 주말 집사람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3: 와 맛있겠다.
4: 점심에 멸치 쌈밥.
3: 아 멸치 쌈밥.
4: 뭐. 차 없이 대중교통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저녁엔 소세지에 맥주도 때리고 와. 이래 묵고 저래 묵고 다 묵다 보니 밤이 되어 부렸습니다. 드론으로 저녁에 야경을 담을 생각이었는데 현실은 화장실에서 밀린 빛 청산을 하느라 바빴지요.
1: 아...
4: 그리고 다음날 아침 윤슬이 가득 찬 바다를 영상으로 찍으려는데 저는 그때에도 화장실에서 바쁘게 속을 비워내고 있었고 점심이 지나서야 진정이 되었는데요. 그냥 집으로 가기 아쉬워 저는 남해 한 공원에서 드론을 켜보았습니다.
1: 오...
4: 아, 잘 날아다니더군요. 윙윙 한참을 날렸지만 원래 제 계획은 하루 종일 띄우는 것이었기에 배터리가 많이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드론이라는 것이 배터리 관리를 위해 어느 정도 방전을 시켜서 보관을 해야 하는데요. 멀리 날려보냈다가는 배터리가 떨어졌을 때 잃어버릴 위험이 있어 주로 공회전을 시킵니다. 때마침 날도 덥겠다 바로 제 머리 위에서 공회전을 시켰더니 와 이게 뭐 에어컨이 따로 필요가 없는 겁니다.
1: 아, 시원한 거.
4: 제 머리 위에는 드론이 날고 있고 시원하고 인근 주변 사람들은 은근 저를 부러워하는 눈치였지요. 저는 그 시선을 즐기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드론이 하강을 하더니 제 머리에 착지를 하는 겁니다. 이거 왜 이러지? 이거 고장인가? 다시 조정을 해서 드론을 머리 위로 띄워 공회전을 시켜 바람을 느끼고 있는데 이게 또 다시 제 머리 위에 착지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데 여기서 드론을 그냥 가방에 넣으면 지는 기분이었기에
3: 아하.
4: 저는 이것을 조금 더 멀리 날렸습니다. 목표점을 찍지 않고 그냥 힘껏 올렸지요. 그런데 이것이 또 지 멋대로 제 정수리 위에 살포시 않는 겁니다.
1: 아하.
4: 다른 곳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제 머리 위에만 착지를 하는 겁니다.
3: 아하.
4: 저는 머리숱이 조금 없는 편입니다.
3: 아니
4: 조금 많이 없는데
3: 아하.
4: 한낮에 뜨거운 햇살이 제 머리 위로 떨어지면서 빛반사가 되니까 드론이 그것을 목표 지점으로 인식해
3: 아하.
4: 착지 신호로 아하. 받아들였던 것이죠. 아하. 그죠.
2: 어울반사.
4: 빛 내 정수리에서만 보이는 빛.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나는 드론에게 인기 있는 인기쟁이 빛쟁이구나.
3: 아, 그래서 빛쟁이야.
4: 그날 이후 다시는 한낮에 드론을 날리며 깝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1: 아...
4: 머리숱이 적은 분들 조심하세요.
1: 아하.
4: 저도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3: 아, 그렇게 되는구나.
0: 아, 이렇게 착지하려면 이게 뭐지?
4: 빛 신호가 뭔가 센서가 있는데. 아,
2: 근데 머리숱이 없는데 이렇게 드론이 앉아 있으면은 전 그것도 멋있을 것 같은데. 약간 도라에몽처럼 대나무 헬리콥터처럼
0: 날아가요?
2: 예.
0: 예.
4: 이런 거는 참 씁쓸하면서.

0: 네, 아 이분 그 취미가 드론이시구나. 이걸로 예, 요새 드론 하시는 분들.
1: 그렇죠, 그렇죠. 이게 드론을 아무데나 못 날리잖아요 지금.
0: 그래, 허가된 자격 받아야 돼요.
2: 야, 이게 반짝반짝하면 거기를 이제 목표 지점으로 인식을 하는가 보네요.
1: 아, 그런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보네요. 본인이 그 목적지를 정하면 그걸로 그냥 알아서 오는 거 아닌가요?
3: 근데 이제 목표 지점을 안 찍어놨으니까 아 이게 이제 어디로 해야 되나 이렇게 하다가
0: 공회전하면서. 아. 네. 어 근데 이분 좀 긍정적이신 게 지금 만나시는 분이 없으신가 봐. 네. 드론에게 인기가 많으시다고 하면은. 그렇죠. 혼자 네. 이제 여행을 가시고
3: 집사람과 여행을
2: 집사람과 여행을
3: 떠나신 거예요.
0: 아, 제가 사연에 네. 집중을 안 했네요.
3: 아니, 집중 좀 하세요.
0: 네, 제가 드론이랑 이 빚만 생각해서 아, 그쵸, 참. 그쵸. 네.
2: 아니, 뭐 집사람만 계시고 또 따로 만나시는 분은 없을 수도 있죠. 이제.
0: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2: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0: 예, 네, 당연한 얘기를. 예. 네. 네. 그렇죠.
3: 근데 사연자님은 이상하게 이게 드론에게 지금 인기가 많은 스타일이라고 이 사연을 네. 보내셨는데 우리 재율 씨랑 호연 씨는 어떤 좀 층에게 사랑을 좀 많이 받으신 스타일인가요?
0: 뭐 사람으로 치면?
3: 네, 사람 뭐 사람이
1: 뭐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네. 아니면 우리 초등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3: 그런 거.
0: 재율 씨,
2: 저는 의외로 초등학생들한테 조금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1: 아, 있어.
2: 네,
3: 보통형이잖아 초등학생들이.
0: 예, 예,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재율 씨. 네, 제가 먼저 왜 얘기하러 간 게 네, 네. 제가 얼마 전에 재율 씨 공연을 갔다 왔거든요. 오. 단독 공연이에요. 네. 스낵타운 네, 그렇죠. 현석 씨랑 하는.
1: 네. 보러 갔어.
0: 만석인데 그 두 시간 전부터 여성 팬분들이. 오. 근데 더 제가 승진이랑 같이 갔거든요. 혼자 오신 여성 팬분들이
2: 네, 그렇죠.
0: 그리고 저랑 승진이랑 사진도 막 찍어줬어요. 그 지하철서부터 에, 지하철 타고 왔는데 오. 혼자 재율 씨 팬플레 플랜카드인가요?
2: 네, 네, 네. 네,
0: 그래 그거를 해가지고 네? 혼자 재율 씨 보러 엄청 가시더라고요.
1: 여성
0: 20대 완전... 젊으신 분들이
1: 오, 인기 와. 많구나. 아,
2: 인기 요즘 많죠.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성숙해요.
0: 아, 엄청.
3: 아, 요즘 초등학생들이었군요.
0: 예. 예.
3: 화장을 성숙하게 해가지고.
1: 인기 많아, 인기 예. 많아.
3: 젊은 여성들에게.
0: 저는 이제 시장에서 어르신들이 조금.
3: 아, 어르신.
0: 아, 예.
3: 아, 그거 좋은데.
0: 예전에 그 또 요새 너튜브에 돌아서 왕 예. 역할.
3: 예, 맞아, 맞아.
0: 어르신들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1: 아,
0: 예.
1: 있으니까. 다시 역주행이야.
0: 아, 다시 뭐 이게 다 나와가지고 어르신들 왕 봤다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면
2: 시장에서 인기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남현 씨가 기본적으로 각설이 톤이에요. 톤이
0: 한 푼 주세요. 네? 네. 어르신들이 좀 좋아해요. 네,
3: 근데 좋아하죠. 시장에서 사랑받으면 좋은 게 하나씩 좀 주시지 않아요? 이렇게.
0: 맞아. 아, 네, 시장이심이라고
3: 이게 실속 있는 거야. 네. 어머님한테 인기 있는 게
2: 그러니까 아,
3: 실속 있어요.
1: 저는 뭐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가지고
2: 아, 아 그럼요.
1: 초등학교부터
3: 영유아부터
1: 예, 어르신들까지 이렇게
0: 전 국민의 유산균
1: 예, 3대가 좋아를 하셔가지고
0: 네.
3: 부럽다 부럽다.
0: 근데 우리 오늘
1: 딱히 막 너무 좋아하시는 분은 없는데 네. 좋아는 하는 걸로 느껴져요.
0: 네. 아니 아까 그럼요. 오늘도 팬레터 받으시면은 받으신 네. 거 봐도 세 통이나 받으셨는데
2: 그렇죠. 아,
1: 그 매주 두 통은 오거든요.
0: 네.
1: 매주 이게 다 승윤이 팬이에요.
0: 아니 근데 선배님 받으셨잖아요.
1: 승윤이 팬인데 나한테 팬레터를 보내요.
0: 아
1: 우리 오빠 잘해주라고.
2: 네.
3: 아 그런 내용이었어요? 아 그런 내용이에요?
0: 그런 의미로
3: 아니잖아요.
1: 예.
3: 아.
0: 승윤 씨도 팬층 두텁죠?
3: 네, 아, 저도 좀 그래도 세대가 다양합니다.
0: 네. 네,
3: 저도 이제 그 누님들부터 네. 동생들까지
1: 예.
3: 다양합니다. 예.
0: 아, 팬층이 참 두터웠군요. 네.
2: 최대 연령대 몇 세까지 있으세요?
3: 최대로
2: 그러니까
3: 최고령.
0: 네, 최고령.
3: 최고령은 이제 네. 뭐 제가 70대까지도
1: 와
2: 리얼리를 들으시면서
3: 아 그럼요 일본에서는
0: 리얼리
3: 80대까지
4: 있습니다. 널 좋아해 리얼리
3: 그분들 목소리는 정확하게 들어보지 못했지만
0: 와 너무 예. 좋다.
2: 자 이제 리얼리만보
3: 무대 아래로 내려갈 때가 있는데 이제 그때 어머님들과 이렇게 인사도 하고 그런 네. 때가 많습니다.
0: 아.
3: 예.
0: 아 야, 근데 승윤 씨는 예. 다
2: 월드스타.
1: 아 그럼
0: 예.
1: 자 노래 하나 듣고 와서 최고의 똥망고 사연을 뽑겠습니다.
0: 네.
1: 팀탑의
3: 박수.
1: 박수.
0: 박수.
1: 박수.

0: 비싼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4: 시원한 잠 누잠.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2: 리아야 놀러 갈게.
1: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2: 리아야 함께하자.
1: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2: 리아야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3: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

0: 네, 망해오 사연 사고팔고 망구고 사연 소개되신 분께는 선물을 하나씩 다 무조건 보내드리고요.
1: 드리고요.
0: 네, 오늘 특별 선물 로즈마리 씨앗을 받게 돼요. 최고의 똥망구 사연
2: 3,000원짜리
0: 예, 씨앗을 받아서 직접 심으셔야 되고
3: 이 더운 여름날
0: 키우셔서 물에 띄우셔야 됩니다.
2: 그렇죠.
0: 이 파리를요. 자, 바로 씨앗을 드립니다.
2: 로즈마리 씨앗 보내드릴게요.
0: 예, 씨앗을
2: 로즈마리 향으로 네. 본인의 방구 냄새를 한번 네. 감춰보시는 것도
0: 그렇습니다.
2: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4: 걸음으로 계속 방구를 끼세요. 로즈마리에다가.
0: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다 같이 웃고 네. 왜 망했는지 우리가 지금 뭐
2: 네, 오랜만에 들으면서 우리 이재율 남호연 씨와도 인사 나누고 저희 인사 드리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우리 깡디 수고하셨고요.
2: 아, 균디 수고하셨습니다.
0: 이재율이 네, 호연이 수고하셨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자, 오늘 와주신 분들, 들어주신 분들, 아, 그리고 방송놈들 모두 수고했어요. 자,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땡큐.
2: 땡큐. 땡큐.

0: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1: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0: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1: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 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0: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1: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0: 게다가 기업 납입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2: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3: 성원 에드피아.
5: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0: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3: 게다가 기업 납입 납입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5: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7: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두피 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6: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7: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8: 잘 만들었다, 몽잘.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present arms.
1: 황지성의

자기 개발.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찔릴 법한 네 글자입니다. 말이 자기 개발이지 이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뭘 도대체 어떻게 해야 자기 개발이 되는 거야 싶은데, 여러분 그럴싸한 솔루션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진정한 자기 개발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해보는 거라고 합니다. 맨날 하는 일. 맞네요.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정말 옳은 소리 아닙니까? 라디오에서 여러분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분장을 하고, 너튜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상가도 가고, 그러다 보면 더 웃기는 황재성, 더 재미난 황재성이 되는 거 아닐까요? 자, 오늘은 또 어떤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한번 해볼까요? 자, 오늘도 내시는 황제 파워 납시오!

2026년 6월 5일 금요일 황제파워의 황제성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분이가 참 좋은 6월 5일 금요일. 자, 첫 곡은 레드벨벳 파워업 듣고 오셨습니다. 자기 개발. 아, 솔직하게 여러분 말씀드리면 듣기 싫습니다. 네, 자기 개발 좀 이거 너무 잔소리로 많이 들은 말이어가지고 아, 이 자기 개발 해도 해도 끝이 없는데 아 정말 이 형님의 얘기를 누구보다 하기 싫지만 아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리스펙입니다. 김영철 씨가 예전에 아 안 할래요 그냥. 아 또 이 형 좋은 얘기 하기 싫어. 아니야 그래도 해야지. 왜냐면 저도 이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40대가 되어서. 자기가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 저는 이런 게 좋아요. 다른 사람의 인생의 즙을 하나씩 몸으로 갖고 오는 게. 여러분들도 참고하실 분들은 하십시오. 김영철 씨가 40대가 되어서 자기가 하나 몇 개 깨달은 게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하기 싫은 일을 잘해야 한다. 아, 이게 좀 약간 저한테는 약간 채찍 같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좀 약간 여러분 게으른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맨날 달달한 것만 먹으려고 하고 쑥쑥즙 같은 거 안 먹고 그러니까 비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도 근데 그렇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편한 일만 하려고 하고 힘든 일 너무 힘들면은 아우 이거 못할 것 같은데 이래서 어디 좋은 본보기가 되겠습니까? 가까이 우리 가족부터 네 무슨 좋은 그냥 교보제로 삼을 만한 그런 부모가 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저도 그 말을 듣는 순간 하기 싫고 내 몸이 게으르고 힘들 것 같다 하면은 아 저건 해야 되는 일이구나 라고 회로를 뭐 한번 거치기는 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니까 오늘 오프닝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안 해본 거 내가 하기 싫은 거 이게 이제 남한테 피해를 주는 일이 아니면은 자기 개발의 일환이 아니었나. 예, 그래서 좀 인생이 좀 깊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이게 또 힘든 일을 하시는데 견디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한 말씀 톡 던져봅니다. 사실 근데 이런 말보다 선물이 훨씬 낫죠.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도 황제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옥색 검색창에 황제파워 검색하시면 황제파워 여름 썸네일이 보입니다. 썸네일에 해가 떠 있나요 안 떠 있나요? 1번 해 떴다. 2번 해 안 떴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77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십시오. 다섯 분을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와서 출첵할게요. 광고 이츠 가궁.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간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3: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5: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

0: 두 가지로 즐겨요. 농심.
1: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와, 건강한데 맛있네.
3: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2: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본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게 비빔밥.
4: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5: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4: 비다샵.
5: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4: 비다이렉트샵.
5: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4: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6: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 보세요.
7: 레노.

오늘도 황계파워에 속속 입장하고 계신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드릴게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름 불리시는 분께는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를 선물로 드리고요. 핑클 내 남자친구에게로 출첵 출발.

목욕하고 나와서 바나나 우유 한 잔 때리는데 여기가 바로 천국수? 아, 이 낭만을 아시는군요, 은빈님. 바나나 우유 아니면 이치 딸기 우유죠. 배고프면 딸기 우유까지 진행시켜.

9191님, 옆집 라면 끓이셨나 봤나요? 냄새가 유혹하네. 냄새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집에 가서 진행시켜야죠. 두 봉 드세요. 문자를 제가 봤는데 진짜 심각하네요. 저희 문자가 지금 80%가 먹는 얘기인데 이거 어떻게 읽어드려야 되지? 황미경님, 청국장 끓이러 갑니다. 아우 신나, 맛있게 끓여야지. 빵디 맞죠? 변인수님, 산더미 같은 부추를 손질하며 빵디 목소리 들어요. 여러분 거의 지금 먹는 이야기들이 참, 우리 음악방송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3962 윗분들 안 계셔서 칼퇴합니다. 무브무브 아주 잘했습니다. 이럴 때 한 번씩 이렇게 꿀같은 퇴근을 느껴야죠. 3962 걸리지 마세요.

다음 곡입니다. 킹거모 짱가. 검색 퀴즈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 검색창에 황제팡어를 검색하시면 황제팡어 여름 썸네일이 보입니다. 썸네일에 해가 떠있나요 안 떠있나요? 1번 해 떴다, 2번 해 안 떴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0: 다음 곡입니다. 쿨 점포만보.
1: 뭘 하든지 너무 간섭 안 하기. 누굴 만나도 연락처는 주지.
0: 8848님 빵디 방가르.
2: 오늘도 우리 작은 빵댕이랑 같이 출근 완료. 그럼 둘 다 웰컴.

3817님께서 라디오 들으며 스쿼트 100개 도전합니다. 신나는 댄스 비트로 응원해주세요. 아, 제가 하루에 10개씩 스쿼트를 올리면서 매일매일 하다가 디스크가 터졌다는 것만 알고 계십시오. 할 때 꼭 조심하시고 선생님한테 상의 후에 자세 잘 교정 받고 하세요. 아셨죠? 안 그러면은

김찬미님, 요새 중국어 배우는 중이라 좀 이따 퇴근하고 학원 갑니다요. 아, 이런 게 또 이제 자기 개발의 정석이죠. 하루가 잘 맞았어요. 오케이, 찬미님.

0: 죠. 죄송한데 이건 치킨 튀기는 소리인데, 아 이거 제가 뭐 넘어갈 것 같아요? 저도 이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효과음 다 알아요. 아니 다음부터는 좀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칼 같은 사람이에요.
1: 됩니다. 다들 들어가서 꼭 확인해 보시고요. 김지영님의 신청곡 에스파의 스파이시 들려드리면서 2부로 넘어갑니다.

0: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세계물경제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쯤엔 전 세계의 담수 수요가 공급을 약 40% 초과할 거라고 합니다. 심각한 물 부족 위기가 닥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식량과 공업 생산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까지 큰 차질이 생기죠. 이제 물은 더 이상 틀면 나오는 무한한 자원이 아닙니다. 물 부족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새기고 개인과 가정, 기업 모두가 물 절약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겠습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 금융 AI 자격도 이패스 코리아
1: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과부하

0: 찾아라 친환경. 친환경 농산물 무농약으로 믿고 먹지. 친환경 농산물 유기농으로 건강하자.
1: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2: 고릴라 편이다.
1: 고삐 풀린
2: 고릴라.
1: 왜 다 고릴라죠?
2: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1: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2: 광고기 가성비 갑.
1: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준우야 미안해. 이 한마디로 대한민국 모든 남성들의 가슴을 아리게 했던 그 주인공. 이분 설명할 때는 진짜 이 작품이 와, 너무 너무 결정적 힌트라서 네 초반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 이제 전 국민이 다 알죠. 자 오늘 스무 곡의 힌트가 가리키고 있는 정답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0: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해본 오디오 스무고개. 정말 다양한 오디오 힌트를 들어봤는데 다들 잘 맞추셨죠? 정답 주인공 공개합니다. 나와주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배우 전지현입니다.
0: 자, 오늘 정답 바로 전지현 씨였습니다. 네 가지 힌트가 나갔습니다. 첫 번째, 광고 현장에서 부른 올챙이송. 두 번째, 고3 시절 풋풋함이 묻어나는 셀카. 세 번째, 역대급 흥을 폭발시켰던 드라마 별그대. 네 번째, 엽기적인 그녀의 결정적 대사죠. 자, 대한민국 CF계를 수십 년째 뒤흔들고 있는 원조 완판 여신. 스크린과 안방 극장을 종횡무진하는 대체 불가능한 레전드 배우. 주인공 전지현 씨였고요. 0362님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예전에 압구정 갤러리아에서 실물을 본 적이 있는데 비율이 진짜 비현실적인 전지현.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갈증이 날 때 음료부터 찾는 분들 많으시죠? 최근 5년간 음료 섭취량이 약 2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무가당 커피, 저당 음료를 찾는 사람이 늘었지만 여전히 단맛이 강한 가당 음료를 많이 마신다고 하는데요.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단 음료를 자주 마시면 비만 등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죠. 우리 몸이 원하는 수분을 채울 가장 확실한 방법. 음료 대신 물을 마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 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방탄꼭지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가볍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

0: 삶의 무게를 알기.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3, 2, 1 가평.

안녕하세요, 빵디. 대구에 살고 있는 남매만 빵댕이 문지영입니다. 제가 요즘 미친 듯이 푹 빠진 게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스피닝 운동입니다. 화려한 사이키 조명 아래 심장을 때리는 비트, 그리고 강사님의 카리스마 넘치는 리드에 맞춰 페달을 밟다 보면 도파민이 팡팡 터지면서 너무너무 즐거워져요. 그래서 저는 오전에 스피닝 갔다가 저녁에 또 스피닝을 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괜찮냐고 걱정하지만 제가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는 이유는 아이들에게 밝고 건강한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입니다. 공황장애로 힘든 시간을 보낼 때 남편과 아이들을 잘 챙겨주지 못했었어요. 지금은 잘 회복하였고 운동도 빠지지 않고 잘 다니고 있어요. 늘 운동복 차림인 엄마가 너무 멋지다고 엄지척해주는 우리 가족 너무 고맙습니다. 나의 관절과 체력이 허락하는 날까지 스피닝은 계속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합시다. 방천동 하이스피닝 최고. 신청곡은 윤희의 가 신청합니다.

0: 자, 오늘은 문지영님의 신청곡. 잠깐만, 문지영님의 윤이가 듣고 오셨습니다. 아주 그냥 리믹스로다가 스피닝이 굉장히 힘든 운동이, 저도 체험판으로 이제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이거 장난 아니던데. 이게 그 인터벌이라고 하죠. 턱 끝까지 숨이 차오르는 그 운동.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그걸 유지하던데요. 계속. 근데 이걸 두 탕씩. 주변에 보면은 이제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 아침 헬스장 갔다가 일 갔다가 다시 저녁에 헬스장 갔다가 거기서 퇴근하시는 분들, 계속 운동만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어떻게 그런지 몰랐는데 지금 여성분은 지금 최초인 것 같은데요. 지영님 이거는 진짜 이거 리스펙입니다. 이거 진짜 대단한 거고. 아니 그 취미 중에 여러분 운동보다 더 건강한 취미가 과연 뭐가 있을까요? 세상에서 제일 건강한 취미기는 한데, 야 대단하십니다 진짜. 예전에 자신의 운을 움직이려면 그 김창욱 선생님의 그 무슨 강연 듣다가, 운을 움직이려면은 운동을 하라. 운동의 뜻이 운을 움직일 동, 움직이게 한다. 내가 뭔가 일이 안 풀린다면은 운동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이 많을 때, 인디언들인가? 인디언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생각이 많을 때 그냥 걷잖아요. 무조건. 그래서 그 걷고 막대기를 하나 들고 걷는데요. 아, 에스키모인이다. 에스키모인. 막대기를 들고 내가 너무 생각이 많을 때 막대기를 들고 마음이 좀 차분해질 때까지 끝까지 걷는데요. 그러고 이제 마음이 좀 평온해졌지 않겠습니까? 그럼 거기서 생각을 한대요. 이 문제를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인가? 없는 문제인가? 풀 수 없다. 그러면 그 생각을, 그 막대기를 땅에 꽂는 의식을 하면서 두고 온대요. 다시 집까지. 그럼 막 머리가 이렇게 맑아지고. 그것도 일종의 운동 아닐까요? 운동의 역사 중에 하나 아닐까요? 걷기. 슬로우 러닝. 또 에스키모이니까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네, 아무튼 지영님 참 대단하고요. 네, 이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역시 헬스장 가는 시간이 병원 가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라는 말이 강하게 와닿는 요즘입니다. 지영님 끝까지 화이팅입니다. 자, 여기까지 신받다 만나보겠고요. 3부, 제가 전화드리면 어떤 말이든지 제가 하는 말을 이어주는 코너죠. 릴레이 퀴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바로 출발할게요. 광고 까꿍.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배고플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케어 원해요?
3: 케어원 헤어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원 헤어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원 헤어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4: 숙면연구 34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5: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6: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그레인온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1: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2: 여보, 이사 업체 알아봤어? 청소 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하,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3: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4: 황제성의 황제 파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충남 아산시에서 밥맛부터 다른 아산 맑은 쌀 10kg. 서울을 위해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각질의 고수 한방아란 수에서 묵은 각질을 벗기는 필링젤 세트를 드립니다.
5: 언제 변합시오. Let's go. 오후 4시 파워FM 107.7MHz 황재성의 황제파워. 널 좋아해.

0: DJ가 어떻게 던져도 청취자가 찰떡같이 받는 시스템. 당신과의 티키타카 릴레이 퀴즈. 자, 제가 여러분들께 전화를 걸 겁니다. 전화 받은 빵댕이들은 제가 던지는 말을 자연스럽게 이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선물 쏴드릴게요. 성공하면 큰 상품 드리고 실패하면 기본 상품 드리니까 전화만 받아주셔도 기본 상품이 나간다. 전화 받으면 그냥 선물이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 이 말씀.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카테고리 바로 노래 제목 릴레이. 오랜만에 돌아온 원조 맛집 카테고리죠. 릴레이 퀴즈의 영원한 스테디셀러 노래 제목 릴레이. 아, 근데 지금 노래들이 많이 개량이 돼가지고 이게 지금 막 신곡도 나오고 여러분들 옛날 노래 또 기억이 가물가물해지고 긴 노래들도 많이 생기고 해가지고 야, 이게 쉬울란가 모르겠습니다. 자, 간단합니다. 제가 앞에 가수 이름을 힌트로 드릴 거고요. 뭐 예를 들면 소녀시대의 소원을 하나 둘 셋 말해봐 라고 외쳐주시면 성공. 제가 하나 둘 셋 이렇게 할 겁니다. 소녀시대의 소원을 하나 둘 셋 말해봐 이렇게 구호에 맞춰서 제목 뒷부분을 잽싸게 이어주셔야 됩니다. 틀릴 거면 아무 말이라도 하고 틀려라. 전기세 아까우니깨니. 그냥 어버버 하다가 틀리면 여러분 얼마나 아깝습니까. 자, 그럼 첫 번째 빵댕이부터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2로 가는 전화.
1: 녹음을 통해

0: 이름과 요건을
1: 녹음 안 할 겁니다. 죄송합니다. 자, 02로 가는 전화 2시부터 6시까지는 저일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니 좀 받아주셔라. 전화 받으시면 블루투스 해제하시고 받아주셔라 라는 말씀 드리면서 출발. 받았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여기 황제파워입니다.
2: 어, 예,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2: 어머, 빵디야, 여기.
1: 네.
2: 전화가 어떻게.
1: 자, 진정하시고요. 바로 릴레이 퀴즈 바로 갑니다.
2: 네.
1: 자, 노래 제목 릴레이예요. 네. AOA의 노래입니다.
2: 네.
1: 짧은 하나, 둘, 셋.
2: 치마.
1: 성공! 와, 가볍게 맞췄네, 가볍게.
2: 어,
1: 짧은 머리라고 할까봐. 아, 너무. 자, 자기소개, 컴온!
2: 아,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흥에 사는 딸 셋 키우고 있는 워킹맘이에요.
1: 딸 셋이에요?
2: 네.
1: 야, 이 집 난리 나겠네. 제잘제잘 아주 장난 아니죠?
2: 아니요.
1: 아, 그래요? 그 좀 과묵한 딸들입니까?
2: 아, 고3 하나에 사춘기 둘이라.
1: 아, 아. 그러면 또 갑자기 분위기가 뒤집혀. 여기 실세가 지금 누굽니까? 왕이 누구예요?
2: 고3이요?
1: 아, 고3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구만. 어떻게 좀 따님은 고3 딸은 많이 스트레스 받나요?
2: 그냥 조용히 조용히 있어요.
1: 아, 그래요?
2: 네.
1: 성격이 좀 많이 예민해졌습니까? 아니면은 좀 무던합니까 그래도?
2: 어, 예민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근데 다행이다. 제가 지금 너무 떨려요.
1: 아, 많이 떨려요? 그럴 수도 있죠. 아니 이게 일도 하고 이렇게 딸 셋 키우느라고 아유 이 또 고3까지 키워내느라 고생이 정말 많으십니다.
2: 아니에요.
1: 네, 아이 저 그래도 맞춰서 진짜 다행인 게 저희가 선물 큰 거 드릴 수 있게 됐네요.
2: 아이 감사해요.
1: 네, 어머니 저희가 예쁜 선물 보내드릴게요.
2: 감사합니다, 빵디.
1: 네, 화이팅입니다. 안녕.
2: 안녕.
1: 자, 가볍게 선물을 가져가셨고요. 자, 두 번째 빵댕이 갑니다. 전화 주세요.
3: 여보세요?
1: 아, 네, 반갑습니다. 여기 황제 파워입니다.
3: 네?
1: 황제 파워예요.
3: 아, 네네, 안녕하세요.
1: 자, 지금 릴레이 퀴즈 하고 있고요.
3: 네.
1: 자, 노래 제목 릴레이입니다. 갑니다. 쉬운 거 드릴게요. 자,
3: 네.
1: G드래곤의 노래. 하트, 하나, 둘, 셋.
3: 비트.
1: 아, 아, 그건 2PM입니다. 아! 하트 비트는 2PM. 아, 내가 하트 하는데 약간 느낌 안 좋더라고요. 어, 비트 할 것 같은데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Can you feel my heartbeat? 이건 2PM입니다. 지드래곤은 뭐예요 여러분? You're my heartbreaker. 빠바바바 빠바바 아쉬워할 거야. 자, 다음 방댕이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이거 아쉽다. 쉬운 걸로 골라드렸는데 3 2 1 여기까지. 자, 다시 전화 주세요.

0: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아, 네, 네, 반갑습니다. 여기 황제파워입니다.
1: 네?
0: 황제파워예요.
1: 어, 네, 여보세요?
0: 자, 지금 릴레이 퀴즈 하고 있고요. 노래 제목 네. 릴레이입니다. 자, 침착하시고 갑니다. 선미의 노래 24시간이 하나, 둘, 셋.
1: 아, 잠깐만. 24시간이 모자라.
0: 성공!
1: 아!
0: 와, 이거는
1: 어,
0: 진짜
1: 감사해요.
0: 아니야, 이거 맞는 거지. 자기소개 컴온.
1: 아, 네, 여기 우리 구로구에 사는 윤경숙이라고 합니다.
0: 아, 경숙씨.
1: 네.
0: 아, 우리 제목만 맞춰주시면 되는데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1: 아, 그래요? 아, 네. 너무 당황해서 이거 제가 신청한 지가 좀 예, 네, 하여튼 아,
0: 제가
1: 네.
0: 찰떡같이 알아듣고 정답 처리해드렸습니다. 네.
1: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0: 아, 저는
1: 저희 신랑 여기서 춤추고 있네요.
0: 옆에서요?
1: 네, 계단이 춤추고 있어요.
0: 신랑분이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1: 어, 저희 50대 중반.
0: 아, 네. 큰 형님이시네. 근데 계단이 춤을, 아, 두 분이 금술이 좋으신가 봐요.
1: 네.
0: 원래 아내 앞에서 춤 잘 안 추.

0: 거든요.
1: 아, 네, 저희 사이 좋게 잘 지내고 있어요.
0: 아, 그래요? 아, 두 분은 네. 두 분은 저기 뭐야 휴일 같은 때
1: 네.
0: 뭐 하세요 그러면은 둘이 같이?
1: 어, 둘이 뭐 이제 둘 다 직장을 다녀서
0: 네네.
1: 네, 이제 휴일 날은 이제 주로 이제 쉬는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0: 뭐,
1: 집안에
0: 뭐
1: 밀린
0: 쉬십니까?
1: 것도 하고
0: 집안일.
1: 그다음에 네, 둘이서 뭐 바람 쐬러 나가서 뭐 맛있는 거 먹기도 하고
0: 아...
1: 예, 뭐 그리고 같이 텔레비 보거나 이제 각자 또 자기만의 또 쉬는 시간을 또 갖기도 하고 뭐
0: 아...
1: 네, 아니, 그리고 또... 아이들하고 이제 밥을 먹기도 하고
0: 대한민국의 그 금술 좋은 부부들이
1: 네.
0: 아, 많이 이제 사라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또 많은
1: 아, 네.
0: 부부들의 귀감이 되는 금술 좋은 부부로서 한번 행동 패턴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결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1: 저희 27년 됐어요.
0: 어머나, 27년 되면 어떤 느낌인가요?
1: 이제는 뭐 그냥 그런 거죠. 이제 나이 먹으니까 이제 우리 등글 이제 아이들도 다 크고 그래서
0: 네, 등글거주는 네,
1: 등글거줄 사람이 없을 때
0: 그냥 효자손 네,
1: 효자손이
0: 그
1: 돼주는
0: 아.
1: 네, 뭐 이제 그런 거죠.
0: 아, 결혼한 지 27년이 되면 사람이 효자손이 되는 네, 연구 결과가 나왔네요.
1: 네.
0: 네, 우리 경숙님 너무 축하드리고요.
1: 네.
0: 네, 저희가 예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남편분한테도 축하한다고 전해주십시오.
1: 네, 감사합니다. 아, 참, 저기 저희 아들이 지금 군대 간 지 지금 한 2주 됐거든요.
0: 어머나, 2주 됐어요?
1: 네.
0: 세상에.
1: 네, 네, 네.
0: 걱정 엄청 되시겠네.
1: 아, 근데 이제 요즘에 전화가 있으니까.
0: 아, 훈련소에서도 전화하나요?
1: 네, 주말에만 이제 한 시간씩 통화할 수 있어요. 빨간 날에.
0: 아, 다행이네, 다행이네.
1: 건강하게, 무사하게 잘 다녀오게끔, 네.
0: 네, 아유.
1: 기도해주세요.
0: 네, 우리 황제파워가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아마
1: 네,
0: 건강하고
1: 감사합니다.
0: 재미나게 군생활 하다가 잘 전역할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경수님 감사합니다.
1: 네, 황제파워 화이팅!
0: 화이팅!
1: 네.
0: 아, 2주 됐으면 뭐 그냥 아른아른 거리겠네. 전화가 돼도 여러분 전화가 있다고 해도 네, 안 간 것보다는 그립잖아요. 자, 또 다음 팡댕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0: 안 받으실 것 같죠? 다음. 다음. 받았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네, 여기 황제파워입니다.
1: 아, 네, 안녕하세요.
0: 자, 지금 릴레이 퀴즈 하고 있고요. 자, 가수 노래 제목 릴레이 바로 갑니다. 장범준의 노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하나, 둘, 셋.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하나, 둘, 셋.
1: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0: 자, 잠시만요. 자, 다시 뭐라고요?
1: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0: 오케이. 정답! 자, 원래 이제 그 표준어를 읽게 되면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인데 이거 뭐 니로 해도 상관이 없죠. 내 게 아니고 네 거잖아요. 자, 정답 맞췄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자기소개 컴온.
1: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사는 12개월 돌 아기를 키우는 지영빈이라고 합니다.
0: 아, 영빈 씨. 아, 본인이 12개월 되는 줄 알았네.
1: 아, 아닙니다.
0: 아, 그렇습니다. 어, 옆에 웃으시는 분은 누구세요?
1: 아, 제 아내랑 지금 같이 잠깐 쇼핑하러 나왔습니다.
0: 어, 쇼핑이요? 에이, 어, 오늘 잠깐... 뭐 아내 옷 사는 날입니까? 아니면은?
1: 아니, 오늘 어제가 아기 돌이었거든요.
0: 어, 진짜요?
1: 예, 그래가지고 지금 처갓댁 놀러와서 잠깐 쇼핑 나왔습니다.
0: 아이고야, 세상에. 아기 이름이 뭡니까?
1: 율입니다. 율.
0: 율. 율이는 여자예요, 남자예요?
1: 남자입니다.
0: 어머, 돌 때 뭐 아무 사고 없었습니까? 막 아기 울고 컨디션 안 좋고 그러던데.
1: 아, 오늘 사진 찍는데 조금 잠이 좀 많았는지. 네. 표정이 좀 안 좋긴 했습니다.
0: 아, 잠 낮잠 안 잤구나.
1: 아, 네,
0: 좀 해드릴게요.
1: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아이고, 옆에 계셨어요. 감사합니다. 안녕.
2: 안녕.
0: 아, 부부가 오늘은 그 비둘기처럼 다정한 부부들이 연결이 많이 됐네요. 또 이렇게 또 비둘기만 연결이 되니까 매 부부들도 이 날카롭고 아주 짓궂은 독.

0: 여러분 왔어요. 퇴근 시간이 왔어요. 얼른 얼른 짐 싸고 집에 갈 준비하세요.
1: 남은 일은 내일 하면 돼요.
0: 퇴근길에 그냥 가면 안 돼요. 매일 저녁 6시 박소연의 러브게임 꼭 들어야 돼요.
2: 박소현의 러브게임. 잠깐만요.
1: 나 너무 설레요.
3: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선택. 뮤지컬 스윙 데이즈 암호명 A의 완벽한 독립작전이 시작됩니다. 유준상, 박은태, 신성록 등 출연.
4: 7월 5일까지 중모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됩니다. 8세 이상 관람가.
5: 지구가 푸른빛을 잃는다면 아픈 건 지구가 아닙니다. 깨끗한 공기도, 때마다 돌아오는 계절도 전부 잃어버리게 될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지구를 아껴주세요. 지구를 위한 노력이 아닌 우리를 위한 노력입니다. SBS.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생활정보.
3: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나 싶을 때가 있죠. 고전 논어에는 나이를 표현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32립, 42부록, 52지천명. 서른에는 이립, 뜻을 세우고, 마흔에는 불혹, 어떤 유혹에도 흔들림이 없어지고, 쉰에는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안다는 뜻인데요. 공자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남긴 말이라고요. 또 단순히 나이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지혜가 담겨 있는데요.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난 지금 들어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혜영이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바빠?

잘하고 싶은 라디오 있으면 얼마든지 응, 괜찮아. 왜냐면 나는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한게 부럽지가 않아. 파워 FM 오후 4시 할 거야. 황재성의 황제파워. 너네 잘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난 괜찮아.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전혀 부럽지가 않아. 난 6시에 갈퇴 진행시켜.

0: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1: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0: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안녕하세요. 화살.

0: 안전화.
1: 요즘 주식
2: 오늘도 사연 주신 분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모니터에 엑셀 창을 띄워놓고 구석진 항공권, 아 아니군요, 구석에선 항공권 무한 새로 고침, 예. 여행 계획을, 네, 부장님 오시는데요. 네, 알트탭 누르시고, 네. 사연 받았습니다. 7430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빵디, 저 지금 제주도에요. 큰 맘 먹고, 애 둘 데리고 혼자 제주 한 달 살기. 이게 모래 파는 걸 애들이 이렇게 좋아할까요? 아마 이 촉감이, 감촉이 참 좋으니까. 네, 이거 모래 파고 만지고 뿌리고 하는 걸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옆에 물도 있잖아요. 기왕 가신 거 매일 밥 차리고 애들 케어하고 살림해야지만 많은 추억을 쌓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선곡한 노래는 최애나의 캐치 캐치. 네, 모래 파다가 조개, 예쁜 조개 껍데기나 이런 저 신기한 해양생물들 캐치 캐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7430님과 애들을 위해서 들려드릴게요. 최애나 캐치캐치.

제가 미소님 힘내십시오. 저희가 즐겁게 일하시라고 그래도 기왕해야 되는 거 즐겁게 하시라고 해피해피 빔을 쏴드리겠습니다. 갑니다. 해피 해피

0: 남의 편이 어제 저녁 한 끼에 20만 원을 쓰고 오셨는데 이걸 잡아요 말아요? 아 이게 이제 선택인데 아 20만 원인데 또 이제 아우들 챙기다 보면 또 그럴 수 있기는 한데 그래도 너무 또 드잡이를 하면 안 되고 볼을 이렇게 살짝 엄지 검지로 꼬집으면서 쉐이킷 쉐이킷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알아.

자취방 오셔서 반찬 싹 넣어놓고 가셨어요. 이것이 바로 엄마입니다. 네, 2452님 저기 이거 엄마 갖다 드리세요. 2452님께 선물을 드립니다. 본인이 가지면 안 돼요. 엄마 갖다 주세요. 알았죠? 안 그래도 오늘 점외추 고민이 많이 됐는데 권나영님께서 무랑 양파를 잔뜩 넣고

심별님 우당탕탕 들리시나요? 기분이가 좋아서 발걸음이 겁나게 빨라져요. 그럴 수밖에. 음악이 신나버리고 특히나 오늘은 금요일이 괜히 기쁨 2배. 검은 눈동자 윤기 나는 갈기 눈으로 업시켜주는 형제 파워 멋져. 아유 재환님 찾아주신 것만 해도 제가 더 땡큐.

0: 국회하러 가는 저 불태우라고 파이팅 빔 쏴주세요. 은진이 걱정하지 마세요. 자 필라테스 열심히 해서 인간 필라테스 되십시오. 파이팅 빔!
1: 여기까지
0: 월미터 끝. 퀴즈 정답도 정답 맞춰주신 분들 황제파워 홈페이지 황제의 전당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7006님은 저 회사 바로 옆 건물에 있는 회사로 이직을 했는데 모든 것이 너무 익숙합니다. 이게 되게 기분 이상하겠다. 이직했는데 바로 옆 건물이 이직한 회사야. 그럼 전 직장인들 점심시간에 마주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근데 무슨 상관? 이직했는데요. 근데 좀 약간 정서적으로 약간 좀 흔들리지 않나 이러면? 꼭 백일인의 스퀘어 준비했습니다. 요거 들으면서 집으로 가자. 여기까지 끝!

0: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1: 다양한 부채 역시
2: 성원 에드피아.
3: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5: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6: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5: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6: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5: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7: 국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 중견 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8: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7: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8: 게다가 기업 납입금은 세액 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9: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0: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11: 몽잘?
10: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저거
12: 잘 만들었다 몽잘.
13: 봄나마에 가면 5가지
14: 육수, 30가지
13: 소스, 90가지
14: 재료에
13: 봄을 담았다.
14: 맛있다
13: 봄나마.
15: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참스런 수국. 멀리서 보면 하나의 덩어리 같지만 가까이서 보면 자잘한 꽃들이 수없이 피어 있습니다. 우리 사는 것과 같죠. 한 사람 한 사람이

0: 볼빨간 사춘기 품 박소현의 러브게임 금요일 첫 곡이었고요. 저는 라디오계의 소나몰라송 DJ 박소현입니다. 장지혜님, 저도 돌된 조카랑 동생이랑 셋이서 수국축제 즐기러 제주도로 떠납니다. 처음 가는 제주도라 너무 기대되고 설레네요. 날이 좋기를 바라봅니다. 8941님, 저는 엄마에게 수국 화분 선물해드렸어요. 카라도 함께요. 영수증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총 7만 원. 저도 얼마 전에 백화점에 갔는데 그 손님들한테 핑크색으로 된 수국을 주더라고요. 예, 이제 아마 더 지나면 또 이제 질 것 같아가지고 적절한 시기에 선물로 주시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집에 와서 이걸 꽂아놓으니까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왔을 때보다. 근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핑크 수국도. 그래서 아, 나도 이걸 한번 사러 나가볼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수국 축제를 또 즐기러 가신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봄이 다 가도 꽃은 계속 핍니다. 그죠? 박선의 러브게임 잠시 후에는 오늘의 영수증 함께합니다. 오늘은 어떤 지출을 하셨는지 오늘의 소비 내역을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 차일드 장준 개구먼 해지대지 두 분과 함께할게요. 잠깐만요.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배고플 땐 바로
2: 열정을 채워줘.
3: 배고플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2: 열정 국밥.
4: 내가 굉장히

0: 버거 싶다면
1: 리아야 놀러 갈게.
0: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1: 리아야 함께하자.
0: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1: 리아야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2: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3: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2: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3: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4: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Walk it, walk it.
5: 언제 어디선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자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브라보 마이 라이프 에릭남이었습니다. 배송기사 한 달 차입니다. 이 일이 저에게 맞나 고민하고 있어요. 요즘 너무나 더운데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라는 글과 함께 5086님이 신청하신 곡 브라보 마이 라이프 바로 이어드렸습니다. 이분께 선물 갑니다.
1: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3: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4: 고릴라.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광양 매화축제에 갈 사람을 모집하더라고요. 무작정 신청을 했습니다. 막상 가보니 혼자 온 사람은 나 하나. 모르는 사람들과 조를 이뤄 구경을 시작했죠. 사진 찍어줄 사람도 없이 그다지 관심의 한 명이 말을 걸더라고요. 저요? 아, 예, 감사합니다. 두 분이서 오셨나 봐요. 친구? 누가 말을 걸어주기만 기다렸다는 듯 입이 터져서는 적극적으로 대화를 나눴고 우리는 뭐였습니다. 그녀는 가진 것 없는 저를 믿어주고 격려해줬고 그 덕분인지 운 좋게 바로 취업에도 성공했죠. 일자리도 잡았겠다.

0: 결혼식도 바로 올렸습니다. 비록 2룸짜리 낡은 집이었지만 뭐 게임 좋아하고 첫 아이가 태어나서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아, 애 울잖아. 아, 좀 봐줘. 어? 아유, 잠깐. 아유, 야, 나 지금 그냥 바빠가지고. 어? 아유. 아,
1: 그만하라고 좀 그만.
0: 어? 어, 너 야, 누냐?
1: 너 남편이잖아. 너 아빠잖아. 아, 이럴 거면 왜 결혼했어?
0: 아내의 눈물을 본 순간 그제야 정신을 차린 저. 몰라도 뭘 너무 몰랐죠.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성실한 가장이 되어야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그 사이 둘째도 태어나고 큰 평수로 이사도 가면서 이제는 행복할 일만 남았다 했는데 또 시련이 찾아왔네요. 제가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거든요. 나가고 나면 자기 혼자 저 애들 어떻게 키우냐. 그런 쓸데없는 말을 왜 해. 어떻게든 나을 생각을 해야지. 그래도 걱정이 되니까. 절대 못 가. 절대 못 가. 내 허락 없인 각오해. 나보다 훨씬 더 강한 아내. 아내가 무서워서라도 저는 쉽게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항암치료 최선을 다해 잘 받았고요. 이식도 진행해서 다행히 지금은 회복 중에 있습니다. 나만의 러브 게임의 법칙. 돌이켜보면 저는 모든 게 늦대였습니다. 남들보다 졸업도 늦었고 취업도 늦었고 가장으로서의 깨달음도 늦었고 0점짜리 남편이었지만 이제부터라도 10점, 20점 점수를 올리는 남편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늘에 그리고 아내에게 감사드립니다.

치료를 쭉 하셨는데 항암 치료 받을 때 항상 6시 30분만 되면은 지금 이 코너 러브게임 법칙 듣는 게 그게 이제 매일의 일상이었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사랑 얘기 들으면서 행복했던 이제 그 와이프와의 예전 일도 추억을 하고 또 지금 이제 지친 마음도 이 코너가 많이 달래주었고 일단 이현수님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가고요. 주간 베스트 후보

오르셨습니다. 여러분의 리얼 러브스토리 많이 보내주세요. 박소현의 러브게임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러브게임의 법칙 클릭하시고 여러분의 리얼 러브스토리 편안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좋은 밤.

0: 골프 선수 김민선 세븐입니다. 저는 경기 전 항상 같은 루틴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클럽을 점검하고 바람을 읽고 코스의 흐름을 살피죠. 좋은 결과는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산업 현장에
1: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부리면 방탄 꼭지,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3: 아직 한 번 남았다.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2: 아, 부산. 부산.

0: 박소연의 러브 게임.
1: 펭귄은 이것 속으로만 들어가도 체감 온도가 내려가죠. 요즘은 대형 파라솔이 횡단보도 근처마다 설치되어 있어서 신호 기다리는 짧은 순간에도 이것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기문자 고릴라로

0: 팡팡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
3: 맞춤 영양식단은 메디솔라
4: 숙면연구 34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5: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6: 지긋지긋 무조맨
7: 티어실원스야
6: 딱 한 번만
7: 티어실원스야
6: 싹 한 번에
7: 티어실원스야

0: 우리만의 자유로운
1: 차투
2: 차투 우리만의 자유로운
0: 차투
1: 차투 우리만의 자유로운
2: 차투 차투
0: 차투
1: 차투
0: 차투
1: 차투, 차투. 차투.
3: 거예요. 그래서 아~ 제가 그때 하고 싶었던 걸 눈치 봐서 못했어요.
0: 아, 못했어요. 했어야 되는데
3: 꼬여버렸어요.
0: 아~ 네. 망했네. 네. 아니 근데 왜 장준 씨는 그렇게 눈물을?
3: 아 근데
0: 아니, 눈물을 아니 왜 해지대 씨가 왜 불쌍해 보였던 거예요?
3: 아니죠. 일단 스토리 각본이
0: 스토리가
3: 슬펐어요? 너무 슬프더라고요.
0: 아 그래 네. 그래서 운 거 맞아요?
3: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네. 공찬이 형이랑 네, 네. 영진 누나랑 제가 사이 가운데서 있었는데 아유, 네. 제가 양쪽 눈치를 좀 봤어요. 네. 네. 누구 하나라도 먼저 울면 울어야지 하는데 이미 제 앞에 눈시울이 이제 뿌연 거예요. 근데 그래. 그러다 마침 이제 셋 다 울음이 터져가지고 아~ 네, 그래서 휴지로 닦으면서
2: 그러니까 또 세상에 공찬 씨는 이제 슬픈 거를 알고 또 서치를 해서 왔나 봐요. 네. 휴지를 갖고
3: 휴지를, 왔어요.
2: 휴지를 나눔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0: 그래 그래 맞아. 근데 여러분 사랑의 엄마 보러 갈 때는 다들 엄마 생각에 그리고 아, 연기를 맞아. 너무 다들 잘해서 맞아요. 누구 하나 구멍 없이 연기를 다 잘해서 여러분 휴지를 꼭 준비하셔야
2: 맞아요.
0: 됩니다.
2: 맞아요. 준 씨 어땠어요? 잘 잘했어요?
3: 아, 근데 일단 저는 근데 혜진 누나가 네. 멋져 보인 적이 처음이에요.
0: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본업을 잘할 때 네. 멋져 보여. 그러니까 항상.
3: 항상 좀, 그냥 진짜 네.
2: 네. 평소에는 어떻길래
0: 평소에는 그냥 하찮은 누나
3: 그쵸 그쵸 네, 네. 한우 한우로 보이죠 한우
0: 그치 네. 한우로 봤다가 이번에 다시 보여요?
3: 너무 너무 완전 다시 보여요.
0: 그래 맞아, 그런 게 있어. 진짜 그 사람이 어려워질 정도로 연기를 잘하는 경우가 있어요.
3: 아 진짜 멋져 보여. 그래서 진짜 감탄했어요 네. 진짜.
2: 아, 맞아요. 네.
0: 그러니까 장준 씨가 눈물을 흘렸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2: 그니까요.
0: 물론 이제 본인이 엄마 생각도 많이 났을 거예요.
3: 맞아요.
0: 그죠? 네. 네. 막 육아난이도 진짜 상이기 때문에
2: 얼마나 속상했을 거예요.
0: 엄마가 속상해. 어머니 어머니가 봤으면 어머님 펑펑 우셨을 거예요.
3: 맞아요.
0: 장준 씨 어머니가 봤으면은. 네 여러분 사랑의 엄마 이게 다들 네. 우리 엄마에 대한 감성이 있기 때문에
2: 맞아요.
0: 추천을 드립니다.
2: 아, 정말 예. 꼭 많이 보러 와주세요. 네.
0: 네. 저는 곧 예.
2: 네 천천히 오세요.
0: 네. 왜 자꾸 나는 왜 자꾸 천천히 오라고 그래요?
2: 아 자꾸 제가 지인들만 말리니까
0: 아니 계속 박소라 씨하고 나한테는 계속 천천히 오라 해서 아 이거 나 오지 말란 얘긴가
2: 아, 계속 그래서 초반에도 영지 씨랑 네. 준희 씨가 온다 했을 때 네. 아니 천천히
0: 계속 천천히 오래 왜
2: 천천히 와 또 피디님들 작가님들 아 천천히 오시지
0: 아니 이러다가 나중에 저 끝나요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3: 그러니까.
2: 아 뭐 또 뭐네 7월까지 감사합니다.
0: 7월까지 네, 합니다 7월까지입니다. 여러분 네. 사랑의 엄마
2: 많이 부르세요. 네.
0: 자 본격적으로 코너 시작합니다. 우리만의 자유로운 차트 말 그대로 여러분 자유롭게 주제 소재 구분 없이 차트를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읽어드리고 선물도 갑니다.
1: 네 여러분도 지금 생각나는 차트가 있다면 샵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무료인 고릴라로 쉽게 참여하실 수 있고요.
0: 첫 번째 차트 0357님이 보내주셔서 이분께는 치킨 선물로 가고요. 어떤 주제로 꾸며주셨는지 함께 읽어드려요.

0: 이모티콘이 부정적인 감정을 감추거나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답니다. 찾아보니까 제가 몰랐던 흥미롭고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의외로 많아서 차트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흥미돋는 연구 결과 탑5 지금 시작합니다.
1: 장혁 동생 장준이 간호사로 취직해서 간호사. 얼마나 좋아.
2: 아이고 간호사 선생님, 저 주사 맞나요?
1: 예, 맞습니다. 자, 따끔하실 겁니다. 따끔!
2: 잠깐만, 선생님, 저 잠깐만요. 제가 주사를 너무 무서워하는데.
1: 아, 그러면은 주사. 환자분 왜 그러십니까?
2: 제가 기침하다가 혀를 깨물었어요. 제 혀가 아파요.
1: 아이고, 피까지 나네. 그래도 주사 통증은 잡아서 얼마나 좋아.
0: 병원 맞아요?
3: 병원이 아닌 거, 병원이 아닌 것 같아요. 병원이라도 조금.
0: 흥미돋는 연구 결과. 오, 이 주사를 맞을 때 기침을 하면 덜 아프다.
3: 우와.
0: 아니 근데 주사 맞을 때 막 되게 좀 아니 왜냐면 놀랄 것 같아.
3: 그러니까요.
0: 왜냐면 주사가 지금 들어가서 따끔한데.
3: 맞아요.
0: 하면은 좀 이거 어렵네.
3: 진짜 어렵다,
0: 야 이거 개인기예요.
4: 그렇죠. 이거 개인기예요. 이거.
3: 그러니까.
0: 이 정도면 예.
3: 개인기다.
0: 영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주사를 맞을 때 기침을 하면요 생각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고 순간 혈압이 높아져서 통증을 덜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3: 우와. 다음에 해봐야겠다. 예,
0: 순간 조심해요. 네, 조심. 예. 계속해서 흥미돋는 연구 결과 4위입니다.
2: 아이고 리포터 양반 그 이제 비켜봐. 나 이제 바빠. 우리 영웅이 콘서트 가야 하니까 우리 영웅이 보고 오면 앞으로 20년은 더 살겠네.
0: 흥미돋는 연구 결과 4위. 콘서트를 다니면 수명이 늘어난다. 행동과학 전문가의 연구 결과 콘서트 관람이 웰빙 지수를 크게 향상시키는데요. 그로 인해서 수명 연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걸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저 장수하나요? 왠지 130살이 할머니. 아, 왠지 내 미래를 보는 것 같아요.
3: 장수하시겠는데요?
0: 그러니까 1세대 아이돌부터 그죠? 지금 5세대 아이돌까지 콘서트를 그러니까요. 다 간 사람은 아마 나밖에 없을 것 같은데.
3: 아, 그렇죠.
5: 청문담원이 나왔어. 광진이가 왔어. 아, 근데 이렇게 하기 뭐가 좀 어둡냐. 이거 불 좀 켤까?
6: 스탑. 불 켤 수 없어. 지금 나 다이어트 중인 거 몰라?
5: 에? 또? 내가 말이지. 이게 정마담 될까? 에이, 저기 말이야.
6: 왜 그래? 시마리온 강아지 마냥.
5: 그게 말이야. 제발 좀 그만 먹어. 그러다 배 터져 죽어.
3: 이유가 제가 그쵸. 불을 켜고 자서 그런 겁니다.
0: 그러니까 불을 끄고 자야 돼요. 아니, 혜진 씨는 많이 먹어서 일단 많이 먹고 불도 켜고 자고.
3: 왜 입을 오므리고 옆을 봐요?
4: 아닙니다, 아닙니다.
3: 비웃으신 것 같은데.
4: 아니, 그냥 뭐 불이 문제인가 싶어서. 네, 뭐.
0: 불도 문제였다.
3: 불도 문제였다.
4: 네, 그리고 불에 튀겨 먹는 거, 구워 먹는 것도 문제예요.
0: 그렇지, 그렇지.
3: 그 불에
0: 그렇죠.
3: 또. 착각했다.
0: 계속해서 흥미돋는 연구 결과 2위입니다.
7: 모르겠어요. 술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딱 한 모금만 더 마셔볼게요. 얼마나 시원하게요, 예.
8: Oh my gosh. Hey, do you want to go to jail?
7: 아직 더 마셔야 하는 것 같아요. 수현이 이게 얼마나 시원해요.
8: Oh, 저기요, just sir.
0: 힘들어서 한국말도 영어도 못하게 될 거예요.
4: 근데 진짜
0: 용기가 네. 좀 생기죠.
4: 동의합니다.
3: 진짜 맞아요. 동의해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친구가 프랑스 남편을 만났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자리를 하는데 잘 못 친해졌는데 술을 먹으면서 친해지고 걔가 어떻게 자라왔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어요.
0: 네네네.
3: 좀 기억이 나요. 이제 술을 먹으면 진짜로 소통이 되더라고요.
4: 불어까지 가능해지.
3: 아니 불어는 아니고 그 친구도 또 영어를 했죠. 네,
0: 그렇죠,
3: 영어로다가.
0: 그렇죠. 근데 이제
3: 했었죠.
0: 조금 할까 말까 할 때 용기가 생긴다. 그래서 일단
3: 같아요.
0: 또 내뱉다 보면 그 사람이 또 알아듣는다.
3: 맞아요.
0: 이런
3: 맞아요,
0: 거죠.
3: 맞아요.
0: 그런 거죠.
3: 맞아.
0: 흥미돋는 연구 결과 1위 발표합니다.
9: 야, 이 행배야. 네 윤희한다며. 이 윤희한다는 애가 이 얼굴이 와이리 죽상이고.
10: 아, 대표님 오셨습니까?

0: 남자친구랑 싸우십니다. 해결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방법이.
1: 마이, 이 행배야 이 그것도 모르나? 이 무릎 꿇고 에? 이 사과하고 에? 그리고 이 꽃다발이랑 선물 주면 게임 끝이다.
0: 참아입니까? 그럼 대문님 진짜 똑똑하십니다. 아따 천재 아이겨.
1: 마이 내가 임마 에? 이 예전부터 에? 이 로맨스 소설도 있고 에? 네. 이 드라마도 보고 에? 네. 다 했어. 이 니는 앞으로 모르는 게 있음 이 내만 믿으면 된다.
0: 아 대문님 어떻게 이렇게 다 아십니까? 정말 모르시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연애도 많이 해보셨지?
1: 마이 마이 내 당연 모쏠이다.
2: 흥미돋는 연구 결과 1위. 똑똑할수록 모태솔로일 확률이 높다. 호주 시드니대 연구팀에 따르면 높은 지능은 매력적인 자산이 될 수 있지만 까다롭고 맞추기 어렵다는 인식이 연애에서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된다고 합니다. 이런 결과가 있었어요. 똑똑할수록 모태솔로일 확률이 높다. 우리 모태솔로들 방송 많이 듣고 계시는데 크, 내가 똑똑해서야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위안이 좀 될까요?
0: 이게 어떤 말씀을 드려야 돼요? 어떤 것 같아요?
1: 뭐 화이팅입니다.
2: 네. 우리 모태솔로들 화이팅.
0: 그래도 뭐 하나를 가졌잖아요. 그쵸? 두 뇌를 가졌으니까.
2: 그렇죠. 예, 연애에 좀 부족해도 너무 속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너무 슬프다. 예, 슬퍼. 예. 그리고 이 외에도 조금 좀 흥미돋는 연구 결과를 알려드리면 네. 귀여운 걸 좋아하는 남자들이 있잖아요. 네. 귀여운 걸 좋아하는 남자는 책임감이 강하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0: 진짜 맞는 것 같아요. 호철 오빠는 저를 좋아하잖아요. 네. 제가 귀엽잖아요. 호철
2: 어이구 방송 사고 날 뻔했어요 지금.
1: 아 또 이런 게 있네요. 네. 좋은 기억보다 나쁜 기억이 오래 남는다.
2: 맞아요.
1: 정말 나쁜 기억이 오래 남는 것 같습니다.
2: 진짜 혜진 씨가 네. 이렇게 잘해와도 오늘 이 기억으로 방송 끝날 때까지 지금 이 충격에서 벗어나지 맞아요.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1: 이것도 욕을 많이 하면 지능이 높다. 아, 네. 지능 좀 높아져 볼까요 오늘?
0: 아니 낮에 필요 있어요. 낮에 필요 있어요. 죄송해요. 제가 사과드릴게요. 제가 사과드리도록
2: 이거 이제 노래 듣는 동안에 혜진 씨의 이야기를 저희가 좀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일단 노래 먼저 전해드려요. 네. 우리 많은 모쏠들을 위해서 이문세 솔로 예찬. 아우.

SK 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 마시기 캠페인. 혹시 자다가 움찔하거나 깜짝 놀라 깨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반응을 수면 놀람증이라고도 하죠. 스트레스나 피로, 운동 부족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미네랄 부족일 수도 있습니다. 미네랄은 밤사이 신경을 안정시키고 몸이 회복되는 데 도움을 주는 필수 영양소이기 때문인데요.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 한 잔. 가장 손쉽게 미네랄을 섭취하는 방법이니까요. 오늘 밤 편안한 숙면을 준비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 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SBS 미디어 그룹이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모집 부문은 기자 아나운서입니다. 많은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쇼리실라!

함께 만드는 기쁨 SBS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 등산하실 때 올바른 등산 방법 있으세요? 등산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재한이었습니다.

0: 소연의 러브 게임. 박소현의 러브 게임. 우리만의 자유로운 차트 함께하고 있습니다. 골든 차일드 장준, 개구먼 해지다지 두 분과 함께하는데요. 4부에는 음악 차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3572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세정제 세트 선물로 가고요. 이런 글을 주셨습니다. 조카한테 동화책을 읽어주다가 세월이 흘러도 명작 동화는 꾸준히 사랑받는구나 싶었어요. 저 어릴 적에도 흥미진진하게 읽었던 내용들이라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동화 관련된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동화가 모티브인 노래 탑7을 보내주셨습니다.
1: 동화 관련.
0: 동화. 네. 옛날에 선미 씨 사이렌이 그 인어.
2: 아 그래요?
3: 예. 인어 공주.
0: 예, 인어. 예, 예.
1: 오, 아, 동화가 모티브가 된 노래.
3: 옛날에.
1: 네네네.
3: 아, 더 크로스 선배님인가? 그 백설공주를 사랑하는 일곱 번째, 여섯 번째 난생이.
0: 어, 맞아요.
3: 50cm인 여기 내가 있잖소. 이거
0: 맞아요. 백설공주를 네. 사랑한 맞아요.
3: 맞아요, 맞아요.
0: 일곱 난장이.
1: 오, 있네, 있네.
0: 이런 곡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네.

0: 1위곡은 어떤 노래일지 여러분도 예상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1: 네, 아무래도 우리만의 자유로운 차트이다 보니까 차트를 보내주신 3572님의 주관성이 100%라는 점 생각해 주시고요. 1위곡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을 말해봐. 내게만 말해봐.
0: 소원을 네. 네, 뭐 들어주신다면은 네. 이제 옆자리가 아니고 네. 집으로 보내주실게요.
2: 아, 예.
0: 집으로
3: 예예예. 아, 집을 사달라는 줄 알았어요 지금.
0: 사주면 더 좋고요.
1: 아이고 네. 생각해볼게요.
0: 네. 네, 자 문자 보내실 곳 #1077 짧은 거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정답자 세 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3: 네, 1위는 어떤 곡일지 예상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동화가 모티브인 노래 탑 7 바로 시작합니다.

0: 피터팬이면 뭐 저는 뭐 웬디? 팅커벨? 뭐라죠? 뭐가 좋을까요?
1: 정답! 네. 후크선자!
0: 아우 나!
1: 악당! 아니요 바다 속 밑에 있는 악어!
0: 오마이갓! 네.
2: 이 노래는요 어릴 적 순수한 사랑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동화 피터팬으로 표현한 곡입니다.

0: 네, 안데르센 동화 미운 오리 새끼를 모티브로 한 체리필들 오리 나이다.
1: 네, 하얀 오리들 사이에서 유독 몸이 크고 회색빛을 띠어 못난이라 놀림받던 오리가 사실 백조였다는 이야기죠.
2: 체리필터의 낭만 고양이를 이어서 또 다른 대표곡이 된 노래입니다.

0: 스티브의 노래 5위 FX 피노키오. 나는 의사 선생님은
1: 아냐 그냥 널 알고 싶어 너란 미지. 네, 항상 신선한 충격을 주었던 FX의 피노키오.
0: 처음 누군가에게 사랑을 느낀 소녀가 상대를 분석하면서 사랑을 알아가는 과정을 동화 주인공 피노키오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노래입니다.
1: 네, 공개됐을 당시엔 가사가 어렵다는 평도 있었지만 지금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FX의 대표곡입니다.

0: 인터넷 들어가야지. 너무 무서워요. 동화가 모티브인 노래 4위 서인영 신데렐라.
1: 사실 이 노래는요, 우리가 잘 아는 신데렐라의 내용과는 살짝 다른데요. 밤 12시가 되면 요조 숙녀에서 밤에 여왕으로 변한다는 내용입니다.
2: 세상에, 이거 완전 제 노래잖아요. 네. 나는 신데렐라!
0: 혜지씨, 12시 넘으면 집으로 제발 돌아가요. 네.

0: 네, 그래서 항상 이 노래를 들으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대체 이브 푸시케 그리고 푸른 수염의 아내가 도대체 누구인지 늘 궁금했거든요.
1: 네. 네. 자, 제가 알려드릴게요.
0: 네, 알려주세요.
1: 이브는 네. 성경에.
2: 성경에 그 그리고, 사과를 따먹는 네. 성경에. 네. 예, 예.
1: 그리고 푸시케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네. 그리고 푸른 수염의 아내는 프랑스 동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2: 근데 왜 이 세 명을 제목으로 썼냐?
3: 어떻게 이렇게 모였대요?
2: 이 세 명 모두 금기를 깼다.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르세라핌의 방향성과 잘 연관되어 있어서 이 제목을 썼습니다.
3: 너무 멋있다, 그렇죠?

0: 이상이 넘는 댄서들과 한 몸이 된 것 같았던 우리 메가크루 퍼포먼스가 멋있었던 세븐틴의 손오공.
1: 네. 최고였어요, 최고. 그쵸.
2: 이 곡은 시련과 좌절을 겪으면서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는 손오공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만들었다고 합니다.
1: 무한 성장 중인 세븐틴을 손오공에 빗대어서 표현한 가사들이 찰떡같이 어울렸습니다.

0: I'm genie for you, boy.
1: 소원을 말해봐.
0: Hey, I'm genie for your wish.
1: 내게만 말해봐.
0: Hey, I'm genie for your dream.
1: 너에만 말해봐.
0: Hey, I'm genie for your world.
2: 나 디스코 방방 나고 있는 줄 알았어.
0: 나이스.
2: 나는 옆에서 방방 뛰고 있지 여기서. Yes, girl. 그러니까.
1: 동화가 모티브인 노래 1위 소녀시대 소원을 말해봐.
2: 네, 알라딘에 나오는 램프의 요정 지니가 떠오르는 소녀시대 소원을 말해봐.
3: 네, 이때 당시 제복과 제기차기한 뭐 다들 기억하시죠?
1: 그럼요. 풋풋했던 소녀들이 어느덧 데뷔 20주년을 앞두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놀랍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곳에서 좋은 모습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소녀시대.

0: 동화가 모티브인 노래 탑7을 알려드렸습니다. 1위 곡을 맞힌 분께는 커피가 선물로 가는데요. 선곡표에 올려둘게요. 박소현의 러브게임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선곡표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 오래된 안무인데도 지금 노래를 들으니까 안무를 다 기억을 하고 있네요.
1: 그니까. 다 기억나요.
0: 진짜. 네.
2: 이거는 무조건 외웠어야 됐어. 맞아. 못 외웠으면 친구들이랑 어울리지 못했었어.
0: 맞아요. 온 국민이 다 따라 쳤었던. 이게 발차기 춤 요즘에도 많이 하잖아요.
2: 그렇죠. 맞아요.
0: 박소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쇼리 실라!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에 닥터피에.
2: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3: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숙면연구 34년. 흡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6: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7: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8: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7: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8: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7: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9: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0: 박서현의 러브게임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한방비건 AWE에서 5초속잠 주름 개선 선물 세트, 미국 프리미엄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주방 안심 솔루션 자연그램에서 과일 채소 세정제, 엉덩이 백임 끝 밸런스온에서 기능성 차량용 방석, 유럽산 명품 템포 티슈에서 한 칸만 딱 5겹 롤 휴지, 똑똑한 제로웰 에어닥터에서 세균 잡는 공기청정기, 에이펙 공식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발냄새의 근본 토키퍼에서 구리이온 향균 패드, 데일리 웰리스 루틴 홀베리에서 유기농 레몬즙 세트,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 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0: 서울의회에서 고품격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나를 위한 웰리스 카키자에서 로즈원이 리추얼 세트,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글로벌 뷰티 브랜드 실크넷에서 고주파 홈 디바이스,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를 드립니다.
1: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8시부터는 웬디의 영스트리트가 방송됩니다.
2: 와, 오랜만이다 이 노래도.
0: 이 노래 기억하죠? 네. 써니힐의 배짱이 찬가예요. 개미와 배짱이 알아요 몰라요?
3: 알죠 알죠 알죠 알죠, 알죠. 너무 오랜만이다.
0: 그러니까
3: 노래.
0: 이거 진짜 그치. 오랜만이고 이 노래 생각도 못했는데 우리 PD님이 또 배짱이 찬가 이게 띵가 링가링 띵가 링가링 그 곡이죠. 맞다 합시다. 그래, 이거다. 맞아 이거다.
3: 맞아.
0: 써니의 배짱이 찬가 오늘 끝곡이고요.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3: 안녕, 감사합니다. 보고 싶을 거예요.

0: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생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정매, 다양한 부채 역시
0: 성원에드피아.
2: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3: 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5: 깨끗한 상쾌한 닥터피아
4: 샤워기.
5: 닥터피아 닥터피아.
6: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7: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8: 대용 76%, 두피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9: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8: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10: 잘 만들었다, 몽잘.
11: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2: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담아.
11: 보글보글 샤브샤브에 봄을 담다. 봄담아.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담아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일상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미루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혹은 너무 피곤해서 미래의 나에게 맡기는 거죠.

그런데 해야 되는 일뿐만 아니라 즐거움도 미루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건 아껴뒀다가 나중에 먹어야지, 시간 나면 해야지 라면서 미래의 나에게 맡겨둔 것들이 꽤 있잖아요. 어느덧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말엔 그동안 미뤄둔 작은 즐거움 하나를 꺼내 실천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지금의 나도 행복해야죠. 여기는 영스트리트, 저는 웬디입니다.

0: 2026년 6월 5일 금요일 웬디의 영스트리트 첫 곡은 박문치 그리고 조지의 Just Fun이었습니다. 이렇게 시간 나면 하고 싶은 것들이 꽤 있죠. 버킷리스트처럼요. 형과 함께 씻어보내고 왔습니다. 내일부턴 저도 꽃길만 있겠죠?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당연하죠. 이제 너무나도 바쁜 삶을 이제까지 살아오셨잖아요. 앞으로는 어떤 걸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나의 삶을 집중하는 시간들을 보내셨으면 좋겠고 그동안 또 열심히 하셨으니 좀 즐기러 다니시면서 여행도 다니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좀 여유로운 그런 시간을 많이 즐기시고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오늘의 영스 소개해드릴게요. 2부와 3부에서는요. 선곡 please. 여러분에게 제가 노래도 추천해드리고 함께 퀴즈도 푸는 시간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1부에서는 영스 가족들과 일상을 나누는 시간. Talk to me. 오늘도 여러분의 일상을 공유받겠습니다. 지금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며 듣고 계신지 보내주세요. 최근 기억에 남는 일들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사연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닥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닥고 치킨.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5: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6: 소시지 베이커리 어때? 생글생글.

0: 든든하게
1: 집에서도
2: 간편하게
1: 소시지 베이커리 오뎅
2: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오뎅?
1: 오뎅
2: 와 건강한데 맛있네
3: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2: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동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게 비빔밥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4: 리아야, 놀러 갈게.
2: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4: 리아야, 함께하자.
2: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4: 리아야,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5: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6: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5: 비다샵!
6: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5: 비다이렉트샵!
6: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5: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알고 싶고 더 듣고 싶은 완소들의 이야기 Talk to me. 오우섬님, 직원 한 분이 자리를 비웠는데 빈자리가 크네요. 다른 분들에게 같이 나눠서 하자고 해보려다가 그냥 혼자 힘들고 말지 싶어 야근 중입니다.

원래 같이 일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빠져도 그 빈자리가 되게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섬님도 만약에 자리를 비우면 그 빈자리가 다른 분들께 정말 크게 느껴질 거예요.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화이팅입니다. 네. 설레는 금요일 밤입니다. 완소들은 지금 뭘 하며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일상을 영씨에 공유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G.O.D의 네가 있어야 할 곳.

god의 네가 있어야 할 곳 듣고 왔습니다. 완소들의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김세연님, 친구랑 화장품 쇼핑하고 왔어요. 세일 추천템 목록도 열심히 찾아보고 서로 잘 어울릴 것 같은 화장품도 추천해주다 보니까 제 예상보다 훨씬 많이 샀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혹시 그 세일 기간이라서 구매를 하신 건가요? 저도 세일 기간이라고 하면은 들어가서 필요 없는 것조차 아 나 그때 지금 필요한 게 아니라 그때 필요했었는데 라며 구매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래도 내가 자주 쓰는 물품이니까 언젠간 필요하겠지, 할인하네 지금 사야지, 어 지금 약간 뭐 200ml 사면은 뭐 100ml 뭐 공짜로 주네 이래서 또 사고, 이때 제일 많이 구매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예, 조심하시고, 이러다 유통기한이 뭐 화장품이 그래도 좀 길긴 하지만 안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조금만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3655님, 학원 끝난 아들이랑 빙수 먹고 있어요. 둘째가 요즘 잠투정이 심해져서 와이프가 재우는 동안 천천히 들어오라고 했어요. 오랜만에 첫째랑 단둘이 시간 보내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밖에서 또 빙수를 드시고 계시는 거구나. 네, 날이 요새 정말 덥습니다. 기본 30도 이상은 네, 이제 나오는데요. 맛있게 드시고 네, 이제 아내분께서 애가 잠들었어 라는 문자가 왔을 때 조용히 이제 집에 들어가셔서 푹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2567님, 퇴근하고 차 안 정리하다가 잃어버린 볼펜을 찾았어요. 친구가 선물해준 거라 잃어버리고 말도 못했는데 다시 찾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휴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그래도 찾아서 얼마나 진짜 다행입니까? 저도 차에서 뭔가를 쓰고 그리고 화장 같은 것도 하고 하는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은근. 그래서 가끔 잃어버리고 나중에 찾는 경우가 좀 많아요. 네, 그래서 찾은 것만으로도 정말 다행이다. 네. 우리 국설진님, 할머니와 퍼즐 맞추기 하면서 완디 방송 들어요. 이게 두뇌 운동에 좋다고 해서 할머니와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우, 전 퍼즐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때 퍼즐에 빠져서 막 1000피스, 1500피스 이렇게 구매를 해서 했었었는데 네, 할머니와 좋은 시간 많이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오늘 하루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영스로 보내주세요. 치즈의 모두의 순간.

시즈의 모두의 순간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남겨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우리 한윤미님, 부산에서 거제도로 가야 해요. 더 일찍 출발해야 했는데 민기적거리다가 이제 가네요. 그래도 영수 들으면서 갈 생각하니 지루하진 않을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오, 거제도를 어렸을 때 부모님이랑 언니랑 가족들끼리 가봤었는데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얼마큼 또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영수 들으면서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금요일 밤까지 열일한 완소들이 사연을 남겨주셨는데요. 3113님, 일주일 내내 야근하다가 이제 퇴근해요. 집까지 1시간 운전해서 가야 하는데 가는 동안 영수 들으며 힐링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유난히 길게 느껴졌는데 퇴근길마다 라디오 들으면서 안전운전 했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일주일 내내 야근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네, 심지어 집이 근처도 아니야. 한 시간 또 운전을 해서 가셔야 돼. 네, 이번 주는 그 어떤 누구보다 되게 길게 일주일이 2주 정도로 느껴지는 그런 한 주였을 것 같은데요. 안전운전 하시고 집 가서 푹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1873님, 저는 광주에 사는 송입니다. 지금 피부샵 마지막 손님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 오늘 생일인데 축하해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또 많은 분들의 피부를 또 책임져 주시고 계시는 우리 1873님, 우리 송님이시구나. 제가 다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생일이라고 하셨는데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집 가서 조각 케이크라도 하나 구매를 하셔가지고 초를 저는 소원을 꼭 비는 타입이어서 소원을 빌리의 birthday 듣고 입으로 돌아올게요. I'm another year older.

가스는 눈에 보이지 않기에 측정값이 곧 안전의 기준이 되는데요. 작은 오차도 허용할 수 없는 만큼 가스감지기가 얼마나 정확하게 작동되고 있는지 정기적인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국가가 인정한 공인교정체계 코라스 교정인데요. 측정 결과를 명확히 표기하고 국제기준에 따라 장비를 검증하고 보증하기에 안심하고 관리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적인 공신력을 지니는 코라스 성적서. 가스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0: 안정 사모함
1: 앱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4: 내 발에 굳은 사
5: S 생활정보
6: 이 음식은 무엇일까요? 태극 모양으로 나뉜 금속 냄비에 한쪽엔 뽀얀 백탕, 다른 한쪽에 빨간 홍탕이 담깁니다. 여기에 고기와 해산물, 채소를 익혀 먹는데요. 바로 중국 사람들이 보양식으로 즐겨 먹는다는 훠궈입니다. 훠궈 좋아하시나요? 중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우리에게도 친숙한 건 충칭식 훠궈. 얼얼하게 매운 마라 맛이 특징이라 마라 훠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충칭이 훠궈로 유명해진 건 겨울이 유난히 춥고 습하기 때문인데요. 추위를 이겨내려고 매운 훠궈를 먹으며 땀을 내는 음식 문화가 발달한 거라고 합니다. 한여름 뜨거운 보양식으로 더위를 이겨내는 우리의 이열치열 문화와는 또 다른 매력입니다.
7: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웬디의 영 스트리트. 여러분이 선곡을 플리즈 하면 영스가 다양한 플리즈를 만들어 드립니다. 선곡 플리즈, 선곡 플리즈. 웬디의 영스트 2부 시작했습니다. 선곡 플레이스는 여러분의 사연에 맞춤 선곡도 해드리고 플레이리스트로 퀴즈도 푸는 코너인데요. 사연은 지금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노래가 필요한 상황, 완디의 선곡이 필요한 사연 뭐든 좋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예요. 영스 홈페이지 선곡 플레이스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사연 만나볼게요. 최송아님, 최근에 건강검진하면서 내시경으로 용종을 뗐는데요. 그 후유증인지 건강염려증이 생겼어요. 조그만 컨디션 떨어지거나 이상하면 과하게 걱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병원을 가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얘기만 하시다 보니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걱정을 가지고 사는 건 괜찮지만 그걸 매일 뭔가 조금만 몸이 안 좋아도 뭔가 나 심각한 거 아니야 라고까지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우리가 마음의 병이 또 나중에는 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제 추천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선곡한 노래는요, 데이식스의 Happy예요. 그 이유는 일단 제목 자체도 Happy, 네, 기분 좋아지죠. 근데 가사에 So help me, 주저앉고 있어요, 눈물 날 것 같아요, 그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마지막에 Tell me it's okay to be happy, 내가 행복해도 괜찮다고 말해줘요 라고 이 가사가 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다라고 이 노래를 들으며 내 자신에게 주문을 조금 외쳐보시면 그게 또 이제 마음의 그런 생각도 몸으로 다 나타난다고 전 생각이 들어서 아주 좋은 결과가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희는 최송아님을 위한 제 추천곡 데이식스의 Happy 듣고 올게요.

데이식스 해피 듣고 왔습니다.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코너는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가 퀴즈가 됩니다. 바로 추리 플리 퀴즈.

먼저 보내주신 플리부터 만나볼게요. 플리 첫 곡은 주얼리의 모두 다 쉿. 플리 두 번째 곡은 Close Your Eyes의 내 안의 모든 시와 소설은. 플리 마지막 곡은 박소훈의 너는 나의 문학. 이렇게 세 곡인데요. 이어서 이 플리를 보내주신 청취자분의 사연을 만나볼게요. 3301님께서 2026년 목표가 하나 있는데요. 오늘의 퀴즈가 나왔습니다. 3301님이 주말에 가려는 곳은 어디일까요? 일단 아시다시피 전 정답 모릅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우리 제하신 분들께서 추리플리 퀴즈를 조금 그 저번보다는 조금 쉽게 또 해주신 것 같은데 여기서 모두 다 쉿! 네, 공공장소겠죠. 네, 그리고 내 안에 모든 시와 소설은 시와 소설이 있는 곳이다. 도서관은 아닐 것 같아요. 한 번 더 트셨으려나? 저는 북카페라고 생각이 들어요. 서점은요? 아니에요. 뭔가 도서관에서도 올라오는 그런 영상들이나 사진들을 봐도 제가 다녀온 저만 알고 싶은 북카페 알려드립니다. 뭐 제가 가고 싶은 뭐 요런 저만의 공간 알려드립니다 하면서 올라오는 곳들을 생각해보면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곳? 좀 더 북카페? 네. 도서관은 그래도 너무 조용해. 북카페는 그래도 약간 뭐 음악 소리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카페도 있고 음료수도 마시면서 할 수 있는 고등학교 때까지네요.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까지밖에. 네, 저는 그래서 북카페고요. 제 추리는 북카페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추리해주세요. 3301님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가려고 하는 곳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제 의견을 믿으셔도 되고 아니어도 돼요. 샵 1077.

0: 만나요.
1: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산책 즐기는 분들이 많은 요즘, 가벼운 걷기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만 숨차고 땀이 나는 의성에 따르면 일상의 작은 움직임뿐 아니라 중강도 이상 신체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숨찰 정도의 움직임.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실천해봐도 좋겠죠?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2: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 꼭지.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0: 웬디의 영스트리트.
1: 웬디의 영스트리트 3부 시작했습니다. 지금 선곡 플레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런 노래가 필요하다, 이런 느낌의 플레이리스트가 필요하시다면 영스의 플레이즈를 외쳐주세요. 영스가 좋은 플레이들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사연은 지금 보내주셔도 되고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사연 만나볼게요. 8974님, 6월 말에 친구들과 차를 타고 1박 2일 여행을 가는데요. 아마 밤에 신나게 놀아서 돌아오는 차에서 피곤할 것 같은데 잠이 확 깨면서 여행의 아쉬움을 날릴 수 있는 노래

추천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재밌겠다. 네, 차 타고도 1박 2일 여행. 저기 친구분들 중에서 제이이신 분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계획형. 어디 갈지도 거의 다 많이 생각해 놓으셨을 것 같은데,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얘기도 많이 많이 나누시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또 제가 선곡을 해드려야 되죠. 영스 가족분들께서도 이 사연에 많은 노래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루시의 개화요. 봄에서 생물들이 깨어나듯이 딱 맞을 것 같아서요. 당연히 자자의 버스 안에서죠. 손담비의 퀸이요. 가사에도 웨이크업이라고 계속 나오잖아요. 레드벨벳의 짐살라빔. 여행에는 신나는 노래로 마무리해야죠.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졸음 운전을 방지하고 싶을 때요 노래들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해주신 완소들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인별그램 스토리로 사연 올리면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 추천곡도 말씀드릴게요. 바로 빅뱅의 뱅뱅뱅입니다. 그 이유는 보통 피곤해할 때 신나는 노래도 필요하지만 박수, 이 뱅뱅을 처음 시작할 때 빠바밤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하면서 뱅뱅뱅 빵야 빵야 빵야 다 따라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서 들을 때도 흥이 오르지만 여러 명이서 들었을 때 떼창을 부를 수 있고 더더욱 좋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잠도 확 깨고 그 신나는 마음을 계속 유지하면서 여행의 마무리를 할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요 빅뱅 선배님의 뱅뱅뱅을 가지고 와 봤습니다. 그럼 제 추천곡 빅뱅의 뱅뱅뱅과 영스 가족들의 추천곡 중 손담비의 퀸 듣고 올게요.

0: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1: 탈모 보조 치료제
0: 캐라시딜.
2: 엄마 손은 약손, 나도 수제야.
1: 약국에서 만나요.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4: 월 30,000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3: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가격이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케어 원해요?
3: 케어 원해.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원 케어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원 케어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4: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5: 매콤 누룽지 팝 하나 먹으면 계속 먹고 싶은
6: 매콤
5: 매콤한 누룽지 베이커리
7: 5달 탱글탱글 소시지 5팝 가족 밥 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8: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9: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8: 비다샵
9: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8: 비다이렉트샵
9: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8: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상상이 갈 수 있는 것들이 조금 올라온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나도 마음이 편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선곡이 필요한 노래나 제 추리력을 테스트할 만한 퀴즈도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는 4부 영스맵스로 돌아올게요.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기,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농협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2: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1: 돈 워리 비 하겐.
2: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1: 돈 워리 비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돈 워리 비 하겐. 자,

0: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단지 밖은? 동탄과 세교의 다양하고 편리한 더블 생활권 인프라.
0: 단지 안은? 필봉산과 단지에서 여유로운 에코라이프.
1: 두 가지 삶의 완벽한 조화. 이 모든 게 가능해?
0: 부고산 자이 드포레.
1: 6월 오픈 예정. 문의 1660-2792.
0: 시공 GS건설.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3: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4: SBS 생활정보.
5: 내일은 현충일입니다. 매년 6월 6일 오전 10시가 되면 전국에 사이렌이 울리는데요. 사이렌이 울리면 하던 일을 멈추고 묵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현충일은 한국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군인과 순국선열을 추모하고자 1956년 처음 지정됐는데요. 이후 현충일 추념식과 함께 같은 시간 국민이 묵념을 통해 추모하는 문화가 자리 잡은 겁니다. 오전 10시에 울리는 사이렌은 재난경보가 아닌 추모를 알리는 신호로 같은 시간, 같은 마음으로 희생된 이들을 기억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내일 오전 10시, 1분 남짓한 시간,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지켜준 이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건 어떨까요?
6: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이야기도 듣고 퀴즈도 풀어보는 시간 영스맵스입니다. 오늘 지도의 주인공은 8968님인데요. 지금부터 다 같이 주인공의 하루를 따라가 볼까요? 완보가 놀자.
1: 안 돼. 나 학원 가야 돼.
2: 아직 시간 있잖아. 가기 전에 놀자.
1: 도서관 가서 책 읽다 갈 거야.
2: 그래? 그럼 같이 가자.
1: 나도 갈래.
0: 학교가 끝나고 도서관에 가려는데 친구가 놀자고 했다.
2: 나는 책을 읽는 게 더 재밌기도 했고 전에 빌린 책도 반납해야 해서 친구랑 같이 도서관에 갔다.
0: 도서관에 도착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책을 보는데 친구가 말을 걸었다.
2: 야, 언제까지 볼 거야? 너 학원 간다며.
1: 헐, 맞다.
0: 난 깜빡하고 알람을 못 맞췄고 시계를 보니 이미 학원 시간이 지나 있었는데 내가 지각한 이 학원은?

평범해서 더 특별한 완소들의 하루를 영스가 따라가 봅니다. 영스 맵스. 영스 가족의 하루를 따라가며

영스 맵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사연자분이 지각한 학원은 무엇을 배우는 학원일까요? 1번 수영, 2번 환영. 두 개 보기 중 하나를 골라 보내주세요. 보기만 써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음 일정 따라가 볼게요. 아이유의 어프.

학원에 늦긴 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수업을 듣고 다음 미술학원으로 향했다. 아까 도서관에서 책을 12권이나 빌려서 들고 학원을 가느라 어깨가 아팠는데 또 늦을까봐 열심히 걸어갔다. 오늘은 물감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미술학원에서 물감으로 그림을 그린다고 했는데 아끼는 옷을 입어서 좀 걱정이 됐다. 안복이 어디 불편하니? 선생님이 뭐 도와줄까? 이게 제가 제일 아끼는 옷이거든요. 물감이 튈까봐 무서워요. 선생님은 앞치마를 빌려주셨고 다행히 무사히 수업을 마칠 수 있었다. 오늘 마지막 남은 학원을 가기 전에 친구가 물었다. 완보가 우리 이거 먹을래? 학원 가는 길 시장에서 이것을 사 먹자고 했고 마침 용돈이 남아 그러자고 했는데 우리가 사 먹은 이것은?

영스맵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서현전님과 친구분이 사 먹은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헐레벌떡, 2번 소떡소떡. 두 개 보기 중 하나를 골라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지도 완성해 볼게요. 블랙펄의 좋은 걸 어떻게.

우리 소떡소떡 먹을래? 수영에 미술학원까지 갔다 오니 배가 좀 고파서 학원 가는 길에 있는 시장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소떡소떡을 사 먹었다. 배부르게 먹고 마지막으로 피아노 학원에 도착했고 조금 피곤해서 선생님 몰래 색칠을 두 개씩 해가면서 수업을 일찍 끝냈다. 학원을 다 마치고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고 숙제를 해야 하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영스트리트 할 시간이라 헤드셋을 끼고 영스를 들었다. 요즘 영스가 너무 재미있어서 매일 8시가 기다려진다. 오늘도 들으면서 공부해야지. 이렇게 오늘의 지도 바쁜 하루로 완성! 영스맵스 오늘은 8968님의 하루를 따라가 봤는데요. 퀴즈의 정답은 수영과 소떡소떡이었습니다. 어머! 저 영스를 또 좋아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또 학원도 여러 개 다니고 바쁜 와중에 또 챙겨 들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랑 이렇게 잘 지내는 것도 너무너무 보기 좋네요. 학원 때문에 학업 때문에 바쁘겠지만 재밌게 또 즐기면서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영스맵스 이렇게 영스 가족의 소소한 일상을 따라가며 함께 퀴즈도 푸는 코너입니다. 웬디의 영스트리트 홈페이지 영스맵스 게시판에 오셔서 사연 남겨주세요. 지도를 완성해준 분께는 선물로 배달의 상품권을 또 퀴즈 정답자는 추첨을 통해 필터 샤워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자이언티 피처링 프라이머리의 만나 듣고 올게요.

0: 안녕하세요. 국가대표 처장 안형준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AI 시대. 사업하시며 고민이 많으시죠? 여러분의 곁에 2025년 기준 경제총주사가 함께합니다. 경제총주사는 여러분들의 응답을 모아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정책과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기초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나은 정책과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경제총조사 참여로 내 사업의 미래를 설계하세요. 내일을 설계하는 오늘의 데이터
1: 경제총조사. 여보, 이 사업체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아,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 보세요.
4: 레노.

여러분,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선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딱 6월 한 달만 영수에서 만나볼 수 있는 그 선물. 명품 덴탈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 세트,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CJ바이오코어에서 고함량 500억 유산균, 의사가 만든 베개 시가드에서 3중 구조 베개, 청소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 번호로 문자 발송 되니까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개인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끊을 수 없는 중독적인 라디오 완소는 와라, 완소 아니어도 와라.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 웬게 영스티트로 지금 바로 입장하세요. 이거 아닌데. 이거 무장난인데.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 웬게 영스티트로 지금 바로 입장해 주세요.

0: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0시에는 배성재의 텐이 방송됩니다.
1: 웬디의 영씨 퀴즈 마칠 시간입니다. 김현승님, 버스 운전 중인데요. 승객 한 분이 피자를 포장해서 타셨어요. 냄새 어떡해요. 배가 엄청 고파지네요. 퇴근 2시간 정도 남았는데 저도 집 갈 때 피자 한 판 포장해 가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엘리베이터에 타면

피자나 이런 배달 음식 냄새들이 확 풍기잖아요. 특히 피자랑 치킨. 네. 어느 브랜드인지 맞출 정도로 이거 그 간장 브랜드다 아니면 이거 후라이드 맛집이다 뭐 이런 게 다 향 냄새를 맡을 정도로 그 단시간 안에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시간에도 그게 냄새가 다 퍼지는데 버스 안은 어떻겠습니까? 냄새가 그 맛있는 냄새가 장난이 아닐 것 같아요. 너무 괴로운 그런 시간이겠지만 집 가셨을 때 집 가기 전부터 미리 포장 예약해놓는 거 아시죠? 아니면은 배달 해놓으시는 거 시간 보시고 네 맛있게

0: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성원에드피아.
2: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발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홀 지금 공연 중.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3: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3: 게다가 기업 납입 입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5: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나. 유유.
7: 헐, 엄마. 몽젤 바디스컬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6: 몽젤?
7: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저거 저거.
8: 잘 만들었다. 몽젤.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1: 4, 3, 2, 1 속보 푸바오 중국의 간지 이년혁 쌍둥이 판다 올겨울 중국 귀환 초읽기

0: 안녕하세요. 2026년 6월 5일 금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트랜스픽션 내게 돌아와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푸바오 중국에 간 지 2년여 쌍둥이 판다 올겨울 중국 귀환 초읽기였습니다. 용인의 그 동물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쌍둥이 자이언트 판다 루이바오랑 후이바오가 국제 협약에 따라 언니 푸바오처럼 올겨울에 중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루이바오와 후이바오도 어느덧 3살이 됐고요. 이제 내년 초가 되면 호르몬 변화가 생기면서 또 번식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쯤 새로운 짝을 만나기 위해 중국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푸바오는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쌍둥이 판다들은 힘들지 않기 위해서 조금 일찍 겨울에 이동을 준비한다고 하네요. 푸바오가 떠난 지 2년이 됐는데도 많이들 그리워하고 계시잖아요. 네, 쌍둥이 자매 판다 루이바오와 후이바오도 떠나보낼 생각을 하면 벌써부터 많은 팬들이 아쉬워하실 것 같습니다. 베바오는 멕시코로 간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베바오는 많이 먹어서 못 키운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베바오야 빨리 가. 차단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베텐에서 네 번째 생일을 맞는 베텐 패밀리 정예인 씨와 티끌 논쟁을 하는 날입니다. 아무 주제로 아무 말 논쟁을 펼쳐서 베텐만의 결론을 내드리는 토크타임이니까 논쟁에 과몰입할 수 있는 재미있는 주제 제보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금요일 게시판에 제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베텐은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면서 들을 수 있고요.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티끌 논쟁 코너는 채팅창 참견도 환영합니다. 코너 전엔 일상 문자 소개 코너 NPC 타임이 있고요. 편하게 말 걸어주시면 됩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0: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서머네드피아.
3: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데코 두 가지로 즐겨요. 농심.
1: 와, 건강한데 맛있네.
2: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 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1: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겜 비빔밥.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5: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레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6: 르노.
7: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함께하는 여러분의 NPC 배성재가 여러분의 심심한 일상도 특별하게 들어드립니다. 문자 소개 코너 NPC 타임. 0854님, 주말에 부모님 모시고 제주도로 여행가요. 부모님과 셋이 가는 제주도는 처음이라 불효를 갚는 마음으로 예쁜 풍경 보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잘 놀고 오고 싶어요. 제주도 노을이 너무너무 기대되고 설레네요. 서쪽으로 가시는 것 같습니다. 자, 뭐 제주도는 참 좋죠. 예, 부모님이랑 뭔가 비행기 타는 설렘은 있으면서, 그리고 우리나라 말 쓰고 운전하기 편하고 뭔가 만만한 느낌도 있고, 그러면서도 먹을 것도 많고 되게 넓고 갈 데 많고 참 좋습니다. 잘 다녀오시고요. 8592님, 저의 제일 큰 행복이 인터넷 의류 쇼핑을 하는 겁니다. 한 달에 두 벌 정도 구입하는 편인데 조절을 해야 될까요? 인터넷의 그 쇼핑몰은 되게 저렴한 것들도 많던데, 뭐 그런 거를 두 벌 정도 사시는 거는 그렇게까지는 뭐 아니겠지만, 이제 좀 센 거를 사신다면 가격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죠. 예. 제 기준으로는 두 벌이면 좀 많은 겁니다. 저는 거의 옷을 사지 않기 때문에. 예. 자, 아무튼 뭐 그래 소소한 행복이 될 수 있죠. 이선욱님, 모기 한 마리 잡고 자야 되는데 놓쳤어요. 어째요? 자다가 모기 왕창 물리고 일어나는 건 아닐지 걱정입니다. 아마 중간에 다시 깨시지 않을까. 예. 우연히 옆집 할머니랑 얘기했는데 경찰견 출신이래요. 어쩐지 든든한 느낌이에요. 오, 경찰견. 뭔가 그 절도 있게 생겼을 것 같게 살고 계신 걸까요? 멋있네요, 뭔가. 너보다 잘생긴 개인가 보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자, NPC 타임이었습니다. 생일에도 배텐 출근하며 열일하는 오늘의 주인공 정유인 씨 어서 오세요.
8: 안녕하세요. 정유인입니다.
7: 자, 생일이 6월 4일. 예, 지금 방송 기준은 어제지만 저희가 녹음하는 기준으로는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아, 축하드려요. 내가 왜 이 누추한 데서 생일 축하를 오늘 받고 있지? 이런 느낌인데.
8: 아, 근데 진심으로 너무 좋습니다.
7: 아하, 그래요. 네. 정말 축하드리고 축하를 많이 받았을 텐데 1등은 또 유지혜였나요?
8: 근데 진짜 1등 유지혜.
7: 야, 유지혜 대단하다.
8: 12시 땡 하자마자 거의 알람처럼 왔습니다. 야, 연락이.
7: 저한테도. 근데 그래도 배텐을 이제 떠난 상황인데도 이렇게 잊지 않고 축하를 네. 해주는 사람을 챙기는 그 유지혜의 능력이죠.
8: 맞아요. 지혜 언니 캘린더를 제가 어쩌다 한번 봤는데

0: 갔는데 거기에 배성재 오빠 생일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1: 야, 감동이네요.
0: 근데 그러고 하루 이틀 있다 보는 게 좀 의문이긴 한데. 뭐. 그만큼 오빠를 생각을 하고 있다.
1: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또 역시 유지혜 씨가 정리인 씨한테는 또 0시 땡 할 때 1등 축하를 해줬고.
0: 네.
1: 그리고 생일에 화보를 공개했습니다.
0: 아, 네.
1: 29.9 프로젝트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0: 그냥 제가 붙인 건데요. 이제 제가 29이잖아요. 마지막 20대여가지고 마지막 20대를 좀 기록하고 싶어서 사진을 좀 찍어봤어요.
1: 아, 이제 곧 30살이 되면은 네. 좀 슬플 것 같아서?
0: 완전. 이제 앞자리가 이제 곧 3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좀 나이 20대 이 얼굴을 좀 기록을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좀 찍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마음가짐을 좀 달리 먹으려고요. 새로운 시작이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3이라는 숫자.
1: 그랬는데 기대되는 DJ가 있나요?
0: 아, 제가 재율님이랑 소혜는 이제 만나봤는데 마치님이랑 코드쿤수투님은 뵌 적도 없어가지고 한번 뵙고 싶어요.
1: 이재율 씨랑 이제 리벤지 매치를 하셔야 되고. 아, 네. 소혜 씨랑은 이미 그때 한번 그죠?
0: 그러니까요.
1: 좋은 케미가 나왔으니까.
0: 또 요즘에 소혜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그 또 IOI 활동하고 있는 거 찾아봤는데.
1: 네네.
0: 소혜랑 아는 사이라서 그런지 소혜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1: 그렇죠. 예인 씨도 예쁩니다. 예.
0: 감사해요.
1: 두 분이 잘 어울리고요. 네. 자, 오늘의 코너 세상의 모든 토론 티끌 논쟁 어떤 코너인지 소개해 주세요.
0: 티끌같이 소소하고 자잘하고 쓸데없는 논쟁을 저희들이 토론해서 배트만의 결론을 내드리는 코너입니다. 세상에 널려있는 다양한 주제 받고 있으니까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금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티끌 논쟁 주제에 채택되면 선물 저지 밀크 푸딩 보내드려요.
1: 네, 자 그러면 논쟁 사연 첫 번째 주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0: 네, 배고파서 나 오기 전에 케이크를 조금 먹어버린 친구 괜찮다 대 그건 좀
1: 뭐야?
0: 7744님 땡튜브에서 본 생일 케이크 논쟁이에요. 내 생일이라 친구가 케이크를 사왔는데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제 케이크 먹어도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데.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배고팠으면 먹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1: 그러니까 요즘 이상하게 케이크가 좀 뭐랄까 그 초를 꽂아놓고 뭐 노래 부르고 박수치고 소원 빌고 불고 뭐 여기까지는 좋은데
0: 네.
1: 이걸 먹어치우는 건 약간 또 부담이 있어요.
0: 진짜 쉽지 않아요. 네. 전 그래서 그 너무 많이 받으면 다 이렇게 소분을 해가지고 냉동실에 얼려요.
1: 그렇죠. 들고 갈 때 편치도 않아요. 이게 약간 그 인바디 측정할 때처럼 겨드랑이를 떼고 들어야 되거든요.
0: 맞아요. 좀만 잘못하면 한쪽으로 기울기 때문에 예. 케이크가.
1: 각도가 좀 안 남고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여기서 딱 깨끗하게 처분하고 가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0: 오늘 그래서 지금 너무 지금 마음이 후련해요.
1: 저희 지금 배텐에서는 당사자가 원하기만 하면 케이크 싹.
0: 싹쓸이.
1: 살처분할 수 있습니다.
0: 네네네.
1: 예. 자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케이크를 누가 좀 먹었다고 해서 막 엄청 화가 나거나 굉장히 좀 모욕당한 느낌을 들지는 않거든요.
0: 전혀 전혀.
1: 예.
0: 저는 배고픈데 참았다고 그러면 더 미안할 것 같아요. 좀 먼저 먹지. 야 그냥 먹지. 그냥 그거대로 사실 추억인 거잖아요.
1: 만약에 한 조각만 남겨놨다면?
0: 전혀 상관없어요.
1: 전혀 상관없어요?
0: 진짜 상관없어요.
1: 그건 좀 열받을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0: 아 그런가?
1: 홀 케이크를 사와놓고는 먹다 보니까 와 내가 너무 맛있는 케이크를 샀어 하면서 조금
0: 지들끼리
1: 먹다가
0: 다 먹었어.
1: 예, 조각만 남았어요.
0: 우리 다음 배디 생일 때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배디 오기 전에 우리끼리 일단 1차전을 먹고 남은 걸로 이제.
1: 그건 어때요? 그 과일 케이크를 사왔는데 위에 있는 딸기만 다 주워 먹은 겁니다.
0: 와 이건 좀 킹받는데?
1: 그건 좀 열받죠.
0: 이건 좀 킹받는다. 네, 이건 좀 열받네요.
1: 그렇죠.
0: 네.
1: 자 아무튼 선 넘었다 너무하다라는 입장은 그걸 못 기다리냐 진짜 아무리 굶주렸어도 그리고 이게 음식이라기보다 축하의 의미를 담은 선물 개념인데 뭔가 예의가 아니다.
0: 예.
1: 그렇게 배고팠으면 사실 딴 걸 먹지. 뭐 과자를 먹는다던가 뭘 네. 주문해서 먹는다던가 그래야지 어떻게 케이크를 건드리냐 짐승이냐.

0: 뭐 이런 얘기 있고요. 예. 그리고 사진을 찍기 위한 소품인데 비주얼이 망했다. 이런 의견입니다.
1: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친구들이 아무도 안 챙겨주는 그 생일 한번 보내봐야 돼요.
0: 예인 씨는 한 번도 안 경험해봤죠?
1: 저는 그래도 멤버들이랑 살 때는 멤버들이 그래도 챙겨줬던 것 같고 몰라요. 잘 기억 안 나요. 근데 챙겨줬던 것 같아요.
0: 아무도 축하 안 해주는 생일 혹시 24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1: 없죠. 왜냐면 저는 생일에 항상 팬들을 만나니까.
0: 그렇죠.
1: 저희 너무나 많은 사랑스러운 러블리너스가 항상 저의 생일을 축하해주기 때문에 한 번도 그랬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0: 인싸가 뭘 알아? 라고 하신 분 있고.
1: 하여튼 저는 누군가, 그러니까 이게 삶을 살면 살수록 생일을 챙겨주는 누군가가 있는 건, 그 케이크 한 조각, 딸기만 다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날 시간을 내서 와준 그 친구들의 그 열정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0: 그런가요?
1: 네.
0: 알겠습니다. 함이라고 하신 분 있고요. 드르렁 드르렁.
1: 왜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너무 싫어하신다. 뭐 저는 그럼 뭐 맨날 뭐 어 그 뭐 남자 얘기만 하고 뭐 스킨십 얘기만 하고 뭐 이럽니까 여러분? 네.
0: 뭐 듣고 싶긴 하네요. 도파민
1: 내가,
0: 얘기.
1: 내가 하나 봐. 절대 안 하지.
0: 네라고 하신 분 있고 좋다. 예, 내 도파민 내놔라라고 하신 분 있고.
1: 저 여기 그렇게 그런 얘기하러 오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0: 예,
1: 네.
0: 그래요. 두고 보겠어라고 하신 분 있고요.
1: 네.
0: 자, 아무튼 케이크는 아무래도 이제 예인 씨는 큰 식탐이 별로 없기 때문에 또 그리고 먹는 거 가지고 그렇게까지 얼굴 붉히지 않는데 제 기준으로 보면 한 조각만 남아있다 이러면 좀 빈정상할 것 같은데.
1: 진짜?
0: 네, 한 절반까지는 먹고 남겼다? 그거는 그렇게까지 화가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1: 화가 나는 수준이에요? 한 조각만 남기면?
0: 아니, 내 생일 케이크인데 한 조각만 남겨놓으면 약간 이거는 나를 얼마나 무섭게 봤으면.
1: 아니면 요즘 컨셉이라면서 홀케이크 판인데 조각 케이크를 산 거야.
0: 아하. 아, 그건 괜찮아요.
1: 그건 네, 괜찮아요.
0: 그렇게 샀으면. 근데 못 참고 먹었다는 게. 그래요. 자, 그러면 배고프다고 나오기 전에 케이크를 먹어버린 거. 괜찮다.
1: 괜찮죠.
0: 괜찮다.
1: 네.
0: 알겠습니다.
1: 괜찮습니다.
0: 자, 그러면 다음 주제.
1: 약속 시간 4시간 남겨두고 약속을 취소해야 한다면 이해된다, 안 된다.
0: 예.
1: 5000님.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친구가 너무 덥다면서 약속 4시간 남겨두고 파토를 냈거든요.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약속 시간 4시간 남겨두고 약속을 일방적으로 취소한다면 이해되나요? 안 되나요?
0: 당일 취소. 어떻게 보세요? 당해본 적 있습니까?
1: 저 당일 취소 완전 좋아해요.
0: 좋아해요?
1: 네.
0: 저도 되게 좋아요.
1: 완 너무 좋지 않아요? 네.
0: 최고예요.
1: 갑자기 나의 어떤 시간이 생긴 느낌?
0: 그렇죠.
1: 그래서 막 설레, 두근두근. 네. 나 뭐하지? 막 이러면서.
0: 근데 집 밖으로 나갔어요.
1: 이미 나갔어?
0: 네.
1: 그래도 좋아요 저는.
0: 그래요?
1: 나온 김에 혼자 뭐하지? 뭐하지? 이렇게.
0: 특히 이제 뭐 서울에서 약속이 있는데 경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이제 서울에서 약속이 있으면 4시간 전이어도 그날 서울 가서 할 거를 다 챙겨가지고 일찍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1: 그건 좀 근데 약간 열받을 수도 있겠네요.
0: 그렇죠. 네. 동선을 쭉 짜놨는데 중간 동선이 하나 빈다. 네. 요게 좀 아실 수 있죠.
1: 그렇죠. 그렇네. 이렇게 좀 먼 거리에서 오는 분들에게는 좀 실례가 될 수는 있겠네요. 근데 뭐 그냥 뭐 거기서 거기 뭐 차로 3, 40분 안짝 거리에서 보기로 한 사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0: 채팅창에 예인 속마음. 내 생일인데 배텐 취소됐으면 좋았겠다. 그럼 한 4시간 비죠, 그죠? 왔다 갔다까지 해서.
1: 그럼 근데 저는 그래도 할 게 없어서.
0: 좋을 것 같아요?
1: 아니요.
0: 배텐은 좀 아쉽다?
1: 좀 우울했을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1: 네.
0: 예. 자, 아무튼 예인 씨도 제2예요?
1: 네, 저 제2. 그래서 피도 좀 많아요. 반반이에요.
0: 저는 당일 약속을 취소한 경우는 별로 없는데
1: 네.
0: 당해한 적은 좀 있거든요. 근데
1: 네.
0: 그렇게까지 열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1: 네, 맞아. 뭔가 배디 그러실 것 같아요. 네.
0: 집에서 나가지 않은 상태면 최고인데
1: 네.
0: 그리고 남자들은 사실 잘 꾸미질 않으니까
1: 네. 네.
0: 그냥 옷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의 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에서 입는 옷이랑 밖에서 입는 옷이랑
1: 네. 네.
0: 그거여가지고 만약에 챙겨 입고 좀 차를 탔다.

0: 그러면 좀 약간 귀찮을 수 있는데. 예. 약속 취소 이유는 상관없어요. 이유는 그래도 내가 나는 상관없지만 약속 취소 이유는 합리적이어야 된다.
1: 합리적이면 좋지만 대부분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죠.
0: 그래요?
1: 이 뭔가 사고가 제대로 박힌 사람이라면. 너무 그 이 더위가 너무 그 폭염이야. 이러면 사실 약속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전. 근데 이제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친한 친구들끼리는 먼저 취소하기가 미안하니까 얘가 먼저 취소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있는 것 같아. 가끔 비가 막 폭우가 와. 근데 서로 미안해서 폭우를 뚫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냥 둘 중 누군가면 우리 다음에 볼까? 급한 약속이 아니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네. 그거를 서로 미안해서 말 못하고 그냥 폭우를 뚫고 만나는 경우가 있죠.
0: 눈치 게임으로.
1: 네, 눈치 게임으로.
0: 생각해보니까 유지혜 씨가 제가 예전에 유지혜 씨랑 뭐 이렇게 한번 보기로 했었는데 네. 유지혜 씨가 다음 주에 그날에 비가 예보돼 있는데 비가 오면 제가 발목이 너무 아프거든요. 그래서 발목이 아플 예정이라 다른 날로 잡으면 어떨까요? 그래서 나 그래라 라고 했는데 그 자체는 되게 웃겼습니다. 그래서
1: 진짜 웃기다.
0: 유지혜 씨가 이제 꼰대 캐릭터로 하고 있긴 하지만 제가 들었던 모든 말들 중에 가장 어르신 같았어요. 그날 비가 예보돼 있는데 발목이 아플 예정이라서 나가기가 힘들 것 같다.
1: 아 정말 재밌네요.
0: 그렇군요. 네. 그런 얘기 들은 적 있나요, 지혜 씨한테?
1: 저는
0: 발목이 아프다.
1: 저는 없고 지현님 대부분 몸이 안 좋아서 제 약속을 많이 취소하는.
0: 그런 느낌이 있죠, 지혜 씨가.
1: 좀 몸이 갑자기 감기라든지, 뭐 좀 몸이 컨디션이 안 좋다든지. 저는 그런 거 완전 만사 오케이여가지고 쉬어라. 아우 마음껏 쉬어라.
0: 호박엿 그만 드세요라고 하신 분 있고 병약제라고 하신 분 있고 아무래도 이제 걸그룹들은 힐을 신고 댄스를 하기 때문에 발목에 좀 고질병이 있는 친구들 있나요?
1: 뭐 있겠죠. 근데 러블리즈는 일단 기본적으로 힐을 안 신기 때문에 저희는 거진 운동화 아니면 뭐 통굽 아니 워커 이렇게 신어서
0: 제가 뭐 러블리즈 멤버들 몇 면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이제 가끔 러블리즈의 무대를 떠나서 이제 그 뭐라 그러죠? 리얼리티? 네. 이런 걸 좀 보면은 확실히 지혜 씨가 멤버들 중에 가장 에너지 레벨이 낮아요.
1: 맞아요. 네. 맞아요.
0: 뭐 정예인 씨라든가 뭐 미주 씨라든가 몇몇은 정말 에너지가 넘치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지혜 씨는 항상 앉을 자리가 있거나 누울 침대가 있으면 혼자 누워 있습니다.
1: 맞아요.
0: 쉽게 방전되는 스타일.
1: 맞아요. 맞아요. 예. 항상 구석에 이러고 쪼그리고 있어. 네. 있죠.
0: 네. 어딘가에 그 코드를 꽂아놔야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충전을 좀 해야 되는. 자, 박지성도 비 오는 날 외출 잘하던데 유지혜가 웬 말이냐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1: 네. 재밌네요.
0: 자, 어쨌든 약속 시간 4시간 전 너무 덥다는 이유로 취소한 친구.
1: 완전 가능.
0: 완전 가능? 네. 저도 완전 가능.
1: 오히려 좋다.
0: 저는 덥다는 이유 이거 되게 합리적이다 오히려.
1: 완전 더우면 만나서 다 실내밖에 못 입고 뭘 못 하니까.
0: 그렇죠. 예. 자,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배성재 10 슬리피 더 센세이션. 내가 너 말 잘 들어.
2: SK 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 마시기 캠페인. 짜게 먹은 날엔 물을 더 찾게 되죠.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장량보다 2배 이상 높은데요. 짜게 먹는 습관이 계속되면 몸의 균형이 깨질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채소와 과일을 늘리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은 전해질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요. 물 한 잔으로 건강한 식습관을 시작해보세요. 하루 나트륨 2g만 줄여도 혈관은 훨씬 부드러워질 거예요.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 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3: 또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빨랑빨랑가 발이 예뻐진다.
0: 그럼요.
1: 네, 맞아요. 네.
0: 순수 체급으로 웃기던 시절이 그립다라고 하십니다.

0: 있고.
1: 근데 그때가 뭐 몸 개그를 하셨어요? 아니면은 그냥 비주얼로 웃긴 거예요, 순수?
0: 비주얼로 확실히 웃겼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정영국 씨가 네. 굉장히 시니컬한 개그맨이잖아요. 네, 근데 네. 저를 볼 때마다 보면 빵 터진대요, 그냥.
1: 진짜?
0: 네, 그땐 그랬어요.
1: 어머, 그거 진짜 너무 그 좋은 일이다. 행복을 주는 사람이었네요, 베디.
0: 그래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주제.
1: 환승연애 나가는 심리, 미련일까 아닐까? 어렵다. 프라푸치노님. 뒤늦게 환승연애를 보다가 친구랑 토론을 했습니다. 전 애인이 나한테 환승연애 나가자고 제안한다면요. 그건 저에게 미련이 남아서 같이 나가고 싶다는 뜻일까요? 미련이 아예 없어서 서로 미련 없이 환승 상대를 찾자는 의미일까요?
0: 아, 연애 프로그램이 요즘 종류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1: 맞아요.
0: 뭐 환승 연애도 약간 평범한 느낌이 이제 들고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그 투는 워낙 화제여서.
1: 네. 투가 그건가요? 이제 성혜은님이랑 나오신 게 시즌 투구나. 그럼 저도 투도 좀 보긴 본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그거랑 쓰리는 그때 이제 게스트가 나오신다 그래가지고. 봤죠.
1: 많이 연애 프로그램 많이 보시네요.
0: 저는 뭐 공부하는 진행자니까요.
1: 베디도 그러면 그 환승연애 보면서 막 눈물을 흘려요?
0: 아니요.
1: 막 엑스룸 들어가서 막 그런 거 보면서 막 눈물을 흘려요. 그 공감되면서?
0: 아니요.
1: 그럼 보면서 무슨 생각하면서 봐요?
0: 그냥 보는 거죠.
1: 그냥 본다?
0: 예. 네. 차려 먹잖아요.
1: 그냥 그게 뭐 룸 서비스 제일... 시켜 먹지 않아요?
0: 근데 그게 굉장히 화려하죠.
1: 진짜 예. 와 나는 와
0: 환연 로드를 한번 만들어 볼까? 환승인의 밥상. 예. 형 그냥 만 녀석을 보라고 하신 분인데 뭔가 달라요.
1: 네.
0: 자연스럽게 이렇게 장치가 있는 거랑 먹기 위한 프로그램이랑 또 좀 감동이 다릅니다. 예. 아무튼 그 헤어진 X가 한 3년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1: 네.
0: 굉장히 아프게 헤어졌습니다.
1: 네.
0: 정말.
1: 네.
0: 이 후유증이 심했어요.
1: 네.
0: 예.
1: 네.
0: 어떻게 응할 겁니까?
1: 아 절대 안 나가요.
0: 절대 안 나가요.
1: 절대.
0: 그러니까 만약에 그 연예인이 아니라
1: 연예 아니었어도 안 나갈 거.
0: 안 나가요.
1: 네.
0: 그러면 좋게 헤어진 사람 잘 만나다가
1: 네.
0: 깨끗하게.
1: 네. 그냥 환승연애라는 프로그램 자체를 저는 안 나갈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뭔가 그 이게 24시간 캠을 돌리잖아요. 그거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전 남친을 만난다는 부담보다 나의 어떤 그런 그 이 사랑을 하면 사람이 이 밑바닥까지 보여지는 건데 그 거기에다 하우스에서 그 막 그런 후기들 보니까 인터넷도 잘 안 되고 핸드폰도 다 이제 거기서만 쓸 수 있는 핸드폰만 쓴대요.
0: 룰이 있겠죠.
1: 그 룰이 엄청 되게 뭐라고 해야 되냐 엄격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나는 못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거 보면서
0: 출연료가 해당 5천이에요. 한 시즌 하면 5억이에요.
1: 그럼 할 것 같아. 5천만 원이 그건 못 참지.
0: 중학교 오빠 바로 찾아서
1: 바로 찾죠. 바로 그 중학교 그 졸업 앨범 해가지고 바로 찾죠. 사람을 찾습니다. 거기 바로 하죠.
0: 자,
1: 그렇습니다.
0: 헤어진 액 X가 궁금해서 몰래 SNS나 이런 거를 한번 본 적 있다.
1: 저는 너무 옛날이라 이게 찾아볼 수가 없어요.
0: SNS가 없던 시절이군요.
1: 네, 지금 싸이월땡 이런 것도 다 없어지고 저는 펫, 얼굴북, 얼굴책, 얼굴책도 저는 다 계정을 탈퇴했기 때문에 아예 뭐 알 길이 없.
0: 지금 찬 거예요, 저를? 뭘 자꾸 물어보니까 야 밑에서 조인트를 까는 것 같은데 두 번이나 찼거든요. 까딱까딱 하다가 건드린 거예요? 아니면 찬 거예요?
1: 실수로
0: 반반이죠?
1: 실수로 건든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실수로 건든 거예요.
0: 저 연예인이에요 하면서 뭔가 조인트를 두 번 깠어요.
1: 내가 근데 그 쇼츠를 그 저 연예인이에요 쇼츠를 제가 봤거든요. 근데 언니의 질문이 그날은 진짜 좀 너무했더라고. 남자랑 같이 이게 누구랑 같이인가 남자랑 같이 이게
0: 점점 이제 네. 주가는 오르고 돈은 많고 이제 좀 외롭다 보니까 점점 독해지고 있어요. 질문에 이제 모든 세상 모든 건 이제 도파

0: 화면이 필요하거든요.
1: 그렇죠. 그럼 배디는 이별했다 다시 만나본 경험 있으세요?
0: 단 한 번도 없습니다.
1: 그럼 이별하면 그냥 끝?
0: 완전히 끝.
1: 그럼 막 번호도 지워요?
0: 번호는 굳이 지우지도 않고 번호를 보러 뭐 전화번호를 찾은 적도 없고.
1: 그러면은 네. SNS 찾아본 적 있다 없다?
0: 단 한 번도 없습니다.
1: 한 네. 번도 없다고?
0: 단 한 번도 저는
1: 이건 거짓말이다.
0: 진짜로.
1: 네. 왜 거짓말해요?
0: 뭐 거짓말해?
1: 왜 방송에서 거짓말해요?
0: 단 한 번도 없어요 정말. 저는 돌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1: 얼굴 빨개지고 있는데?
0: 없어요. 예.
1: 없고, 저 허연 만약에, 피부에 아니, 그리고, 붉은기가 막 아니, 올라옵니다 여러분
0: 있더라도,
1: 지금. 얼굴 빨개진
0: 있더라도 것만. 지금은 얘기할 수 없죠. 아무도 안 사귀어본 거 아니냐고 하시면 있고. 예.
1: 그렇죠.
0: 근데 진짜 한 번도 미련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1: 진짜 그만큼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0: 네. 네. 닥쳐 핑크돼지라고 하신 분 있고.
1: 다시 얼굴이 또 하얘졌어요. 예. 아까 순간 빨개졌습니다.
0: 그러니까 오해를 받으면 저는 좀 얼굴이 붉어집니다.
1: 아 예. 진짜?
0: 부끄럽거나 뭘 숨겨서가 아니라 오해를 받을 경우.
1: 아 오해였군요.
0: 예. 왜냐면 오해를 별로 풀 생각도 없기 때문에.
1: 네네. 예.
0: 자 아무튼 X와 환승연애를 나갈 기회가 온다. 이건 출연료 보고 생각한다.
1: 출연료 보고. 완전.
0: 어허.
1: 그리고
0: 회당 천.
1: 회당 천?
0: 천? 표정이 약간 네고의 여지가 있는 표정인데
1: 회당 천으로 몇 회?
0: 10회. 아 약간 약하네.
1: 아니 그
0: 15회.
1: 1.5.
0: 1.5. 전문적으로 이제 숫자를 세네요.
1: 아 어렵네요. 모르겠어요. 회당 5천 주면 무조건 할 것 같아요.
0: 아 그렇군요.
1: 네, 회당 5천 주면. 네. 근데 이제 이게 제가 나가고 싶다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때 만났던 이제 상대방 분들도 또 이제 같이 동의를 해야지 이제 동의를 구하고 나와야 나올 수 있는 거니까.
0: 보통 관찰 연애 프로그램은 그 출연료가 높은 편인가요?
1: 그래도 조금 가격대가 좀 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막 이렇게 5천만 원 이 정도는 당연히 아니고 만약에 X한테 연락이 와요. 환승연애 나가요. 왜 안 나가요?
0: 나가죠. 저는 관찰 예능 자체가
1: 결혼을 안 했더라면
0: 그래도 예.
1: 5천만 원 준대 회당.
0: 안 해요, 안 해요.
1: 근데 배디가 거지예요.
0: 거지예요?
1: 돈이 없어요, 한 푼도. 그냥 지금의 배송제가 아니에요. 그냥 그냥 그 군대 시절에 입던 반스 아직도 입고 있어요.
0: 안 나갑니다.
1: 회당 5천인데. 그
0: 거지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 더 싫은데요.
1: 그 좀 꾸며주겠대.
0: 안 해, 안 해요.
1: 그리고 네. 그 일단 선입금 좀 2회 분량 해주겠대. 그럼 1억. 1억 먼저 선입금 해주겠대요.
0: 아 제가 지금 막 그 뭐 돈에 급한 거예요?
1: 지금 배디는 돈이 없어요. 찢어지게 가난해요.
0: 안 합니다.
1: 그래서 안 해요?
0: 안 해요, 안 해요. 관찰 예능은 그리고 관찰 예능을 제가 뭐 그냥 해봤잖아요.
1: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0: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죠. 한번 했죠.
1: 이제 끝났어요?
0: 그렇죠. 근데 이제 미우새 대봤고 동상이몽 대봤는데 관찰 당할 때 제가 너무 부자연스럽습니다. 표정 관리가 안 돼요.
1: 네.
0: 왜냐면 사방팔방에 카메라가 있으니까.
1: 어.
0: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 15분 있으면 까먹는다고. 넉살이 그랬던 것 같은데.
1: 네. 네.
0: 근데 계속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아나운서니까
1: 네.
0: 자꾸 아이 컨택을 합니다. 카메라.
1: 카메라랑?
0: 네. 버릇이에요. 그래서 딱 이렇게.
1: 부담스러워. 그렇구나. 네. 그쵸? 저도 그게 좀 부담이 돼요. 그 저가 이렇게 시시각각 매분 매초가 다 찍힌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0: 그쵸. 특히 이제 혼자 있을 때는 정말 힘들고 누구랑 같이 있으면 그래도 이제 대화를 하니까 조금 다른 느낌이죠.
1: 그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들 것 같아요.
0: 자, 환승연에 나오는 사람 심리는 미련일까 아닐까?
1: 그러네. 이거에 질문은, 대해서 질문은 말을 해야 되는데
0: 이거였는데 출연료 얘기만 했네.
1: 나온 사람 심리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0: 사람마다 다르다.
1: 네.
0: 진정성 있게 진짜 좀 미련이 있어서
1: 네.
0: 막 시작부터 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1: 왜냐면
0: 보고
1: 제가
0: 싶었어서.
1: 기억나는 게 시즌 1 때 어떤 한 참가자분이 그 이제 편집이 그렇게 된 걸 수도 있지만 그 전 X분을 너무 다시 만나고 싶어서 나온다고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나왔는데 중간에 이제 마음을 딱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서도 이제 마음이 바뀌는 거니까 이거는 아마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 그렇군요. 자,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다로 정리하겠습니다.
1: 네.
0: 광고 듣겠습니다. 소리 질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연료 선연료.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지긋지긋 무조맨
6: 티어실 원스야.
5: 딱 한 번만
6: 티어실 원스야.
5: 싹 한 번에
6: 티어실 원스야.
5: 무조맨
6: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지약.
7: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8: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7: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8: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

0: 배성재텐에서 드리는 선물 화요 게스트 지영이가 소개해드릴게요.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1: 자, 배텐 티끌론쟁 오늘 생일을 맞은 정예인 씨. 예인 씨 고생하셨고 저 월드컵 가 있는 동안 배텐을 잘 부탁드립니다.
2: 네.
1: 우는 줄 알았어요.
2: 잘 다녀오세요, 배디.
1: 맨손 세수한 거죠?
2: 네.
1: 용국 씨처럼.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2: 네, 여러분 소등하겠습니다. 꿈에서 연애하세요.

0: SBS 미디어 그룹이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모집 부문은 기자, 아나운서, 미디어 엔지니어, 교양, 라디오, 드라마, 예능 PD이며 지원서 접수는 6월 8일 월요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1: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선택. 뮤지컬 스윙 데이즈 암호명 A의 완벽한 독립작전이 시작됩니다. 유준상, 박은태, 신성록 등 출연.
2: 7월 5일까지 중모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됩니다. 8세 이상 관람가.
3: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산불은 건조한 시기에 많이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 지역에는 절대 산행을 하지 말고 입산 시에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의 인화성 물질을 가져가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불을 다뤄야 할 때는 반드시 간이 소화 장비를 소지하고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나 야영을 하면 안 됩니다. 산행 중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로 신고하고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으로 대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4: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5: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6: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외국의 한 사진 작가가 알려준 아이 사진을 잘 찍는 방법이 나도 아이가 되어야 한다 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단어를 외쳤을 때 카메라에 더 자연스럽고 예쁜 미소가 담겼다고 하는데요. 사람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설명보다 공감이 더 필요할 때

자, 태연의 아이로 6월 5일 금요일 딘딘의 뮤직하이 시작했고 저는 DJ 딘딘입니다. 외국의 한 사진작가가 아이 사진을 잘 찍기 위해서는 나 자신도 아이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단어들을 외쳤을 때 카메라에 더 자연스럽고 예쁜 미소가 담겼다라고 합니다. 그 나이 때 애들이 좋아하는 그런 유치한 단어들인데요. 뭐 방구 뭐 이런 거겠죠. 무슨 얘기 들었을 때 진짜 자연스럽고 행복한 웃음이 나올 것 같냐 해주셨는데 페이겠죠? 예. 뭐 이번에 광고가 들어왔는데 형님 광고가 뭐 중국 건데 페이가 너무 셉니다 뭐 이러면은 그래? 약간 그래? 약간 이런 게 있죠. 예, 사실 아니면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뭐 청취율 1위 했다. 이번에 압도적으로 1위 했대요. 뭐 이러면 월등했대요. 그럼 너무 또 진짜요? 약간 이런 것도 있고 이번에 케아 나왔던 것도 영상 이렇게 나왔을 때 영상이 뭐 조회수가 뭐 터졌다 이러면 또 기분 좋은 게 있고 예, 뭐 확실히 그런 게 있죠. 내가 노력한 거에 대한 결과값이 나왔을 때가 참 뿌듯한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이렇게 갑자기 떨어지는 걸로는 막 그렇게까지 행복하지는 않은 것 같고 뭔가 야, 뭐 있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내가 예상하고 노력해서 뭘 했는데 그게 이렇게 빵 결과가 온다? 너무 행복하죠. 예. 자, 그냥 잠들게 아쉬운 이 시간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은 노래와 함께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슬리피 벌구씨와 냉정과 열정사에 함께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 저는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쇼리실!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에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에메디, 튼튼하게 코에메디, 오래오래 코에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에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에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와!

0: 전화.
1: 여보, 이사 업체 알아봤어? 청소 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아,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5: 아직도 생각나는 그때 그 장면. 나의 모든 순간. 짝사랑하던 남자애가 있다. 요즘 따라 연락이 자주 오길래 뭐지? 그린라이트인가 싶었는데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다는 거다. 잔뜩 기대하고 그 남자애 맞은편에 앉았더니 살짝 긴장한 목소리로 나에게 건넨 말. 너 친구 있잖아. 걔 남친 있어?

자, 나의 모든 순간 뒤에 이어진 곡은 러브홀릭의 인형의 꿈이었고요. 익명을 요청해 주신 나말고 내 친구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짝사랑하던 남자가 나말고 내 친구에게 관심을 보였다라고 해주셨는데 뭐 요런 일이 종종 있죠. 예, 어쩔 수 없이 종종 있죠. 예. 좋아하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말고 내 친구한테 관심을 보이면 어떨 것 같냐 해주셨는데 뭐 사실 어릴 때는 좀 요런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막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요런 경우들이 있어서 막 벌구랑도 좀 이렇게 겹쳤던 경우가 좀 있고 예, 그러면 그냥 서로 막 같이 막 좋아하면서 아 걔 너무 좋은데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예, 있었던 경우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자, 사연자분이 어떻게 하셨을지 궁금한데 후기는 연사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 사연 보내주신 나 말고 내 친구님께 선물 보내드리고 여러분의 사소하지만 다양한 순간들 저희에게 나눠주세요.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 드리고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홈페이지에 나의 모든 순간 코너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자, 저는 샤이니의 뷰, 다영의 바디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 있으신 분들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나눠주시고요. 정혜은님께서 수학여행 다녀왔어요. 비가 온다고 했었는데 오지 않아서 놀이동산을 전세 낸 것처럼 마음껏 누비며 놀고 왔습니다. 완전 운 좋았어요 해주셨는데 놀이공원은 사실 뭐라 그러지? 모두가 일하는 날 가야 최고죠. 예, 시간도 여유롭고 막 기구도 탈 수 있고. 예. 1946님이 10분 전에 회식 마치고 집에 와서 댕댕이 산책 중이에요. 적당한 바람이 불고 참 좋은 느낌의 바람입니다 해주셨는데, 예, 요즘 뭐 낮에는 좀 덥지만 그래도 아직 밤에는 조금 그 시원한, 예, 선선한 바람이 확실히 좀 불죠. 저 9412님이 아침 7시 반에 눈을 떠서 지금 퇴근하고 있습니다. 서부 간선도로 위에요. 한숨만 나오네요 해주셨는데, 뭐 종종 이럴 때가 있죠. 예. 근데 또 생각해보면 얼마나 꿀맛의 잠을 잘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자, 잠시 후 2부는 슬리피 벌구씨와 함께하는 냉정과 열정사에 준비되어 있고요. 저는 레이니의 말리브 나이츠 그리고 케이리 페리의 로어를 듣고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딘딘의 뮤직하이.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여러분, 냉정가의성, 이것이 최고의 해결책입니다. 흥분하지 마시고 상황을 보세요. 그리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찾으세요.
4: 아닌데요. 공감이 먼저인데요. 지금 내 마음이 아픈데 냉정이고 이성이고 찾을 수가 있습니까? 위로와 공감, 이것이 최고의 해결책입니다. 아시겠어요?
5: 자, 뜨거움과 차가움, 지금은 어떤 선택이 필요할까요? 냉정과 열정 사이. 자, 냉철가위 벌구 씨, 열정가위 슬리피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반갑습니다. 냉철가위 벌구입니다.
4: 나 와빠 슬리피입니다. 야, 이제 돌잔치를 하고 나서 네. 이제 끝나고 이제 영상을 좀 찍어주시는 분 영상 이제 팀을 불렀는데 아, 막 랩을 해달라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걸어오시면서 아이 안고 나우 안고 하시면 돼요. 해서 이거를 찍었던 기억이 나네요.
5: 진짜 그런 다양한 거 많이 한다 형.
4: 괜히 했어요.
5: 진짜 뭐 막 애기 돌잔치도 그렇고
3: 행사가 많죠.
5: 행사가 많아.
3: 인생의 행사예요, 인생이.
4: 아,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겪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5: 어쨌든 네. 자, 문자 소개해 주시죠.
3: 네, 7488님께서 요즘 새로 뜨는 우산 논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4: 아니요.
3: 비가 오는데 내 여친 또는 남친만 우산이 있는 상황. 여기서 더 화가 나는 건 이제 1번 애인이 남사친에게 우산 주고 나는 비 맞고 옴. 그리고 2번 애인이 남사친과

0: 우산을 같이 쓰고 델타 줌. 세 분은 1, 2번 중 뭐 더 싫으세요? 궁금합니다.
1: 아, 좀 어려운데?
0: 같이 쓰냐 주냐.
1: 그러니까 내 여친이나 여친이나 남친. 그러니까 이성 친구가
0: 맞죠?
2: 그러니까 우산이, 그러니까 애인이 우산이 있어. 근데 애인이 남사친한테 우산 주고 자기가 비 맞고 온 거.
1: 그러니까 성이 다른 이성한테.
0: 네, 이성, 그쵸? 이성. 어.
2: 근데 애인이 아니면은 이성이랑 같이 쓰고 데려다 줘. 난 2번이 더 짜증날 것 같아.
0: 저는 1번이요.
2: 그러니까 이제 그거지. 야, 굳이 우산 주고 왜 비를 맞고 와? 약간 이거고. 네. 아니면 비 안 맞는 대신 둘이 우산 쓰고 데려다 주고 오냐? 약간 이걸로 짜증 나는 거고.
0: 우산을 저는 같이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 뭐 쓸 수야 있지. 네. 근데
0: 비 오고 하면은.
2: 근데 나는 굳이 왜 씌워주냐 이거지. 그냥 우산 하나 사주면 되잖아.
0: 이거 왜 우산이 없대 또 그 친구는?
2: 아, 근데 내가 왜 신경 써야 돼 걔를.
1: 상상을 했는데 이게 비가 엄청 많이 오면 네. 그러니까 진짜 폭우야. 네. 확 막 오면 그래도 이번이 약간 이해가 갈 것 같아요. 비가 너무 많이 오면
0: 같이 쓸 수밖에 없잖아.
1: 근데 약간 미스트 느낌이야. 네. 별로 안 와.
0: 굳이.
2: 아, 그러면
1: 이거 좀 맞아도 될 것 같아. 근데 같이 오면 좀 이번이 더 화가 날 것 같다.
2: 근데 예를 들어서 형 와이프가 우산이 있어. 근데 내가 우산이 없어. 근데 걸어서 우산을 씌워서 작업실에서 나를 집에 데려다 줬어. 와이프가. 네. 그리고 다시 집에 왔어. 이게 있고, 아, 그냥 철이 오빠한테 우산 주고 나 비 맞고 왔어. 이거야. 뭐가 더 짜증나?
1: 아, 같이 간 게 짜증이 나겠네.
2: 그치 그치. 굳이 왜 걸어? 그 우산을 이렇게 오손도손 하면서 갔을 거 아니야.
1: 그치 그치. 그렇네. 아,
2: 안 그래요?
0: 아, 저 안
1: 예리하네요. 예리해요. 아, 네. 예리해.
0: 저는 이제 혼자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게 더 그냥 화가 날 것 같다.
2: 벌구가 이런 대쪽 같은 면이 있잖아요. 좀 아닌 건 아니다.
1: 그렇죠. 네.
2: 최근에 저희가 좀 유명 셰프님이 이제 하시는 세컨 식당이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메인 식당 말고 이제 세컨 포차 같은 거를 만드셔가지고 갔어. 네. 그래서 거기서 먹는데
1: 두 분이서?
2: 그 아, 스타일리스트랑 같이? 해가지고 네. 같이 다섯 갔었는데 그분이 이제 서비스라고 파스타를 메뉴에 없는 거를 저희를 주신 거예요. 참나물 네. 파스타라고. 근데 벌가 술이 좀 들어갔어요. 이렇게 막 먹다가 갑자기 이건 사실 내가 볼 때 이건 잘못 만들었어. 갑자기 막 벌거 이러니 일단 내가 훨씬 더 맛있게 만들 수 있고 뭐 면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면이 일단 이 문제는 면을 이걸
0: 조용히
2: 안 썼다
0: 얘기했어,
2: 막
0: 조용히.
2: 진짜 조용히 혼자 막 계속 우리한테 막 설명을 하는 거야.
1: 아, 유명한 셰프 가게에서
2: 근데 우리가 웃기니까 막 웃었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셰프님이 오시더니 미안하다고 자기가 만들지 않았다. 네. 직원이 만들었는데 정확하고 자기가 더 맛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미안하다.
1: 아, 잠깐만, 그걸
2: 들으신 그러니까, 거야.
0: 들을 줄 몰랐지 나는.
2: 그 진짜 열이 받아가지고
0: 상했어요.
2: 빨리 90도로 머리 숙여라. 지금 뭐 하는 거냐. 심지어 서비스인데. 아, 뭐 우리가 시킨 것도 아니고. 근데 거기서도 끝까지 아, 근데 이거 잘못됐대 계속.
1: 아, 이거 잘못 만들었어 이렇게.
2: 근데 그 사장님도 인정을 하더라고. 아, 근데 맞는 말이라고. 면이 그 면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지.
0: 죄송합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1: 아, 그러니까 솔직하게 좀 네. 별로. 어디가 별로였어요? 어느 부분이?
2: 아, 근데 그게 막 특출나게 맛있진 않았어 사실.
0: 그냥 너무 이제 유명한 식당이니까 기대감이 커서 그냥 그런 말을 했던 것 같고요. 뭐 경솔하죠.
1: 좀 맛이 별로였나요?
0: 제 입맛에선 이제 제가 뭐 미식가 아니지만 그냥 조금 더 기대를 했던 맛은 아니었다.
1: 또 그리고 이런 음식 장사를 했었기 때문에 네.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2: 그리고 약간
1: 어차피 들으라고 한 얘기는 아니니까.
0: 네, 들으라고 너무 당황했어요. 들을 줄 몰랐는데.
2: 그리고 약간 그게 있지. 그 자기가 좀 한다 이거예요. 봉골레를. 아~ 자기가 좀 친다 이게 있으니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막. 그 웃겼지. 진짜 그래서 와이프가 진짜 극대노했지. 아저 진짜 하지 말래까 막.
0: 차에서도 극대화됐습니다.
1: 아, 가면서도.
0: 가면서도.
2: 그 잠깐 중간에 중간에 불려 나가지 않았어?
0: 아니 그건 아니에요.
2: 아, 그래 네. 그 밖에서 서가지고 혼나고 있던데.
0: 아니 그거는 뭐 다른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2: 아, 그 일 때문에.
0: 네네네.
2: 아, 그 얘기라고 했었고. 어쨌든 네. 자 오늘 첫 번째 사연 여성분인 하나하나 유고님이 보내주셨고 벌구 씨가 소개해 주시죠.
0: 네. 저는 연애 프로그램 보는 낙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웬만한 연프는 진짜 다 챙겨봐요. 근데 문제는 제가 감정이입을 너무 심하게 한다는 겁니다.
3: 뭐야 언니, 또 연프 봐?
0: 저 사람 왜 저렇게 말해. 저 타이밍에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3: 또 시작됐다 연...

0: 언니코치
1: 누가 속마음 인터뷰에서 솔직하게 말 안 하고 답답하게 굴면 아우 답답해. 그냥 좋아한다고 말하면 되지.
0: 조용히 좀 해 언니. 언니 리액션 때문에 집중이 안 되잖아. 나가 그럴 거면.
1: 내가 저길 왜 나가?
0: 아니 언니 너 저런 데 나가면 인터뷰 컷 좀 막 잘 따먹을 것 같은데 왜?
1: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진짜 내가 한번 나가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현실에서는 이제 소개받을 것도 거의 없고 결혼정보회사 가입은 또 망설여지거든요. 그래서 친구한테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그랬더니
0: 와 이젠 보다 못해. 네가 출연까지 하겠다고?
1: 어 근데 무섭긴 해. 전국민이 내 얼굴 보는 거잖아.
0: 아니 너가 나간다면 뭐 나갈 수 있는 건 맞아?
1: 편집 이상하게 돼서 나 막 질투하는 사람 되면 어떡해? 인성 파탄자로 나오는 거 아니겠지?
0: 야 출연 신청이라도 하고 고민해라. 근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아니면 언제 해보겠어. 니 진짜 나가봐. 진짜 재밌겠다.
1: 요즘 제 고민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연프 보며 대리만족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용기 내서 지원서 한번 넣어볼까요?
2: 자 평소 연애 프로그램을 즐겨보는데 답답한 나머지 직접 연프에 나가볼까 고민된다는 하나하나 유고님의 사연입니다.
3: 이런 분들 좀 있어요. 남자분들도 있어요.
4: 많으실 것 같은데.
3: 왜 저러냐. 나 나가 봐.
2: 자 최근에 이제 연프 MC가 됐습니다. 누난 내게 여자라고.
3: 축하드립니다. 예.
2: 굉장히 재밌어요.
4: 재밌겠다.
2: 예, 재밌는데.
3: 연프 재밌어.
2: 아니 제가 그 전에도 연애 프로 뭐 MC 하고 있었는데 네. 그거는 이제 남사친 여사친들끼리 와서 뭐 이제 그런 거에서 환승연애처럼. 네. 환승연애 아니라 이제 남사친 여사친이 오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제 남사친 여사친들끼리 연애 프로를 찍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사이에 우정이 친구 사이에
4: 사랑이
2: 있을 수 있냐 뭐 이런 거를 하는 거였는데 어쨌든 그걸 떠나서 지금 하는 건 누난 내게 여자인데 연상이에요 다. 네. 여자들이. 그리고 남자애들이 어리고 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 솔로지옥이나 환승연애 이런 건 회차가 길잖아.
4: 그렇죠.
2: 호흡이 너무 길잖아. 네.
4: 서사가 있지 서사.
2: KBS는 그 정도의 여유가 없어요. 기다려줄 여유가. 그러니까 빨리 결과값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 합숙도 일주일 했나? 오. 그리고 회차가 너무 빠른 거야. 그러니까. 오. 뭐 막 매기가 이.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뭐 그런 생각을 하시죠. 내가 나가면 다르겠다. 뭐 네. 이런 생각을.
4: 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2: 좋아하는 연프가 있어요?
4: 저 거의 다 좋아해요.
2: 연애 뭐 예를 들어서.
4: 뭐. 솔로지옥 재밌게 보죠.
2: 아 맞아 벌고 좋아한다.
4: 예. 솔로지옥이랑 뭐 하트 시그널 이런 거 되게 재밌게 봤어.
2: 왜?
4: 예. 재밌던데요?
2: 그러니까 뭐가 재밌는 거야?
4: 그 이제 그 친구들 그 20대들의 패기 넘치는 그 또래에서
3: 자신감과
4: 그 자신감과 그 모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거를 저희는 이미 다 버렸잖아요. 놓쳤고
2: 지났으니까
4: 그게 이제 부러우면서 보기가 예뻐요. 되게.
2: 근데 나는 솔로는 안 보지.
4: 나는 솔로는 안 봐요.
2: 왜?
4: 근데 저보다 형님들은
2: 안 끌리는구나.
4: 조금 에너지가 좀 저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게 느껴져요.
3: 진짜 신기하다. 저랑 완전 정반대.
2: 리피 씨는 나는 솔로만 보죠.
4: 그렇죠.
3: 저랑 와이프는 똑같은데 네. 나는 솔로랑 돌싱글즈 이런 것만 봐요.
2: 그거
3: 저희는 솔로 지역을 한 해도 안 봤어요.
2: 와. 돌싱의 모습을 봤어?
3: 그거는 이제 도전해볼까 하고 있어요.
2: 환승연애는?
3: 그런 거 안 봐요.
2: 아, 그러니까
3: 젊은이들
2: 예쁜 걸 안 보는구나.
3: 예쁜 거를 저런 멀쩡한 친구들이
4: 일반인스러운 걸
3: 카메라가 있다는 걸 알 것 같은 친구들이 모여서
2: 그런 거 싫다는 거구나.
3: 그런 거를 조금 좀 날 것이 아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2: 제가 누난 내기 여자애가 좋은 이유가 네? 그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예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4: 모르는
2: 막 너무 그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아니 그 뭐라 해야 되냐 그 약간 너무 쉰내가 나지 않아.
3: 그거 한번
2: 뭔지 알아? 그
3: 저희 부부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2: 그 쉰내 나는 프로가 있어.
4: 그래요?
2: 약간 진짜 뭐라 해야 되지 그 쾌쾌한 냄새 계속 맡으면서 보는 프로가 있어. 근데 그게 나는 솔로가 가끔 어떤 편은 진짜 너무 그 쾌쾌한 냄새가 많이 날 때가 있어.
3: 빌런이 좀 많을 때.
2: 이번 거 재밌다는데?
3: 이번 거 재밌죠. 근데 또 이제 너무 상처받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2: 근데 연프를 네. 이제 보면 사실 모르겠어. 저는 약간 뭐 환승연애 2 이때까지는 그래도 좀 진정성이 있었다고 느끼는데.
4: 2 레전드.
2: 근데 이제 그 이후로는 뭔가 인플루언서가 너무 많으니까
4: 어. 어, 다른 목적이 좀 그러니까 뭔가 느껴져요.
3: 저희 부부는 인플루언서를 못 봐요.
2: 아 그러니까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아 근데 나 누나네게 여자애가 인플루언서 느낌이 없어. 아. 인플루언서 느낌이 별로 없어.
3: 도전해야겠다.
2: 그러니까 하더라도 크게 잘 될 것 같지 않은 인플루언서 느낌이야. 아. 어. 그래서 괜찮아. 그 밸런스가 되게 괜찮아. 어.
4: 봐보겠습니다.
2: 근데 이게 막 솔로 지옥 이러면 사실 보면은 인플루언서 하겠다 싶잖아.
4: 저는 그 여는 그 남자분들이 어. 몸이 어떻게 그렇게 좋아? 어떻게 그러니까. 하루 종일 운동만 하는 사람처럼 몸이 너무 좋으니까.
2: 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인생을 네.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저런 몸을 저를, 만들 수 없다.
4: 본 적이 없어요.
2: 나도 없는 것 같아.
4: 그러니까 연예인 배우분들보다 더 좋으니까.
2: 근데 문제가
3: 좀 준비하고 가겠죠.
2: 근데 문제가 네. 그게 딱 프로그램이 끝나면 갑자기 계약 뭐 소속사 전속 계약 막 이런 게 뜨니까 아 그게 좀 솔직히 좀 구리지. 나는.
4: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2: 그러니까 거의. 만나고 말고를 네. 떠나서 그냥 갑자기 소속사 계약 약간 이게 어, 사실 좀,
4: 방송이죠 방송.
2: 구려. 그러니까 한 2년 정도나 한 1년 정도 있다가 갑자기 소속사 전속 계약 뭐 이러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네. 끝나자마자 바로 계약 이게 아 좀 별로야. 어. 그러니까 점점 더 사람들이 약간 이 프로에 대한 진정성을 좀 잃어버리는 것 같고
4: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
2: 것 같아요. 오히려 약간 인플루언서 서바이벌 같은 느낌이 좀 있는 거지.
4: 제일 핫하고 잘생기고 어. 예쁜 사람들끼리
2: 그래서 예쁜 남녀 인플루언서를 매칭하는 느낌인 거지. 이게 막 뭔가 그런 느낌은 또 아니야.
3: 진짜 사랑을 찾아서 이런 느낌은 아니니까.
2: 근데 돌싱의 모쏠이 좀 짤 뜨는 거 봤는데 네. 그거 쾌쾌한 냄새 많이 나더라고.
3: 지금 한 10분 정도 보다가 못 봤는데 어 시작부터 나쁘지 않아요.
2: 그 조지인가 그분인가
3: 그 중독적인 그 쾌쾌한 냄새가
2: 맞아.
3: 저를 끌어당기고 있어요.
4: 쾌쾌하다라고 표현하는구나.
2: 근데 나 지인 중에 한 명 최근에
4: 나왔어요?
2: 그 아니 섭외가 왔대. 섭외가 아니라 미팅 요청이었대. 미팅 요청. 그래서 미팅을 했는데 뭐 진짜로 다 물어본대 연애사를. 그리고 누군지 특정하지 않고 막 물어본대.
4: 그래야지 또 뭔가.
2: 아 근데 나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해. 그 보면서 제일 힘든 게 환승 연애는 진짜 술을 엄청 먹잖아.
4: 그러니까 눈이 시뻘개질 때까지
2: 맨날 먹잖아. 맨날. 근데 제가 그 출연했던 친구들한테 다 들어보니까 다른 거 모르겠는데 진짜 술 먹는 게 힘들대. 그러니까 매일 먹으니까.
4: 그 먹어야 친해지죠. 그리고.
2: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또 거기도 하나의 집단이니까 네. 아 난 잘래 이러면
4: 뭔가
2: 이렇게 배제당하는 느낌이고
4: 그러니까 아웃사이드 되는 느낌이잖아.
2: 모든 로맨스가 거기서 시작이 되고 불량도 거기서 많이 나오니까 그거를 포기할 수 없다는 거야.
3: 맞아.
2: 그러니까 진짜 죽는데 진짜로.
4: 그러니까 위스키를 그렇게 많이 먹는 20대들을
2: 그래
4: 어, 정말 되게 신기했어요.
3: 제일 구릴 때가 야 너 야, 불량 많이 나오겠다 이런 대화가
2: 아 본인들끼리 어, 아.
3: 그게 제일 쾌쾌해요. 야 나 잠깐만 나 빌런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
2: 낯설어서 그래?
3: 어, 많이 나와.
2: 아 그래 그래 아 그래?
3: 잠깐만 나
4: 그래요?
3: 어 의자왕 막 이런 거 있잖아. 야 불량 장난 아니다.
2: 아 쾌쾌하다. 어. 아.
3: 그런 게 좀 재밌죠 근데.
2: 저 어쨌든 네 하나하나 유고님은 소개팅도 더 이상 없고 결정사 가입은 망설여져서 차라리 평소 즐겨보던 연애 프로그램에 나가볼지 고민이라고 하시는데 두 분이 그 방법을 생각해보는 동안 수호의 나비가 날아왔어요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고민 해결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유고님은 소개팅도 더 이상 없고 결정사 가입은 망설여져서 차라리 평소 즐겨보던 연애 프로그램에 지원해볼지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벌구씨.
1: 네, 저 벌구는 1165님에게 연애 프로그램 출연을 추천 안 한다.
0: 자, 리피씨.
2: 나 리피는 1165님에게 연애 프로그램 출연을
1: 추천한다.
0: 자,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1: 저는 일단 추천을 해서 미팅까지도 못 갈 것 같아요, 이분이. 그래서 이게 그렇게 추천했다가 미팅도 답장도 안 오고 아무 말도 없어 이렇게 상처받을 바에 가만히 집에서 같이 보자. 예, 현실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비주얼의 벽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좀 비주얼이 좀 높으셨으면은 이미 여자친구가 애인이 있거나 이미 뭔가 좀 연애 프로그램보다는 뭔가 진짜 연애를 좀 하고 계시지 않을까. 예,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완전, 조심스럽게.
0: 완전 팩트로 때리네.
1: 그래서 추천 안 하고 같이 계속 오래오래 봅시다. 프로그램을.
0: 자, 리피 씨. 저는 이제 나가고 싶다니까. 굳이 뭐 나가지 말라고 할 이유가 있나? 지금 약간 마음이 정해진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벌구 씨 말처럼 안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쵸. 이거 나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1: 오디션이에요, 오디션.
0: 나가고 싶어 죽겠어요 해도 나가기가 힘든 것 같더라고요.
1: 그렇죠.
0: 그래서 뭐 굳이 뭐 여기서 말리기보다는 일단 추천해보고 되면 좋고. 네. 근데 저도 벌구 씨랑 똑같거든요, 생각이.
1: 이미 나갈 사람들은 이미 정해져 있을 거예요, 전년도부터.
0: 그리고 어차피 안 될 거다.
1: 안 될 확률이.
3: 아, 될 수도 있죠.
1: 이미 정해져 있을 것 같다니까요.
0: 그리고 이제 내년... 더 이상 내가 볼 때 연애를 하고 싶어서 나오는 사람들보다 그 제작진도 연애하고 싶으세요? 아, 그러시겠죠. 그래서 뭐가 본인 강점이신데요? 뭐 이런 걸 할 것 같다는 거지.
1: 그쵸 뭐.
0: 그리고 벌구가 말한 것 중에 좀 아팠던 게
1: 아픈가요?
0: 진짜로 그 연프에 나갈 정도의 그런 비주얼과 이런 게 있으실 분이면 이미 연애를 하고 있었을 거야.
1: 죄송합니다.
3: 그럴 것 같은 분들도 나오잖아요.
1: 아, 그렇죠.
0: 네. 어쨌든 네. 자, 어쨌든 저희가 제안한 의견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어떤 노래 가져오셨는지.
1: 저는 환승연의 레전드 참가자가 불렀죠. 딘딘과 제가 만든 정규민 씨의 닮은 사람 핏 딘딘입니다.
0: 이것도 생각해보면 규민이도 웃겨. 이 노래 왜 한 거야?
1: 정말 스타가 되기 위해서 했죠.
0: 진짜로.
3: 아니 근데
1: 본인이 만들어주겠다 했잖아.
3: 아니, 노래를 잘해요.
1: 잘해요.
0: 나쁘지 않아.
3: 나쁘지 않아. 네.
0: 레코딩으로 손색 없어.
3: 깜짝 놀랐어요.
0: 진짜 웃기네. 얘 이거 왜 불렀지?
1: 이제 뭐 뮤지컬에서 인연이 돼서
0: 맞아.
1: 이제 음악 좋아한다고 하니까 선물로 만들어 준 거죠.
0: 맞아.
3: 앨범 내고.
0: 아니, 아이디어도 좋았어. 아이디어도 좋았어. 자, 리피 씨.

0: 저이노래이제나가면이제많은사람들이아아예고편봐야지레이디가가포커페이스아가야죠
1: 이땅땅땅땅땅땅
0: 아안돼하면서
2: 이게어떤프로그램에그거지
0: 낮솔이낮솔끝날때
2: 아, 아맞아맞아맞아맞아자저희는이렇게두곡듣고3부로돌아오도록하겠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1: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딘딘의 뮤지컬.
1: 자, 능력 얼중사의 슬리피 벌구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사만의 이룡님이 보내주신 짧은 사연 리피씨가 소개해 주시죠.
2: 네. 인생 첫 자취를 하게 됐는데 집 선택 때문에 너무 고민입니다. 하나는 본가 근처라서 익숙하고 엄마 반찬도 받을 수 있는 대신에 방이 좀 좁고 오래됐어요. 다른 하나는 서울 근교 신도시인데 집 컨디션은 진짜 완벽합니다. 창문도 크고 깨끗해서 처음 갔을 때 이 집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문제는 너무 낯선 동네라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뭔가 일이 생겼을 때 도와줄 사람도 없고 아프면 외로울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집 컨디션은 별로지만 익숙한 동네냐? 낯설지만 집 컨디션 하나는 최고인 새로운 동네냐? 둘 중에 고민인데 세 분이라면 어디로 갈 것 같나요?
1: 자, 사모나 이룡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고 본가랑 같은 동네인데 방만 얻어서 나가는 것도 자취나 독립이라고 볼 수 있죠?
3: 그렇죠. 네.
1: 볼 수 있죠.
3: 그게 충분히? 자취죠. 독립이고.
2: 정말 가깝지만 않으면. 정말 옆집이 그치 옆 건물.
1: 같은 아파트 뭐 이런 것만 아니면.
2: 그런 건 아니면.
1: 자, 나는 집을 볼 때 어떤 걸 보고 골랐다 지금 집을.
4: 저도 이제 뭐 첫 자취이자 결혼이 이제 딱 첫 집인데요. 제가 따로 나와서 한지 일단 둘 다 일을 하니까 저는 주차장을 일단 제일 먼저 봤습니다. 주차장이 좋냐. 맨날 차를 했을 때 뭔가 넓고 쾌적하고 그리고 뭐 집은 어차피 서울 경기에 사니까 컨디션이 아무래도 서울보다 좀 더 좋았고 그래서 주차장 위주로 봤어요.
1: 주차장을 보는구나. 네. 신기하네.
4: 차를 맨날 타니까 주차할 데가 없거나
1: 아 주차가 빡세면
4: 딘딘이
1: 좀...
4: 처음 이제 자취했던 아파트 그
1: 아, 거기 주차 똥이야 진짜.
4: 저는 딘딘네 집에 갔을 때 얘가 주차장에서만 욕을 한 20분째 주차 못

0: 하고 있어.
1: 아 아니
2: 잘 알죠 저도.
0: 네.
1: 나도 그 이해가 안 가는 게
0: 그 언덕에 있는.
1: 아니 세대가 정해놓은 주차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차 대수가.
0: 그렇죠. 넘어간 거예요.
1: 근데 그 뭐 밤 뭐 새벽 1시 뭐 이때 가면
0: 아, 못
1: 주차를
0: 되죠.
1: 할 곳이 없는 거야. 네. 그래서 우리 집이랑 한 5분 정도 떨어진 곳에다 주차를 하고 동해?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가끔 대리기사님이 만약에 차를 대주시면
0: 기억이 안 나지.
1: 기억을 못해. 그럼 나와서
0: 하루 종일 찾아야
1: 진짜 한 20분을 찾아야 돼 차를. 그러니까요. 주차장을 막 돌아다니면서. 예. 근데 그때 진짜 저도 엄청 스트레스 받았던 기억이 나.
0: 제가 맞아. 맨날 뭐 집에 작업하고 들어가면 저도 밤 12시 가까이 되니까 차가 항상 많단
1: 그치,
0: 말이에요.
1: 그치, 그치.
0: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 주차장을 위주로 봤어요.
1: 아 그럴 수 있겠다.
2: 네. 맞아요. 저도 이중 주차로 오래 살았거든요.
0: 그쵸.
2: 북한남동에서
0: 첫 집이.
2: 아 진짜 힘들었어요.
0: 그러니까 뭐 어떻게 살았어요?
2: 그 작업실이 확실히 그래도 주차장이 있는 게 네. 참 도움이 되는 것처럼.
0: 그래요, 맞아요.
2: 주차장이 굉장히 중요하군요.
0: 네.
1: 아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 전에 살던 그 집이 네. 빌라가 네. 그 주차가
0: 괜찮지 않았어요?
1: 지하가 있었는데
0: 맞아요.
1: 가끔 이제 위에다 댈 때가 있었어.
2: 네. 아, 알아요.
1: 그러면 아침에 아, 나가려고 그러면 전화를 해요.
0: 전화해야지.
2: 아 맞아.
0: 그니까
1: 그게 좀 짜증 났었지. 네.
0: 지하에 자리가 없을 수도 맞아, 있으니까. 맞아, 맞아,
2: 맞아. 저는 이중 주차 살 때 매일 네. 전화를 했어요.
1: 제가 지상 주차장을 써본 적이 없는데 지금 사는 집이 지상 주차인데 네. 그 지하가 아니라 지상에다 그냥 되는 거.
0: 그렇죠.
1: 처음에 너무 불안했는데 그게 경비 아저씨가 이걸 다 해주시는 거야 주차를.
0: 그렇죠. 그 특정 동은.
1: 네. 그래서 너무 편한 거야.
0: 강이 오히려. 안 나오니까.
1: 오히려 너무 편한 거야 그게.
0: 지금 오히려 좋죠.
1: 너무 좋아 너무. 그리고 뭐 가끔 차 키 안 갖고 왔을 때. 경비실 가가지고 아씨 차 키 좀 주실래요? 하면 그거 갖고 또 가고 막 하니까 네. 너무 좋지. 자 사연자분은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본가 근처
0: 첫 자취라면은 본가 근처가 맞다고 봅니다. 부모님의 도움이 좀 필요하고요. 적응하는 데까지 너무 먼 동네에서 혼자 외로워서 뭔가 자취하는데 점점 의욕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1: 자 리피 씨
2: 저는 무조건 뒤에 좋은 집 좀 깔끔한 집 근데 뭐 낯선 동네다. 근데 이분이 보통 네. 나이가 잘 모르겠지만 보통 혼자 사시는 분들이 이제 애인이 생깁니다 이제.
0: 그렇죠.
2: 갑자기 애인이 생겨요.
0: 갑자기 생겨요.
2: 그러면 집이
0: 좋아야죠.
2: 좋은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엄마가 들어올 수도 있고.
0: 아 멀어지면 못 들어오죠.
2: 그렇죠. 근데 지금 가깝고 반찬도 받을 수 있으면은 급습할 수 있어요.
1: 맞아 맞아.
2: 그래서 좀 멀리서 좋은 집에 사는 게 좋지 않을까.
0: 이건 진짜 자취를 오래 하신 두 분 말이 아마 맞을 거예요.
2: 그리고 친구들이랑 술 먹고 막 뻗어 있는데 막 들어오고 이런 것도 잘 안 돼요.
1: 난 집 근처보다는 그냥 예, 멀리.
0: 적당히 멀리.
1: 최대한 멀리. 자 사연 보내주신 사마나 이륙님께 선물 보내드리고 저는 카더가든의 홈스위트홈 듣고 와서 두 번째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냉정과 열정 사이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익명님이 보내주셨고요. 리피 씨가 소개해 주시죠.
1: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가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만나서 술 마시고 운동 가고 그냥 얼굴만 봐도 재밌는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순간부터 변했습니다. 얼굴 보자고 나오라고 하면
2: 오늘 뭐 멤버 어떻게 돼?
1: 멤버? 아니 그냥 너랑 나랑 둘이 보려고 했는데.
2: 근데 오늘 일이 좀 남아서 안 될 것 같아.
1: 이러더라고요. 며칠 뒤 다른 친구들까지 불러서 다 같이 보자고 연락을 했는데
2: 누구누구 오는데?
1: 너랑 나랑 철이랑 대일이.
2: 아 그렇구나. 근데 오늘 내가 야근할 수도 있어서 시간 되려나 모르겠네.
1: 아 맞다 맞다. 아까 대일이가 2차에서 합류한다 그랬는데 후배들 데리고 올 수도 있다 그랬어.
2: 후배? 뭐 남자 아니면 여자?
1: 여자들일걸?
2: 오, 야 이따 몇 시라고 약속?
1: 어이가 없어서 처음 보는 여자가 온다니까 그제서야 약속을 적극적으로 잡더라고요. 가만히 지켜보니까 지인끼리 만날 때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잘 안 나오려고 하다가 아니 만나도 그냥 금방 집에 가는 건데요. 이렇게 처음 보는 이성이 한 명이라도 있을 것 같으면 갑자기 태세 전환하고 나와서는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는 게 너무 얄밉습니다. 결혼 정년기라 어디서든 좋은 인연 만나고 싶은 거 100번 이해하지만 친구들 모임을 친구들과의 모임을 자연스러운 소개팅 자리로 대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이 친구 골탕 한번 먹이고 정신 차리게 하고 싶은데 신박한 방법 뭐 없을까요?
0: 자, 이성이 껴있지 않으면 만나자는 연락에 시큰둥한 친구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이었는데 자,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
3: 있어요. 모임에 한두 명씩 있어요.
4: 무조건 있죠.
3: 네.
0: 뭐 여미새, 야. 남미새라고 그러잖아요.
3: 그죠. 있어요, 있어요.
4: 야, 그 여자 없으면 안 와. 이런 친구 있지.
2: 여자 없으면 술 안 먹는.
4: 안 와. 그것도 있어.
0: 있어.
4: 야, 얘 무조건 술 안 먹. 여자만 오면 술 먹냐?
2: 그러니까 진짜 웃겨. 있지. 친구 여자친구 오면 술 먹어 또.
0: 맞아.
2: 친구끼리 안 먹고 친구 여자친구라도 있으면 술 먹어.
0: 그게 짜증. 그러면 난 이제 걔를 못 믿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끼리 먹을 땐 안 먹는데 여자친구가 오면 먹어.
2: 다 여자로 보고 있는 거지.
4: 근데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마음이죠? 이해를 못 하겠어서.
2: 뭐 이성을 좋아하는 거죠.
4: 그 여자가 있어야 술을 먹는 거.
0: 네. 이상한 놈인 거야.
2: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뭐.
0: 그리고 자리에 이성이 있을 때 없을 때 텐션이 달라지는 사람들도 있죠.
2: 제가 그래요. 제가. 많죠. 제가 그래요. 제가.
0: 벌고?
2: 네. 제가 그랬었어요.
4: 뭐 어떻게 더 좋아집니까? 높아져요? 아니면 낮아져요?
2: 좀 되게 들떠해요. 되게 뭐라 그래야지? 좀 에너지가 제가 많은 편은 아닌데 원래 좀 이성이랑 술 먹거나 막 이랬을 때 어렸을 때 막 어떻게든 뭔가 막 분위기 막 좋게 끌고 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그리고 벌구가 제가 기억나는 게
4: 노력파네.
0: 결혼 초에
2: 네.
0: 이제 뭐 결혼 초에 막 술자리에 이제 이성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제가 그때 지인들이랑 뭐 이렇게 술을 먹거나
2: 네.
0: 아니 뭐

0: 제가 소개받는 자리구나 막 이럴 때도 있었단 말이야. 근데 벌구가 그때 너무 신이 나는 거야.
1: 행복하지. 행복.
0: 그리고 얘는 집에 가야 되는 시간이 어쨌든 아내랑 정해져 있으니까.
2: 아니, 결혼을 했는데 왜 신이 나?
0: 아니, 그러니까
3: 사람이랑 모여서 이제 그런 분위기가 신나는 거야.
0: 근데 이성이랑 있다는 거에 뭐 어차피 나랑 뭐 아무런 관계도 없지만 그냥 이성이 있다는 거에 신이 났나 봐. 진짜 한 두 시간 동안 안 쉬고 버닝하고 가는 거야. 야. 딱 그러고 이제 갈게 하고 가.
1: 뭔지 알아요. 근데 사실 저도
2: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
0: 그러니까 이게
2: 너무 오래됐고
0: 이 이성이 막 좋고 놀고 이게 아니라 그냥
3: 몰라요. 그 얼굴도 분위기가, 이름도 몰라요.
0: 심지어 누군지도 이름도 기억도 못할 거야.
3: 맞아요. 그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주는 에너지가 있는데.
1: 아, 이해해요. 네. 이해합니다.
0: 자, 어쨌든 사연자 친구분의 포인트는 그냥 이성일까 아니면 뉴페이스 이성일까 이렇게 해주셨는데.
3: 아, 뭐
0: 내가 볼 때 뉴페이스는 아닌 것 같아.
3: 뉴페이스 아니야?
0: 그냥 이성인 것 같아.
3: 그냥 여자면 좋다.
0: 그냥 여자면 좋다.
3: 아니, 그러니까 남자들이랑 더 이상 술 먹기가 싫다 이거지.
1: 재미없다.
3: 네. 의미 없다. 소위 똥술이라 그러죠.
0: 아, 네. 제가 아는 형 중에 한 분이 계신데 네. 그분이 제 이제 형님 언제 조만간 한잔 하시죠 그때. 네. 뭐 너 누구 데리고 올 거야?
3: 아, 바로 그렇게 물어보시는구나.
0: 아, 야, 형 둘이 야 이제 난 똥술 먹을 나이는 아니지 이러시는 거.
3: 야, 야, 말 두 마디에
0: 평생을 똥술을 먹었는데 이제는 똥술 좀 그만 먹고 싶다 이러는 거야. 네. 그때 알았어 이 사람이 왜 혼자인지.
3: 그럴 수 있죠.
0: 그때 알았어. 누군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3: 그런 분들 많아요 사실.
0: 많아.
1: 맞아. 네,
3: 솔직히 다
0: 오히려 나이 들면서 더 그러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
3: 더. 왜냐면 이제서야 뭔가 좀 안정 자리를 잡으니까.
0: 그럼 이거는 약간. 야 이번 주 토요일에 야 볼래? 뭐 이래.
3: 네.
0: 애들끼리 보기로 했는데 그러면 누구 오는데? 그다음에 뭐 누구 와 그럼 안 갈래? 약간 이런 거 뭔지 알지?
3: 예.
0: 아, 어릴 때 꽤 있었어.
3: 맞아.
0: 어릴 때 그런 경우들이 좀 있었어. 벌구가 그랬어.
3: 제가 그랬나요?
0: 벌구가 누구 오는데? 누구 안 갈래? 약간 이럴 때 있었어 벌구가.
1: 왜냐면 뭐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그 뭐 다 친구들이지만 나랑 잘 맞는 친구가 또 있거든. 그러니까 걔 없으면 좀 꺼려지고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0: 근데 이제 나는 우리 다 친구인데 왜 그러냐 이거고.
3: 네.
0: 아니야 안 가고 싶어. 막 이러지 벌구는 그냥 대쪽같이. 아 그냥 안 가고 싶어 굳이? 야 안 갈래? 약간 이러고.
1: 너 빼고 다 왔어.
3: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 닌 왜 안 오냐? 또 안 나오냐? 야, 어디야?
0: 야 너 빼고 다 왔어.
1: 야 다 왔어.
3: 야, 그럼
1: 뭐라 그래요 벌구가?
3: 아, 안 나가.
0: 안 가.
1: 그러니까 왜 안 나오는 거야?
3: 그러니까 아니야 나가기 싫어. 이래요.
1: 그러니까 지금 들어봅시다. 네. 안 나간 이유가 뭐예요?
0: 그러니까 이런 식이야 그냥. 아 그냥 나가기 싫어.
3: 오늘 그러니까 그날은 별로 가기 싫은 날이었나 봐요.
0: 그러니까 이런 거. 그 안 가는 이유가 납득이 되면 네. 말을 안 할 텐데 하나도 납득이 안 가면 그냥 이거야. 아 가기 싫어. 아 그러니까 왜 가기 싫은데? 아 그냥 맨날 아 그냥
3: 가기 싫은 거지 뭐.
0: 그게 이제 우리는 열받는 포인트인 거지.
1: 네. 나 어릴 때는
0: 죽어도 안 와 진짜.
1: 납득이 되는 얘기를 해도 네. 그 우정맨이 있어요.
0: 맞아
1: 우정맨이 한 명씩 있거든.
0: 내가 우정맨이야.
1: 우정맨 한 명은 아무리 납득이 되는 얘기를 해도 안 통해.
2: 야. 아 그래도 와.
0: 야
2: 아 물만 먹고 가.
0: 맞아.
2: 아 술 먹지 마. 안 먹으면 되잖아. 뭐 와.
3: 맞아 물만 먹고 가.
0: 그럼 이거지.
1: 그리고 사진 되게 좋아해. 단체 사진.
0: 그리고 내가 얘기한 게 야 올해 처음 모이는 거다.
3: 그놈의 모이는 거.
0: 야 이제 누구 결혼한다.
2: 야, 이제 못 봐.
0: 이제 못 봐. 하고. 아
3: 심지어 그 약속을 위해 여자친구랑 빨리 헤어지고 그 약속을 가야 됐어.
0: 맞아.
3: 친구들이랑 모이러 가야 됐어.
0: 맞아. 막 그날 우리 8시에 모이기로 했으니까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하는데 야 그럼 빨리 헤어지고 와. 약간 이런 식이야.
3: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여자친구들이 처음에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0: 맞아.
3: 동네 친구들 너무
1: 많이 싫어하죠.
3: 너무 많이 모이고 맨날 보고 막 이러니까 막 나야 철이 오빠야 막 뭐 이런 적도
0: 맞아,
3: 있어요.
0: 맞아.
1: 아 지금 와이프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3: 있어요.
0: 옛날엔 있겠지.
1: 나야 철이 오빠야. 네.
3: 막 울면서 지금 가기만 해봐. 막 이런 적도 있어요.
1: 가지마. 가면 끝이야 철이 네. 오빠의 나야.
3: 진짜로.
1: 그때 맞아. 갔죠 근데.
3: 갔어요.
0: 왔지. 맞지.
3: 아니 얘가 이렇게까지
0: 난리를 치는데.
3: 이거 이렇게 난리를 치진 않는데 이러면서

0: 일이 있나 보네 하면서.
1: 어. 이러지 않는데 이러고 갔죠.
0: 자, 익명의 사용자님은 이성이 껴있지 않으면 만나자는 연락이 시큰둥한 친구를 어떻게 해야 골탕 먹일 수 있을까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두 분이 의견 주시는 동안 다이나믹 듀오의 가끔씩 오래 보자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개코야, 최자야, 잘 지내지? 동엽이 형이야. 아, 지난번에 너희들하고 술 먹었을 때 참 좋았는데, 뭐 형이 자주 연락을 못하고 또 너희들이 자주 형한테 연락을 못한다 하더라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자. 좋아하는 사람 개인으로.

0: 집을 찾아줘. 네 존재는 우연뿐인 내 삶 속에 운명이 되나 알아줘.
1: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사연자님 고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익명의 사연자님은 이성이 껴있지 않으면 만나자는 연락이 시큰둥한 친구를 어떻게 해야 골탕 먹일 수 있을까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벌구씨.
2: 네, 나 벌구가 추천하는 이성이 있는 자리만 밝히는 친구를 골탕 먹이는 방법은 이 친구만 쏙 빼고 이성과 놀러간다.
1: 자, 리피씨.
3: 나 슬리비가 추천하는 이성이 있는 자리만 밝히는 친구를 골탕 먹이는 방법은
4: 클럽에 가기로 하고 안 간다.
2: 비슷합니다.
1: 네, 말씀해 주시죠.
2: 저는 클럽을 이

0: 친구만 빼고 간답니다. 저는 이게 왜냐면 좀 반대인 경우가 한번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다 같이 모였을 때 다 같이 클럽 어디 갈까 어디 갈까 하고 있는데 한 친구가 나는 안 갈래 하고 그 친구 혼자 다른 클럽을 갔어요. 뭐
1: 누구? 안?
0: 빅가이
1: 안?
0: 그래갖고 우리가 2차로 그 넘어가서 갔는데 그 친구가 거기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본인 혼자 뭔가 그 클럽과 사장님과의 그런 관계도 있고 하니까 본인 혼자 뭔가 다 챙겨 먹으려고. 그래갖고 이게 좀 막 좀 미워 보이더라고요 좀.
1: 아 기억난다. 야 우리 다 거기 가자 하고 갔는데
0: 안 간대.
1: 자기는 안 간대. 왜 이럴 때? 아 자기는 뭐 그냥 갈 거래 집에. 아 뭐 딴 데 간대.
0: 그러니까 뭐 그러면
1: 아니 야 다 같이 가는데 왜? 아 난 그냥 딴 데 갈래. 이러다가 우리가 클럽을 갔다 이제 다른 데로 갔는데 거기 있는 거야.
0: 그게 왜냐면은 그때 갈 사람들 해가지고 막 몇만 원씩 모아요. 클럽에 이제 모아 돈 모아서 가야 되니까
1: 테이블을 잡아야 되니까. 네.
0: 근데 이제 이 친구는 거기다 돈 내기 싫은 거지.
2: 아
0: 근데 아는 클럽 사장님이 하필 또 친구의 형이어서 그 형한테 뭔가 따로 이렇게 좀
2: 그럼 만나서 뭐라고 했어요?
0: 뭐라고 했을걸요?
2: 쟤 또 뭐냐?
1: 뭐하냐?
0: 그쵸 뭐하냐 이거지.
1: 왔어? 어 왔어? 막 이래.
0: 근데 맞아.
1: 나는
0: 어 왔어?
1: 클럽을 혼자 가는 사람의 심리를 알 수가 없는 거야. 야 뭐라 해야지 음흉하잖아. 네, 혼자 클럽을 가 있는 게.
0: 근데 걔는 속이고.
1: 근데 걔는 종종 혼자 클럽에 가 있을 때가 있어요.
2: 와.
1: 그래서 우리가 아 얘는 좀 찜찜하다 늘 그 이야기를 하지. 근데 벌구 와이프가 동네 친구들 처음 만나고 걔가 제일 괜찮다 그래서 벌구가
0: 너 믿을 진짜. 수 없어.
1: 너 진짜 사람 볼 줄 모르다 벌구가.
0: 진짜 며칠 전에도 얘기했어요.
1: 우리가 제일 생각할 때 음흉한 인간이 걘데. 어.
0: 그 친구가 제일 뭐 괜찮은 남자인 것 같다 이러니까 무너졌습니다 마음이.
2: 아,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 얼마 전에도 또 얘기를 한
0: 거. 얼마 전에도 얘기.
1: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래서 너랑 결혼한 거 아닐까 이랬지.
0: 맞아요.
1: 사람 보는 눈이 없으니까. 자 리피 씨. 아 리피 씨가 클럽이죠. 벌구 씨는
2: 클럽을 저는 이제 좀 비슷한데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만 빼고 다 간다잖아. 그러니까 저는 그 친구한테
1: 안 할리고
2: 그러니까 다 안 가는 거예요. 다 안 가는 건데 가자고 막 해. 그러면은 이제 그 친구가 꾸미고 나옵니다.
0: 클럽 가는 척.
2: 그 클럽복으로 나와요.
0: 그렇죠.
2: 가장 멋진 옷에 막 챙겨와. 막 향수 막 뿌리고 막 머리 그쵸. 세팅 다 해가지고 막 비비크림 바르고 나온단 말이에요.
0: 네.
1: 근데 안 와.
2: 그리고 이제 원래 술 한잔 하고 가잖아요.
1: 맞아 맞아.
2: 술 한잔 하고
0: 파이팅 내려고
2: 이제 가지 말자. 아 요걸로 가는 거지 요걸로.
1: 아 흥 다 올려놓고 안 가는 거야.
2: 야 오늘 하고 이제 아유 아 나 너무 추하다. 나 못 가겠다.
1: 야 진짜 짜증나 했다 그거.
0: 그러니까 짜증나죠.
2: 그걸로 가야 돼 그걸로.
1: 왜냐면 사실 뭐 예전에는 생각해보면 이번 주에 클럽 가자 하고 모인 적들이 많아.
0: 맞아요.
1: 근데 지금은 뭐 그냥 먹다가 갈까? 뭐 이러고 잠깐 인사하러 가지 뭐 그냥 이 정도인데 옛날에는 야 이번 주에 클럽 가야 된다. 야 이번 주에 클럽 갈 거니까 동네에서 먹다가 한 11시쯤 출발하자 막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
0: 심지어
2: 그러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신경 쓰단 말이야.
0: 그것도
2: 그때.
0: 이제 몇 명한테는 좀 비밀로 해야 돼요. 세네 명이 베스트 멤버고
1: 맞아, 맞아,
0: 여기서
1: 맞아.
0: 좀 그래도 좀 돈이 좀 용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끼리 가야
1: 그리고 가서
2: 뭔지 알아 뭔지 알아 뭔지
1: 그리고
2: 알아.
1: 가서 약간 이게
0: 술은 두 병이거든 기껏 해봐야 한두 병인데
1: 그리고 가서 이게 메이드가 될 것 같은 애를 데리고 가야 돼.
0: 잘 일단 잘생기네
1: 구린 멤버를 안 데리고 가고 싶단 말이야.
0: 그래갖고 이게 멤버가 맨날 바뀌어요.
1: 맞아 맞아
0: 투트임이.
1: 맞아 맞아 아 웃긴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 눈치채서 애들이 막 싸우고 이래.
0: 네. 아니 클럽과 또 얘기 안 한다고 막.
1: 야
2: 한 잔
1: 더.
2: 나 빼 왜 빼고 가?
1: 아 뭐 한 잔 더 하자 그러면. 아니 그만 먹자. 그러고 아 집에 갈게 하고 집까지 걸어가.
0: 네, 우리끼리.
1: 근데 거기서 택시 타고 다시 이태원에서 만나는 거야. 네,
0: 진짜로.
1: 야 갔냐? 야 가서 야 지금 출발해. 오케이 막 이러고. 진짜 나빴다.
0: 아니죠. 동물의 세계죠.
1: 그치.
0: 이거는
1: 그때는 어쩔 수 없지. 네.
2: 젊었다.
0: 네. 에너지가 있었다.
1: 자 어쨌든 저희 의견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어떤 노래 준비하셨는지.
0: 저는 제가 살면서 클럽을 가장 많이 갔을 때가 이태원에 있는 클럽이었어요.
1: 맞아 맞아.
0: 그래서 이태원 프리덤 UV가 불렀습니다.
1: 자 리피 씨.
2: 저는 참 그냥 젊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카니발의 그땐 그랬지.
0: 좋은 노래죠.
2: 성공했습니다.
1: 좋습니다. 자 냉정 얼정사에 마무리할 시간 왔고요. 저희 도움이 필요한 일들이 있다면 뒷면 홈페이지 금요일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두 곡 듣고 두 분 보내드리고 저는 4부 딩카이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뭐라도 하고 싶은 밤 뭐든지 추천해드립니다. 딘딘의 아카이브 딘카이브. 오늘 제가 딘카이브에서 골라본 건 뺑오쇼콜라입니다. 저 그럼 김지수의 초콜릿 드라이브 듣고 그 이유 소개해드릴게요.

자, 김지수의 초콜릿 드라이브 듣고 오셨고요. 오늘 딩카이브에서 제가 골라본 건 뺑오초콜라였는데 골라온 이유는요. 제가 원래 뺑오초콜라를 안 좋아했어요. 아예 안 좋아하고 저는 크로아상을 좋아하던 아이인데 이번에 어서 한국은 처음 이제서 파코 편 때 이제 프랑스 편을 찍을 때 그때 뺑오초콜라를 어쩌다가 뭐 먹게 됐나 듣게 됐나 뭐 이랬었는데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아침에 그냥 뺑오초콜라 하나를 먹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그래? 나도 한번 먹어볼까? 하면서 왜냐면 좀 어쨌든 거기 초콜릿도 들어있으니까 좀 당도 있고 괜찮겠네 하고 아침에 한번 먹어볼까 하고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난 거는 약간 초콜릿이 녹는데 그 녹기 전에 그 동그랗게 이렇게 있을 때 그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약간 요즘 뺑오초콜라를 좀 많이 먹게 되는 게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안 드셔보셨으면은 한 번쯤 드셔보시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좀 완전 크루아상파였는데 요즘 완전 뺑오초콜라로 바뀌어가지고 어쨌든 네. 자 이쯤에서 그럼 저는 범진의 인사 그리고 박보람의 해화동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아, 3890님이 잠깐 유치원 교사 일을 쉬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 유치원 행사 보조 일을 하고 왔는데 와, 그동안 어떻게 이 일을 내가 매일 했나 싶었습니다. 진지하게 다른 분야로 이직 생각해봐야겠어요 해주셨는데 이게 일에서 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에서. 예. 쉬는 순간 그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죠. 자, 수고하시고 저는 이진아의 밤바다 여행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맞다고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이 꽂혔다. 맞다고
2: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맞다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맞다고 치킨.
3: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5: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6: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7: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6: 비다샵
7: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6: 비다이렉트샵
7: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6: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 샵.
8: 자, 광고 듣고 오셨고요. 딘딘의 뮤직하이 끝곡으로 산들의 취기를 빌려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도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빠이.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4: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5: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클럽.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나는 강해지고 싶고 혼자서도 웃고 싶어요. 나는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속하고 싶어요.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싶어요.

6월 6일 새벽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모님의 Falling in Love 첫 곡은 조니 미첼의 All I Want로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싱어송라이터예요. 너무 훌륭한 음악들을 많이 남겼고 지금까지도 정말 많은 뮤지션들에게 롤모델이 되고 있는 정말 살아있는 레전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그녀의 음악이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명반 가운데서 블루 앨범을 함께 가지고 와봤어요. 너무 아름다운 앨범인 것과 동시에 참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그런 슬픈 앨범이기도 하죠. 아주 그녀의 삶이 녹아져 있는 그 멋진 앨범. 잠시 후 2부에서 뮤지션 오브 더 위크 시간에 함께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주일 만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1104님께서 고등학교 친구들과 모임이 있어서 맛집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실 예정인데 인생의 절반 이상을 함께 해준 친구들과의 약속이 사뭇 설레는 밤입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너무 좋으시겠는데요? 오랜만에 그 어린 시절 친구들 만나면은 굉장히 참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 그런 기분 받게 되잖아요. 시간 여행이 따로 없죠. 그쵸? 모습이 좀 달라진 친구도 있을 것이고, 뭐, 결혼을 한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좀 뭐, 사업을 해서 잘 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뭐,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예전에는 그냥 같은 동네에서 살았다는 것만으로 친구가 될수 있었는데, 이제는 너무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친구들 만날 때, 참 삶이라는 게 오묘하다라는 생각을 항상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또 어떠셨는지도 남겨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사연 감사드립니다. 류진영님께서 닐디 이사 가고 싶은데요. 아들 학교 때문에 이사를 못 가고 있어요. 집앞 10분 거리에 있는 학교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일하고 싶은 곳은 다른 지역에 있는데요. 아들 학교가 우선이라서 항상 기다리고 있거든요. 빨리 키워서 내보내고 자유롭게 이사 다니고 싶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또이 학군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고 어린 시절에 아이들이 다니는 그또그 학교 안에서 또 친구들이 다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이 공감이 됩니다. 하지만 또 그러면서도요. 요즘에는 이 학교가

아, 집에서 너무 너무 가깝잖아요. 그죠? 정말 말씀해주신 것처럼 10분이면 갈수 있으니까. 저는 생각해 보면은 물론 이제 저는 참 아주 오래전에 학교를 다니긴 했습니다만 초등학교 때부터 첫날 어머니랑 같이 등교를 했고 둘째 날부터는 제가 걸어서 30분 이상을 가야 되는 거리에 초등학교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막그 주변에 유흥가도 많고 막 아주 좋은 동네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를 오고 갔던 그게 저의 체력에 기초 체력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중고등학교도 제가 산을 이렇게 언덕을 넘어서 거의 3, 40분을 걸어서 다녀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왜 어렸을 때 약수터 같은 데 다니잖아요. 약간 그런 정도의 난이도의 이제 등반을 했었어야 되는 시간을 초등학교 때부터 뭐 중고등학교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그게 저의 기초 체력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예,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까운 곳에 이렇게 학교를 다니는 게뭐 치안상 뭐 여러 가지상 뭐 안전할 수는 있겠으나 그게 꼭또 좋은 것이기만 할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아이를 학교를 보내야 된다면 저도 같은 고민을 할것 같긴 해요. 그쵸? 아무쪼록 좋은 선택 내리셔서 예, 아이들에게도 또 류진영님께도 좋은 선택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려요. 자, 좋습니다. 오늘도 2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죠. 샵 1077번으로 메시지 남기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고릴라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노래 한곡 듣도록 하겠습니다. 5728님께서 신청해 주셨고요. 바네사 칼튼의 A Thousand Miles 함께 듣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에 어울리는 곡들을 플레이리스트에 담아드리는 시간이죠. 2주의 플레이리스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추천해드리는 곡들을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에 담아주셨다가 다음 주까지 한주 동안 함께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사연은요, 박소연님의 사연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가 결혼하면서 키우던 고양이를 제게 맡겼어요. 초보 집사지만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룸메이트가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우울했던 하루여도 집에 와서 냥이에게 다 털어놓으면 기분이 한결 좋아지는 느낌이거든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어떤 느낌이신지 알것 같습니다. 저는 고양이는 아주 어린 시절에 키웠던 거 말고는 키워본 적이 없습니다만, 저는 강아지를 키우고 있고요. 뭐, 고양이가 됐든 강아지가 됐든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은 경험해보기 전까지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인 것 같아요. 이게 살아있는 생명과 함께 삶을 공유한다라는 것이. 강아지들도 다그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고 그런다라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도 잊고 살아가게 되잖아요. 이게 좀 물리적으로 옆에 없으면. 그러다 보니까, 아, 생명이라는 게참 이렇게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구나, 라는 것을 매일매일 느낄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참 우리에게 얼마나, 아, 도움을 주고 우리에게 또 행복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쵸? 자, 좋습니다. 오늘은 그래서요, 아, 박소연님께서 신청해 주신 주제입니다. 반려묘와 함께 들으면 좋은 노래들 준비해 봤어요. 오늘 첫 번째로 선곡한 곡은요, 오늘 사연의 어찌 보면 주제곡이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우정화의 고양이 함께 듣겠습니다.

이주의 플레이리스트 반려묘와 함께 들으면 좋은 노래들 첫 번째 선곡으로요. 선우정아의 고양이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 곡은 또 아이유 씨께서 피처링으로 함께 해주셨어요. 그렇죠? 참 멋진 곡이고 참 상큼한 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또 이 두 아티스트의 이미지가 고양이와도 굉장히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또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보다 고양이를 주제로 한 곡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좀 낭만적인 그런 고양이에 대한 노래입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참 좋아했던 곡인데 체리필터의 낭만고양이 준비했습니다. 자, 함께 듣겠습니다.

2주의 플레이리스트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상황과 또 기분에 어울리는 곡들을 선곡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반려묘와 함께 들으면 좋은 노래들 2주의 플레이리스트 마지막 선곡은요. 볼빨간 사춘기의 곡 준비했습니다. 나비와 고양이. 자, 이 노래 함께 듣겠습니다.

0: 이모니의 Falling in Love.
1: 여러분은 지금 애프터 클럽 이모니의 Falling in Love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시간은 끝말잇기 선곡 시간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Imagine Dragons의 Demons를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S로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Coldplay.

금요일 밤 한 주를 정리하며 이번 주에 있었던 가장 좋은 일 한 가지, 가장 힘들었던 일 한 가지를 뽑아보는 시간이죠. Bad and Good 시간입니다. 권순용님께서 자전거로 출근한 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처음엔 너무 힘들었었는데 점점 괜찮아지더라고요. 회사 가는 길이 참 행복하더군요. 아, 그런데요, 점점 더워지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그래도 장마 전까지는 해보려고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자전거 타면 참 건강에도 좋고요,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근데 이제 좀 비가 오거나 뭐 날씨가 좀 짓궂고 이러면은 좀 쉽지가 않긴 하죠. 요즘처럼 또 날씨가 너무 더워지고 이러면은 참 쉽지가 않은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자전거를 타면 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음악 듣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쉽지가 않잖아요. 생각보다 자전거 타면서 이어폰을 꽂고 이렇게 음악 들으면서 운전하는 게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사는 동네에도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자전거 도로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제가 여기에 오기 전까지는 잘 몰랐습니다만 이 자전거를 탈 때도 그 깜빡이 켜듯이 손으로 이렇게 방향 지시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 그래, 저런 것도 정말 잘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항상 안전하게 예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장마가 오면 정말 예 자전거를 타는 게 정말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전까지 시간이 얼마 남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시간을 충분히 잘 즐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했어요. 자, 사연 남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박혜원님께서 아이를 임신하면서 오랫동안 다녔던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제가 몸이 많이 약해서요, 집에만 있어야 하는데요. 이것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니네요. 그렇지만 어렵게 찾아와준 천사를 위해서 참아보려 합니다. 응원해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와, 혜원님 축하드립니다. 예, 정말 기쁘기도 하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여러 감정이 오갈 것 같아요. 그쵸? 경험하기 전까지는 이거 누가 헤아릴 수 있을까요? 이 마음을. 그쵸? 저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여성분들은 임신하면 호르몬들도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분비가 되니까 기분도 업앤다운이 굉장히 많으실 거고, 어떤 날은 굉장히 기쁘고 어떤 날은 또 울적해지고 여러 가지 감정이 막 오고 갈 것 같아요. 그죠? 또 환경도 많이 변하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회사를 그만두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몸관리, 건강관리 또 이런 것들, 이제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키울지 이런 것들을 또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시간들, 어떤 삶의 패턴이나 변화들, 몸의 변화들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많은 정서적이고 물리적인 그런 혼란 같은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힘드실 것 같아요. 예,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나눌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온전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좀 커뮤니티가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죠? 왜냐면 이게 내가 원래 아니랬는데 갑자기 이렇게 내가 행동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감정을 막 느끼다 보면 내가 좀 이상한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괜찮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지만 또 이 시기를 잘 이겨내시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아름다운 천사를 만나게 되실 거니까 잘 견뎌내시고 참아보시고 또 이겨내시기를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님뿐만 아니라 정말 이런 같은 시기를, 비슷한 시기를 보내고 계신 많은 우리 부모님들, 어머님들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몸관리, 마음관리도 잘 하셨으면 좋겠고, 저희 방송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는, 평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모두에게 응원을 전해드립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자,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한 주는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 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죠. 샵 1077번으로, 또 고릴라 게시판으로 기억에 남는 일들 남겨주시면 제가 사연과 함께 신청곡도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노래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김나영의
봄내음보다 너를 준비했고요. 아이유의 Love Wins All까지 두 곡을 이어서 함께 듣겠습니다.

0585님께서 안녕하세요 닐디. 며칠 전 꿈에서요. 닐디가 독일에서 어떤 마을을 대표하는 밴드의 멤버가 되었다면서 SNS에 포스터 같은 걸 올린 거예요. 너무 있을 법한 일이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검색해봤는데 그런 소식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졌는데 혹시 독일에서 음악 활동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재밌는 꿈이네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검색해봤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독일에서는 따로 뭐 음악 활동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만 한국에서는 계속 이제 좀 뭐 요청들이 들어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종 한국에 들어가서 또 활동하고 이럴 계획들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어떤 막 이렇게 해야 된다,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막 이러기보다는 좀 한동안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파도를 타듯이 이렇게 좀 지켜볼 예정입니다. 궁금해 해주시고 또 이렇게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앞으로도 또뵐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느덧 1부를 마쳐야 될 시간이 다 되어서요. 1부 끝곡은 두 곡을 준비했어요. 임영웅의 사랑은 늘 도망가 준비했고요. 또좀 전에 사연 소개해드린 0585님께서 신청해주신 곡입니다. 최유리의 우리의 언어. 자, 이렇게 두 곡을 들려드리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자리 잡은 어느 평범한 국밥집에 결코 평범하지 않은 차림의 손님이 들어옵니다. 말끔하게 다림질한 제복에 가슴엔 빛나는 훈장까지 달고 식당에 찾아온 손님을 사장님은 익숙하다는 듯 반갑게 맞이했죠.

사연은 이렇습니다. 올 초 국밥집 사장님은 주민센터에 찾아가 나눔을 실천할 방법을 의논했고 그 결과 식사 쿠폰을 만들어서 국가 유공자분들께 드리게 된 거죠. 국밥집 사장님의 선행이 알려지자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산불은 건조한 시기에 많이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 지역에는 절대 산행을 하지 말고 입산 시에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의 인화성 물질을 가져가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불을 다뤄야 할 때는 반드시 간이 소화 장비를 소지하고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나 야영을 하면 안 됩니다. 산행 중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로 신고하고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으로 대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아들 준서가 중학교 입학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학년이 반이나 지났네. 공부 때문에 소리 지르고 나쁜 말 하고 엄마가 너에게 상처를 많이 준 것 같아. 이젠 엄마도 공부 가지고 뭐라고 하고 싶진 않구나. 공부 말고 잘하는 것도 많고 또 마음이 예쁘니까 뭐든지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하지만 열심히는 좀 했으면 좋겠어. 노력하는 건 할 수 있지. 엄마는 최고보다 최선을 다하는 아들 모습 보고 싶어. 그러니까 내일 할게 이런 말은 하지 말고. 알았지? 우리 아들 엄마가 많이 사랑해.

오늘 너의 기억 사연은요, 이정숙님께서 중2 아드님을 위해서 남겨주신 편지로 만나봤고요. 이어서 들으신 곡은 최유리의 노력 함께 들어봤습니다. 어떤 마음이신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이 편지를 아드님께서 받으신다면 어떤 마음일까를 생각해봤습니다. 중2를 보내고 있는 아들이 친구가 이거를 잔소리로 느끼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솔직히 좀 했어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의 효용과 의미를 너무 모르겠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시대 때는 그래도 좋은 대학을 가면 어떤 보장되는 그런 것들이 보였었거든요. 좀 뭐 확실히 그런 것들이 있기도 했었고, 근데 지금의 세대는 진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부라는 것을 한다라는 게 정말 가치가 있는 일인가? 이 지식을 내 머릿속에 넣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하게 돼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확실하게 보장이 되는 것이다라면 웬만한 친구들은 다 노력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력을 한다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이렇게 좀 열심히 안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어른들이 있잖아요.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들이 왜 열심히 하기 힘들어할까를 한 번쯤은 천천히 마음을 열고 좀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고 싶은 것을 발견하면 얼마든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단지 그게 공부가 아닐 수도 있고 지금 당장에는 그게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되려 전혀 상관없는 게 요즘의 세상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발견할 수 있는 환경을 이렇게 줄 수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혼자 해봤습니다. 우리 준석이가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최선을 다하면서 아름다운 삶을 사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저도 응원하도록 할게요. 오늘 사연 남겨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도 누군가에게 보내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어떤 사연이라도 좋으니까요. 저희 애프터클럽 홈페이지 Falling in Love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요, 제가 사연과 함께 신청곡도 들려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데이식스의 노력해볼게요. 함께 듣겠습니다.

자, 1부에 이어서 이번에도 끝말잇기 선곡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는 2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빌리 아이돌의 Eyes Without a Face 준비했고요. 이어서 다시 한번 2로 시작합니다. Foo Fighters의 Avalon까지 두 곡을 이어서 함께 듣겠습니다.

이완일의 Falling in Love. 여러분은 지금 SBS 파워 FM 애프터 클럽 토요일의 DJ 이완일의 Falling in Love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시간 매주 제가 인상 깊었던 뮤지션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뮤지션 오브 더 위크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아티스트는요, 오늘 오프닝에서도 소개해드렸었던 싱어송라이터 조니 미첼의 블루 앨범을 가져왔습니다. 이 앨범은 뭐 워낙 명반이고요, 사랑과 이별의 감정을 이렇게나 솔직하게 담아낸 앨범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아름답고도 슬픈 앨범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포크 음반이라고 하기에는 담고 있는 어떤 서사가 너무 커다랗고, 조니 미첼 자신이 실제 경험한 감정과 자신의 삶을 거의 일기에 가깝다라고 할 정도로 담아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오랜 연인이었던 그레이엄 내시와 굉장히 힘든 이별을 겪었다고 하고요. 그 이후에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임스 테일러와 또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 과정에서 느꼈던 어떤 그리움이나 외로움, 설렘, 불안, 상실감, 사랑에 대한 집착과 자유, 이런 다양하고 풍성한 깊은 감정들이 녹아져 있는 그런 앨범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제목처럼, 블루라는 제목처럼 뭔가 그대로 우울하고 깊은 정서를 담아내고 있고요. 매우 차분하고 쓸쓸한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녀의 아티스트로서의 어떤 정직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감정들을 너무 과장하지 않고요, 굉장히 담백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어떤 절제된 표현이 오히려 더 깊은 슬픔과 진심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앨범이라고 생각해요. 슬픔을 어떻게 멋있게 포장하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앨범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운드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뭔가 화려한 편곡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최소한의 악기 구성으로 감정을 극대화하는 방식을 선택을 했는데요. 뭐 피아노, 어쿠스틱 기타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굉장히 목소리에 집중될 수 있는 구성을 만들었습니다. 조니 미첼의 목소리도 어떤 슬픔을 막 이렇게 강조하려는 느낌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오히려 좀 청아하고 맑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동시에 매우 연약하고 외로운 느낌을 주는 그런 목소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앨범을 들으시면 누군가의 아주 개인적인 고백을 몰래 훔쳐 듣는 느낌, 이런 것들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앨범에는 그녀가 남긴 명반들 가운데서도 아주 뛰어난 명반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전에도 훌륭한 뮤지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조니 미첼은 가장 어떤 사적인 부분들 그리고 약한 부분들까지도 숨김없이 음악에 담아내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후에 싱어송라이터들에게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뭐 테일러 스위프트나 피비 브리저스 처럼 좀 자신의 내밀함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이런 아티스트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 앨범에 아주 멋진 곡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어서요. 이제 노래를 한곡한곡 들어볼 텐데요. 첫 번째 들려드릴 곡은 Little Green이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어쿠스틱 기타와 또 따뜻한 목소리가 중심이 되는 곡이에요. 굉장히 목소리가 가까이에서 귀에 속삭이는 듯한 굉장히 드라이한 사운드인데요. 굉장히 아름답고도 슬픈 곡입니다. 이 블루 앨범 가운데서 수록곡 중에서도 가장 개인적이고 좀 가슴 아픈 곡으로 평가받는 곡인데요. 이 노래는 나중에 훗날 이제 조니 미첼이 고백을 했는데 젊은 시절에 입양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딸에게 바친 노래라고 해요. 그래서 이 노래 제목인 Little Green은 딸을 부르는 애칭처럼 사용했다라고 하죠. 어떤 어린 생명, 순수함, 아직은 세상을 모르는 존재를 Little Green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노래 함께 듣겠습니다.

미션 오브 더 위크, 조니 미첼의 블루 앨범 가운데서 첫 번째 곡 리틀 그린 함께 들어봤습니다. 곡 자체가 막 이렇게 슬픔을 강조하려고 하지 않지만 어떤 스토리를 알고 음악을 들으니까요. 좀 더 이런 아련한 마음이 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가 어디선가 잘 살아가길 바란다. 너는 자유롭게 자라야 한다 라고 말하는 조니 미첼의 이 마음이 잘 담겨진 그런 곡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담담하게 노래하죠. 예, 그래서 때로는 이런 것들이 더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요, 위버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피아노 중심의 곡이에요. 노래가 시작되면은 크리스마스 캐롤 같은 이 멜로디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멜로디가 들려오고요. 그런 크리스마스 분위기 속에서 이별과 후회를 담아낸 아주 쓸쓸한 그런 곡입니다. 겉으로는 어떤 겨울, 눈, 크리스마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실제로는 사랑했던 사람을 떠나보낸 뒤에 공허함을 노래하는 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조니 미첼의 명곡들 가운데서 리버 함께 듣겠습니다.

미션 오브 더 위크, 조니 미첼의 블루 앨범 가운데서 리버 함께 들어봤습니다. 역시나 참 아름답고도 슬픈 그런 곡입니다. 사랑을 하다 보면은 기쁘고 행복하기도 하지만 그만큼이나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죠. 사랑을 망쳐버리고 또 그 안에서 또 자유롭고 싶은 마음이 또 들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 떠나버리고 남겨진 외로움 속에서 후회하고 여러 가지 감정의 폭발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을 원하면서도 동시에 도망치고 싶은 그런 감정. 저는 외국 드라마 같은 것들을 보면 그런 것들을 항상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둘이 너무 마음이 맞고 사랑에 빠져서 관계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이제 같이 살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 갑자기 심각해지면서 그런 것 때문에 갑자기 헤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뭔가 사랑은 하고 싶지만 또 얽매이고 싶지는 않아 하는 이런 것들이 유니버설한 뭔가 감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풀리지 않는 인간관계 미스터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이 리버라는 단어의 의미가 단순히 강의 의미가 아니라고 해요. 노래 속에서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얼어붙은 강 위를 스케이트를 타고 멀리 떠나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현실에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 또 상처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욕망, 자유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하죠. 강이 흘러갈 때는 어찌 보면 단절을 의미할 수 있지만 이게 얼어붙고 그 위를 스케이트를 탈 수 있다면 오히려 도망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어떤 회피할 수 있고 그런 좀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게 참 독특한 표현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굉장히 미니멀하면서도 굉장히 아름다운 곡들로 가득 차 있는 앨범 블루 앨범입니다. 자, 오늘 뭐 시간상으로 이 앨범에 있는 곡들 다 들려드리진 못하지만 이제 한 곡 더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A Case of You라는 곡을 남겨두고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곡이기도 하고 이 블루 앨범뿐만 아니라 조니 미첼의 커리어를 대표하는 곡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이 곡을 단순한 로맨틱한 러브송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이 곡은 그런 어떤 사랑의 황홀함과 동시에 그 사랑에 압도되고 상처받는 감정까지 함께 담고 있는 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의 곡과도 마찬가지로 뭔가 이 사랑의 기쁨과 동시에 느껴지는 그런 고통, 슬픔의 이면을 굉장히 담담하게 잘 담아내는 것이 어찌 보면 조니 미첼이 만들어내는 사랑 노래의 특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누군가를 너무 깊게 사랑하지만 동시에 그 관계가 자신을 아프게 하는 그런 감정들 있잖아요. 너무 당신을 사랑하지만 이게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느껴지는, 그래서 달콤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씁쓸하고 슬픈 느낌이 느껴지는 그런 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A Case of You의 의미는요, 케이스는 술 한 상자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을 한가득 마셔도 나는 아직 멀쩡할 수 있다 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상대에게 깊이 취해 있고 하지만 상대 존재가 그만큼 중독처럼 강렬하다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들려드린 곡들 외에도 정말 멋진 곡들로 가득 차 있는 앨범이니까요. 시간을 가지고 한 번쯤 음반을 쭉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뮤션 오브 더 위크 조니 미첼의 블루 앨범 가운데서요, A Case of You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지혜님께서 한 달째 매주 토요일마다 너무 잘 듣고 있다가 여기에 글은 처음 남깁니다. 캘리그라피 자격증 작품 준비하느라 주말 앞둔 이 시간은 늦게까지 작업을 해요. 어린 아들들의 방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거든요. 붓을 잡은 만큼 멋과 시간을 함께한 만큼 글씨가 달라짐에 뿌듯해하며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늘 힘있으면서도 부드러운 목소리 감사드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야, 이건 거의 명상에 가까운 시간이실 것 같은데 좀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평화롭게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노래 두곡 준비했습니다. 순순히의 눈을 감아도 이어서 10cm의 그라데이션까지 두 곡을 함께 듣겠습니다.

0: 자, 어느덧 방송을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끝곡은 두 곡을 준비했고요. 권종필님께서 신청해 주신 제이슨 브라즈의 Geek in the Pink, 그리고 서현진님께서 신청해 주신 나연관의 기대. 자, 이렇게 두 곡을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이 시간은요, 구름의 사운드 클라우드가 방송되니까요,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그럼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1: Yo, brother A to Z.
2: Yo, what's up, B?
1: Yo, what time is it?
2: Haha. It's laundry.

고민을 상담하기 위해 AI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최근 김애란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한테는 있고 AI한테는 없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망설임이라고. 작가의 말에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겁니다. 질문을 던지면 곧장 대답하는 AI.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빠른 속도가 AI의 강점이지만 망설임 없이 쏟아내는 대답이 낯설게 느껴질 때도 있으니까요. 특히 마음에 관한 일이라면 쉼표와 말줄임표 같은 침묵의 순간, 그리고 온기 가득 담은 눈빛이 더 큰 위로가 되어줍니다. 빠르고 편리한 것들이 익숙해진 시대, 우리 인간의 삶에선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SBS 이현경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자연재해 지진. 평소 철저한 대비와 대처 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내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테이블이나 책상 밑으로 몸을 피하는 게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세실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플레이리스트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해도 되나 yeah. 그 여운 순간을 다 잃어

파워 스테이션의 성공 레시피, 감성 한 스푼, AI의 학습력 두 스푼, 그리고 봉골레들의 추억 가득. 저 봉태규랑 한 곡 같이 드실래요?

제가 사랑하는 아이돌의 인기곡부터 그 시절 추억 속의 노래까지 SBS 파워 FM이 사랑하는 노래만 모았습니다. 다음 노래는 잠깐만요.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대기가 건조해지면서 산불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계절입니다. 특히 산불 사고의 80% 이상이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산행 전에는 등산로 폐쇄 여부를 확인하고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 지역에서의 산행을 삼가야 합니다. 산에 오를 때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을 가져가지 않고 취사와 흡연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불을 다뤄야 하는 경우에는 소화 장비를 미리 준비하고 산 근처 논밭에서의 소각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119로 신고하고 초기에 작은 산불은 나뭇가지를 이용해 두드리거나 외투 등으로 덮어서 꺼야 합니다. 진화가 어려울 때는 불길이 약한 곳으로 피하고 산불이 이미 진행돼 타버린 곳이나 저지대, 도로, 바위 등으로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산불이 발생한 주변 주택가에서는 창문과 출입문을 닫고 집 주위에 물을 뿌린 뒤 신속히 공터로 대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작은 실천으로 산불을 예방해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해야겠습니다.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환하고 또렷한 세상을 되찾아주는 전문가, 바로 안경사죠. 28년째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이어온 안경사들이 있는데요. 바로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안경사 모임 회원들입니다. 이들은 최근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세상을 밝히는 시력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는데요. 그동안 시력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한 어르신들께 정밀검사와 함께 맞춤형 안경까지 지원했다고 합니다. 눈이 침침한 탓에 집안일조차 버거웠던 어르신들은 새 삶을 선물받은 기분이라며 안경사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죠. 안경이 흐릿했던 세상을 선명하게 되찾아준 건 물론 세월만큼 희미해진 행복이란 감정도 되찾아준 셈이네요.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만든 감성 최적화 공간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호출보 HLSQ FM 107.7MHz 파워 FM입니다. SBS 파워 FM은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SBS는 세계 속 디지털 방송 문화의 주역으로서 차원 높은 고품격 방송을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생산과 공유의 시대, 사람들이 모이고 방송에 대해 말하고

생각을 더하는 그 모든 곳에서 진짜 방송은 태어납니다. SBS는 함께 만드는 방송, 함께 만드는 기쁨으로 세상을 더 밝게 만들어갑니다. SBS 파워 FM 방송 책임자는 은지양입니다. SBS 파워 FM은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SBS 파워 FM과 함께 밝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펀펀투데이 찡디 아나운서 이인권이고요.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이석훈 소양의 감사입니다. 오늘은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선열, 참전용사 및 전몰장병, 순지공무원 등의 넋을 기리고 어를 위로하기 위하여 지정된 대한민국의 중요한 추모일이자 법정공휴일이죠. 항상 추념식이 오전 10시 정각에 시작되는데요. 이때 전국적으로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을 위해서 1분간 추모 묵념 사이렌이 울리잖아요. 이 시간에는 1분만 시간을 내어서 묵념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모의 방법은 각자 다 다르겠죠. 정해진 형식이 있어도 지키기 힘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땐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 진심만 담을 수 있다면

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현충일을 기리며 오늘 하루도 잘 보내보자고요. 그리고 여유가 된다면 태극기 조기 개양 해보는 거 어떨까 싶어요. 깊숙이 넣어놓은 태극기 한번 꺼내보자고요. 1부에선 친구들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만나보고요. 2부에선 꼭꼭 선곡해. 이어서 3부는 쉿, 이거 비밀인데 준비했습니다. 사연은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먼저 광고 듣고 첫 사연 만나볼게요.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0: 전화.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1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의 첫 번째 문자 소개해볼게요. 6372님. 어제부터 베란다에 태극기 개양해두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들을 추모하는 하루 보내야겠습니다. 1분 추모 묵념도 꼭 함께할게요. 아, 진짜 어제부터 개항해두셨군요. 아, 너무 멋지십니다. 6372님. 신명진님. 6살 아들이랑 같이 아침부터 태극기 걸으려고 합니다. 태극기를 왜 다는지 물어보는 아들에게 잘 설명해주고 앞으로 꼭 챙겨서 현충일 기념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주려고요. 참 이런 것들이야말로 학교에서도 배우겠지만은 엄마와 혹은 부모와 함께 집에서 직접 행동으로 옮기면서 기억하고 배우는 것들이 더 크다라고 느끼거든요. 네. 명진이 오늘 아들에게 오늘이 어떤 날인지 설명 좀 잘 해주시고요. 네. 태극기 설명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7612님. 오랜만에 본가에 와서 하루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서 보니 부모님이 밥을 준비해 주셨네요. 오랜만에 식탁에 앉아 갓 지은 밥과 된장찌개를 먹으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찡디는 부모님이 해주신 음식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메뉴가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어머니가 해주신 거는 감자탕. 제가 고기도 많았고요. 예. 원 없이 먹으라고 어머님이 감자탕 자주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아버지는 사실 음식 그렇게 자주 해주시진 않았는데 어렸을 때 먹었던 달걀 토스트? 예. 설탕을 많이 뿌려주셔서 좋았어요. 그게 기억에 남네요. 노래 두 곡 듣고 올 건데요. 김가인님이 신청한 달인의 태양계, 이정의 I Like 그대 두곡 이어드릴게요.

달인의 태양계, 이정의 I like that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소개해 드릴게요. 박숙향님. 찡디, 저희 남편은 시도 때도 없이 방귀를 껴요. 아무리 생리현상이라지만 너무 싫은데 아무리 말해도 조심을 안 해요. 밖에서도 저러고 다닐까봐 걱정입니다. 제발 예의 좀 지켜줘. 밖에서 새는 바가지는 안에서도 샌다고 아마. 수강인 남편분 밖에서도 좀 시원하게 꺼리낌 없이 이렇게 생활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너무 향만 강하지 않으면 또 어떻게 참아요. 그것도 힘들잖아요. 생리현상인데. 네. 5566님. 찡디, 저는 6월 13일에 2박 3일로 울릉도, 독도 여행 갑니다. 부모님 모시고 다녀올 건데 너무 기대되고 긴장되네요. 배 타고 어딜 가는 건 처음이라 두근거려요. 잘 다녀올 수 있겠죠? 이게 특히 독도는 날이 좋아야만 갈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13일에 진짜 날씨 운이 따랐으면 좋겠네요. 이게 또 막 파도가 너무 치고 이러면은 거기까지 못 들어간대요. 네, 울릉도를 다녀온 사람이 있거든요, 여행으로. 와, 극찬을 하더라고요. 정말 물이 이렇게 맑은지 처음 알았고, 울릉도가 이렇게 아름다운지 직접 가봐야 된다고. 아마 부모님도 울릉도부터 가셔서 정말 기분 좋은 여행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1683님, 집에서 사과잼 만들면서 문자 보내요. 사과를 매일 하나씩 먹고 있어서 엄청 많이 사뒀는데요. 잠시 한눈판 사이에 사과 몇 개가 살짝 상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과잼으로 변신시키고 있습니다. 찡디는 사과잼 좋아해요? 아, 너무 좋죠. 딱 그 토스트를 해서 그 위에, 저는 뭐 섞는 거 안 좋아해요. 특히 사과잼은. 딸기잼은 땅콩버터랑 반반 섞는 거 좋아하는데 사과잼은 그냥 그거 자체로 먹어야 달달한 향이랑 상큼함도 느낄 수 있고요. 야, 직접 만든 거면 더 맛있겠네요, 진짜. 규현의 광화문에서 박진영의 10년이 지나도 두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1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6월 6일 현충일 아침 시작됐습니다. 지금 뭐 하면서 펀펀 듣고 계신지 신청곡과 같이 남겨주세요.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봉우님, 여행 와서 펀펀 들으며 조식 시간에 맞춰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시차 2시간을 깜빡해서 조식 시작하려면 아직 2시간이나 남았네요. 내 아침밥. 사람 습관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펀펀 들으면서 기다렸다가 내려가야겠어요. 그럼요. 저는 평소에는 아침 안 챙겨도 조식 해놨다 이러면은 꼭 챙겨 먹거든요. 그리고 보니 너무 좋은 게 좀 일찍 일어나야 많이 들어가지 잠도 덜 깨갖고 가서 먹으면은 이게 무슨 맛인지 뭘 먹는지 이게 잘 체감을 못할 때도 있잖아요. 편안하게 계시다가 조식 1등으로 가셔서 만끽하시죠. 2891님, 결혼한 두 딸과 엄마, 아빠 넷이 일본 여행하러 공항 가는 길이에요. 이렇게 여행할 수 있게 배려해준 남편들아 고마워. 재밌고 건강하게 여행 잘하고 올게. 엄마가 좋아하시는 조용필의 꿈 신청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순간일 것 같아요. 특히 같이 여행 가는 네 분은 물론일 거고요. 남편분도 뭐 본인만의 자유 시간뿐만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좋은 시간 보내러 갈 수 있다라는 거, 또 부모와의 시간 보내러 간다라는 거, 이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지는 순간이에요. 일본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돌아오세요. 조용필의 꿈 바로 띄워드릴 거고요. 자우림의 홀라까지 들어볼게요.

조용필의 꿈, 자우림의 홀라 듣고 왔습니다. 이인권의 펀펀 투데이 일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은 3908님의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새벽에 배가 고파서 어제 먹다 남은 떡볶이를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었어요. 어제 스트레스 받아서 매운맛으로 시켰는데 아침에 먹으니 잠을 확 깨게 해주네요. 찡디는 언제 매운 음식 즐겨 먹어요? 저는 매운 거를 그렇게 잘 못 먹는데 좋아하는 해서 아침 점심은 되도록 피하는 것 같아요. 저녁 때 집에 가서 먹는 이런 떡볶이는 그 매운 국물에 뭐 튀김이나 순대 찍어 먹는 거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꼭 시켜서 한 번 잘못 시키면 한 세 번은 먹어야 되더라고요. 네. 0616님 늘 출근할 때 마지막만 듣다가 처음으로 첫 부분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미국에 살고 있는 누님 가족 맞이하러 공항 가는 길입니다. 누님이랑 조카들 들어오는데 몇 년 만에 오는 거라 초등학생은 고등학생으로, 고등학생은 대학생으로 다들 많이 변해서 만나는 건데 조카들이 한국 여행 많이 기대하고 있네요. 요즘 K-POP 데몬 헌터스로 인해 K-컬처가 세계에 확실히 전파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신청곡은 캐대연 OST 골든입니다. 이야, 시간이 많이 흐른 걸 체감하실 것 같아요. 이 조카들 만나고 또 누님 가족들 맞이하면서. 예. 조카들 오면 어딜 가야 될까요? 글쎄요. 그래도 가장 좀 핫하다고 할 수 있는 성수 쪽은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요? 가서 뭐 K 화장품 이런 거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예. 그런 것도 좀 구경도 하고 사고 옷도 좀 쇼핑하고 이러면 조카들 역시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겠네요. K-POP 데몬 헌터스 OST 헌트릭스의 골든, 자넥 잭슨의 투게더 어게인 두 곡 듣고 돌아올게요.

컨트릭스의 골든, 자넥 잭슨의 Together Again 듣고 왔습니다. 5440님, 울랄라 세션의 아름다운 밤 신청합니다. 이 노래를 들으며 느꼈던 감동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새벽부터 초등학생 아이 수영대회 가는 중인데 아이가 오늘 하루만큼은 마음껏 즐겼으면 합니다. 이 노래 꼭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이에게는 정말 아름다운 밤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낮부터 펼쳐졌으면 좋겠네요. 대회 그 포디움이죠. 3등 안에 들어서 메달 다 걸고 집에 와서 그거 걸고 침대에서 잠이 드는 거죠. 너무 행복한 그림 아니겠어요? 울랄라 세션의 아름다운 밤, 권혜선님이 신청한 원디렉션의 What Makes You Beautiful 두 곡 띄워드릴게요.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인권의 펀펀 투데이 시작합니다.
1: 이인권의 펀펀 투데이 2부 시작했습니다. 2부에선 청취자가 라디오 PD가 될 수 있는 시간 꼭꼭 선곡해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떤 곡들을 선곡했을지 많은 기대

0: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검색하세요.
1: 일반 식품 광고.
2: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3: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휴무로 타.
0: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3: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3: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장 설명 전침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6: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0: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7: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8: 르노.
9: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0: 단백질의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9: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11: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12: 글레오?
13: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꼭꼭 선곡해.
1: 청취자가 라디오 PD가 되어 선곡표를 채워보는 꼭꼭 선곡해 시간입니다. 벌써 6월이 다가왔습니다. 서서히 여름이 찾아오는 게 느껴지는 요즘인데요. 저도 친구들과 함께 여름을 시작해봐야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초여름을 더 잘 느끼게 해줄 청량한 플레이리스트. 여러분의 6월 초 추억도 함께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노래 얽혀있는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여름을 더 잘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노래를 남겨주세요. 보내주신 노래 중 방송에서 선곡된 모든 분들께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그럼 여러분이 꼭꼭 선곡해주신 노래들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3510님, 저는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신청해요. 올해 5월엔 유난히 더 더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길가에 예쁜 꽃들이 가득해서 너무 예쁘고 좋았는데요. 5월이 그렇게 더웠는데 한여름엔 어떻게 하나 걱정입니다. 이번 여름은 진짜 덥다고 하던데 지금부터 미리미리 대비해서 여름을 잘 날 수 있도록 준비해야겠어요. 손 선풍기도 챙기고 선크림도 챙기고 쿨토시도 끼고 다녀야겠습니다. 여름아 잘 부탁해. 진짜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도 하나 더. 없으셨던 분들은 비 온다고 하니까 장화나 젖어도 괜찮은 신발들 있잖아요. 미끄럽지 않은 걸로 미리 준비하시면 정말 요긴하게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이쁜 딸님, 제가 고른 노래는 태연의 해피입니다. 저는 초여름을 참 좋아해요. 8년 전 이맘때쯤 예쁜 우리 딸이 태어났거든요. 결혼하고 수많은 시도 끝에 얻게 된 우리 딸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찌나 행복했던지 그 순간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를 기다리며 하루하루 손꼽았던 이 시기, 시간이 흘러도 선명하네요. 이 세상 누구보다 행복했던 초여름을 펀펀 식구들에게도 공유해봅니다. 다들 이런 때가 있으셨죠? 지금은 잘 삐지는 딸이지만 그래도 예뻐요. 초여름에 우리 따님을 기다리면서 행복한 순간 때문에 지금이 참 좋다라고 하시는

이쁜 딸님의 마음도 이게 부모의 마음이구나, 엄마의 마음이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네. 3520 이쁜 딸두 분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태연의 해피 두곡 들어볼게요.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태연의 해피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여름밤님. 저는 검정치마의 링링 신청합니다. 저는 드라마 유미의 세포들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 노래가 드라마에서 등장할 때 왠지 모를 청량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여주인공과 남주인공이 풋풋한 사랑을 할 때 스르륵 나오는 이 노래 덕분에 더 산뜻하고 설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노래 속에서 너는 정말 바보야, 나만큼 너를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은 없어 라는 가사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이 너무 좋아서 저도 모르게 한 곡 재생하게 됩니다. 초여름밤에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추천할게요. 이 드라마가 웹툰 원작이잖아요. 저는 웹툰은 너무 재밌게 봤었는데 드라마는 솔직하게 안 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노래들이 이렇게 좋다라고 하니까 좀 궁금해지긴 하네요. 네. 9283님. 저는 오마이걸의 윈디데이가 떠오르네요. 집 앞에 작은 근린공원이 있어요. 이맘때쯤 공원에 있는 벤치에 앉아서 부드럽게 부는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면 기분이 참 상쾌해집니다. 가만히 앉아서 눈을 감고 자연의 소리를 듣는 게 행복하더라고요. 매일 도심 속에서 기계 소리에 사람 소리에 지친 내 자신을 아주 잠깐이라도 바람에 맡기고 싶은 깊은 휴식을 취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아, 그렇죠. 때론 이런 자연의 소리들이 참 좋아요. 네. 저희 집도 한 8시, 9시만 되면은 뒤에 산이 있거든요. 거기서 그 맹꽁이들이 우는 소리가 쫙 들려요. 그럼 참 마음이 평안해지는데 11시 넘어가면은 너무 크게 울어요. 그럼 이제 어쩔 수 없이 진짜 닫고 에어컨을 켜고 자야 돼요. 그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잘 정도거든요. 그래도 참 자연의 소리라는 게 참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여름밤 9283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검정치마의 링링, 오마이걸의 윈디데이 듣고 왔습니다. 0421님, 제가 선택한 노래는 윈터플레이의 해피버블입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 파란 들판에서 비눗방울을 날리며 여유를 느끼는 그런 장면이 상상돼요. 세탁기 광고송으로 유명해져서 알게 된 노래인데요. 저는 세탁기보다는 비눗방울이 더 떠오르더라고요. 아직은 엄청 덥진 않은 6월 초니까 아이들 데리고 근처 들판에 가서 비눗방울 불면서 여유를 즐겨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참에 애들 핑계대고 비눗방울 놀이하러 가야겠네요. 와, 저는 이게 어떤 노래일까 궁금했는데 세탁기 광고송이라고 하시니까 그건 뭐죠? 버블 버블 버블 버블 이 노래의 제목이었군요. 공사 이하나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내일 2부에서도 오늘과 같은 주제로 함께하니까요. 펀펀투데이 홈페이지 꼭꼭 선곡회 게시판으로 오셔서 생각나는 노래와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에서 노래가 뽑힌 모든 분들께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윈터플레이의 해피버블 듣고 3부 쉿 이거 비밀인대로 함께하겠습니다.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음력으로 5월 5일 단오의 대표적인 풍습인 창포물로 머리 감기에는 물을 대하는 선조들의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물가에서 자라는 창포는 수질을 정화하는 식물인데요. 창포로 머리를 감았기 때문에 물을 오염시키지 않았고요. 또 창포를 삶은 물은 대야에 받아서 사용했기 때문에 물을 절약할 수 있었죠. 앞으로 머리를 감을 땐 친환경 제품을 쓰고 물을 대야에 받았으면서 선조들의 지혜를 이어가 보면 어떨까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1: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0: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1: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상품은 준비됐는데 쇼핑몰 운영이 막막할 때는
2: 카페24 프로.
1: 1인 브랜드도 대형 기업도
2: 카페24 프로.
1: 판매 맡기면 매출이 저절로 올라간다고?
2: 아, 카페24 프로.
1: 프로가 다 해주는 카페24 프로. 지금 시작하세요.
3: 프로 서비스로 고고고. 카페24로 다다다.
4: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5: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6: SBS 우리말 지킴이.
7: 회사 생활이 몹시 지리하다. 드라마 전개가 지리하다. 들려드린 문장에는 틀린 표현이 있는데요. 찾으셨나요? 바로 지리하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같은 상태가 오래 계속되어 따분하고 실증이 나다를 뜻하는 단어는 지리하다가 아닌 지루하다로 고쳐 회사 생활이 몹시 지루하다, 드라마 전개가 지루하다라고 써야 합니다. 지루하다의 지루는 본래 지리의 모음 발음이 변해서 굳어진 형태인데요. 표준어 규정에 따라 이렇게 발음이 바뀌어 굳어진 형태인 지루하다를 표준어로 삼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따분하다, 무료하다와 비슷한 뜻을 나타내는 단어는 지리하다가 아닌 지루하다.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6: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세상은 넓고 비밀은 많다. 나만 알고 있는 1급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쉿, 이거 비밀인데. 마음속의 비밀을 꽁꽁 숨겨둔 친구들, 지금 이 시간만큼은 세상 어떤 비밀도 털어놔도 됩니다. 나만 알던 비밀을 우리끼리만 공유해요. 마음속에 감춰둔 비밀을 털어내고 싶은 분들,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원한다면 익명 신청도 가능하니 편하게 남겨주세요. 방송에서 사연이 소개된 모든 분들께 비밀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비밀 이야기는 진짜 딱 한 번만 말하는 거니까 잘 들어야 돼요. 에어컨 빵빵님. 이제 에어컨을 슬슬 틀 때가 돼서 필터 청소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주에 갑자기 친구들이 저희 집에 놀러 온 거예요. 엘리베이터 없는 4층 집에 힘겹게 올라오느라 땀이 줄줄 나는 친구들을 보니 좀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컨을 틀어줬는데요. 친구들이 에어컨 청소는 했지?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다들 엄청 깔끔 떠는 애들이라서 솔직하게 말 못하고요. 주말에 깨끗하게 청소했다고 거짓말해버렸습니다. 뭐 바람이 시원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집에 아이가 있으면은 또 에어컨 청소나 이런 게 좀 해야 되겠지만은 어른들은 한두 번 이런 거 좀 맞아도 다 이겨내고 괜찮아요. 저도 청소 안 하고 한 1시간 창문 열어두고 트니까 냄새 다 빠지고 괜찮더라고요. 예, 괜찮아요. 비밀 지켜드리고 굳이 얘기하지 마세요. 평생 비밀님. 저는 얼마 전에 이사했습니다. 근데 이사하는 동안 돈이 조금 부족해서 대출을 받았어요. 아시다시피 한번 이사하려면 복비, 취득세, 이사비용, 도배, 입주청소 등등 돈 쓸 데가 참 많잖아요. 미리 모아두긴 했지만 요즘 물가로는 택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몰래 집 앞 떡볶이집에서 매일 3시간씩 알바하면서 500만 원을 모아서 대출을 모두 갚았습니다. 남편이 요즘 따라 왜 더 피곤해하냐고 묻길래 그냥 갱년기 때문이라고 했네요. 힘은 들었지만 정말 뿌듯합니다. 남편한테 평생 비밀로 하려고요. 이야, 평생 비밀님 진짜 멋지시다. 예. 그래도 시간 좀 흘러서는 얘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 전 누군가 말 안 하고 이렇게 노력한 것들을 시간 지나고 들었을 때가 참 그 감동이 오래 가더라고요. 여운도 오래 남고. 네. 사연 남겨주신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옥상달빛의 수고했어 오늘도 듣고 와서 다음 사연도 소개해드릴게요.

옥상 달빛에 수고했어 오늘도 듣고 왔습니다. 숨겨왔던 친구들의 비밀들 지금 이 자리에서 밝혀드립니다. 의자도둑님, 며칠 전에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서 사무실에 저밖에 없었는데요. 평소와는 다르게 제 의자가 조금 불편한 거예요. 앉는 곳에 커피 자국도 생긴 것 같고 등받이도 삐걱거리는 게 왠지 제가 쓰던 의자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옆자리인 대리님 의자랑 쓱 바꿔버렸는데요. 한창 일을 하고 있는데 대리님이 갑자기 아니 내 의자 누가 가져갔어? 이거 내 의자 아니야. 이렇게 소리치고는 여기저기 매서운 눈빛으로 의자들을 찾아다니시더라고요. 다행히 들키진 않았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이건 불편한 의자를 준 회사 잘못 아닌가요? 대리님한텐 비밀로 해주세요. 예, 비밀로 해드려야죠. 야, 이게 또 의자에 민감한 분들 계시거든요. 앉자마자 본능적으로 알아요. 예. 그러니까 회사도 직원들 좀 일 좀 잘하게 능률 뽑으려면은 의자 정도는 편한 걸로 해줘야죠. 예, 그때까지 저희도 비밀 지키고 있을게요. 사인볼님, 저희 부부는 야구장 가서 직관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부터 결혼한 지금까지 거의 20년 동안 야구장을 자주 갔는데요. 유니폼도 사고 응원 도구도 사면서 열심히 응원하는 와중에 사인볼을 받을 기회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집에 한 두세 개 정도 받아놨는데 남편이 그 중에 하나를 보더니 어? 이거 언제 받은 거지? 나 이거 처음 보는데? 하는 겁니다. 자세히 살펴봤더니 그건 제가 전남친이랑 연애할 때 받은 사인볼이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살짝 짜증내면서 아니 자기랑 받은 거잖아. 기억도 못해? 대충 얼버무리고 말았네요. 야, 이게 또 이렇게도 뭉개고 넘어갈 수가 있네요. 에. 아마 이렇게 한번 얘기하면 남편분은 그런가? 하고 넘어갈 거예요. 에. 비밀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선물 보내드립니다. 박미경의 기억 속의 먼 그대에게 듣고 와서 다른 비밀 사연도 들려드릴게요.

박미경의 기억 속에 먼 그대에게 듣고 왔습니다. 친구들이 꽁꽁 숨겨둔 비밀 사연 어떤 건지 소개해드릴게요. 강남 신성일님. 징디, 우리 아내는 자기가 연예인이랑 살고 있다는 걸 잘 몰라요. 한때 연예인보다도 더 연예인처럼 꾸미고 다녀서 인기도 엄청 많았고요. 한 번은 진짜 연예인이 저보고 연예인 아니세요? 라고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아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본인 남편이 얼마나 멋진 사람이었는지를요. 제가 한때 엄청 잘 나갔다는 거 찡디만 알고 계세요? 뭐라 얘기해야 되지? 알겠습니다. 지금도 멋지게 꾸미고 다니시면 되죠. 예, 이런 멋은 어디 안 가요. 예. 자, 우리 강남 신성일님의 비밀 저희 지켜드리기로 약속을 하면서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노래 한 곡 듣고 광고까지 듣고 돌아올게요. 안치환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띄워드립니다.

0: 스팡팡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벨리미트.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0: 하이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2: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건강한 데 맛있네.
1: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0: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겜 비빔밥.
2: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3: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0: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3: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3: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청취 및 상품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6: 든든한 내일로요.
5: 네?
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5: 제대로 가시네요.
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여보, 이사업체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하,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8: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9: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10: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9: 비다샵.
10: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9: 비다이렉트샵.
10: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9: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 샵.
11: 대한민국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7시부터 김영철의 파워 FM이 방송됩니다.
12: 광고 듣고 왔습니다. 친구들의 마음속에 꾹 담아놨던 비밀들 오늘 함께 털어봤는데요. 다들 속 시원하시죠? 비밀 이야기 같이 들은 친구들은 이 시간 이후로는 절대 어디 가서 말하면 안 됩니다. 사연 남기고 싶다면 펀펀투데이 홈페이지 쉿 이거 비밀인데 게시판으로 남겨주세요. 익명 보장도 가능합니다. 그럼 랜디 뉴먼의 You've Got a Friend in Me 들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메이징 알러비소마징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0: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기,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농협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4: 3, 2, 1 가평으로.

어릴 때 배워놓고 어른이 될 때까지 한참을 가까이 하지 않더라도 몸이 기억하는 대표적인 기술이 하나 있죠. 그건 바로 자전거 타기.

영어로도 It's like riding a bike, 자전거 타기 같아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한번 익히면 오랫동안 안 해도 다시 금방 할 수 있다는 뜻을 품고 있답니다. 자전거를 탄다는 건 단순히 다리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균형 감각, 시선 처리, 몸의 미세한 움직임을 뇌가 조절하는 능력까지 갖춰야 하는데 이 모든 능력을 몸이 자동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게 꽤 신기하죠. 그러니까 아주 예전에 타본 뒤로 한동안 자전거를 멀리 하셨다면 오늘 슬쩍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게 되네 싶으면서 자신감도 뿜뿜 차오르고 두 발을 굴리면서 휙휙 바퀴는 그 바뀔 때마다 그 풍경들,

분명히 기분 좋은 토요일을 만들어 줄 테니까요. 슬슬 준비하고 나가서 철파임 들으면서 달려도 좋고, 아 이따가 해질 무렵 조금 시원해질 때, 아 그때를 노려봐도 좋겠고요. 김영철의 파워FM, 자전거를 사랑하는 저는 김영철입니다.

2026년 6월 6일 토요일 김영철의 파워FM 오늘 첫 곡 자탄풍 자전거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으로 시작했습니다. 아, 저는 어린 시절 사진 보면 제가 세발 자전거에서 찍혔던 사진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두발 자전거는 사진까지는 없는데 제 기억에 맞다면 딱 초등학교 아마 3학년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완전 이제 큰 거 타기 시작한 거는 이제 4학년, 3, 4학년, 1, 2학년 때는 자전거에 대한 기억도 많이 없는 것 같고 아 그때 진짜 여러분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넘어지고 갈기도 하잖아요. 진짜 자전거 탈 때 어릴 때 반바지 타고 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다리는 데 다 갈고 빨간 약 진짜 많이 발랐던 것 같아요. 뭐 연고 같은 거. 근데 그게 어릴 때 딱 배워두니까 커서도 자전거 진짜 우리 보통 뭐 몇 달이 뭐예요? 몇 년 안 보지 갑자기 오랜만에 너 자전거 탈까? 나 탈 수 있을까? 되죠. 야 이게 진짜 몸이 오래된 그 순간들을 다 기억하는 게 나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예. 수영장 가도 오랜만에 가도 자유형 이렇게 되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이렇게 몸들이 기억하는 게 참 좋습니다. 지금 딱 뭐 해질 무렵 이럴 때 또 자전거 타기 또 딱 좋으니까 아침에도 좋고요. 한번 당당하게 한번 도전해 보는 걸로. 자 오늘 토요일 자 이분은 토요일의 남자 이성무 기자님과 스포츠 뒷담화 스담스담 함께 할 텐데요. 이번 주 주제가 달려라 달려라

0: 가루. 자, 제 1탄입니다. 마라톤 기록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까 하는데요. 얼마 전 케냐 출신 사회 선수 덕분에 마라톤 풀코스가 2시간의 벽이 드디어 깨졌다고 하죠. 그에 관한 재미난 뒷이야기 잠시 후 2부에서 이성무 기자님께 들어보기로 하고요. 3, 4부는 어제 공개 방송에서 만나고 오늘 또 만나서 더 반가운 슬기슬기 박슬기 씨와 내 마음이야 넘버칠 함께 할게요. 자, 광고 듣고 와서 In Your Letter부터 쭉 달려볼게요. 여러분들은 그냥 Stay Tuned.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에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에 닥터피에.
2: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3: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6: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7: 하이마트로 가요.
8: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7: 하이마트로 가요.
8: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7: 더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6: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7: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6: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7: 역시 키움.
6: 키움 증권.
8: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9: 아우, 남는 게 없어요.
7: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10: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11: 속보입니다. 이 철가루들이 고기를 구우려는데 그릴이 없다는 소식입니다. 그릴이 있어. 그릴 있는 저 정불리가 찾아가겠습니다.
12: 에? 아니, 속보가 아니라 고기를 먹고 싶은 속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 저기 그것은 선물은 어디 있는겨?
11: 네, 걱정 마세요. 한 손에는 그릴, 한 손에는 선물. 양손 두둑하게 철파임이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고기.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헬스키퍼 구급함,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 집 와이어 이용권,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힙핏, 스마트 앤 심플 무아스에서

두피엔 헤어드라이기, 건조한 피부 해결사 미별에서 히알루론산 수분크림, 공간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캐나다 건강기업 오로니아에서 남성 활력 브이파워, 예쁘게 나이 들자 영모닝에서 리포좀 NMN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였고요. 저는 12시간 빠른 뉴스, 8시엔 뉴스에서 만나요.

0: 신청곡
1: 놓치지 않을 거야.
0: 철가루들이 보내준 사연과 신청곡들을 토요일 아침에 만나보겠습니다. 인요레터 문자로 보내시려면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일라는 무료고요. 홈페이지 사심판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 있거든요. 거기에 사연 많이 남겨주세요. 와, 이제 낮엔 바람도 뭐 잘 안 불고, 불어도 바람이 후끈후끈하죠. 이 해가 뜨거우니까 벌써 여름이 온 것 같아요. 자, 근데 늘 닥쳐도 준비하면 늦죠. 이번에는 한 발 빠르게 여름에 대비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이미 지지난주에 손풍기라고 하죠. 요새는 이제 휴대전화 뒤에 다 꽂아가지고 이렇게 휴대전화 영상 보면서도 이제 할 수 있게끔 탁 붙이면 되더라고요. 그거 하나 사놨고, 부채 샀어요, 지난주에. 부채가 좀 예뻐 보여요. 하얀색인데, 그냥 부채 은근히 있거든요, 집에. 아, 급하면 가방에 부채도 꺼내고 선풍기 있어야 돼요. 뭐 집에 에어컨 선풍기 준비하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 다 하셨을 것 같고. 어떡하면 좋아요. 오늘 주제가 그래서 이야, 여름이다. 여름을 대비하는 나만의 방법. 고원일님이 전 땀이 난다 싶음과 동시에 하는 일이 있는데요. 바로 노래 플레이리스트 바꾸기. 아직 한여름이 오기 전에 여름 노래들을 미리 들으며 그 뜨거운 해가 느껴지는 듯하면서 예방주사를 맞는 기분이랄까요. 그리고 여름 노래는 기분을 신나게 해주는 리듬들이 많아서 텐션이 업업 되는 장점도 있답니다. 노래는 볼빨간 사춘기, 하현상이 피처링했죠. 여름날 신청합니다. 아, 미리 여름 노래를 듣는다, 요것도 진짜 좋네. 아, 미리 예방주사를 맞는 기분. 맞아, 여름 노래가 왠지 막 그 뜨거움도 좀 느껴지는데, 아까 말했던 그 비트 뭐 리듬들이 좀 빨라, 그죠? 뭔가 좀 업되는 느낌이 있네요, 확실히. 요 플레이리스트 괜찮네요, 그죠? 권일님, 그치 그치. 아, 우리 아까 땀난다 그랬는데, 우리 흔히 요새 이제 남자들끼리 그러잖아요. 너 왜 땀, 아씨 나 땀 터졌다. 땀 우리 터질 때 있거든요. 이제 저는 약간 머리 이마하고 뒷부분 요쪽이에요. 뜨거운 거 매운 거 먹어도 그렇고, 뭐 하여튼 이쪽 어디 다들 뭐 저 어디지 뭐 인중이 나는 사람도 있고, 뭐 희한해 희한해. 아무튼 아, 땀 어떡하면 좋아 원일씨, 그죠? 그래서 우리 기분은 우리가 만드는 거니까 노래로 여름 기분 잘 나시고. 7872번님은 여름에 선풍기와 에어컨이 필수잖아요. 지난 주말에 너무 더워서 차량 에어컨을 처음 틀었는데 딸이 아, 아빠 차에서 발냄새 나 하더라고요. 그날 바로 차랑 집 에어컨 필터 청소 맡기고요. 아유, 이참에 싹 청소하다 싶어서 선풍기 날개도 다시 다 닦았네요. 딸아, 이제 깨끗하게 맑게 시원하게 여름 보내자. 노래는 딸이 좋아하는 Boy Next Door의 똑똑똑 틀어주세요. 그 여러분, 발냄새라고 딱 표현했는데 아이가 이제 느끼는 거니까. 근데 어떤 건지 알겠죠? 그 약간 그 곰팡이 냄새처럼 약간 뭐 딱 그 썩은 듯한 어떤, 뭐 썩었다라기보다 이미 청소가 안 돼 있어서 시큼한 듯 뭐가 올라오잖아요. 누구나 다 상쾌한 향기 맡고 싶죠. 근데 맞아, 청소는 필수인 것 같아요. 저도 그 기사님 안 부르고 아마 청소하는 그 기능 있죠. 그 청소 한번 누르고 또 너무 또 다 괜찮은데 한 번씩 이렇게, 나 2년 전에 한번 불렀더니 기사님이 다 깨끗하고 괜찮은데요 그러더라고. 약간 좀 미안하더라고요. 어쨌든 관리를 또 잘 하기도 했고. 어쨌든 여러분, 청소하시는 거 또 필수고, 뭐 안 되면 진짜 AS 맡겨서. 이번 여름 진짜 여러분 덥대요. 그러니까 미리 온도 조절도 잘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또 켜놓을 수는 없으니까 적당히 온도 조절도 잘 하면서. 1511번님, 계절이 바뀌었는데

바뀔 땐 옷장 정리가 필수잖아요. 두껍고 무거운 옷들은 진공포장을 해서 부피 줄여놓고 얇고 가벼운 여름 옷들 꺼내놓고 아 그러다 보면 하는 말이 있죠. 아 입을 옷이 하나도 없어. 대체 작년엔 뭘 입은 거야? 매번 느끼는 미스테리예요. 그래서 오늘 여름옷 쇼핑 가려고요. 올여름엔 볼륨 팬츠가 유행일 거라던데 과연 진짜일까요? 일단 하나만 슬쩍 사볼까요? 저와 잘 어울리길 바라면서 노래는 동방신기의 풍선 신청합니다. 아 이게 또 얼리 어답터 흔히 말하는 패션에 좀 선두 패션을 좀 앞서가고 싶다라면은 지금 보니까 문자에서 느낌이 나랑 비슷한 게 쇼핑 좋아하네. 가고 싶네. 가고 싶으신 분들은 가셔야 돼요. 그죠? 아 드디어 여름이 왔습니다. 저는 여름 옷 쫙 한번 장만했어. 이제 좀 해놨어. 보는 라디오도 하니까 조금 바뀐 옷도 나중에 나중에 한번 봐주시고 자, 세 분 쭉 사연 보면서 선물 챙겨드릴 거고 노래는 7872번님이 신청해 주셨죠. 보넥도. 이영애 씨가 생각나네요. 영철 씨 보넥도 몰라요. 나 처음에 보넥도 못 알아들어. 보넥도가 뭐지? 보넥도. 보이 넥스트 도어 똑똑똑 듣고 올게.

보이넥스트두어 똑똑똑 듣고 왔습니다. 7872번님의 신청곡이었고요. 자, 이제 롱레터 한번 만나볼까요? 사심판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남겨두신 김땡땡씨의 사연입니다.

전 지금 친구와 함께 자취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 친구가 새로운 여자친구를 사귀면서 여자친구와의 데이트를 자취방에서 자주 합니다. 처음엔 남자들 냄새만 나던 자취방에서 친구 여자친구 덕분에 섬유유연제 향기와 고소한 집밥 냄새로 바뀌어서 아 저도 좋았죠. 그런데 문제는 저 혼자 두고 나가기 미안하다며 각종 커플 기념일까지 자취방에서 보낸다는 겁니다. 처음엔 절 챙겨주는 친구 커플이 고마웠지만 제 앞에서 서로 사랑한다고 막 편지를 읽고 서로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며 껴안고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가끔 내가 같이 있는 걸 이렇게 잊었나 싶어서 내가 사진 찍어줄게 내가 동영상 찍어줄게 하면서 존재감을 어필하는데 소용이 없네요. 사실 이렇게 사랑이 넘칠 때는 오히려 참아줄만 합니다. 하지만 좋기만 한 관계가 어디 있어요. 어쩔 땐 갑자기 둘이서 예전에 서운했던 거 한 가지씩 막 배틀처럼 얘기를 하더니 점점 격해져서 헤어지자고 싸우더라고요. 아 진짜 어디로 피할 자리도 없고 진짜 이 작은 집에서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전 꽤나 깔끔한 편인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 정리는 기본이고 싱크대와 욕실의 물기 제거가 일과의 마지막일 정도죠. 그런데 친구의 여자친구의 그 긴 머리카락이 여기저기 떨어져 있고 둘이서 영화 본다고 패브릭 소파에 앉아 과자를 먹으며 부스러기를 다 흘리고 게다가 음료수까지 쏟아서 결국 천갈이까지 했네요. 원룸 사리에 부족한 금액을 친구와 함께 내서 고시원을 탈출한 탓에 각자 살자고 얘기도 못하겠는데 철없디 저 어떡하면 좋죠? 이번 주말엔 제발 제발 속옷

바람으로 편하게 소파에 널브러져 있고 싶네요. 유유. 노래는 요조의 우리는 선처럼 가만히 누워 틀어주세요. 아 이게 참 그죠. 아니 저도 사실 그 사연주 김땡님처럼 제가 또 이제 357 조문이거든요. 357 뭔지 아세요? 커플 둘에 낚이면 3, 커플 둘둘 끼면 나 5. 나 여러분 커플 셋 둘둘 돼서 6명인데 7이 있었는데 나 9 있었거든요. 나 진짜 엠팅 갔을 때 나 지금 뭐하러 왔나 싶은데 9 정도 되면 그냥 거기서 삐치거나 그러면 되게 처량해 보이기 때문에 계속 혼자 막 사회 보면서 아, 나 진짜 9명 갔을 때는 약간 좀 약간 이건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7까지는 할 수 있는데. 아 근데 그쵸. 근데 나도 이렇게 둘 커플에 하나 끼워서 이거는 난 너무 무감각하게 있었나. 내가 보면서 이게 뭐 어때 어때 할까 했는데 내가 그 경험은 없죠. 그러니까 남자 둘 자취하는데 여자친구 오고 이제 이 경험은 없어서 그런데 이제 주변에 이제 친구들 많이 얘기를 들어보면 뭐 아예 그냥 같이 놀더라고요. 이게 남자들의 또 우정이 있잖아요. 그죠. 아 근데 좀 약간 좀 예전에 비해서 조금 이렇게 좀 덜 억울하면 좋을 텐데 그냥 거의 아예 오시는구나. 난 근데 그 느낌 너무 알아. 나 집에 혼자 살면서 제일 좋은 게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난 진짜 집에 가면 여러분 뭐 예를 들어 음식 나는 그거 있어요. 그 개 요리 같은 거 막 개걸스럽게 진짜 막 손가락으로 막 뜯어먹고 그 다음에 아이 뭐 저도 팬티 입고 왔다 갔다 하죠. 그 맛인데 아우 나 내 집에서 막 눈치 보이는 거 이거 진짜 요거는 살짝 한번 얘기하세요. 남자 그 친구분한테도 좀 횟수를 좀 줄이는 건 어떨까 하고 아 특히 또 깔끔하신 분이니까 더 쉽지가 않겠네요. 내가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다시 고시원으로 그리고 원룸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 투룸인 것 같은데 뭐 친구한테 슬쩍슬쩍 얘기하고 아니면은 여자친구분 앞에서 좀 뻔뻔해지시던가 그냥 슬쩍슬쩍 이렇게 약간 너무 과하지 않는 약간 사각 팬티 같은 거 입고 쓱 지나다니고 이렇게 아 내 집에서 내가 편하게 있어야 돼서 그래요. 아 선물 챙겨드리고 요조의 우리는 선처럼 가만히 누워 자 이 노래 듣고요. 자 2부 타임슬립 스포츠 뒷담화스담스담 토요일에 기분 좋은 에너지를 주는 남자 토기남 이성무 기자님과 같이 돌아올게요. 여러분, stay tuned.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최근 마라톤에 도전하는 분들이 늘었는데요. 완주와 기록보다 중요한 게 바로 회복입니다. 마라톤은 전신 근육을 사용하는 고강도 운동인 만큼 충분한 회복

0: 축복이 없으면 몸에 무리가 갈 수 있는데요. 최소 일주일 동안은 7시간 이상 충분한 숙면이 필요하고요.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골고루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진정한 완주는 회복을 통해 내 몸을 지키는 순간까지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 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시엘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시엘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3: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4: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3: Don't worry, be 하겐.
4: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3: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5: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6: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7: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6: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7: 역시 키움.
6: 키움 증권.
8: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9: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0: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1: 케이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12: 장마철에는 길과 하천 주변에 버려진 오염물들이 강물로 흘러들어가서 수질오염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빗물에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게 중요한데요. 먼저 빗물바지에 쓰레기나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고 주변을 깨끗이 청소해 주세요. 또 주차장이나 하천 주변의 오염물을 미리 치워줘야 빗물에 쓰레기가 섞이지 않겠죠. 마지막으로 세차는 반드시 지정된 세차장에서 해야 기름과 먼지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습니다.
11: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김영철의 파워 FM.
1: 타임 슬립 스포츠 뒷담화 쓰담

0: 9071번님이 이성모 기자님 공부 잘하셨을 것 같은데 제일 좋아하던 과목이 뭐였나요? 저희 아들도 기자가 꿈이거든요. 토요일에 스마트한 남자 토스남 이성모 기자님 어서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어릴 때 진짜 제일 잘했던 과목은?
1: 그 잘했던 과목은 아무래도 좀 문과 쪽이다 보니까 뭐 국어라든지 영어라든지 이런 거는 그래도 뭐 한 중간 이상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과학 이런 거는 너무 못했어요. 그냥 양가였습니다. 그냥 지금은 뭐 수음이 양가를 안 매기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거의 뭐 잘해야 미 정도 받았고 뭐 양을 받았던 것도 굉장히 많고요. 한 번 딱 가를 맞았는데 그것도 지구과학이었던 것 같습니다.
0: 과학을 또 못했군요.
1: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하고 아이러니한 게 요즘에 너튜브 그 페이지 가보면은 요즘 제가 제일 재밌게 보는 것이 우주과학이라든지
0: 이제서야
1: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좀 재밌었으면은 좀 더 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0: 그러다 전공을 도고동문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죠. 쓰담쓰담 오늘 주제가 있습니다. 달려라 달려라 달려라 가루. 자, 오늘 마라톤 특집 제1탄이고요. 마라톤 기록편인데요. 이 시천님의 사연으로 시작해볼까요? 며칠 전 사바스티안 사회 선수가 인류 최초로 마라톤 2시간의 벽을 깼다는 소식을 보면서 20년 전 제 첫 마라톤 대회가 떠올랐습니다. 당시 저는 20대 후반 사회 초년생이었고요. 은영만 앞서 연습은 제대로 하지 않았고 대회 당일 30km를 넘기자 와 다리는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지만 결승선 근처에서 기다리던 아버지 모습에 겨우겨우 발을 내딛었었죠. 기록은 형편없었지만 완주 메달을 목에 걸어주시며 빨리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달리는 게 중요한 거야. 잘했어 아들. 아버지 그 한마디가 두고두고 인생을 붙잡아줬네요. 이제는 제가 제 아들을 응원하는 나이가 됐으니 아들과 같이 달려보려고요. 자, 우리 사연 주신 분도 마라톤 하신 것 자체도 대단하고 여러분 인류가 마라톤 2시간의 벽을 깨는 사건이라습니다. 철판 뉴스에서도 전해드렸는데 이게 진짜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지 먼저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1: 그렇습니다. 2026년 4월 27일 인류 역사에 새로운 한 페이지가 쓰여졌습니다. 바로 인간이 세계 최초로 마라톤 풀코스를 공식적으로 네. 2시간 이내에 완주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0: 그렇죠.
1: 주인공은 바로 케냐의 사바스티안 사웨라는 선수인데요. 런던 마라톤 대회에서 1시간 59분 30초의 기록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마라톤 풀코스가 42.195km잖아요.
0: 네.
1: 직접 뛰어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고요. 저는 한 1km만 뛰어도 그냥 숨이 턱까지 차가지고 기권할 것 같거든요.
0: 네네.
1: 그걸 42번 이상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코스를 2시간 안에 들어오려면요. 1km를 평균 2분 50초 정도에 뛰어야 되고요. 이걸 100m로 나누면 약 17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100m 17초? 나도 뛸 수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거를 쉬지 않고 420번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2시간 벽을 처음 깬 사람이 있기는 있었어요.
0: 네.
1: 비공식적으로 바로 이 케냐의 엘리우드 킵초게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도 지금 40대가 넘었는데도 여전히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0: 킵초게가 신었던 또 조깅화 신고 뛰고 했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네, 무릎 나가고 오버하다가
1: 맞습니다. 그 2019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특별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0: 네.
1: 이때 킵초게가 1시간 59분 40초 때 기록으로 마라톤 거리를 완주해요. 그러니까 인류가 처음으로 42.195km를 2시간 안에 달린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었는데 그런데 이 기록은 공식 기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일반 마라톤 대회가 아니고요. 오로지 2시간 돌파만을 위해 만들어진 특별 이벤트였어요. 와. 그러니까 이 대회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재밌는데요. 일단 레이스에 참가한 선수가 킵초게 한 명이고요.
0: 어허.
1: 그리고 그 옆에는 페이스메이커가 10km 지점부터 또 뭐 중간중간에 뭐 5km 지점 뛰는 선수 그리고 옆에서 같이 보조를 맞춰주는 선수들이 바꿔가면서 계속 함께 뛰는 거예요. 게다가 앞에 차량은요. 레이저로 선을 찍어주거든요.
0: 네.
1: 그 차가 뭘 어떤 그 차가 찍어주는 레이더가 뭐냐면은 이 선에 맞춰서 뛰면은 2시간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라고 딱 신호를 보내주는 네. 겁니다. 여기에 전문가들이 총동원돼서

0: 가장 기록이 잘 나올 수 있는 코스를 일부러 찾아내는 등 온갖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겁니다.
1: 아니 이제 일종의 실험이자 이벤트였네요. 말 그대로.
0: 맞습니다.
1: 공식 기록은 알지만 그래도 2시간 안에 들어온다는 거 큰 사건이었네요.
0: 그렇습니다. 신발도 특수 제작한 신발을 신게 되고요. 어쨌든 이 킵초기의 도전은 인간은 2시간 안에는 마라톤을 뛸 수 없다. 이런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기록지에는 남지 않았지만은 사람들 머릿속에는 분명하게 남았던 엄청난 사건인 거죠. 그리고 올해 런던 마라톤에서 이 사바스티안 사웨 선수가 공식 경기에서 2시간 벽을 처음으로 무너뜨린 겁니다.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때 정말 똑똑한 박사님들이 계속 이렇게 했어요. 인간이 절대로 2시간 벽을 깰 수 없어. 아마 깨더라도 2050년 이후에나 가능할 거야. 이렇게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인간이 2시간 벽을 깰 수 없는 이유. 뭐 이런 논문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마라톤 2시간 벽을 깨면서 인간의 노력과 과학의 발전이 결합이 되면은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딱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그럼 이성무 기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인류가 그동안 마라톤 2시간 벽을 깨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왔다는 거잖아요.
0: 일단 선수들이 정말 노력을 많이 했죠. 훈련도 네. 열심히 하고 체력도 키우고 그리고 동시에 전 세계의 스포츠 과학자 그리고 지도자 뭐 영양 전문가 장비 개발자 이런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힘을 합쳐서 만든 초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마라톤판 어벤져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벤져스의 주인공은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수의 노력 없이는 새 역사를 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마라톤 선수들이 이제 오래 뛰는 능력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오래 뛰면서 또 빨리 뛰어야 됩니다. 그래야 2시간 벽을 깰 수 있는 거니까.
1: 17초니까.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상황에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천천히 오래 뛰기도 하고 빠른 속도로 반복해서 뛰기도 하고 경기 속도와 비슷하게 달리기도 하고 일부러 더 빨리 페이스를 끌어올려서 뛰기도 하고 여기에 또 고지대 훈련까지 더해집니다. 특히 이제 케냐나 에티오피아 선수들이 좋은 기록을 내는 데는 이 지리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킬리만자로 산맥에 위치한 고지대예요. 네. 그렇게 고지대는 공기가 희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자라고 훈련하면은 선수들의 심폐 기능이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겁니다.
1: 아하.
0: 그러니까 심폐 기능을 이 높은 고지대에서 단련하고 결국 평지에 내려오면은 더 빨리 그렇죠, 더 힘차게 그렇죠. 뛸 수가 있는 거죠.
1: 저 그렇다면 마라톤 어벤져스 두 번째 주인공은요?
0: 네, 두 번째는 전략인데요. 그러니까 마라톤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오버페이스입니다. 초반에 마치 비 오는 날 강아지처럼 신나게 달리는 분들 있어요.
1: 10km 때쯤에 보면 어, 저 누구지 했는데 2, 30km도 뭐 안 보여요.
0: 그러니까 보통 그런 분들은 난 10km까지만 전력 질주하가 이렇게 뛰는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마라톤 선수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오버페이스입니다. 그러니까 10km까지 열심히 달려도 20km, 30km 지치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후반에는 다리가 후두루를 떨리고 결국엔 다리가 파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2시간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1km마다 몇 초로 달릴지 또 1km마다 몇 발로 달려야 될지 이런 걸 세밀하게 아주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1: 과학이네요. 마라톤이.
0: 그렇습니다. 내 몸에 맞게 페이스를 유지해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 세계 최고의 선수들도 감으로만 뛰는 게 아니에요. 페이스메이커가 앞에서 속도를 잡아주고 선수는 그 리듬에 맞춰서 달리게 되고요.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지휘자가 박자를 잡아주는 거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좋습니다. 그렇다면 마라톤 어벤져스 세 번째 주인공은 과연?
0: 마라톤 어벤져스의 세 번째 주인공은 바로 코스와 날씨인데요. 그러니까 마라톤 기록에는 이 바람, 온도, 습도, 고저차 그리고 코너 수까지. 그러니까 코너가 좀 꾸불꾸불하면 달리기가 힘들잖아요. 속도를 내기 어렵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평지로 돼 있고 날씨는 시원해야 되고 최대한 또 직선 코스로 돼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바람이 또 그날 강하면은 몸이 앞으로 나가는데 에너지를 쓰게 되죠. 저항을 많이 받으니까. 또 언덕이 많으면은 당연히 기록이 늦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록 도전을 위해서는 코스가 평탄해야 되고 기온이 서늘해야 되고요. 바람이 적어야 되는 겁니다.
1: 그러면 신기록을 만들기 위한 마라톤 어벤져스 마지막 조건도 있겠죠?
0: 그렇습니다. 마지막 조건은 영향인데요.
1: 네.
0: 그러니까 마라톤은 어찌 보면 자동차 레이스하고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레이스할 때도 좋은 연료를 넣고 충분히 연료를 넣어야 차가 앞으로 빨리 나갈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마라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괜찮다가 후반 30km 이후에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발이 무거워지고 달리기 싫어지고 이럴 때가 있는데요.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들은 후반까지 버티기 위해서 경기 전부터 탄수화물을 몸에 저장하고

0: 하고 또 경기 중에도 뭐 젤이라든지 음료라든지 이렇게 에너지를 보충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뭐 단순히 물 마시고 뛰면 되지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언제 얼마나 어떤 농도로 이렇게 보충제라든지 이런 영양을 섭취해야 될지 이거를 잘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1: 그렇네요. 자, 그러면 SS 달리기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0: SS 달리기 듣고 왔고요. 오늘 스포츠 뒷담화 주제가 달려라 달려라 달려라 캐리 마라톤 특집 제1탄이고요. 마라톤 기록 편입니다. 사연을 하나 기자님이 소개할까요?
1: 네, 전혜영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2026 런던 마라톤에서 케냐의 사바스티안 사웨 선수가 세계 기록을 세웠다는 뉴스에 깜짝 놀랐습니다. 심장이 5개 있는 인간이 아닐까 귀를 의심했네요. 앞으로 사바스티안 사웨라는 선수의 이름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저는 2001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 우승을 했던 전설의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의 오랜 팬인데요. 저보다 저희 엄마가 더 열혈 팬이시거든요. 엄마가 늘 하시던 말씀. 전혜영님의 어머님입니다. 남자를 고를 땐 자고로 한 길을 꾸준히 파는 놈을 골라야 된다. 허식이 마라톤 선수 이봉주 선수처럼 묵묵히 자기 길을 달리는 놈을 만나야 되는겨. 이봉주 같은 남자를 만나라. 알았냐? 안타깝게도 아직 못 만났네요. 네. 라고 보내셨습니다.
0: 제가 10년 전인데 방금 파는 놈을 골라야 된다? 그래서 네, 갑자기 너무
1: 네, 그 지역을 제가 파악을 못해가지고 아마 팔도를 다 도셨던 어머니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0: 나는 우리 이성웅 기자님의 그 다음 변명이 너무 좋아. 뭔가 하나씩 있어. 아, 미안해하는 어떤 그
1: 그냥 뭐 서울인 줄 알았는데 되는 결을 딱 보는 순간에 아 내가 실수를 했구나 이거를 이제 느꼈습니다.
0: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1: 그렇습니다. 많이 여행을 하셨던 어머니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0: 아니 기자님 인간이 마라톤 2시간 표가 깎였는데 뭐 2050년 때나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깼잖아요. 이게 기술 도핑에 대한 지적도 있던 것 같은데 기술 도핑 이건 뭐예요?
1: 그러니까 마라톤 2시간 벽이 깨지니까 와 인간이 정말 해내는구나 막 그러면서도 어떤 분들은 좀 삐딱한 눈으로 보시는 분이 있어요.
0: 그쵸?
1: 아니 그거 순수한 인간의 능력 아니야. 그냥 신발이 좋아서 그런 거야. 장비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거야. 과학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거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비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평가 절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를 바로 기술 도핑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핑하면은 흔히 이제 금지 약물을 떠올리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신체 능력을 키우는 약물로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은 영화 캡틴 아메리카를 보면은 주인공인 스티브 로저스 캡틴 아메리카가 슈퍼 솔저 혈청을 맞고 슈퍼 히어로가 되잖아요. 그게 이제 스포츠로 보면 반칙인 거죠 사실은.
0: 그렇죠.
1: 바로 출전 정지를 당하는 겁니다. 스티브 로저스가.
0: 그렇군요. 아니 근데 사실 뭐 도핑 보면 이제 육상수 단거리 또는 뭐 피겨 선수 있는데 예전에 좀 많이 있었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근데 이 도핑을 다른 부분에까지 넓혀서 이제 이걸 기술 도핑이라고 하는 거군요.
1: 그러니까 단거리 선수들은 이제 폭발적인 힘을 내야 되니까 근육을 강화하는 거고요. 피겨 선수들은 이게 회전을 돌아야 되니까 몸이 작으면 작을수록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장 억제제를 맞는 겁니다. 예전에 러시아 선수들이 그런 걸 많이 맞았었거든요.
0: 맞아요.
1: 그런데 이 마라톤의 경우에는 기술 도핑은 약을 먹은 건 아니지만은 장비나 기술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특히 마라톤에서는 신발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데요. 신발 밑창에 보면은 카본 플레이트가 들어있는 두꺼운 이 밑창이 있습니다. 고반발 신발이라고 하는데 이른바 슈퍼슈즈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신발은 선수의 발이 땅에 닿았다가 다시 튀어오르는 힘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신발 밑창에 스프링이 달린 겁니다. 그러니까 스포츠는 공정함이 생명인데 어떤 선수는 3000cc짜리 슈퍼 엔진을 달고 어떤 저 같은 사람은 뭐 경차 엔진 달고 달리면은 이 공정한 경쟁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지적이 있는 거죠.
0: 아, 근데 기자님 예시가 좀 그런 게 기자님이 슈퍼 엔진 단다고 기록이 확 진짜 2시간 돼요 그러면?
1: 그러니까 황영조 선수가 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니 일반인들도 이런 신발 신으면 빨리 달릴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거 선수들에게 특화된 거고 선수들이 이걸 신발을 신고 이 적응하는 훈련을 오랫동안 해야 이게 또 이렇게 열심히 빨리 뛸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 선수들은 평범한 고무로 된 밑창 운동화를 신고 달렸단 말이죠. 근데 네. 지금은 선수들이 훨씬 발전된 신발을 신고 기록을 세우는 건데요. 수영 종목에서 옛날에 전신 수영복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신 수영복이 이 물의 저항을 막아준다 그래가지고 그때 또 세계 신기록이 쏟아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계 수영연맹에서 전신 수영복을 금지하고 모두가 똑같은 수영복을 입도록 만든 겁니다.
0: 그래요.
1: 게다가 이게 또 뭐가 문제냐면은 접근성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모든 선수들이 이 그 신발을 똑같은 신발을 신을 수 있으면은 네. 그럼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특정 브랜드 후원을 받는 선수나 일부 엘리트 선수만 이거를 독점적으로 공급받아가지고 이거를 신게 되면은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공정한 승부가 안 되는 겁니다.
2: 그래요.
1: 그렇기 때문에 육상연맹, 세계 육상연맹이죠. 세계 육상연맹에서는 이 마라톤 신발의 기준을 놓고 매장에서 살 수 있는 이런 신발로 딱 규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0: 아, 지금 말씀 잘하신 게 제가 그래서 카본 플레이트 그 조깅화를 사서 뛰고 있는데 조깅 선생님한테 이제 제대로 좀 배웠어요. 저보고 신발부터 바꾸라고. 그냥 안전화 그냥.
1: 맞습니다.
0: 그거 타고 이거 무릎 다 나가신다고 김영수 씨에서.
1: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0: 신발부터 바꿨어요.
1: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라톤 기록이 좋아지는 게 네. 사람보다 신발 덕분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이 나오니까 네. 이 세계 육상연맹이 신발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현재 도로 경기용 신발은 밑창 두께가 최대 40mm, 그러니까 4cm로 딱 제한이 됩니다.
0: 네.
1: 그리고 카본 플레이트 같은 단단한 구조물은 원칙적으로 한 장만 허용이 됩니다. 두 장이 붙으면은 두 장 세 장이 붙으면은 정말 이거는 스프링 튀어나가듯이 캥거루가 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선수가 신는 신발은 일반 매장에서도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아하.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을 금지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종목에서 스포츠는 늘 기술과 함께 개발하고 있는 것은 발전하고 있는 건 맞거든요. 문제는 균형을 어떻게 맞추느냐인데요. 기술이 선수를 도와주는 수준이 돼야지 기록의 주인공이 되면은 안 된다. 아하. 이것이 이제 기술 도핑 논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좋습니다. 오늘도 그러면 마무리 퀴즈 가볼까요?
1: 네. 마라톤 선수가 약물로 기록을 높이는 것을 도핑이라고 하는데요. 특별한 운동화나 최신 장비로 기록을 높이는 것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기술 도핑, 2번 기술 하추핑.
0: 네. 뭔 것 같아요, 정답?
1: 네. 또 하나는 제가 뭔지 잘 몰라서
0: 하추핑. 네. 샵1077 짧은 문자 50번 긴 문자 100원 골라는 무료입니다. 아, 언제나 재밌습니다. 이소범 기자님 오늘도 즐거웠고요. 우린 다음 주에 또 만나요.
1: 네, 감사합니다.

0: 고려 기프트.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전화.
1: 와, 건강한 데 맛있네.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본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게 비빔밥.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레노.
5: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 보세요.
4: 레노.

마라톤 선수가 약물로 기록을 높이는 것을 도핑이라고 하는데요. 특별한 운동화나 최신 장비로 기록을 높이는 것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기술 도핑이 정답이었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 선곡표 올려둘게요. 확인해 주세요. 자, 2부 마치고 3부 내 마음이야 넘버 7 주말에 흥 파트너 슬기슬기 박슬기 씨랑 같이 돌아올게요. 여러분 스테이튼.

0: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국가기술자격시험 출제에 참여할 전문가를 찾습니다. 공단은 7월 5일까지 검정형 및 과정평가형 자격시험 문제 출제 공모전을 진행하는데요. 검정형 자격 분야는 건설재료 시험기능사 등 20종목, 과정평가형 분야는 가구제작산업기사 등 20종목이 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HRDK 출제위원 인력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술강국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는 국가기술자격 사업,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현진이었습니다.
1: SBS 희망리포트, 도전하는 내일이 아름답다. 글로벌 인적자원 개발 파트너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합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성원에드피아.
2: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만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하이엠솔루텍.
4: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5: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4: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5: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5: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5: 게다가 기업 납입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6: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8: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두피 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7: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8: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9: 잘 만들었다, 몽잘.
10: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1: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10: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12: Good morning,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아, 지금 아침도 시작됐고요. 지금 라디오 다 켜셔야 돼요. 아, 배터리.

0: 아침에 김영철의 파워 FM.
1: 토요일 김영철의 파워 FM 3부 시작했습니다. 2107번님이 얼마 전부터 드럼을 배우기 시작을 했는데 스트레스가 싹 날아가서 너무 좋아요. 철업지도 배워보세요. 아, 우리 또 드럼 배우는 게 또 2107번님이 꿈이었군요. 씹었어. 너무 급해서 이미 읽으면서 어떻게든 드럼 스컴츠를 넣어야 되는데 업됐어. 왜냐면 슬기 씨가 와 있어가지고 슬기 오면 또 업되죠 우리가. 어쨌든 드럼 배우는 게 꿈이셨군요. 꿈을 이루셨고. 아, 저는 의외로 악기가 없어. 나도 막 피아노 한번 쳐보고 싶고 기타인데 기타도 좀 약간 은근히 악기가 좀 안 어울리잖아요. 근데 어쨌든 드럼이 또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게 또 탁 치는 거니까 좋아 좋아. 자, 그러면 우리 또 슬기 박슬기 씨 등장 자체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싹 날아가죠. 내 마음이야 넘버 7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스테이 튠.

0: 식중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케어원 헤어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 케어원 헤어
0: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2: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1: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2: 비다샵!
1: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2: 비다이렉트샵!
1: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2: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3: 푸릇푸릇 순수한 15cm 쌀따뿌리 인어앤!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5: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4: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5: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4: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6: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0: 노래 순위 차트,
1: 내 마음대로 부르는 노래 차트.
0: 3246번님이 슬기씨 왕초보 영어 탈출하셨나요?
1: 아.
0: 그럼 이제 왕초보는 아니고 초보 정도? 슬기슬기 박슬기씨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제가 EBS에서 왕초보 영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잖아요.
0: 네.
1: 근데 거기는 이제 초보를 탈출하게 되면 프로그램을 하차해야 돼요.
0: 그러니까요.
1: 에, 그래서 여러가지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초보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부를 더 많이 안 해요. 에, 거기에서 배우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최고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공부하고 네. 모르는 척 연기하셔도 되는데.
1: 아유, 그 연기, 저는 그런 연기는 하지 않아요.
0: 네.
1: 네.
0: 저는 피터랑 하는 거 다 연기하면서 영어가
1: 그치.
0: 많이 늘었어요, 저는.
1: 아, 그쵸. 우리 또
0: 뻥이야.
1: 아니 근데 철업디는 워낙 늘 꾸준히 또 하는 게 있으니까.
0: 아니 저는 이제 진행하면서 또 하는 건데.
1: 네.
0: 근데 이게 영어가 좀 늘면 대본을 안 보고 해야 되잖아요.
1: 그죠.
0: 틀리려고 했는데 맞출 때 있다. 그게 미쳐. 차라리 아예 모르면은 모르잖아요.
1: 네.
0: 아, 이게 이게 정답일 수 있기 때문에 돌려서 이걸 얘기했는데 그게 정답일 때가 나오는
1: 어머,
0: 거. 그러면
1: 어머.
0: 약간 저도 자꾸 못 맞춰야 재밌잖아요.
1: 예.
0: 요새 자꾸 맞춰가지고.
1: 아.
0: 그렇다고 또 대본을 보고 요거 거꾸로 가야 됐다 또 이러면 또 안 된단 말이야.
1: 맞아요. 저희는 시청층이 정말 이 초보 영어의 수강생을 좀 주로 하기 때문에 진짜 이제 제가 눈높이로 다가가야지도 좋아하시더라고요.
0: 1년 정도 되지 않았어요?
1: 지금 그쵸. 거의 1년 넘었죠. 1년 반 됐죠.
0: 늘 텐데.
1: 근데 조금 이제 영어 문장을 보고선 긴 문장도 끊어서 뭔가 해석하는 느낌? 그런 느낌은 제가 이제는 와요.
0: 그래. 아, 영어 공부하다 보면 늘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우리도 놀라실 거야.
1: 에이.
0: 어쨌든 우리 10년 하면서 우리도 이 진짜 내 맘이야 넘버치 이 코너 하면서 는 거 봐봐요.
1: 너무 늘었고 우리는 이제 척하면 척이잖아요. 딱 하면 딱이고.
0: 일단 뭐가 제일 먼저 늘었어요?
1: 우리들의 티키타카.
0: 저는 노래가 늘었어.
1: 저는 흥이 늘었어.
0: 와우. 오늘 이 흥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내 마음의 넘버치에 흥 대결처럼
1: 혹시 잠깐만요
0: 겁니다.
1: 창피하신가요?
0: 제가 창피하겠어요. 거울을 보는 건데. 네. 참여 방법 노래 부르면서 출발해볼까요?
1: 좋습니다.

0: 원, 투, 쓰리, 포.
1: 사야, 사야, 사야, 사야. 꼬물, 꼬물, 꼬물, 꼬물, 돌아다다. 헤이! 자, 돌아다다. 안 되나요, 새빨간불? 헤이!
2: 어, 가리, 가리.
1: 헤이!
2: 또 가리, 가리.
1: 헤이!
2: 너에게 막혀! 가리!
1: 막아!
2: 하!
1: 말하면 어떡해.
0: 오늘 목 상태는 어떠세요?
1: 오늘 목 상태가 완전 100%는 아닌데요.
0: 하다 보면 늘어날 거예요. 목
1: 그럼요.
0: 상태.
1: 그럼요. 이게 목을 하면서 푸는 것도 방법인
0: 쉬어요.
1: 것 같아요. 예. 자, 김용철의 파워 FM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요. 토요일 게시판 열려 있습니다. 한 가지 주제와 노래 읽고 꼭 이유까지 정해서 남겨주세요. 방송 중에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0: 오늘은 윤땡땡님의 사연입니다.
1: 눈치가 빠르고 예측을 잘하면요. 인생이 편하게 흘러가는 법이죠. 하지만 인생에는 늘 변수가 존재하고 그 변수가 상황을 불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상과는 다르게 눈치 게임이 대차게 실패해버린 상황들을 차트로 엮어봤어요. 이번 주 주제 나의 눈치 게임 실패담 내 맘이야 넘버 제일
0: 일단 우리 슬기 씨는 눈치가 좀 있는 편인가요? 아니면?
1: 아, 저는요. 아무래도 이 19살 때부터 방송을 했기 있죠. 때문에 눈치가 굉장히 있어요. 제가.
0: 그렇죠. 기본적으로 사회성, 사회생활의 지수가 있을 텐데.
1: 네.
0: 근데 오늘 주제에 그 눈치가 너무 빠른 사람도 있죠.
1: 너무.
0: 뭐 다 한대. 나 그거 나 알아.
1: 아우.
0: 나 진짜 뭐 말 꺼낼 때 내가 예를 들어 내가 그때 나 미국에 뭐 그 뭐지 LA 쪽에 촬영 갔는데.
1: 네.
0: 알아. LA 거기 한인들. 그래. 그 코리아타운 말한 거 아니야? 아니 거기 말고 다른 데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아 그래?
1: 그래.
0: 거기도 나 가봤어. 아 좀 들어.
1: 진짜. 어 지금 본인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0: 네 본인 얘기. 그 얘기도 좀 있는데.
1: 아니 이게 적당히 모르는 척하는 것도 눈치예요.
0: 그치.
1: 맞아요.
0: 뭐 다 안다고 하는데 근데 아까 안다고 했는데 아까 변수가 있잖아.
1: 그치.
0: 있어 있어.
1: 저는 이게 철업디가 워낙에 말씀하시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럴 때 때로는 어 지난번 했던 말인데. 하면서 또 하시는 말 있어요. 어,
0: 네.
1: 저 모르는 척한 적 많아요.
0: 아, 저는 그걸 왜 하냐면요. 저는 예. 제가 했던 말을 알아요.
1: 아, 알아요? 아, 아는데 또 하는 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0: 아니죠. 매주 듣는 청취자분들도 있지만
1: 아, 그치. 아,
0: 또 처음 듣는 분도 있기 때문에
1: 아니요. 오프일 때요.
0: 네?
1: 오프일 때. 라디오 안 할 때. 우리 사담할 때. 아,
0: 그때 우리 PD님 중에 작가님 중에 또 새로운 분이 있거든요.
1: 아, 뉴페를 위해서
0: 여기에 대한 얘기는 할게요.
1: 예.
0: 김환 아나운서가
1: 그죠.
0: 김숙 씨랑 방송할 때 영철 오빠랑 방송할 때 재밌지? 그랬더니 환이가 놀랬던 얘기했겠죠.
1: 어.
0: 어, 누나 나 영철 형이랑 방송할 때 너무 재밌고 좋은데 지난주 했던 얘기를 또 해.
1: 어. 어.
0: 두 번씩이나? 어. 어 그래서 두 번 한데 너무 놀랬대.
1: 어.
0: 수가 그랬대잖아요. 나는 영철 오빠랑 26년인데 나는 한 얘기 여섯 번도 들은 적이 있으니까 참고 그냥 들어. 이씨. 그래서 두 번 가지고
1: 그러니까
0: 그 숙의 정리가 너무 좋잖아요. 영철 오빠랑 놀려면 대여섯 번은 들어라.
1: 그러니까요.
0: 그럼요.
1: 저도 그래서 모르는 척하는 눈치를 어느 정도
0: 그럼요.
1: 탑재를 했다 말씀드립니다.
0: 조금 놀랬어요.
1: 예.
0: 방송 중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방송 말고요.
1: 사담할 때.
0: 조금 인정할게. 오빠도 좀 줄일게.
1: 아닙니다. 좋아요.
0: 자 그러면 우리 윤땡땡님이 만든 차트 나의 눈치 게임 실패담입니다.
1: 어, 그렇죠.
0: 내 마음이야 넘버즈 첫 번째 노래는요.

0: 청아 청아.
1: 자, 첫 곡은요 청아의 롤러코스터입니다. 긴 연휴 기간에 놀이동산이 가고 싶었지만 꾹 참고 일부러 빨간 날을 피해갔는데요. 평일이라 방심했던 게 화근이었어요. 학생들이 단체로 소풍을 온 날이랑 겹쳐가지고 놀이기구 하나 타는데 2시간 줄 서서 기다려야 했고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려고 했더니 줄이 줄이 줄이 아우 아주 기만 잔뜩 빨려왔네요.
2: 와,
1: 아이고
2: 진짜 이런 적 있어요. 저 금요일날 방송 끝나고 11시 뭐 11시가 뭐예요 12시면 뭐 한 금요일 저녁이면 좀 많거든요.
1: 그쵸.
2: 김포 딱 갔는데 와 금토일 제주도 가는 수학여행 팀 몰려가지고
1: 아우.
2: 나 다행히 바이오 등록을 해놨어.
1: 오.
2: 바이오 등록하셨어요?
1: 저도 했죠.
2: 바이오 등록하라고 학생들은 이제 거긴 몰려서 단체로 가는데
1: 네.
2: 바이오 등록팀이 그나마 좀 약간 뚫렸는데 와
1: 거긴 빠르죠.
2: 방심방심.
1: 근데 저는 바이오 등록을 해놔도 바이오 등록으로 못 가요.
2: 왜요?
1: 왜냐면 이 미취학 아동과 함께할 때는 예, 무조건 확인 절차가 필요해가지고
2: 맞아 맞아.
1: 그래서 이제 무조건 기다려야 되는데 아니 진짜 와 저도 이게 눈치 게임에 좀 실패를 한 경험이

0: 이 놀이공원 갈 때 굉장히 많아요.
1: 그렇죠.
0: 예. 저는 애들하고 일부러 막 시간 피해가지고 아 이때쯤에는 사람 나빠졌겠지 하고 가면은 다 나랑 똑같은 생각들 하는 거야.
1: 그 단체 팀들 올 때 있죠.
0: 맞아요. 오. 단체 팀도 그렇고 어디서 이제 인별그램 이런 거 보고 이 시간이 없어요. 이걸 누가 봤나 봐요.
1: 아 누가 올렸어?
0: 예. 거기 좋아요가 어쩐지 15,000개더라고. 그러니까 다 글로 가는 거, 그 시간에 가는 거예요.
1: 2-4시에 예. 조금 한 살이었는데 그걸 보고 세수 한 200명만 움직여도.
0: 맞아요. 그렇죠. 분비죠,
1: 아.
0: 분비죠.
1: 아, 눈치김 실패담 요거 에피소드 재밌는데요. 응? 두 번째 노래는 뭘까요?
0: 솔로
1: 가세요.
0: 내린 그대지 이마 오늘도 불러봄이 내겐 소중한 사람. 자, 다 같이 사랑. 아, 그렇죠. 이클립스의 소나기예요. 자전거 라이딩을 하려고 약속을 잡았는데 당일날 일기예보를 보니까 흐림인 거예요.
1: 어.
0: 그걸 보고 오히려 너무 덥지 않아서 시원하게 탈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계획대로 자전거 라이딩을 그냥 진행시켰죠. 갑자기 예보였던 소나기가 쏟아지는 바람에 비 맞은 생쥐꼴로 자전거를 타야만 했습니다. 며칠 내내 계속 햇빛 쨍쨍하더니 날씨야 눈치 좀 챙겨.
1: 아니 왜 다짐하는 날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날 이렇게 날씨가 안 도와줄까요?
0: 진짜 그래요.
1: 아.
0: 나 오늘부터 러닝 시작이야 하고서는 저도 이제 채비를 하고 나간 적이 있거든요. 비가 오는 거예요. 문을 다 닫고 있어서 몰랐어요. 집안에서는.
1: 그렇죠. 그렇죠.
0: 네, 비가 와서 아 뭐야 역시 사람들은 하던 걸 하면서 살아야 돼 이러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갔던 기억 저도 있습니다.
1: 맞아, 네. 그럴 때 있어 진짜.
0: 네.
1: 내가 무슨 운동을 참 이런 적이
0: 왜냐면
1: 있죠.
0: 왜냐면 그날 제가 신발도 샀거든요. 비싼 거를. 러닝화를. 근데 그거 젖으면 안 되잖아요.
1: 그렇지.
0: 그럼 못 하는 거지.
1: 깨끗하게 네. 또 뛰어야지.
0: 그렇죠. 그렇죠.
1: 오늘 내 맘의 넘버 7 차트 주제가 나의 눈치 게임 실패 담이잖아요.
0: 네.
1: 슥씨 그렇다면 반대로 눈치 게임에 성공해서 기분 째졌던 적 있을까요? 반대로 놀이동산을
0: 진짜 대박인
1: 사람
0: 게
1: 사람 많을 것 같은데 딱 갔는데
0: 대박인 게 그 요번에 어린이날 연휴였나요?
1: 네.
0: 그때 작년이었나 올해였나 제 기억이 가물한데 그때 제가 제일 마지막 날이었나 봐요. 마지막 날에 비가 좀 오는 거예요. 그래도 가자. 갈까 말까 하다가 그냥 갔어요. 저기 용인에 갔는데 와 진짜 사람 없는 거예요. 놀이기구를 저희 신랑한테 애들 둘 맡겨놓고 그 외에 긴 열차 있잖아요. 그걸 두 번을 탔어요.
1: 아이들 데리고?
0: 아이들은 그걸 못하고 애들을 신랑한테 혼자. 맡겨놓고 원래 그게 안 돼요. 사람이 많고 붐비면 기다리는다면 한 시간 반이거든요.
1: 어떻게 이렇게 또 사람이 없어지 그날?
0: 그거를 그날 뭐 스마트 줄서기가 또 됐어가지고 그것까지 하면서 두 번이나 타고 제가
1: 그래,
0: 그걸
1: 그래.
0: 너무 좋아하거든요.
1: 이거겠지. 아, 마지막 날이니까 무조건 사람 많을 거야 해서 덜 왔나 보다.
0: 그쵸.
1: 그러면 야 오늘 문자 주제 너무 좋죠. 눈치게임 대성공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리아는 무료니까 보내주시고 소개되신 분 중에서 몇 분 선정해서 블루베리 보내드리고요. 노래는 청하 롤러코스터 듣고 올게요.

0: 청하의 롤러코스터 듣고 왔고요. 토요일에 함께하는 노래 차트 어떤 코너죠?
1: 내 맘이야 넘버 7 잡아 차트 한번 잡아.
0: 오늘 내 맘이야 넘버 7 윤땡땡님이 보내신 주제 나의 눈치게임 실패담 세 번째 차트 음악은요?

0: 달려보자 한 잔에 내가 쏜다 한 잔에 두 잔에 석 잔에 넉 잔에
1: 그러면 과음이에요.
0: 네 조심하시고요. 자, 세 번째 노래는요 박군의 한 잔입니다. 집에서 야구 중계를 보면서 먹으려고 치킨 배달을 시켰어요. 주문 미릴 거 감안해서 조금 빨리 주문을 했는데요. 그날따라 30분도 안 돼서 치킨을 도착을 한 겁니다. 아... 그렇게 식어가는 치킨을 눈앞에 두고 안 먹을 수가 없어서 다 먹고 나니 야구가 시작하더라고요. 결국 배달 시간과의 눈치 싸움이 어긋나 버려서 입 심심하게 야구를 봐야 했어요.
1: 아 이게 또 맞아 너무 또 빨리 올 때 있고
0: 맞아요. 이게 진짜 타이밍이 중요한데 시작하고 나서 시키잖아요. 그럼 2시간도 걸려요.
1: 그래 그래.
0: 그래서 끝나고 나서 오는 경우 많아요.
1: 나는 딱 도착하고 딱 시간 안 비해서 했는데 도착했는데 또 그
0: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1: 어떻게?
0: 어차피 밖에 나가면서 밖에서 집에 들어오면서 퇴근길에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픽업을 해요.
1: 아 그렇지 그 방법도 있지.
0: 살짝 들러서 가져오면은 기다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딱 먹을 수 있으니까.
1: 그것도 있고 또 전화해놓고 집 앞에서 먹고 온 적도 있어요. 딱 맞춰.
0: 아,
1: 여러 개 있는데
0: 여러 개 있네요.
1: 여기 주제에 맞춰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0: 아 그래요? 네. 예. 아니 그 주제에 맞춰가지고 방법을 또 하나 드리는 거지 뭐.
1: 그래요, 그래요.
0: 그래요.
1: 서로
0: 가요.
1: 지금 서로 약간 자기가 에이. 내가 더 눈치 있지 않아? 막
0: 눈치를 못 챙길 때는 조금 몸이 피곤해도 그렇게 돌아가라. 예, 맞습니다.
1: 그래요? 네 번째 차트 음악은요.
0: 사랑이다 찾아온 사랑이다.
1: 하지만 순간을 위해 사랑을 얻었다 이 사람이다.
0: 그렇죠. 이 김종국의 노래예요. 이 사람이다. 지하철을 타면 치열한 눈치 싸움이 시작되죠. 아하. 특히 몸이 피곤한 날에는 누가 일찍 내릴 것인가 예상을 하고 그 앞에 서는데요. 스마트폰 보고 책 읽고 잠자는 사람들 틈에서 혼자 멍 때리면서 창밖을 보는 사람이 있길래 아 잠깐만 이 사람 금방 내리겠다 여기 딱
1: 오 느낌 좋다
0: 아 그래 그래서 확실히 차서 그 앞에 섰어요. 하지만 그분은 오른쪽 왼쪽 다 내리는 동안 꿈쩍도 안 하더니 결국 저와 같이 종점까지 가더라고요. 아 이거 진짜 눈치 게임 이거
1: 와 근데 나는 너무 좋았던 게 저도 전철 이제 종종 타면
0: 네네.
1: 거의 다 너튜브 보시거든요.
0: 맞아요.
1: 그러면 아 그쪽보다 자리 앉으려면 나도 좀 자리 앉는 게 편해.
0: 그쵸.
1: 그러면 나도 이제 아 근데 이제 어르신들

0: 휴대폰을 잘 안 봐요. 근데 안 보고 그 상태로 끝까지 가요.
1: 그냥 장거리에 가시더라고.
0: 그냥 어르신들 보면 제가 마스크 쓰고 가만히 있으면 못 알아보시고 가만히 서로 눈 한 번씩 맞추는데 느낌이 그 짐작에 그거였었어. 나 안 내려. 다른 쪽 가는 거였던 것 같아.
1: 맞아요. 아 저도 어제 그래. 저도 요즘에 대학로에서 공연을 하니까 왔다 갔다가 이제 편하더라고요. 지하철이 훨씬.
0: 그치.
1: 주차도 어렵잖아요. 대학로는. 그래서 이제 저기 조금 누가 내릴 것 같길래 그 앞에 이렇게 살짝 섰어요. 그리고 나서 다행히 내리시는 거예요. 오케이 앉아야지 이러고서는 이제 가방을 한번 메고 앉으려고 하는데 저 한 칸 옆에 끝에서 와 정말 축지법으로 오시더라고. 진짜 빨라.
0: 한 칸 옆에서?
1: 한 칸
0: 다른 칸에서?
1: 그러니까 내가 1-1에 있었으면 1-2에 서 계시던 분이 확 오셔서 앉으시더라고요.
0: 뺏겼네.
1: 뺏겼어요.
0: 뺏겼네.
1: 아 그래가지고 그 옆에 이렇게 살짝 기대면서 갔어요.
0: 잘했어.
1: 제 눈치를 좀 많이 보시더라고요. 약간은 미안 하셨나 봐요. 예.
0: 아니 오늘 철가루 윤땡땡님이 보내신 주제가 나의 눈치 게임 실패담이에요. 그럼 오늘도 철가루들에게 선물 팍팍 나눠드리는 내 마음 퀴즈 가야죠. 첫 번째 퀴즈는요. 슬기 씨.
1: 네 오늘 차트 두 번째 노래는요 이클립스의 소나기였습니다. 이클립스는 드라마 선제옥구 티어 속에서 변우석 씨가 속한 인기 밴드였죠. 드라마가 끝나니 이클립스의 활동도 이젠 볼 수가 없어가지고 슬기 너무 아쉬워.
0: 자, 문제에 집중해 주실래요?
1: 아니 아쉬워서 예 맞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지금 드라마 선업 뒤에서 이클립스가 불렀던 또 다른 한 곡의 일부를 저희가 들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제목을 맞춰주세요. 내 옆에 너를 안고 넘어져도 사랑해. 자 지난 2024년 이클립스가 불렀던 이 노래 제목 뭘까요? 1번 run run, 2번 이런, 3번 아이고 저런.
0: 그 아 그런 런이구나.
1: 예,
0: 4번
1: 예, 예.
0: 이저저저 빌런.
1: 빌런 빌런. 빌런 꼭 드라마마다 있죠. 네.
0: 또 딱히 뭐 런 없죠?
1: 예예. 예.
0: 정답 맞추신 분 중에서 5분 뽑아서 쑥 인절미 세트 쏘고요. 보내실 곳은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골리안은 무료입니다.
1: 네.
0: 자 그러면 차트 네 번째 곡인 김종국 이 사람이다 노래 듣고요. 저희들 4부 재밌게 읽을게요. 스테이지 라운드 정권이.

안녕하세요. 골프 선수 김미선입니다. 최근 달성한 KLPGA 투어 우승은 제게 특별한 의미입니다. 보기 없이 경기 내내 선두를 지키며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했기 때문인데요.

0: 없는 티셔츠로 코스를 공략한 게 우승 비결 중 하나였죠. 안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필드에서 한 번의 실수가 순위를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산업 현장에서도 흔들림 없이 위험을 감지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카스트론과 함께 완전한 안전을 말합니다. 완전하지 않은 건 진짜 안전이 아니니까요.
1: SBS 가스 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 감지기 제조기업 카스트론과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4: 고릴라 SBS 생활정보.
5: 우리 몸을 튼튼하게 움직여주는 중요 엔진 중 하나가 바로 심장과 혈관이죠. 건강을 위해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쌀은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요. 쌀눈과 쌀겨에 포함된 항산화 성분은 동맥경화를 막아주고 쌀 속 양질의 단백질은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추는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 쌀에 함유되어 있는 천연화합물인 페룰산의 경우 심장마비와 협심증의 원인이 되는 동맥경련을 예방해 준다고 하는데요.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서양식보다 한식을 섭취했을 때 콜레스테롤 수치가 줄어들어 심혈관 질환 개선에 도움을 준다니까 쌀 중심의 한식으로 심혈관 건강까지 챙겨봐도 좋겠습니다.
6: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0572번님이 슬기 씨의 MBTI는 뭐예요? 당연히 E로 시작하겠죠. 아유, 당연하죠.
1: 그게 뭘 물어요 그런 거를요. 예, 네. 저는요 ENFP예요.
0: ENFP고 난 ENFJ. 우리가 뭐 P, J랑 다르다고 했죠.
1: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약간 즉흥적인 편에다가 눈물도 굉장히 많아요.
0: 예. 맞아.
1: 요즘에도 막 쇼츠나 이런 거 보면서 눈물이 너무 나가지고 잘 안 보려 그래요.
0: 슬기 잠깐 문자 3부 주제 기억나요?
1: 네.

0: 눈치 게임 대 성공 하나씩 볼까요?
1: 먼저 정민님께서요. 봄철에는 각 지역마다 축제 많이 하잖아요. 사람이 몰리니까 주차 걱정을 종종 하게 되고 주차장에 겨우 들어가는 순간 눈치 게임이 바로 시작되죠. 저만의 노하우는 주차장 들어가는 순간 앞차와 간격을 살짝 벌리고 천천히 진행하다 보면 운 좋게 초입에서 차가 빠질 때가 있어요. 지난 고창 청보리밭 축제에 갔을 때도 바로 주차장 초입에서 제가 들어가는 순간 차가 한 대 싹 빠지는 바람 편하게 주차할 수 있었네요. 그 순간 기분 날아갑니다.
0: 야, 나 이거 주차 쪽으로는 거의 센스가 없어요.
1: 아, 그래요?
0: 뭐 어디 차가 빠질 것 같아. 어디가 촉이 좋다. 이런 게 전혀 모르겠는데 슬기 씨는 딱 느낌이 와요?
1: 근데 주차복이라고 하죠. 이게 아무리 길이 막 막히고 주차줄이 길어도 딱 들어가면 내 자리가 딱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제 차가 워낙 작은 경차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660cc니까 진짜 예전에 그 아주 소형 경차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리가 나요.
0: 아, 그래?
1: 네. 그래서 저는 주차줄을 그렇게 많이 기다리지 않는 편이에요.
0: 좋다, 좋다.
1: 네.
0: 아, 자, 그러면 눈치게임 배송고 저는 김성후님 거 볼게요.
1: 오케이.
0: 다들 고향으로 내려가는 명절 연휴. 저는 일부러 서울 시내 유명 맛집에 도전했습니다.
1: 오.
0: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항상 웨이팅이 길어 엄두도 못 냈던 곳인데 바로 입장했습니다.
1: 우와.
0: 명절 음식보다 더 맛있는 인생 파스타를 조용하고 여유롭게 즐겼던 최고의 명절이었습니다. 다 떠나니까.
1: 그렇죠. 와, 명절에 또 문을 여는 곳이 있는데
0: 있죠, 있죠.
1: 그곳이 또 열었나 보네요.
0: 아,
1: 운이 너무 좋았다.
0: 딱 노렸구나.
1: 그러네요. 진짜 뭔가 나만을 위한 대접 같은 느낌 받으셨겠다.
0: 좋았어, 좋았어.
1: 2504님, 직장에서 랜덤 비빔밥 만들어서 먹기로 했어요. 점심값도 비싸고 재미삼아서 각자 상의 없이 재료를 갖고 오기로 했는데 저는 밥까지 갔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다들 밥 빼고 전부 재료들만 갖고 온 거 있죠. 이거 눈치 게임 완전 대성공이에요.
0: 요거 이제 한 번씩 사연 받으면 고추장하고 밥 두 팀.
1: 아.
0: 뭐 너무 내용물이 다 겹쳐가지고.
1: 맞아요. 그래서 나물 별로 없이 밥하고 고추장만 비벼먹기도 하고. 야,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서로 뭔가 딱 필이 통했네요.
0: 아, 근데 회사에서 먹는 비빔밥 되게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1: 그러니까 막 비벼가지고 덜어 먹으면 되니까.
0: 막 그냥 웃음 소지잖아요. 막 웃으면서 비비고.
1: 서로 팀워크도 좋아지고. 아, 진짜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0: 6431번이 볼까요? 한창 썸 타는 여자분과 어디서 데이트를 하자고 할까 고민하다가 야구장에 가자고 했는데 아, 키스타임 이벤트에 저희 전광판에 딱 잡힌 거야. 그 짧은 순간 어떡하지? 계속 눈치 보다가 I'm out of get that 하고 키스를 했어요.
1: 썸인데 아직?
0: 어색할 뻔했던 분위기는 주위 사람들의 환호 속에 묻혔고 다행히 그날 이후 우린 정식으로 사귀게 됐고 결혼까지 했답니다. 철없지도 도저히 그거잖아. 음악이 요새도 그건가? Kiss me darling, kiss me, kiss me tonight.
1: 요즘도 그런가?
0: 뭘 아니 어디서 음악 이거 아닌가? 어디서 그 음악이 나왔던 것 같아. 나 보는데 나도
1: 맞아요.
0: 야구장을 많이 안 가봐가지고.
1: 아니 저는 이제 최근에 재밌게 본 드라마에서 또 이 야구장 키스신 장면이 이렇게 딱 나왔어요.
0: 네.
1: 근데 보고 있는 것만도 설레더라. 드라마지만.
0: 육사님은 감사합니다. 다음에 혹시. 근데 여성분하고 같이 가야지.
1: 그러니까요.
0: 그래.
1: 꼭 한번 도전해 보세요. 진짜 우리 철업디 응원합니다.
0: 좋았어. 제발 댄스 타임 말고 캐스 타임에 걸리기.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 블루베리 드리고요. 아쉽게 소개가 안 됐어도 문자 참여해 주신 여러분 중에서 추첨 통해서 더 보내드릴 테니까 방송 끝나고 선곡표 확인해 주세요. 자, 그럼 차트 만나보기 전에 3부에서 내드렸던 첫 번째 내만 퀴즈 정답 발표할까요, 슬기 씨?
1: 네, 지난 2024년 이클립스가 부른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는 거였죠. 정답. 1번 Run Run이었습니다.
0: 선물 받으실 분 선곡표 역시 올려둘 테니까 확인해 주시고 오늘 착가루 윤땡땡님이 보내신 주제 나의 눈치게임 실패담 내 마음이야 넘버질 다섯 번째 곡은 어떤 노래죠?

0: 자, 우리
1: 예,
0: 마이크 장비를 떨어뜨릴 뻔해서
1: 큰일 날 뻔했네요.
0: 큰일 날 뻔했네요.
1: 자, 이번 노래는요 바로 샵의 노래. 우리 이지연님 메인 보컬 정말 너무 예술이죠.
0: 오늘
1: 가까이였습니다.
0: 샵 갔다 오셨나요?
1: 샵을 오늘 못 갔어요.
0: 그래요, 잘했어요.
1: 그럼요. 자, 회식 자리에 부장님이 조금 늦게 합류하시게 됐어요. 먼저 온 직원들은 부장님과 멀리 떨어진 자리에 앉으려고 눈치를 봤죠. 저도 부장님께서는 가운데 상석에 앉으실 테니까 슬쩍 빠지기 좋은 문과 통로 자리에 일부러 착석을 했습니다.

0: 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부장님이 합류를 하셨고 저는 부장님 저 가운데 상석에 앉으세요 유도를 했는데 아유 뭘 불편하게 저기 낑겨 앉아 여가 널널하고 편하겠구만 하시더니 제 옆에 떡하니 앉으시는 거예요. 덕분에 회식 자리에서 일찍 빠지지도 못하고 부장님 전담 마크 하면서 끝까지 함께해야 했네요.
1: 아 그럼 부장님 톤 다시 해봐봐요. 요새 부장님도 그렇게 말을 안 해.
0: 부장님 그래도 나이가 조금 있으시잖아요.
2: 아니 뭘 불편하게 저기 낑겨 앉아?
0: 아니 그렇게 안 했잖아요.
2: 어떻게 했어요?
0: 아유 뭐 불편하게 저기 낑겨 앉아. 여가 놀러라고 편하겠구만. 이 톤 아니에요?
1: 우리 가끔 에이. 이렇게 막 부장님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라 사는데 예전에 에이. 부장님 진짜 문자 왔잖아요. 철업디 아침에 듣고 왔는데 다 부장들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0: 알았어. 그러면 약간 대리한 부장님 할게요.
1: 우리가 부장님 맨날 야근만 시키고 이렇게 이런 걸 몰아가니까 아니 그런 사람도 아니고 좀 또 다 그렇진 않다고 했는데 우리 부장님 특집 한번 하는데 그 뒤로 사연이 안 온다 부장님.
0: 근데 진짜 요즘 부장님들은 약간 MG 느낌 많이 나시더라고요.
1: 좀 있을 것 같아. 네. 네.
0: 그럼 그런 톤은 어떨까? 아니야 뭘 불편하게 저기 낑겨 앉아. 여기가 널널하고 표현하겠구만. 그러니까 이런 느낌일까요?
1: 근데 저도 너무 자기적이잖아. 그러니까. 아니 그냥 내가 해볼게 부장.
0: 해보세요. 자.
1: 상석에 앉아서 해봐.
0: 부장님 저기 가운데 상석에 앉으세요.
1: 아니야 뭘 불편하게 저기 낑겨 앉아. 여기가 널널하고 편하겠구만. 자 같이 밥들 먹자.
0: 이런 부장님 어딨어?
1: 없어.
0: 없을 것 같아.
2: 그냥 그 뭐 널널하게 그렇게 앉아. 이렇게 공식적으로 그렇게 갈 거야. 우리는 부장님들은.
0: 우린 이렇게 할게요.
2: 부장님들도 이해 좀 해주시라.
0: 네, 우리 저 듣고 계시는 철가루 부장님들께서 양해
1: 이해해줘.
0: 부탁드립니다.
1: 예, 예. 나의 눈치 게임 실패다. 내 마음의 에너지. 다음 곡은요.
3: 작은 손톱
1: 가슴.
0: 여전히 놀랄게
3: 수위지만
0: 태양의 노래 눈코입입니다. 몇 년 전 쌍수를 하려고 상담을 받았는데 겨울 특가 할인 중인 거예요. 한 달 후에 친한 친구 결혼식이 있었지만 싸게 할 수 있는 기회라 놓칠 수가 없어 감행했죠. 또 한 달의 시간이 지나면 부기가 속 빠져서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줄 알았죠. 그래서 수술하고 호박즙 매일매일 챙겨 먹고 찜질도 열심히 해서 티가 안 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만의 착각이었어요. 결혼식장에서 오랜만에 만난 동창이 저를 보자마자 바로 어머 슬기야 너 뭐야 쌍수했어? 설마 어제 한 거니? 물어보는 거 있죠. 부기와의 눈치싸움 실패했네요.
1: 아 이거 나 알아. 우리 큰 누나 뭐 멀리 안 가도 우리 큰 누나 옥나이 누나 지금 35년이 더 됐어.
0: 오.
1: 왼쪽 눈이 아직도 일주일 전 눈 있잖아.
0: 아 그래요?
1: 아 왼쪽 눈 어째 그래 안 가라앉지? 제가 1.5cm가 진짜 저 위에 해가지고 우리 누나 약간 잘 때 눈 약간 반눈 이렇게 되면 되게 무섭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니
0: 근데 왜 짝짝이로 했어요?
1: 그러니까.
0: 아 그렇구나.
1: 그래서 나는 설마 어제 한가 이게 완전 공감되는 게 진짜 우리 누나 어제는 오바고 가라앉았는데 두껍게 돼서 진짜 모르는 사람 보면 야 니네 누나 쌍꺼풀 저번 주에 했어? 이런
0: 그러니까.
1: 느낌이거든요.
0: 근데 이게 사람마다 진짜 그 붓기가 가라앉는 속도도 다르잖아요.
1: 그치.
0: 근데 저 친한 언니는 와 진짜 한 5cm 정도 사이를 두고 쌍꺼풀을 했나 봐요. 그래서 와 언니는 진짜 이거 붓기도 안 빠지고 오래간다. 그런 느낌인 거예요. 왜냐면 내가 봤을 때부터 늘 그 눈이었으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쌍꺼풀 한 적이 없대요. 원래 그 눈인 거. 그런 눈이 진짜 있어요. 여러분들 실수하지 마세요.
1: 예,
0: 맞아요. 수술 안 했는데도 그 느낌이 나요.
1: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샵에 가까이 노래 신나게 듣고요. 차트 마지막 곡도 만나보고요. 두 번째 내 마음 퀴즈도 풀어볼게요.

0: 샵 가까이 듣고 왔습니다. 매주 토요일은 여러분이 직접 짠 노래 차트고요. 내 맘의 넘버 7이고요. 여기서 내 맘 퀴즈 두 번째 퀴즈도 풀어볼까요? 네, 오늘 두 분이 박자가 안 맞았어요.
1: 아, 조금 천천히 좀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피디님 탓을 하는 건 아니지만.
0: 아니, 피디님, 예. 이 연예인 중에 자기 실수 절대 인정 안 한 사람, 나 김영철하고 박슬기인데, 아, 피디님 빨리 좀 주지 말고 쳐주세요.
1: 너무 빨라, 솔직히. 예.
0: 자기 한 번 해보시겠대요.
1: 오케이, 오케이.
0: 자, 그러면 두 번째 퀴즈도 풀어볼까요?
1: 그렇지.
0: 그래, 이거지.
1: 이거야, 피디님. 예, 이거예요. 예, 고맙습니다.
0: 두 분 원만해지게.
1: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원래 원만해요. 에, 그러니까 조장하지 마세요.
0: 저는 원래 원만한 사람들 잘 일으키잖아요.
1: 불화를 왜 자꾸 조장해요. 그러지 마시고.
0: 원만하게 잘 지내는데 진짜 니네 둘 친한 거 맞지?
1: 아우, 이런 정말. 거. 홍연이 자. 또 나왔다. 홍연이 언니.
0: 나 농담이고요. 또 장치예요. 예, 예능의 장치. 두 번째 퀴즈 보기 전쟁 있고요. 네. 좀 주택이 좀 비슷하지 않아요?
1: 똑같아.
0: 이게 근데 그거 할 때야. 레드.
1: 알아요, 알아요. 레드. 한방 치고 나서.
0: 샤라, 당신하고요. 진짜. 엄격 3주 시간 제한 있어. 이슬아, 이슬아. 3주 안에 다 보기를 마르지 못하면 아웃이고요.
1: 네.
0: 준비되셨나요?
1: 그럼요.
0: 쇼 끝은 없는 거야. 보기 전쟁인데 두 번째 문제 제가 한번 내볼까요? 오늘 차트 다섯 번째 노래 샵 가까이였죠?
1: 네.
0: 사실 샵은 1998년에 데뷔해서 와 2002년까지 짧다면 짧은 활동을 했던 혼성 그룹이었는데 짧은 활동 기간에 비해 스위티,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텔미 텔미, 101기도 등 발표하는 곡마다 히트를 쳤죠. 그래서 지금 샵의 히트곡 중 하나인 스위티의 일부분을 들려드릴게요. 가사 중 한 단어가 꿀꿀로 가려져 있는데 거기에 들어갈 단어 맞춰주시면 됩니다. 음악 주세요.
1: 꿀꿀 꿀꿀. 오우.
0: 아, 달콤달콤. 박슬기 씨는 주며 계시다고 노래를 아예 못 따라하시네요. 자, 여러분 꿀꿀에 들어갈 가사 뭔지 알겠어요? 1번 퐁당, 퐁당퐁당 나를 처음 보고 난. 2번 식당, 식당 나를 처음 보고 난. 느끼셨나요?
1: 예.
0: 오늘 당입니다. 당으로 끝나는 두 글자. 자,
1: 뭐가 저부터 있을까요? 갈까요? 일단 무당 가야죠. 아, 예, 무당. 무당. 예, 무당이 하나. 있죠. 예.
0: 저는 아, 이거 과당이 어떻게 돼요? 과당.
1: 아, 과당. 과당 나왔으면은 정당.

0: 예, 정당.
1: 네, 아 정당이 있다면 또 정치 쪽으로 가나요?
0: 예.
1: 여당?
0: 어, 오케이. 그러면은 야당. 네, 어, 오케이. 주거니 받거니 좋습니다.
1: 네.
0: 예.
1: 자.
0: 이제 없어요.
1: 그죠.
0: 거의 없어요. 셋, 둘, 하나.
1: 잼당. 급해가지고 잼.
0: 무슨 소리예요?
1: 잼당.
0: 차라리 나당 이러지 그랬어요. 아.
1: 저런 애들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0: 나당 귀엽잖아요. 네. 저런 애들 이상하지 않아요가 더 이상해요.
1: 저런 애들 이상하잖아요. 틀려놓고 아 자기 뭐 하나 안다고 어디서 유세야. 그때 홍인희 씨 유행어 유세였어요.
0: 맞아요.
1: 어디서 유세야.
0: 맞아 맞아. 아
1: 여러분 다음으로 끝나는 두 글자 정답 아시겠죠?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는 무료. 오늘 다섯 분 뽑아서 혈당 관리자 쏘고 내 마음의 넘버칠 주제 나의 눈치 게임 실패담 내 마음의 넘버칠 마지막으로 보신 노래는 뭘까요? 음악 주세요.
0: 맞힐 순 없어도
1: 어이고 가슴 속을 뜨거우게 타오르는 불꽃 아 뜨거워 아 뜨거워 텔레파스
0: 소리 없는 느낌 굿데이 2025 싱글 앨범 텔레파스 앤 달빛 창가에서 지드래곤 씨 외 여러분들이 부르셨습니다. 친구들과 연말 파티를 하는 날 각자 음식을 포장해 와서 나눠 먹기로 했어요. 서로 상의 없이 사오는 거라 어떤 음식들을 사올까 기대 잔뜩이었는데요. 한 명 한 명 도착할 때마다 저희의 표정은 난감해져만 갔습니다. 네 명 다 피자를 한 판씩 사온 거예요.
1: 그럴 수 있어.
0: 그나마 피자 브랜드가 다른 게 오. 다행이었을까요? 눈치 싸움은 대실패했지만 텔레파스는 제대로 통했네요.
1: 어 근데 브랜드 다르면 되게 재밌었겠다.
0: 그러게 어 이게 이런 맛이야? 저게 저런 맛이야? 약간 맛의 차이를 또 느낄 수 있잖아요.
1: 나는 피자를 가끔 아주 종종 먹을 때 콜라랑 이제 보통 먹잖아요.
0: 그렇죠.
1: 나는 그 피맥이 또 우리나라에서 거의 만든 거 아니에요? 아니 외국에서 먹었겠지. 뭐 이탈리아 사람들은 피자에 맥주.
0: 그죠?
1: 피맥 먹어본 적 있어요?
0: 아 저는 막 술을 막 좋아하진 아니, 않으니까.
1: 그래도 맥주 한 잔이 다음에 네. 피자랑 먹어봐. 나는 진짜 야 그때 처음 먹을 때 그때 한 10년 전이지.
0: 괜찮아요? 아, 치맥이랑 또 달라요?
1: 그럼 또 다르지.
0: 오 그래요?
1: 아니 또 치맥을 막 뜯어먹고 그렇게 하잖아.
0: 그죠 그죠.
1: 내가 딱 베어 먹고. 원래 기름진 거랑 맥주랑 어울리잖아.
0: 아, 그죠, 그죠.
1: 어, 나 그 두꺼운 피자를 이렇게 먹는데 되게 맛있었어, 그냥 뜬금없이.
0: 그러면 누구 하나 맥주 하나 사왔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 다 어떻게 이렇게 피자를 사왔지? 진짜 그렇지, 텔레파시다.
1: 그렇지. 아, 오늘 사연 소개된 우리 윤땡땡님 덕분에 감사했습니다. 눈치 챙겨, 눈치 챙겨. 또 내 눈치는 어떤가 또 돌아보게 되네요.
0: 맞아요, 맞아요.
1: 백상 챙겨드리고 그러면 오늘 차트 마지막 곡 와우 굿데이를 들어볼까요?
0: 좋아요.
1: 자 굿데이
0: 2025 싱글 앨범 텔레파스 앤 달빛 창가에서 이 노래입니다.
1: 지 드래곤 씨의 왜 여러분들이 부르셨죠?
0: 그렇죠. 네.
1: 까지가 총 제목이에요. 그렇죠?
0: 네네.
1: 자 이 노래 들으면서 슬기 씨 우리는 언제나
0: 그랬던 것처럼 웃으면서 또 만나요.
2: 2025 하하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3: 여보, 이 사업체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하,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4: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5: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6: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5: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6: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5: 제조원
7: 현대 오피스.
8: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9: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8: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9: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8: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10: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1: 든든한 내일로요.
10: 네?
1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0: 제대로 가시네요.
1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3: 안녕하세요. 국가대표 처장 안영준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AI 시대. 사업하시며 고민이 많으시죠? 여러분의 곁에 2025년 기준 경제총주사가 함께합니다. 경제총주사는 여러분들의 응답을 모아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정책과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기초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나은 정책과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경제총조사 참여로 내 사업의 미래를 설계하세요. 네.

0: 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0: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1: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2: 앞에서 내드린 내맘 퀴즈 정답 샵의 스위리 스위티 노래 가사 중 한 단어를 맞추시는 거였죠. 정답은 1번 퐁당 퐁당 퐁당 하여튼 그 퐁당이었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 김영철의 파워FM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둘 테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저 오늘 토요일 무조건 오픈업이죠. 지지 때는 샷업 영철은 아쉽지만 이젠 샷업.

방탄꼭지 센스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가볍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인쇄는 와우프레스.
1: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0: 뉴바움,
1: 운동할 때도
0: 뉴바움,
1: 장 건강에도
0: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복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문득 되돌아보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피곤할 텐데도 다정하게 아이들과 놀아주는 배우자를 보며, 무거운 짐도 거뜬하게 들고 찾아오신 부모님을 마주하며, 또 사소한 나의 말도 지나치지 않는 애인이나 친구를 보며 그래 덕분에 산다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나의 수고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한 다정함, 그렇게 일상을 평온하게 만들어준 그 귀한 마음을 오래오래 잊지 않고 소중하게 간직하고 싶어집니다.